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건뇌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1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근뇌 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뇌 보신환 우리 요즘 들어서 이렇게 소개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흥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증상을 쭉 들어보면은 확실히 나도 이게 치매 걸릴까봐 항상 걱정하는 바이라고의 기억력이 이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졌고 특히 금방 하고 돌아앉은 일을 더 기억 못하겠다 이런 분들 많죠. 또 이런 분들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기억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압이 높거나 혹은 저혈압이거나 혹은 골다공증이 많이 나오거나 소변이 작거나 만성신염, 만성요도염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 질병치료에서 이 치매가 온다 해서 꼭 이 뇌과병원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치매가 오는 원인, 기억력이 떨어지는 원인 또 특히 우리 금방 한 일을 잊어먹는다 이거는 우리 치매 제일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자면 바로 근뇌 보신환 같은 약을 써줘야 됩니다. 우리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많은 질병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이겁니다. 그 원인은 콩팥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은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냅니다. 그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꼭 우리 이런 근뇌 보신환을 좀 여기서는 장기적으로 쓸 걸 제창드립니다. 이런 질병들 하루아침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이런 골수가 적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또 기혈 부족이 있다 할 때는 이런 골수를 뇌에서 올리다 전달하지 못합니다. 기와 혈이 부족이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 보신환은 기와 혈을 보충하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약이 뿐만 아니라 우리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고 또 콩팥이 기능이 좋아지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콩팥이 좋아지면은 따라서 좋아지는 장기는 간입니다. 그 다음 콩팥이 나쁘다 할 때 따라서 나빠지는 장기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질병들을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끔 25미나 되는 25가지 중약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저희를 이 근뇌 보신환을 쓰신다 할 때 우리 이런 기억력 방면에서 수소 먼저 알립니다. 그렇게 그저 금방 한 일도 잊어버려서 아무것도 기억 못했던데 네, 지금 그 방면에서 효과 본다 이거죠. 사실 근뇌 보신환은 잡숫기도 편합니다. 그 땀이 왈이 아니고 조그마니 녹두알처럼 이렇게 수미완처럼 만든 약입니다. 한 봉지에는 15알 정도 들어가 있고, 우리 한 통에 24봉지 있기 때문에 한 통 갖고 12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1: 네.
2: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말씀 주시오.
2: 네. 저는 이제 방송을 띄우니까 마침 건의보시면 하는 들었어요. 선생님 강의를 이제 많이 못 듣고 이제 첫부터 들었는데 저는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귀도 나쁘고 손도 나쁘고 허리에 지장에 어떤 때는 흔들거리기도 하고 얼빠나기도 하고 조금 기억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보시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서 전화합니다.
1: 네, 첫째 비위가 나쁜 사람들 콩팥이 다 허해진다. 콩팥이 기능이 나빠지고 이런 콩팥이 기능이 나빠지면 내일 와서 또 이런 뇌경색이라든가 뇌조직 위축이라든가 알츠하이머성 혹은 도파민이 분비되는 중뇌 흡질이 줄어든다거나 많은 문제가 생기죠. 이런 면에서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OTC 약이가 건의보신환입니다. 쓰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2: 한 통에 값은
1: 얼마입니까? 498원이고 24봉지가 들어가 있으면서 12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2: 그래 마약
1: 12통 싸면
2: 무슨 우대 있습니까?
1: 우대 있습니다. 요즘에 우대 있습니다.
2: 배달 받으십시오.
1: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네, 5012797.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하루에 두 번 잡수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좋기는 식전에 잡수십시오. 특히 이 비싼 약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비싼 약들은 낭비 없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될수록이면 다 흡수되게끔 이런 잡수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추천드리는 거는 딴연수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0.9% 되는 소금물을 딴연수라고 합니다. 이런 미지근한 소금물에 잡수면 흡수가 그냥 잡수기보다 잘 된다 이 말입니다.
0: 잠시만요. 그리고,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3: 예, 저도 이제 지금 방송을 새로운 약 방송 듣는데 지금 이게 이제 위에서 말씀한 선생님 말씀 강의 내려볼까니 내게 합당할까 싶나 지금. 이제 저 소변도 좋고 이 기억력이도 좋고 예. 그다음에 그 요새도 이 약간 여러 가지 어쨌든지 이 몸매가 이 좀 저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내게 지금 합당한 이게 내 증상한 게 지금 이게 소변도 그렇고 어쨌든 신장도 또 황황하면서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따는데 그 이야기가 좀 어떻겠는가.
1: 예, 그렇게 황황하다 할 때는 주로 우리 심장에 심지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지체세가 있는가?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하고 이 혈액을 순환시켜줘요. 그러니까 심장이란 이 발동기가 잘 돌아가자면 기와 혈이 심장에 기가 충분해야 되고 혈이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황황하고 불안하고 심혈물

0: 진단이 나오는데 그냥 심장약 맞서서 효과 못 보던 분들 이야기 쓰게 되면 먼저 마음이 편안해지고 누구 이제 좁은 것처럼 불안하고 잠이 아여준 게 해결된다. 또 직접적으로 연골이 농구라는 이런 약재가 들어가고 사인 그다음에 산조인 이야기 다 들어가나서 가슴이 황황하고 불안하고 누구 이제 좁은 같고 불면증이 있다 이런 분들 첫째 효과.
1: 잘 알았어.
0: 네, 기도 잘하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우리 그런 25미 중약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25가지 중약제를 따지고 보면 다 비싼 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귀한 약제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꼭 말씀드릴 거는 원지, 산조인, 사인, 연골 이런 약들은 그냥 우리 임시구급으로 쓰는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나 이런 대신에 쓸 수 있는 중약입니다. 따라서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냥 수면제 같은 거는 그냥 오늘 먹으면 자고 내일 안 먹으면 또 못 자고 이런 세월이 장기적으로 가면은 자꾸 수면제 먹은 사람들 정신상태가 오리버리하고 기억력이 뚝 떨어지죠. 이건 치료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임시구급약이죠. 그런데 우리 중약제에서 원지라든가 산조인이라든가 사인이라든가 당귀라든가 연골이라든가 이게 다 신경 안정시키면서 이런 신경문란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우리 몸에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신경이라는 게 이게 문란이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신경 문란이 생긴다 할 때는 신경이 미조신경 그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식물 신경 문란 이런 면에서 문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장기적으로 해봤댔자 사람이 모조리 됐다 이렇게도 말하죠. 불판해집니다. 이런 신경 안정제만 수면제만 자꾸 쓰고 우울증 치료요 이 다 다른 약이 없단 말입니다.
2: 네. 다음 분 얘기랍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3: 예. 또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지금 건네 보시고 하는 지금 다 그랬다.
0: 예.
3: 예예, 예. 그러니까 허리도 있다니까 어떤 방면에 있다니까 돈을 이렇게 가야 된다 말입니다. 예, 어금니 지금도 한 70 넘었습니다.
0: 예예예,
3: 손도 예. 그렇고 그다음에 머리도 또 항상 어지럽고 예. 이렇게 뭐 항상 이렇게 하다 할까 매달 그랬다.
0: 예.
3: 그래갖고 이번에 예. 이광예 그러니까 금리가 시간 사당인데 그 열광 사당에는 열광상 몇 통 쓴가?
0: 열두가가 더 드립니다.
3: 아, 연속광 드립니까?
0: 예, 그리고 분명 QCV 또 아웃광 드립니다. 이래 잠은 한 번 드립니다.
3: 아, 글쎄, 이렇게 예. 사달해서, 지선아 뭐지 사달해서 들어간다. 그럼 그거 어떻게 제대로 찍고 이모지 배달하면 되겠습니까?
0: 예, 다 배달됩니다.
3: 오인들이 나오기도 불편해서.
0: 예, 이제 전화 드립니다.
3: 예, 예.
0: 예. 예, 아니면 501-2797로 지금 전화하십시오.
3: 그러면
0: 예, QCV 예, 8광을 드리는데 9광 드립니다.
3: 아, 그럼까? 오, 예. 좋습니다. 예, 예, 지금 전화하겠습니다.
0: 예.
3: 501-2797. 예, 알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지금 임상에서 보면 환자분들을 접촉해보면 은 제일 치료가 어렵고 제일 문제가 생기는 병이 뭔가 하면 은 신경문란입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4: 네, 선생님 건네보시오 안에 자문합시다. 나 이 당뇨 있으면 소리, 이 몸이 나빠져가지고 소리. 이 자꾸 그다음에 고품도 나가고 피도 나가면 이용 냄새도 나고 그러십니다.
0: 네.
4: 예, 이 어제 그래그런도 소화도 아이디지 또 옆구리는 뭐 있는데 또 옆구리 어제 자꾸 키운단 말입니다.
0: 네.
4: 이런 게 다 끝내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내다면
0: 일단 당뇨가 있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뇨병성 신염이 제일 무섭습니다. 물론 혈관성이죠. 다 이 혈관이

0: 어떤 저가 한 혈당 때문에 예, 절바지고 굳어지고 해서 사실 코파지도 혈관도 무리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신염이라는 게 뭐 당뇨병성 눈병, 당뇨병성 뭐 심장병 외에도 당뇨병성 신염이 아주 무섭습니다. 예. 이약을 쓰게 되면은 우리 피가 끈적끈적 하던 게 끈적끈적 되지 않습니다. 피가 맑아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 치료에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예, 예. 이게 전화번호 얼마입니까?
2: 501-2797번입니다.
1: 어, 501-2797번. 예, 감사합니다.
0: 예, 치료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문란이 생기면서 병이 치료해야 되는 거 제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그냥 면니까 병원 간다거나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싸먹는다거나 혹은 심장이 벌렁된다고 그냥 신경안전제 뭐 신다한이라든가 메톨롤이라든가 이런 약 잡수면 돼. 필요는 합니다. 잡수면 네. 또 많이 낫고.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3: 부모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문자 안에 좀 담아놔서 겁니다. 지금 우리 애기가 애기 부마다가지고. 네. 뭐, 벗고 나왔는데 지금 효과가 뭐 그닥지 않아가지고, 발달도 지금 잘 못 쓰고, 지금 부유치 있어가지고 이래서, 연지 이닥금리 벗어 안쓰면 어떻게 하는가 다음내 봅니다.
0: 네, 그런 사람들 직접적으로 좋죠. 부위라는 게 이게 대부분 우리 머리 혈관이 막히는데, 그 머리 혈관이 막히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 걸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은 벌써 머리 중풍 환자들 항상 머리가 뻥합니다. 그래서 안개꼴도 낀 것처럼 정신이 안 하고 환자 자체도 아주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약을 벌써 한 개 요정 써보시오. 머리가 맑고 정신이 납니다. 예, 그리고 재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3: 좀 대답하다 봅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이런 신경성 문제, 우리 제발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하자, 이 말입니다. 그 치료 방법에서 우리 건네보신화를 추천드립니다.

0: 명이 직공을 갖고 있는 양치입니다. 국가기업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생산한 건예보신은 일반 건예보신하고 틀립니다. 약이라도 효과가 독특하고 또 오래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서 좋은 건예보신환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수와에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고향의 정겨운 풍경 속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을 앞을 졸졸 흐르던 그 시냇 물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문춘산 작사 성기화 작곡의 김상훈 가수가 부른 고향의 시냇 물소리를 전해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도 귓가에 맴도는 그 시냇 물소리와 그 물가에서 자란 우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며 함께 감상해볼까요?

인생의 여정에서 만난 동반자와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시간들을 노래한 가요. 이문숙 작사, 강효식 작곡의 윤경학 가수가 부른 우리는 동반자를 전해드립니다.

시집어서 동생들을 보살펴주는 형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노래한 가요. 리룡칠 작사 김태란 작곡의 리처르 가수가 부른 형수님을 전해드립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작은 행동으로, 큰 선물보다는 따뜻한 한 끼로 그렇게 스며드는 것이 바로 사랑 아닐까요? 김병덕 작사, 지혜선 작곡의 최영 가수가 부른 사랑은 이런 거야를 전해드립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이 노래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전홍일 작사, 황영하 작곡의 차미령 가수가 부른 연길 커피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연변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더욱 빛나게 전해줍니다.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자랑 많은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뿐인 동년 시절을 그리며 다미안 작사, 류현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그리운 동년 시절을 전해드립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네, 아래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국약 혈배강이, 이번에 그 공장 측에서 전국적으로, 값이 오르기 전 제일 마지막, 제일 큰 우대 활동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혈배강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혈배강이라는 무슨 뜻인가 하는데, 하는 말 그대로 血背강이랍니다. 血背강이라는 건 血, 혈액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背라는 건 고래란 말입니다. 강이란 건 건강하다는 강이고, 그래서 무슨 뜻인가? 혈액이 고불로 건강하게 깨끗해진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혈배강은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한 가지 약이 아닙니다. 두 가지 약이 처방이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문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펩티드. 이 펩티드라는 게 용 중요합니다. 타이. 분자가 작은 걸 우리 펩티드랍니다. 그럼 분자가 얼마나 작은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관심

0: 진병이라면 신조통이라면 생기거나 어떤 때는 심근경색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막 숨이 안 차고 막 답변하고 이럴 때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약이 뭐입니까? 우리 딴센디월 보통 입에다 임차 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차 좋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딴센디월이라면 모흡이나 그 다음에 이런 가래 나온 거나 그 다음에 이런 가래를 뱉거나 예 이런 걸 자기절로 공제를 못합니다. 잘 때는 예. 그래서 이럴 때만 숨이 막 헐헐 쉬다가서 자다가 자면서 숨이 올라와서 떡 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멎었을 때 만약에 깨나면 인차 허 하면서 깨날 수 있고 만약에 깨나지 못하면 그 자리를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가 이 호흡도 거기면 가래가 꽉 들어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숨이람 찬 사람들을 보게 되면 숨 쉴 때 항상 가래 떡 걸린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르렁그르렁 우리 우스개 소리를 넣고 고해 소리 난다. 네, 고해 숨 쉬는 소리 난다. 이런 걸 많이 듣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기실은 병원에 가게 되면 이 대책이 없습니다. 호시 수면 장애 중거증 뭐 진단 받으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하게 되면 치료 방책이 없습니다. 근데 중이는 이걸 압니다. 이 몸속에 경락이나 혈관이나 그 다음에 호흡도나 이런 데 나쁜 가래들이 끼기 때문에 거기에 호흡도를 막아놔가지고서리 숨이 차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네, 이런 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름철에는 혈관이 늘어나서 이럴 때 피가 더 모자랍니다. 심장이. 제가 항상 그런 데를 듭니다. 우리 데 찾아와서 저한테 병 보는 사람들을 제가 항상 그런 데를 듭니다. 환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대구 혈관 확장하는 약을 많이 먹죠. 아스피린도 먹고 하는데 이것이 근본이 해결 못합니다. 우리 도랑물에 지금 물이 가는 게 없는데 거기다 대고 도랑물을 자꾸 늘고 넘어야 됩니까? 더 모자라죠. 도랑물 다 막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피가 충족한가 충족한가 이걸 먼저 봐야 되지. 그래서 대구 동맥경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신에 다 동맥경화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딱 뭐 경동맥이 막혔다 관상동맥이 좀 막혔다 이렇다 뿐이지 전신에 어디나 혈관에 몽땅 동맥경화 생겼다 어디나 다 막혔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해야 될 것은 뭔가 일단 한 방면에는 그 가래를 빨리 녹여내보내줘야 됩니다. 우리 약 처방이 어제 잘 됐다는가 지금 딴센디월 거기면은 보통 세 가지 약재밖에 없습니다. 딴삼하고 삼칠 이게 주요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적인 성분이가 빙페리입니다. 예, 이 빙페리가 사람이 진통작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빙페리 좀 말 그대로 롱나우 거기면서 나온 게기 때문에 찬 성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빙페리 독성이 있습니다. 오래 잡수게 되면 오히려 이 간이랑 곰팥이랑 색이 상합니다. 그 다음 피부도 막 가려워나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일단 내가 피부 가려워난다 할 때는 그 약을 먹음으로써 그 약이가 몸속에 들어가서 내 몸이 혈세포를 대량적으로 죽여버렸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피가 모자라죠. 예, 그래 이런 도를 알고 그래서 우대 활동은 6세트에 4세트를 더 드리고 10세트를 싸면 10세트를 더 드린 동시에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공장 측에서 10세트를 또 더 증송해 드립니다.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오랜만에.
2: 내가 지금 혈배랑 먹고 있는데요.
0: 예.
2: 내가 세 가지 다 먹습니다. 건신과일이라 풍수빵.
0: 네.
2: 예, 또 풍수빵하고 건신원이 전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혈배감이 떨어져서요.
0: 그렇죠.
2: 그래, 선생님께서 하면 아는데. 우선은 이 혈액이 조절된 것 같습니다.
0: 예, 혈압량이 다 끊었지.
2: 예, 오늘 아침에는 165이다, 이렇게 88이
0: 돼. 그만하면 혈압이 대단히 좋은 겁니다.
2: 그러니까, 혈압 좋은데, 어제는 75던 게, 오늘 아침에 또 내려갔을 때.
0: 예, 혈압 차이가 그래서, 점점 작아지죠.
2: 예, 그래서 내 혈압이 떨어져서, 선생님께 몇 가지 하면 치면 맞습니까?
0: 지금 16세트에 24세트를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이 이기다 전화 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결정하는 분들 혈배강 또 공장 측에서 10세트를 또 더 증성해 드리고 그 다음에 치모 12번 놔줍니다.
2: 그럼 내가 이번에 선생님 댁 가서 짐도 막힐래서
0: 예예.
2: 열이 습하고 오늘의 추

0: 응원하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예. 예. 예, 선택 잘했습니다. 이번에 또 예. 값이 200원씩 오르지 않습니까? 예.
0: 말이에요. 예, 오르기 전에 빨리.
1: 예, 장만해 놓는 게 좋습니다. 예.
0: 예.
1: 2880018번 전화 치세요. 예.
0: 예. 예.
1: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예, 말씀 주세요.
3: 네, 저는 혈배광 쓰는 환자인데
1: 예, 예.
3: 평소에 기관지 천식 때문에 조혈이 난다 하면 목이 마르고 어지럼증이 나고요.
1: 네.
3: 머리가 아팠습니다.
1: 예,
3: 숨이 찬 건 물론이고 자꾸 맥이 없는 게 바쁩니다.
1: 네.
3: 예, 밥맛도 없고 잠잘 때는 항상 숨이 차서 잠은 열고 통풍시켜야 됩니다.
1: 예. 네.
3: 낮에는 섭이 적은데 밤맛이 없는 반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쏘다니고 나면
1: 네.
3: 그리고 설사도 하루에 일하던 번씩 하고 나면 딱 누워서 움직이기도 싫습니다.
1: 아, 그래 몸에 진액이 다 빠지지. 예.
3: 예. 발이 붓긴다 아무 신이 맞지 않아서 그 쓰게 신고 다닐 수밖에 없고요.
1: 네.
3: 네. 기억력도 너무 안 돼서 금방 밥 먹고도 무슨 채를 먹었던지 생각이 안 날 정도입니다.
1: 네.
3: 네. 거기다 손이 자꾸 떨려서 연필은 커녕 밥 먹을 때 젓가락도 제대로 움켜쥐지 못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네. 네. 그러던 참에 선생님이 강의하신 혈배강하고 붕수빵 같이 먹은 게
1: 네.
3: 거기다가 친구까지 결합한 게 지금은 밥맛도 있고 네. 맥이 납니다.
1: 손도 좀 떨떨죠. 예.
3: 예. 그래. 손도 아예 떨리고.
1: 네.
3: 기억력도 좋아지고 예. 설사도 안 합니다.
1: 네.
3: 예. 소변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예. 잠도 잘 자고 붓긴 것도 다 내려서 이제는 신발도 신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지금 많이 좋아졌죠. 예.
3: 정말 혈배강에 감사드립니다.
1: 네.
3: 그래서 듣자니까 요새 뭐 혈배강이 또 뭐 값이 오른다든지 오르기 전에 약 좀 많이 좀 사놓고 먹을 생각인데
1: 네.
3: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 예, 이번에 그 네. 값이 전국적으로 많이 오릅니다. 저래 제가 네. 값을 알게 좀 알려드립니다. 지금 네. 값은 한 세트에 698원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200원 오릅니다. 898원은 오릅니다.
3: 네.
1: 그래서 요새 지금 우리 데 와서 약을 미리 봐서 사가는 분들이 지금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3: 아.
1: 예, 예. 그래서 어제도 한 10상자 이미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네. 30상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활동 참가하세요.
3: 예.
1: 네.
3: 그래, 아직 먹을 게 좀 있긴 하지만, 예. 그 한 상자 200원이란 게 이게.
1: 대단한 거죠.
3: 예.
1: 예.
3: 예. 그래서 좀 많이 사놓겠습니다.
1: 예. 예. 2880018번. 지금 전화 치게 되면, 예. 우리 공장 측에서, 10세트를 또 더 정성해 드립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1: 네.
3: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0: 예, 저는 이 재배랑 먹기 전에는
1: 네.
0: 아바의 부마다 그 소리 대사병도 가리지 못하고 말도 얼버무리는 게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 저도 혈압이 더 조절되지 않아서 머리가 항상 아프고 띵했는데 지금 선생님 그 강의에서 들었는데 확실히 도리가 있는 것 같아서 바꿔 먹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혈배강 먹기 시작했는데 한 달이 잘 되니까 완전히 그 아바에 부어마다 그 버무리던 게 말씀하는 게 좀 알아듣기게 말하고요.
1: 네.
0: 말씀도 못 가리던 게 지금 가립니다.
1: 네.
0: 그리고 저도 혈압이 높아가지고 소리 항상 머리가 허리터분하게 정신이 났댔는데 지금은
1: 네.
0: 머리도 거뿐하게 정신이 납니다.
1: 네.
0: 그리고 예,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예, 여러 가지 면으로 아주 좋은 점이 많습니다.
1: 네.
0: 눈도 밝아지고 그러니까 예, 이 혈배강 계속 사 먹어야 되겠습니다.
1: 혈배강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 공동수치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런앤성 시신경 위축을 치료한다고 딱 써놨습니다. 예, 2880018번. 알잖아, 지시.
0: 예.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1: 예.
0: 180018.
1: 예. 예, 예, 맞습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둘 더 예. 많이 싸먹겠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하세요. 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4: 저는, 혈배강 수전 환자입니다.
1: 네.
4: 이미 전에 병원에서는 나우위소라는 이런 진단 받았댔는데 의사들마다에 모두 나이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것도 보편적 그러는데 아.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더라 말이에요.
1: 치료 대책이 없기 때문에
4: 예, 그래도 무슨 어떻게 돼서 설명 잘 해주고서리 잘 치료되게끔 얘기한 인도를 하는 게 아니라
1: 네, 늙으면 다 그렇습니다.
4: 그래서 그래 집에 가서 아무 약 났다 썼어. 그래서 이름이 보낸단 말입니다.
1: 그래, 그래.
4: 그러니까 보니까 글쎄, 늙이들이라는 게 하, 날마다 더 하면 더 하지, 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예, 대체.
4: 예, 그러니까 그, 계산도 잘 아이 되고, 무슨, 정말, 사람이 사기 똑 떨어지게 만들더란 말입니다. 예.
1: 네.
4: 그 집에 가는 길도 어떤 때는, 오히려 기부 없이 어머, 길도 엇길 때도 있고, 밥술, 밥 먹을 때도, 그래서 밥술 죄다도 떨고, 어떤 데는 또 대소변도 실수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1: 어.
4: 그게 정말, 이 방송 통해서 이 소개를 들어보니까 이 혈배가이라는 약을 좀 먹어봤으면 좋겠더란 말입니다.
1: 네.
4: 그래, 이 약을 어떤 쓴 지는 한 7달이 됩니다. 되니까 이 숨이 차던 것도 많이 나사지고, 예.
1: 네.
4: 그 다음에, 무슨, 그 대서번 술술 하던 것도 많이 나사지 있단 말인데, 그리고 예. 생각이 자꾸 깜빡깜빡 하던 것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특히나 눈이 잘 배운단 말입니다.
1: 네.
4: 그전에는 그렇게 부여 배운 게 사람 정신 못 차리게 하던 게, 정말 이 힘이 나기 시작할까, 눈도 잘 보이고, 모든 면에서, 예. 용 신심 가지게 되더라 말입니다.
1: 네.
4: 그래 내 지금 이번 이런 활동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약을 정말 계속해서 더 쓰자고 생각하는 게입니다.
1: 네.
4: 네.
1: 맞습니다. 이번에 또 밥이 오르지 않습니까?
4: 예예. 네. 혈압도 제대로 되고 예. 용 좋더라 말입니다.
1: 네.
4: 근데 지금 이거 약을 이번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약 모두 더 쓰고 정말 예. 많이 노력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바입니다.
1: 예, 좋죠. 생각 잘하셨습니다.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5: 예, 저는 예, 혈배왕 지금 예, 먹고 있습니다.
1: 예,
5: 저는 뭐니까, 예, 신사이가 있다가, 소생이 그거, 이 가슴이 답답하고, 난, 잠깐만, 그래, 숨 차는데, 그래,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막, 잠도 좀 뭐, 겨우, 밤에 자다도 숨 차서, 그 다음에, 저 뭐니까, 그거, 예, 자다도 깨나고, 예. 이러고, 그 다음에, 특히, 저 뭐니까, 이, 혈변이 있다니까, 이전에,

0: 그러니까 실배당 먹고 동양시 세는데 가서 또 얘 친구도 하고 그래서 난 그 다따에 보신 것도 같이 이래 쓰고 이런 게 있으니까 얘 지금은 얘 그렇게 가슴 가깝다 일선에서 막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 두 시간에 아이 먹으면 아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예 그랬습니다. 네. 굉장히 이런 상황이 없어지면서 오전에 주심한도 아이 먹은 지 한참 된다.
1: 주심한 처방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잡술 필요 없습니다. 예.
0: 예,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흘러나가는 게 그게 없어졌습니다.
1: 네.
0: 자, 그래네, 좀서 약도 쓰고, 그냥 검사에 겨우 찾지 못하고 이래는 게 그 다음에 지금 그게 없어지고 하니까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친구도 같이 먹은 것도 효과 있지만 선생님 친구에도 친구 받은 게 거기서도 효과 많이 받겠다. 저절로도 이렇게 생각을 나왔다. 그래. 그래, 지금 우리 좀 안 그래. 이 약도야 그렇게 먹던 게 지금 그거 이것만 먹고 이렇게 좋아지니까 좀 얼마 좋은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얘 지금 활동에서 약은 지금 뭡니까? 쌌습니다. 싸고 그냥 구조에 먹고, 후에도 언제 선생님도 찾아가서 친구도 좀 더 받으려고 그래서 나였습니다.
1: 그렇게 하시,
0: 예,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단순 DOR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단삼삼칠 빙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처방이가 어제 잘 됐는가? 빙폐혈 번신이가 찬성질됐기 때문에 그래서 빙폐혈은 오래 먹게 되면 간 곰팡이가 많이 상하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빙폐혈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대신 무슨 약제가 들어가는가? 한 방면에는 우리 샤오요 들어갑니다. 샤오요가 무슨 작용인가? 몸속에 습을 없애는 작용. 습이란 게 기시로는 피가 걸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습을 없애게 되면 그럼 피는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면 자지 청피관 기시로는 그 귤껍질 거기면서 추출해낸 이런 물질인데 신샹화산 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이런 한기 그 다음에 차가운 성질된 이런 가래 이런 것들을 빨리 내보내주시오. 이 가래라는 건 어디에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반 로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목에서 나오는 가래만 가래인가 하는데 깊은 곳에 가래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관지, 지시관 그쪽에 가래는 내가 뱉어던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락에 낀 가래, 혈관 안에 낀 가래, 혈관 바깥에 낀 가래, 이런 가래들이 찐득찐득,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신경 주위에 낀 가래, 이러면 신경 전달이 제대로 안 됩니다. 특히 이번 중풍이라고 하거나 그 다음에 또 치매 증상 알츠하이머 이런 분들이 무슨 뭐 뇌세포 죽었다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신경 전달할 때 신경 그 주위에 가래가 꽉 차게 되면 신경 전달이 자꾸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왕자 같은 데로 전달한다 그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들 어떻습니까? 자기 익숙한 길을 찾지 못합니다. 특히 집에 가는 길을 찾지 못하거나 개체하면 집 못해 가서 남의 집에 가서 자꾸 문 두드려서 자기 집이라고 들어가겠다 하거나 자기 아들을 보고 막 형님이라 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저 자기 마누라 보고서 뭐 그 아재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가 신경 전달이 잘못된 겁니다. 예, 뭐 기억력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뭐 건강한 사람들도 로임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 기억력이 깜빡깜빡 없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 이런 기억력과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면 천하부에 들어갑니다. 천하부는 우리 당뇨병 혈당 낮춘 도 엄청 좋겠지만 화탄 가래를 녹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녹이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빨리 내보내줘야 되죠. 나가는 길을 열어줘야죠. 나가는 길이라는 게 기실은 우리 그 콤파치 그러니까 이런 방광 이런 소변 이런 데를 내보내죠. 그래서 리수의 순수하는 작용 택사라는 약자들 같으면 저시가 이 방광하고 콤파치의 경락을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가 구비되고 그 다음에 강양화지 들어가야 됩니다. 비타민 E가 들어가야 되죠. 우리 혈관이라는 거는 심리혈관, 어제 심리혈관 질병이라는 거, 심리혈관이라는 건 우리 장기적으로 자주 쓰는 이런 조직에 속하는 게기 때문에 자주 쓰게 되면 그거는

0: 산화가 더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비타민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비타민 A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들을 구비해서 혈전을 녹입니다. 그리고 빵콜 녹이고 예, 이런 데 또 뭐 있는가? 단삼삼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단삼삼칠이가 직접 혈관 탄력을 좋게 하는 데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처방들이 구비됐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뭐 이런 단선디왈 달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소주신왈 달고 있을 필요 없죠. 그리고 500도든 작은 분자 나왔기 때문에 작은 분자라는 건 우리 단선디왈이랑 어째 효과 빨리 볼 수 있는가. 입안에 턱 물게 되면 인차 흡수되지 않습니까? 입안의 그 점막 조직을 통해서 직접 흡수되는 게죠. 입안의 점막 조직이 그 구멍 크기가 얼마나인가? 1300도든에 속하는 겁니다. 이건 과학과를 다 연구를 해냈습니다. 1300도든. 그러면 우리 약 그 분자가 1300도든 아래 되게 되면 저리 그 자극을 흡수되는 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건 500도든 대단히 작은 분자죠. 그리고 몽땅 천연 약재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흡수가 빨리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단선디왈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인가? 우리 그 여러 가지 이런 서약을 다루고 있던 데로부터 저한테 오게 되면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서약들을 하나하나 다 끊어랍니다. 예. 근데 끊는 데는 그것이가 꼭 제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래나 끊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빙펠 같은 거 저리 끊게 되면 이건 또 사람한테 해롭습니다. 예. 이런 그, 여러 가지, 특히 뭐 피부 가려움질환 막 난다든가. 그 다음에 신경계통, 중추신경 그쪽에 이식장애가 온다든가, 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예, 그 다음에 이 약이란 게 이라이싱 생겼기 때문에 사람이 불면증도 불쇠를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지도 하에서 어떻게 빨리 끊는 방법이 제가 말해드리죠.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는 그겁니다. 저한테 와서, 정확한 이런 진단을 받고, 예, 그 다음에 정확한 치료를 받게 되면, 예, 우리 심장 주자라면 해야 된다 하는 분들, 심장 주자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예, 어제 그런가? 우리 이 혈배강은 직접 혈관이 70% 이상 막혔다. 예, 이런 분들도, 쯤만 있게 되면, 거기매를 건네갈 수만 있게 되면 약성분이 들어가서 그것을 몽땅 녹여내보냅니다. 그래서 60세 되는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준다. 이게 영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 한번 바꾸는 게 75만 원 듭니다. 이거는 우리 약상에서 지금 나온 수치인데, 그런데 심장을 어떤 심장을 바꾸는가, 젊은이들이 심장을 바꾸는가, 어느 나이의 그 심장을 바꾸는가, 이거는 또 값이 틀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이 부자들이, 그, 제일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기 좋아하는 일이 뭐인가, 소후들이 하기 좋아하는 일이 평생 동안 자꾸 심장을, 새로운 심장을 바꾸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 심장 자꾸 바꾸죠. 여섯 번씩 바꾸는, 그 뭐, 리자청이라면 여섯 번 바꿨죠. 예. 그래서, 가는 100만 원입니다. 한번 바꾸는 게 100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가 왜 설명드리는가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제 자꾸 서약을 끊으라는가. 서약을 오래 쓰게 되면 심장 간이가 대량적으로 상합니다. 그래서 이거 상하는 걸 대가를 해가지고 그 당시 증상만 잠시 눌러놓겠다. 이거는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서 우리 구급 치료는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일단 그 생명선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신체 기능을, 모든 기능, 심장 기능도 그렇고, 간 기능도 그렇고, 이걸 회복하자면 그래도 중약제를 써줘야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혈배강이가 이런 방면에 좋다, 그 뜻입니다. 다른 내장을 해치지 않고 처방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심장은 한번 뛰게 되면 오장육부는 같이 움직인다. 이거는 우리 그 황제내경에서 나온 겁니다. 절대 사람 몸에 오장육부를 갈라놓고 보면 안 됩니다. 뭐 심내혈관과는 따로 보고, 그 다음에 소화계통과는 따로 보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심장이가 움직이면서 다른 내장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건강하자면 혈배강 써줘야 되죠.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소는 준희의 정황을 알아보려고 포로 련장 한 사람과 병사 몇 사람을 찾아 방으로 데려왔다. 포로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뭘 물어보기만 하면 다들 벌떡 일어나 차렷자세로 더듬거리었다. 황선은 하는 수 없이 포로들을 앉혀놓고 홍군이 어떤 군대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결국 홍군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군대라는 말이 먹혀들었는지 포로들로부터 준희의 정황을 낱낱이 들을 수가 있었다. 준희는 적들의 한계사에 병력이 지키고 있다지만 이미 활에 놀란 새였다. 류참모장은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보라고 했지. 포로들의 도움을 받으면 준희 성문을 손쉽게 열 수가 있을 텐데 말이야. 포로가 200명이나 돼 옷도 넉넉하고. 이렇게 생각한 황소는 적의 연장에게 물었다. 우리는 곧 준희를 치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준희 성문을 열어주기만 한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포로 연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우리한테 베풀어준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황소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정치처 간부를 불러 로자로 쓰자며 포로들에게 은전 샛잎씩 나누어주었다. 홍군은 시퍼런 얼굴이 머리는 빨갛고 사람들 심장을 파먹는 마귀라고 하더니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주는 정말 몰랐습니다. 포로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장소는 서둘러 한동정을 깨웠다. 그참 기막힌 생각인데. 한동정은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소리쳤다. 이 일은 김오리한테 맡기는 게 좋겠지?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이니까 뜻밖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만약 속임수가 먹히지 않으면 거세게 공격해야 하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돼. 두 사람은 김오래를 불러 계획을 알리한다. 그는 아이처럼 들떠서 주우하였다. 한동정이 말했다. 이건 놀이가 아닙니다. 아주 진짜처럼 꾸며야 합니다. 김우래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는 련부에 돌아가 사람들을 모은 뒤에 변장을 시키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한 사람씩 불러 어디 허술한 데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았다. 다들 대나무 배낭을 메고 손에 대나무 가방을 두니 제법 귀주 군대 같았다. 그런대로 만족스러운 차림새였다. 주의부는 중요한 작전인 것만큼 정찰패를 이련에 딸려 보내기로 결정했다. 출발을 앞두고 김우래가 단지휘부를 찾아왔다.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한동정이 말했다. 단에 있는 나팔수 20, 30명도 같이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나팔수가 그렇게나 많이 필요...

합니까? 그게 뭐 뿜뿜 빠빠 올리야 기세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 친구 제법 엉큼한 데가 있군. 어? 한동정이 웃으면서 참모를 보고 나팔수 소대를 불러오라고 했다. 곧 구리 나팔을 맨 소년병들이 달려와 빨간 비단 댕기를 날리며 김오래를 따라 기세도 높이 출발을 했다. 김오래는 고로 연장을 앞세우고는 그 뒤에 바짝 붙어 걸었다. 그는 뒤에서 총을 들이대는 것이 영마음에 걸려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해볼까 하고 포로 련장의 어깨를 툭툭 치며 물었다. 노형은 고향이 어딥니까? 동제요. 그는 김오래를 힐끔 보더니 선선히 대꾸했다. 올해 나이가 얼마죠? 아휴, 만둘입니다. 그럼 집에 있는 게 나을 텐데 군대는 못하러 돌아갔답니까? 아우님은 모르겠지만은 주서성하고 왕가리리 다 우리 고향 사람입니다. 그래서 덕이라 좀 볼까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오래됐습니까? 벌써 20회가 돼갑니다. 20회인데 겨우 연장밖에 못 올라갔다 말입니까? 말이 나오자마자 부로 연장이 울분을 쏟았다. 아휴, 아우님 밥 벌어먹기가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뒤를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할 수가 없지요. 오늘 총에 맞아 죽은 그 영장은 탄장 처남인데 입대한 지 며칠 안 돼서 내 상급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 작자들 따라서 귀조에서 사천으로 쳐들어갔다가 다시 사천에서 귀조로 쳐나오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고생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놈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한테서 아편을 심으라고 하고는 그걸 광서에 내다 팔아 총을 사지요. 그걸 미천삼아 군대를 누리고 저희 세력을 키운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또 백성들 피땀을 짜내가지고는 그 돈을 외국은행에 꽁져놓지요. 그러니 홍군에 온다 해도 누가 그 작자들을 지키자고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까? 그나저나 그날 아우님들은 수마를 타고 오강을 건넜다던데요. 아니 노형, 우리 홍군한테 진짜 수마가 있다고 믿는 겁니까? 김오래가 웃으며 물었다. 다들 그러던데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지위구에서는 사흘 뒤에나 올 거라던데. 홍군은 심계수를 지나 준위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계림에서만 볼 수 있는 작은 산들이 많아 풍경이 퍼그나 아름다웠다. 하지만 준위를 기습하러 가기에 전사들은 나는 듯이 걸음을 옮기느라 경치를 눈에 담을 겨를도 없었다. 날이 저물자 또 비가 한바탕 내리었다. 길이 어찌나 질척거리는지 넘어지는 사람이 숱했다. 여기저기 흙투성이가 된 전사들이 많았다. 전사들의 걸음이 더뎌지는 듯하자 김우래가 서두르라고 막 한 소리를 하려는데 그만 집신이 치늘게 벗겨지고 말았다. 갈 길이 바쁘다 보니 한숨부터 나왔다. 귀조의 진액은 어찌나 끈끈한지 집신의 풀처럼 딱 달라붙어 떼어내려면 꽤나 애를 먹어야 했다. 그는 숨을 모으고는 있는 힘껏 당겨보았다. 하지만은 집신 허리만 뭉텅 끊어져 나갔다. 김우래는 화가 치밀도로 치밀어 동강 난 집신을 내 동댕이 치며 욕을 퍼부었다. 젠장! 내 집신이 그렇게 마음에 들면은 그냥 가져가라고! 그는 다른 천사들처럼 맨발로 걷기 시작했다. 두 시간쯤 걷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멀리 등불이 보이었다. 김우래는 얼른 걸음을 멈추고 등불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긴 뭐 하는 데입니까? 준위성입니다. 불 켜진 데가 아마 남물일 겁니다. 그럼 얼추 다 온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김우래는 사창을 포로 연장의 등에 가까이 들이대며 말을 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김우래는 정찰패를 불러놓고 서남 쪽에는 병정산을 가리키며 지시했다. 저기가 홍화강이라는 곳인데 준위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고지죠. 몰래 가서 보초를 없애버리세요. 정찰패는 포로 몇을 데리고

0: 홍화강으로 갔다. 김우래는 이련 앞에 와서 소리를 낮춰 말했다. 동지들 침착해야 합니다. 절대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할 일을 꼼꼼히 이루고는 소원을 저었다. 자, 뛰시다. 김우래는 포로 연장 앞세우고 달리었다. 다른 포로들도 뒤따라 주운이 남문 쪽으로 힘껏 내달리었다. 철벅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어지럽게 거리를 울렸다. 성문의 등불이 점점 가까워지었다. 갑자기 거무직직한 그림자가 앞에 나타나더니 묵직한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요? 그러더니 절커덕 총격발기를 쳐치는 소리가 들리었다. 포로 연장이 잠깐 머뭇거리자 김우래가 총으로 등을 쿡쿡 찔렀다. 포로 연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형제들 쏘지 말게. 쏘지 마라. 우리는 심계수의 구양단이야. 그래, 구양단이라고? 산호기는 안 지키고 여긴 못하러 왔나? 공산군이 쳐들어왔네. 우린 꼼짝없이 포위돼서 몽땅 끝장이 났어. 영장도 죽었다고. 우리 연만 간신히 포위를 뚫고 나왔다니까. 어서 문을 열게. 빨리 들여보내달라니까. 뭐? 공산군이 쳐들어왔다고? 성루에서 겁에 질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때 누군가 물었다. 벌써? 2-3일이 지나야 온다 하지 않았나? 2-3일이라니 공산군은 수마를 타고 왔단 말이야. 소문도 못 들었나? 총칼도 안 들어가는 철갑옷까지 입었다고. 싸우려면 어림도 없어. 그럼 좋아. 내 열어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게. 김우래가 흡족해서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루에서 사나운 욕지거리가 터져나왔다. 제기다. 죽고 싶냐?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문을 열었다가 공산군이라도 들어오면 내가 책임질 거냐? 이어 철썩철썩 뺨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우래가 포로 연장을 툭 치면서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성노인은 저놈은 누굽니까? 연장일 겁니다. 겁을 먹지 마세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로형은 제대로 본때나 보여주세요. 김우래가 길을 더 거주어왔다. 그러자 포로 연장이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우에는 네 놈은 누구냐? 우에서도 록록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너야말로 누구냐? 나는 구양탄의 왕연장이다. 설마 날 모른단 말이냐? 그러자 대꾸하는 말투가 꽤 누그러들었다. 저는 이탄 일연의 마패장입니다. 제가 딱히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이 터지면 제 선에서는 책임질 수가 없는 노릇이니 그렇습니다. 구양탄이라면 탄장의 첩이 몇인지쯤은 될 수가 있겠지요. 김우래가 포로 연장 곁에 서서 또 속삭이었다. 이럴 때는 더 세게 나가야 하는 겁니다. 뭐 첩이 어쩌고 저째? 이 마가놈이 척범이나 알아야지. 네 놈이 눈이 멀어도 대단히 멀었구나. 포로 연장은 목소리를 더 높이었다. 더 꿈을 대다가는 너 아주 혼날 줄 알아라. 더 시끄럽게 시간을 끌면은 아예 문을 부수고 들어갈 터이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열지요. 곧장 열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손전등 몇 개로 아래를 쭉 비추어 보았다. 하지만 비춰본들 하나같이 김우래가 깐깐하게 심사를 해 제법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귀주 군대인 데다가 때마침 내린 비로 해서 진창길에서 흙투성이가 된 참인지라 그야말로 의심할 나위가 없었다. 손전등 불빛이 머리 위를 몇 차례 휘젓고 지나가자 배잔병들도 장단을 맞춰 쓰고 있던 귀주 군대의 모자를 치면서 마구 욕을 퍼부었다.
1: 제기랄, 우리가 고향탄인지 아닌지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보란 말이야.
0: 마패장은 마침내 결단을 내리었다. 좀 지나 묵직한 성문이 삐걱삐걱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우래는 고생을 했다며 포로 연장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앞장서서 성문 앞으로 걸어갔다. 큼직하고 무거운 빗장이 빠지면서 높고 두터운 성문이 삑 열리었다. 진작 총알을 채우고 총칼까지 꽂

0: 던져준 배잠병들이 성문 안으로 우르르 쓸어들어갔다. 문을 열던 병사는 그때까지도 놀람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1: 저기 공성문 어쩌면 그렇게 빠르냐? 어?
0: 맨 앞에 선 전사가 그를 덥석 잡으며 말했다.
2: 그건 알 것 없고 이 어르신이 바로 공상군이니 어서 무기를 버려라.
0: 이어 사람들이 성 안으로 돌격해 들어갔다. 마패장은 일이 클러진 걸 알고 다급히 기관총을 잡으려 했지만 먼저 홍군이 쏜 총을 맞고 쓰러지었다. 나머지 병사들은 벌벌 떨면서 다투어 투항을 했다. 기물에는 나팔수 20~30명을 곧장 성루 여기저기로 보냈다. 그러고는 기세 좋게 온 조니성을 울리는 돌격 나팔 소리에 맞춰 면을 거느리고 시가지 한복판에 있는 적의 사지위부로 달려갔다. 시가지에 들어서니 귀주 군대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있었다. 문을 부수는 소리, 욕소리,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어지럽게 들려왔다. 녹이 충천한 기무례와 전사들이 경기관총 내에 갈기자 귀조병사들은 머리를 쏴주고 도망치었다. 땅에 금이며 은장신구가 너저분하게 흩어지었다. 홍과강 우에 신호탄 세 발이 울리었다. 정찰패가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다. 기무례는 대를 맞추어 적의 사지위부를 공격해 보로 수백 명을 붙잡았다. 나머지 적들은 북문으로 나가 루산관 쪽으로 도망을 치었다.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던 홍군들이 우르르 성난으로 들어와 남은 적들을 모두 무찔렀다. 1935년 1월 7일 아침 해가 하늘을 선홍빛으로 물들이며 아스라니 떠올랐다. 귀주 군대가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질러 놓아서 진저리가 난 준희성 시민들은 홍군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순두부와 국수 같은 귀주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잇따라 문을 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소문으로만 듣던 홍군이 이제는 바로 눈앞에 있었다. 온 마을이 기대차 술렁거리었다. 웬 싱거운 사람이 그랬는지 기모래가 묵고 있는 집에 분필로 커다랗게 수마사령부가 여기 있노라라고 써놓았다. 그 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생기었다. 기무례가 피곤해서 한숨 푹 자려고 벼르며 누웠는데 이른 새벽부터 밖이 어찌나 떠들썩한지 잠을 설치고 말았다. 무슨 일인가 해서 일어나 보니 문 앞에 사람들이 북적거리었다. 청년들과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기무례가 나오자 웃으며 수군거리었다.
1: 저기 봐, 살인이야. 여기 나왔어. 저 사람인가 봐. 저 눈 좀 봐. 진짜 부리부리해.

장편 소설 대장정 1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외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11년간 연변 역사 문맥을 담은 연변 박물관의 시대 흐름에 맞춰 전시 내용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선전교양 경로를 확장하면서 전주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애국주의 교양을 펼치는 핵심 진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3: 오늘부터 계열보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를 내와 연길 수상시장의 신구 변천을 탐방해보겠습니다.
2: 주인대 대표이자 화룡시 인대 대표이며 길림 명흠야급위원회에서 존경리인 권문걸은 20년간 의학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과학기술 혁신으로 기업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고 산업 역량으로 향촌진흥에 조력했습니다. 습금형 종석에는 박물관에 소장되는 문물, 광활한 대지에 전시되는 유산, 고서에 쓰여진 글들을 모두 살아 숨쉬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형 종석이가 직접 연변 박물관을 시찰할 때 한 간곡한 당부는 변강 문화유물과 박물 관련 사업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줬습니다. 11년간 연변의 역사 문맥을 담은 연변 박물관은 시대 흐름에 맞춰 전시 내용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선전교양 경로를 확장해왔습니다. 한 점 한 점의 문물, 한 차례 한 차례의 전시를 통해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왕래, 교류, 융합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생생히 전달하며 전주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애국주의 교양을 펼치는 핵심 진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2015년 습금형 종석이께서 연변의 문맥을 소장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분투 려정을 기록한 이 박물관에 다녀갔습니다. 11년이 지난 오늘날 이곳은 단순히 문물을 복원하는 전시장을 넘어 보고 만질 수 있는 민족 단결 교양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변강 박물관은 전통 전시관의 틀을 깨고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살고 배우며 일하고 즐기는 역사 이야기를 천문만호에 알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7월, 여름 방학을 맞아 문화 관광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연변 박물관 전시청에서 각지의 관광객들이 문물 진열장 앞에서 해설원의 해설에 귀를 기울이며 사진으로 기록하는 한편 변강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아온 역사를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1960년에 설립되는데 지방 역사와 민족 특색을 아우르는 종합성 박물관입니다. 지금 건물은 2012년에 정식 준공 개관했으며 부지 면적이 2만여 평방미터이고 소장 문물이 15,000점, 국가급 귀중 문물은 500여 점입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형 종석이는 연변 고찰 첫 곳으로 연변 박물관을 찾았고 박물관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줬습니다. 11년간 박물관 상하에서는 당부를 명기하고 문화유물과 박물 관련 사업을 추동한 데서 전면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에 오면 필수로 찾는 명소로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민족 단결 풍모를 대외에 전시하는 핵심 창구로 됐습니다. 연변 박물관 부관장 허가강입니다. 2024년 9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연변 역사문화 전시 주제전을 선대에 내와 변강 여러 민족들의 분토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시 관람객은 연 150만 명이 이르렀고 공익 해설 차수도 5,000회를 넘었습니다. 연간 평균 관람 인원은 왕년에 연 20만 명에서 현재 연 30만 명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0: 역대 최다 기록인 연 8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전시 경계를 넘어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여오는 쌍방향 문화 소통을 추진했습니다. 2019년 이래 조선족 복식전, 공예전, 동만 항일연군 순회 전시가 전국 14개 성과 자치구 23개 박물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각지 우수 전시를 유치해 대중 문화 체험을 풍부했습니다. 류동 순회 전시 5가지 진입 사업을 펼쳐 민족 융합과 홍색 이야기를 기층에 전달해 공동체 의식이 인심에 깊이 새겨지게 했습니다. 허가강입니다. 올해 당창건 105주년, 장정승리 90주년, 15 전망계획 시작해 등 중요한 시점에 맞춰 1년의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6월에 창자홍색 전시, 철골 주산화, 중국인민 해방군 기본건설 공정병 휘황세월 전람을 선보이고 연안 기역 사진 따라 연안 방문 특별 전시를 유치해 본 지역과 전국 홍색 자원을 연동했습니다. 교양 분야에서는 사계절 홍색 견학 실경 수업, 선전 강연팀 기층행 등을 내오고 분야 간 협력을 심화했으며 청소년 사상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선전 면에서는 전매체 행렬을 구축해 온 오프라인으로 연변 민족 단결과 홍색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11년간 연변 박물관에서는 문물 보호, 전시 승교, 공공봉사, 대외교류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며 연변 형상을 대표하는 중요한 명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물관에서는 향후 소장 문물과 사료를 더 심층적으로 활용하면서 공공문화 부대 봉사를 재속화하고 승격해 박물관이 역사로 개발을 주는 독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변강 여러 민족이 한마음으로 분진하는 힘을 지속적으로 결집하며 변강 민족 단결 특색 문화 창구를 더 빛내 연변 고품질 발전에 깊은 문화적 동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2026년 새로운 발전 기점에서 이곳에서는 새롭게 기획한 홍색 전시와 상시화 사회교양 활동을 통해 변강에서 한마음으로 분진하는 생생한 이야기를 꾸준히 잘 전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진정 뿌리를 내리고 대중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하게 됩니다.
1: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연변 각계 민족의 반일 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항일전쟁이 간과한 단계에 접어들며 일본 침략자와 괴뢰 세력 통치는 더 잔혹해졌지만 연변 여러 민족 각계 민족은 폭력에 굴하지 않고 다양한 형식의 반일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공장에서는 각지 노동자들이 파업, 퇴업 등 방식으로 적과 대항했습니다. 전보산 광부들은 파업을 일으켰고 지하당과 항일연군이 안팎으로 홍해 50여 명 광부가 뒤이어 항일연군에 가입했습니다. 도문 철도 노동자들은 천황을 타도하자라는 표를 붙였고 석현종의 공장, 로투구 탄광 노동자들은 기계 파괴 등으로 압박에 반항했습니다. 농촌에서는 광범한 농민들이 일본이 강제 징수하는 양곡출하를 결연히 거부하고 항일연군 부대에 식량과 물자를 조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며 목숨을 걸고 항일연군 전사들을 보호했습니다. 문화 교육계에서는 애국 지식분자들이 문예 작품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발굽 아래 여러 민족 인민이 용감하게 저항한 투쟁을 찬양하고 사회의 민중들을 대상한 반일 애국 교양을 펼쳐 일본 침략자와 괴뢰 세력 통치의 어둠을 폭로하며 민중이 저항에 나서도록 각성시켰습니다. 연변 각계 민중의 굽히지 않는 항쟁은 일본 침략자와 괴뢰 세력 통치에 강한 타격을 입혔고 여러 민족 인민들의 항일투쟁 의지를 고무했습니다.
0: 한 도시의 온도는 시장에서 피어나는 밥 짓는 연기 속에 있고 주민들의 삼시세끼에 깃들어있습니다. 강가의 자그마한 장터에서 변경도시의 상징적인 문화관광 민생 지표로 되기까지 연결 수상시장은 여러 세대 연변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고 짙은 조선족 민속 정취를 간직하고 있는 연결의 가장 생동하고 소박한 도시의 바탕색입니다. 현재 수상시장 전면 이전 승격 공사가 추진돼 새로운 영업장에 곧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구교체 변화는 연결 도시 변화 속 민생 온도와 도시 권리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오늘부터 개를 보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를 내와 기자가 직접 수상시장의 신구 변천을 탐방하며 시장의 생활 풍경을 기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0: 방금 경영을 중지한 연결 수상 시장은 여러 세대의 연결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노점 상태에서 인터넷 인기 문화 관광 명소로 되기까지 이곳에는 오래된 도시의 맛, 상인들의 굳건한 소심이 담겨있고 변경 도시 특유의 아침 생활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7월 16일 옛 수상시장이 정식 운행을 마감하며 한 시대의 추억을 남겼고 7월 18일 새 수상시장이 문을 열게 됩니다. 1990년대부터 분산된 노점 상인들이 연지파, 건강교 하루 동쪽 강변에 모여 떡, 순대 등 특색 음식과 농특산물을 판매하며 아침시장 형태가 갖춰졌고 1998년에는 이 부지에 규모화된 수상시장이 정식으로 조성됐습니다. 매일 아침 수상시장은 인파로 북적입니다. 남북 출입구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 200여 미터에 달하는 아침시장 모든 노점에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시장에 들어서면 국밥, 찰떡의 진한 향이 풍겨오고 배추, 김치, 순대 등 조선족 특색 미식이 눈을 즐겁게 합니다. 시장 깊숙이 자리 잡은 20여 년 된 명물 국밥집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습니다. 조선족 큰 소태는 삼계탕, 소고기국, 보신탕 등의 구수한 향을 풍깁니다. 연길 주민 필 선생입니다. 포장해서 집에 가져가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여기 음식을 사서 먹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곧 시장이 이전해서 새 장소로 옮겨가는데 새 시장에 가서도 계속 이 집 음식을 먹고 응원할 겁니다. 명물 국밥집 책임자 우영희는 수상시장 초기에 입주한 상인으로 20여 년간 시장 변화를 직접 목격한 증견인이기도 합니다. 우영희입니다. 2006년 연결 수상시장에 입주했는데 벌써 20년이 됐어요. 초기에는 시장이 이렇게 번창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상인들이 많이 입주하며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었는데 외지 관광객이 늘며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고 2019년부터 매출이 갑절로 늘었습니다. 수상시장 최초 입주 상가 중 하나인 조씨 떡집도 20여 년간 운영되고 있는데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매일 새벽 일꾼들이 쪄낸 찹쌀을 나무통에 담아 떡메로 30분가량 정성껏 치면 윤기 있고 하얀 찰떡이 완성되는데 여기에 특제 콩가루와 들깨, 참깨 등으로 만든 콩고물과 곁들여 부드럽고 달콤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조씨 떡집 책임자 박영숙입니다. 수상시장에서 떡 장사를 한 지 벌써 21년이 됐습니다. 시장에 이전하게 돼 아쉽지만 이곳에서 21년 동안 가정 형편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새 시장으로 이전한 뒤 더 좋은 환경에서 장사가 더 잘 되길 바랍니다. 20여 년간 박영숙은 전통 제조 기법을 고수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연구해 떡을 벚꽃, 복주머니 등 예쁜 모양으로 빚고 블루베리 소스와 콩가루를 얹어 전통 맛에 새로움을 더했습니다. 명절 때면 떡집 앞은 문전 성시를 이룹니다. 북경 관광객 리양재입니다. 연변은 정말 와볼만합니다. 너무 많은 조선족 특색 음식을 맛보았는데 다 맛있고 참 좋습니다. 꼭 수상시장에 와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한 세대 또 한 세대 상인들이 시장에 자리 잡고 조선족 맛을 지키며 수상시장만의 독특한 민속생활 풍경을 만들어왔습니다. 짧은 동영상 크리에이터, 종합문학예술프로 제작팀,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시장 미식과 풍경을 촬영 공유하며 시장 인지도가 전국으로 퍼졌고 수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심양 관광객 강여사입니다. 여기서 먹어보니 정말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인터넷에서 본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고향에서는 맛볼 수 없는 또 다른 특별한 맛을 느꼈습니다. 철썩철썩 떡맷 소리가 들려오고 가마솥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새콤달콤한 김치와 달콤한 막걸리의 맛이 어우러져 연길만의 생활 정취와 미각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수상시장의 음식은 단순한 미각 즐거움을 넘어 여러 세대 상인들의 초심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분투한 증거이자 연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미각적 향수이며 이 변경 도시의 세월 변천과 발전의 기록입니다. 옛 장터와 새 시장은 1.4km 떨어져 있으며 새 시장에서는 김치, 순대, 떡, 특색 국밥 등 모든 전통 품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기존 20평방미터의 야외 간이 로점은 120평방미터의 정동된 독립 매장으로 승격돼 하루 종일 영업하고 매장 식사 봉사가 추가돼 소비 체험이 전면 개선됩니다. 옛 시장은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수상시장의 따뜻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연변의 맛은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1: 연변 의약건강산업발전 물결 속에서 조인대 대표이자 화룡시 인대 대표이며 길림 룡흠 약업유관회사 총경리인 권문걸은 20년간 의약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기업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고 산업 역량으로 향촌 진흥에 조력했으며 책임과 담당으로 대표 사명을 실천했습니다. 의약 분야 공정사로서 권문걸은 언제나 과학기술 혁신을 기업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간주했습니다. 단연례 그는 핵심 연구 계획 여러 건을 주도해 완성했으며 그중 황금 줄기와 잎 원료 및 제재 대상은 길림선 과학기술 성과상을 받았고 중약 자원 산업화 순환 이용 연구는 국가과학기술 진보상 2등상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약을 새롭게 개발하는 이름 아래 팀을 이끌고 현대 제약기술로 생산 공정을 최적화해 좌귀환, 소합향환 등 고전 명방 7가지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해 큰 경제적 효율을 창출하며 전통 중의학이 신시대에서 새 생명력을 발산하게 했습니다. 권문걸입니다. 산업발전 면에서 장백산 산지약재자원 우세의탁해 기술혁신, 고전명방 활성화, 전산업사슬 구축 등 중점 업무에 초점을 모아 기업 핵심 경쟁력을 끊임없이 높이고 의약산업 고품질 발전으로 지방경제 건설에 힘을 보탰습니다. 권문걸은 인대 대표의 교량 유대 역할을 적극 발휘하며 상시적으로 방문 조사를 하면서 민심 민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총병에 걸리거나 뜻밖의 재해를 겪은 종업원에게 자금 지원을 하고 일대일 장기 효과 방조 부축 기제를 만들어 따뜻한 조치로 기업의 응집력을 결집했습니다. 길림 룡흠 약업유관회사 생산관리부 책임자 맹경매입니다. 권경리는 언제나 모든 종업원을 마음속에 두고 모두의 어려움과 고충을 헤아려 줍니다. 평소 생활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회사에서 먼저 손길을 내밀어 줍니다. 그의 인솔 아래 모두 하는 일에 의욕이 넘치고 생활도 더 보장받아 마음이 정말 따뜻합니다. 권문걸의 인솔 아래 길림 룡흠 약업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난해 기업은 생산액 1억여 원을 올리고 세금 1,367만 원을 납부했으며 132명의 취업을 이끌어 좋은 경제 효익과 사회 효익을 냈습니다. 권문걸입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견지하고 실속 있게 일하면서 지방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민생 건강을 지키며 연변 의약 건강 산업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장인 정신으로 약을 만들고 초심으로 직책을 수행해온 권문걸은 20년간 민생을 염두에 두고 중의약 산업 혁신 발전의 길에서 정진했습니다. 오늘도 그는 실천과 책임으로 인대 대표이자 민영기업가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며 연변 고품질 발전에 계속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사회보험보조금 지원 범위가 진일보 확대돼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과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올해 12월 31일입니다. 보조금 수령 가능 중점 인원들로는 2026년 본기 대학 졸업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대학 졸업생, 2026년 실업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인원, 재빈곤 및 빈곤방지 대상입니다. 제조업, 생활봉사업, 현대봉사업, 중소령세기업일 경우 2026년 관련 규정에 따라 상술한 인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개인이 실제 납부한 양로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의 25%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인당 누적 수혜 최장 기간의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심.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미 됩니다. 방송에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싣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록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열 곽을 사시면 열다섯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두 곽을 함께 드립니다. 천희 박사와 세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 앞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최신희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많은 분들이 다각도로서 불편한 점들을 해결해 주는 데는 보증이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교대해 드렸지만 해도 천희 박사, 최신희로 명서방 이 몇 가지 제품에 대해서 특히 천희 박사와 최신희로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서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으면서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효과성에 대해서 널리 깊이 알려지는 우수한 제품임을 널리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국 과학원이라면 전 나라적으로 국제적으로도 거의 인정을 받는 우수한 이런 고급 기구에 속하는데 연구기구에 속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제품 자체입니다. 천희 박사 최신희로는 바로 그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이고 석 박사 그 지도교사의 이런 그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인정률이 아주 높은 좋은 제품에 속합니다. 특히 이번에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가격 인상이 498원으로부터 598원으로 인상된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 상품이 많은 상품이 저 물가로 내려가던 게 이게 점차적으로서 원값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는데 한 가게 598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대활동은 특수한 우대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가게 사면 18가게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보통 뭐 15가게 이렇게 주게 되는데 이번에는 15가게 3각을 던져서 18가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대 활동이 그 요 며칠 깜짝 진행한다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498원으로부터 598원, 100원 인상이 됩니다. 천희 박사는 뭐 남을 데 없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최신희로 이 제품 자체는 콩팥을 관리해주는 아주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이번 우대 활동은 한 가게 698원이라서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10가게 15가게를 줍니다. 마지막 우대 활동이니까 공장 측하고 협상해서 많은 제품을 우대 가격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주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10가게 10가격을 드리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10가게 15가격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인상이 698원으로부터 898원, 200원이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시게 되면 최신희로 천희 박사 이런 좋은 제품 자체는 두 번 다시 만나기 어려운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지금 가격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 가격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천희 박사는 100원 인상, 최신희로는 200원 인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최신희로는 한 가격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명서방은 598원인데

0: 눈병 치료약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어려운 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명사방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각은 12각에 따라가게 되어 있고 이 모든 몇 가지 제품 우대 활동 가운데서 많이 사는 분들한테는 사실 때 눈에 붙이는 고약 엔테라는 거 두 각을 또 무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눈에 붙이는 고약은 보통 중 논행기에 들어서서 눈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비례가 아주 낮게 되어 있으면 기본으로서 번 저희들 설명드리는 약품을 쓰면서 눈에 붙이는 고약은 눈에다 딱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붙이게 된 한각은 열흘 동안 쓸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파악하고 제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예, 저도 천이 박사 먹나 한다는 연도 1년 반 넘어 먹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원래 어떤 모병이 있어서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2: 이거 선택한 원인이 제 좀 다른 사람보다 심지어 대가 예민하다 말이에요.
0: 너무 민감 체질에 속한다, 그렇죠?
2: 예, 대단히 민감하다 못해. 그래서 어지간한 말에 또 스트레스 받으니 이 가슴이 계속 이래 짱 하고, 예, 그 다음에 이래 이 혈압적으로 잘 나야 되네. 가슴 후두후두거리고, 이 밤잠이다 못 잤다 말이나.
0: 예.
2: 예. 그래, 내 밥도 못 먹고, 그래, 예. 식은땀도 잘 때면 식은땀도 자꾸 흐리지 해서 금이 그것도 팍팍 내게 됐습니다.
0: 그 정도까지 하면 심각할 정도입니다. 예, 신경세포에 상당할 정도로 이상이 생겼습니다.
2: 예, 신경세포에 대단히 이상이 생겼단 말입니다. 한 5년 동안에 진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이래가 금이 팍팍 내렸는데
0: 군이 내릴 정도로 민감하다면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 예, 네. 좀, 이래, 무슨, 예, 스트레스 좀 받은 적이 있단 말입니다, 크게.
0: 그렇죠. 한번 그걸로 인해가지고.
2: 예, 그 원인들이 인해서 그랬는데, 5년 동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근육 팍팍 내림에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많이 먹었습니다. 의사들 배워 첨약도 먹어보고, 예, 정말, 첨약 중이들이 이, 한 열흘은, 바꿨습니다네. 먹다가 나실 것처럼 하다도 또 반복이 오고 또 이사 바꿔서 약 먹으면 나실 것처럼 하다도 반복이 오고 반복이 오다나 한 요로는 진짜 바꿨습니다.
0: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요병란 더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이사 저 이사 바꿔보느라 했는데 예 지금 어떠세요?
2: 예, 그러면 걔가 이게 신경을 어쨌든 약이가
0: 신경물란입니다.
2: 그렇죠.
0: 예, 신경물란과 더불어서 모든 신경물란이 예.
2: 예, 그런 게 이 천이 박사님의 우연히 방송 부분에 진짜 이게 신경 조절 잘해주고 신경과 신경세포 사이 그 세포를 연결해주고 하니까 내 이 얘기 듣고서 이 약을 또 해먹었는데 이 약으로 이 많은 해결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0: 예.
2: 밤이 맛있고 잠은 잘 자고 이 군이 군이 온 상태로 지금 올라오도 하고.
0: 대단한 성과죠. 예, 예.
2: 군이 한 20분 돌아왔겠습니다.
0: 그 정도게 되면 무서운데, 예, 예.
2: 그래서 밖에 나가면 정말 사람들 자꾸 못 쓰게 됐다 해서 예. 듣기 영상할 정도로
0: 20분 준다는 게 그게 보통 아주 무서운 그 문제입니다. 예, 예.
2: 예, 자꾸 사람들이 못 쓰게 됐다 할까 되나 영 듣기도 싫고 예. 내들로도 분명히 그런 거 아는데 곁에서 그래 자꾸 말해가 영
0: 스트레스도 받죠.
2: 싫더라 말입니다. 예, 스트레스도 받쟁가.
0: 예.
2: 예, 그러던 차에 이 약을 먹었는데 이게 온 상태들이 다 돌아왔지. 밥 맛있지. 잠은 잘 자지. 누기 어딘가나 말해도 무슨 것도 지금
0: 그렇죠.
2: 말인다 하나도. 이게 너무 좋으니까 저는 계속 먹으려고 하면서 또 방송 듣고 이렇게 하니까 가격이 인상이 된다.
0: 가격이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전 사회적으로 예. 지금 가격적으로서 국내 조절이 되는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이 예. 약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인상된다니까 계속 먹기 위해 좀 배달 받아서 둬둬야 되겠습니다.
0: 여사분한테는 이 제품이 명품으로서 이미 긍정됐으니까 긍정된 네. 제품은 절대 손에 꼭 쥐고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제품 네, 자체는 다른 부사계 없으니까 예.
2: 혈압 도돌이하면 양달됩니다.
0: 예. 그렇죠. 예.
2: 예, 혈압 파도 심했는데
0: 예.
2: 지금 혈압 약을 크게 아예 먹습니다. 그래서 며칠에 한 번 식어서 예, 반하게 식어서 그게 아예 먹습니다. 아예 먹다시피.
0: 그 보쇼. 얼마나 예. 놀랄만한 효과입니까? 예.
2: 예.
0: 천희 박사가 498.

0: 그러면 또 598은 100은 인상이 된답니다.
1: 예. 이 인상이 너무 폭도가.
0: 폭도가 크죠. 우리, 예,
1: 예. 예, 그래서 예, 배달 받다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0: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저는 세진이로야 어둠에 한 다섯 달 썼습니다.
0: 아, 예.
3: 예, 이 논현에 와서 이 압수가에 얼마나 지금 좋은지. 그게 항상 매겼고, 그 다음에 뒤에서 전기 소주장 이제 강 나고. 그리고 아침에 이런 밤잠이네 못하고 있잖아요.
0: 예.
3: 그런 게 지금 이거 뭐, 세심히로 얼마 아예 와서 한 달 더 없을까다에 이런 증서는 왔는데, 한 달 자고 와서 매겨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귀에서 전기 소리 나는 게 완전히 이렇습니다.
0: 그 문제 해결입니다. 모두 금지가 문제 해결이죠. 콤파지 든든해지니까. 예.
3: 예. 그리고 이게 이 손발이가 예, 이게 몸이가 많이 항상 차갑고 냉하고 예, 여름에나 뭐 겨울에나 뭐 똑같습니다. 항상 그렇게 손발이 시리고 이랬는데 이것을 지금 예, 이 손발이 전신이 모두 다 영 온화해지고 지금 저도 양말 예, 옛날에는 여름에도 내 양말 신고 있었습니다. 그나 두꺼운 거. 예.
0: 그런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순환 장애 때문에 그런 겁니다.
3: 예. 지금 뭐 손발에 하면 그 나이에서는 땀이 납니다. 손발에서 그 나이.
0: 아, 그러면 됩니다. 땀이 예. 나야 됩니다. 예, 예.
3: 그럼 다 통화할 거라.
0: 그 문제 해결이죠. 순환 장애가 풀렸다는 걸 말합니다.
3: 그래도 제일 그런 건 내 이 전력선 비려나가지고 요즘은 한 20년 고생했는데. 아, 옛날엔 좀 괜찮던 게 후에 와서는 예, 밤에 그거 한 여섯 번, 일곱 번씩 버텨입니다, 그래도.
0: 그러면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3: 딱 그래도 밤중에 붙은 선상에 또 이렇습니다.
0: 예.
3: 밤중에 붙은 딱 그런 게.
0: 자야 될 때에 나면 딱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예.
3: 밤은 내 못할까, 낮에 그래도 일어나면 정신 안 나고 아침에 일어 못 나고 예. 이랬는데 지금 이거 쓴다면은 밤에 그래도 딱 그래도 보통 한 번입니다.
0: 밤에 자지 못하면 만 가지 질병을 나를 향해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3: 예. 지금은 한 번씩 딱 먹으려니까 얼마나 통담 쭉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신 나고 완전히 지금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는 나가 뭐 한 8시간씩 뭐 어디가 한 40분씩 돌아다니고 와도 다리 이렇게 내가 옛날에 조금 걸 때도 걷다 오게 되면 전하게 다리 이 모든 꼬다리가 통쇠나서 견디지 못했습니다. 다리 쏘아나고.
0: 예.
3: 예.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완전 없어졌습니다.
0: 예.
3: 와, 그래. 이 약이 얼마나 지금 이게 저기 뭐입니까 좋은지 내 써보니까 나 예, 지금 그렇게 전신이가 예, 다 맥이 납니다. 지금 어디 뭐 이제 뭐 아픈 데가 뭐 어디 이전에 물건 조금 뜯어서 발이 그래서 막 씻고 나와서 지금은 뭐 신화가다 물건 아마 많이 들고 다니고 이렇습니다.
0: 아니면, 원기가 지금 회복됐다는 걸 말합니다. 예.
3: 예 정신하고 이러니까 내 예. 지금 야 요번에 또 이 약 값이 좀 어떻게 또 저성돼요.
0: 아 크게 이번에 가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입니다. 예, 예. 예
3: 그러기 전에 내 오늘 전에 한 10가 그 대화를 받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세신이로는 698원부터 898원, 200원 인상됩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중노년계에서는 일단 선택해서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콤팥이 든든해야 오장이 든든해지고 오장이 든든해야만이 장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1: 예, 전입할 수 있는 한참.
0: 아, 그래요?
1: 예, 중풍 후유증으로 손발이 말아, 아이 듣고, 차고, 그러고, 썩어대요, 그러고, 예, 아이 총 터지지, 걸리고, 밥도 바로 먹지 못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될까, 밤잠 자지 못하고, 예, 항상 그저 맥압 차 7, 80 됐습니다. 그, 얼마 그렇습니까? 4, 50 됐고.
0: 그렇죠. 예, 4, 50. 예, 예, 그 범위 내에 되는 예, 건데, 7, 80. 예, 동맥경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네, 효과가 영 빠르지니까 며칠 아이 먹어서 춤이 흐리던 게 많이 났고 손이 막 떨던 게 그랬나고요. 감각이 하나하나 지금 소실 다 되어 있습니다.
0: 예.
1: 밤사업에 그래서 다시 여섯 번씩 보는 게 아 지금 만에 두 번 봅니다.
0: 아, 예, 정상 돌아왔어요.
1: 그러니까 정신도 나고 밥을 잘 먹고 밤잠 잘 자고 해놓고 인성 게 밤잠 잘 자는 게 아이고 뭐.
0: 아 그렇죠. 예.
1: 예. 그래놓고 몸도 할까 와서 운동도 가볍게 하고 할까나 천구만군 되던 게 얼마 정도면 또 세신1호 인상한다며요. 800m를 간다며요.
0: 예, 세신1호가 이 제품 자체가 698원으로부터 898원, 200원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며칠 진행하지 않는 공장철하고 지금 겨루고 있는 중인데 698원부터 898원으로 되게 돼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그럼 두 가지를 배달받기죠.
0: 예,
1: 배달받아서
0: 예, 예. 그렇게 하죠. 예, 그렇죠. 건강드립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지금 예, 전입학사를 쓰고 있는데 나는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던 게 지금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없다 그렇게 어림지대나고 그러던 게 이롭습니다. 이 전입학사 써보니까 예, 약이 정말 좋은 약입니다. 그래 왜 딴 것보다 제일 좋은 게 잠을 잘 잡니다. 영잠 잘 잡니다.
0: 바로 그렇죠. 예.
4: 예. 이 약을 쓰니까 몸이 편안하고 가볍고 예. 그래서 여러 면에서 피해서 그렇게 소리 나고 잘 들리지 않고도 잘 들리지 이므로 감별이 통증이 심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것도 이렇습니다.
0: 예예. 예. 40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 주게 돼 있으니까.
4: 예. 그리고 네, 지금 예, 우리 언니가 명시방 쓰는데 야, 이 논의가 늘상 부엌에 그려놔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아무리 약속도 아예 되더니 이거의 선택이 잘해놓을까 예. 논의가 그렇게 부엌들이 지금 막아지는 게 확실히 알린답니다. 그리고 예, 논의가 침침하고 답답하고 이러는 증상이 다 사라지고 예. 야, 영농약이 좋다 되니까 그래 내 전입학사를 냈다고 우리 언니 이, 저기 민서반 싸고 오늘 배달 받다고 그랬잖아.
0: 그렇게 하세요. 이분이 교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천이박사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이 제품 자체의 효과성이 심할 바 같고 눈병 치료 언니분이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게 되면 눈은 치료하지 않게 되면 마지막에 어느 순간에 가서 시력이 떨어지다가 실명까지 가는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동반하게 됐으니까 교회를 잘 파가시기 바랍니다.
4: 예,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전입학사를 먹고 있습니다.
0: 예.
5: 이 약이 예, 저기가 그런 그 받으러 약이 돼 그런지 용약이 좋습니다. 너도 예. 사랑받은 약이 아닙니까?
0: 예.
5: 이
0: 그렇죠.
5: 약이가. 예. 예. 예. 피랍도들이 잘 되고 예, 머리 어지러워서 예, 예, 요은 것도 항상 골이 아프고 흐리멍텅하고 예, 흐린 날씨 돼가지고 이래 됐습니다. 그런게 지금 이거 먹은 게 혈압도들이 잘 되거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 나가면 예, 정신합니다.
0: 그럼, 예. 예.
5: 그리고 예, 혈지가 높았던 것도 예, 인전이 정상으로 됐습니다.
0: 그렇죠.
5: 예. 예.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두근하고 예, 어떤 때는 밤에 자다도 예, 가슴이 떡 내기는 것 같아서 일어나 앉아서 두드리면 이래 됐습니다. 굉장히 고증상은 이전은 없어서 없습니다.
0: 예.
5: 예. 심장 내긴 것 같으면 이러던 것도 그리고 이 심장도 두근두근하던 게 이전에 심장도 저기 온정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후에 숨을러서 계속 목이 갈아 딱 붙어서 돌아 있어서 영 고생했습니다. 약도 많이 썼습니다. 그랬는데 이 약을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런 증상이 없고 이전에 목에서 가래 딱 붙어서 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약은 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빈비가 심해가지고 한 사흘에 한 번씩 변호 보던 게 지금은 매일 변호 보니까 나의 배 푹 꺼진 것 같고 속이 거뿐하고 하는 게 얼마나 독했습니까?
0: 그렇지. 모든 독성 물질하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간다는 것은 혈관 혈액 청소가 잘 된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5: 예, 그렇지 말입니다. 그래 이렇게 좋은 약이 돼서 계속 쓰겠는데 이제 값이 오른다지 않습니까?
0: 그렇죠.
5: 예, 값이 대폭 오른다니까 나 저기 달려간다 그러네. 하나 담은 할 거는 예, 우리 오빠가 있는데 우리 오빠의 예, 전유성 비대도 있고 이래 나가지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예, 소변을 잘 보지 못해서 요 고생했습니다. 그래에다가 저기 세신 1호를 지금 잡수고 있는데 요 효과도 다다니까 그리고 나는 저기 예, 천이박사를 먹고 그래 우리 오빠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나 이 우리 오빠도 이 값이 오른다지 않습니까 세신이로가.
0: 예.
5: 예, 그래 우리 둘이서 배달 받겠습니다.
0: 세신이로는 이번에 가격이 곧 698원에부터 898원에 200원 인상된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잘 파악하시 바랍니다. 예,
5: 예. 예, 그렇길래 사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0: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협상.

0: 안녕하세요.
1: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저희 지금 전이 박사를 쓰고 있는데, 아, 이 전이 박사의, 아, 영 좋습니다. 첫째에 이게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리띠 한 개, 어림쥐 나고 점시에 나던 게 이거 먹고 날까요? 골이 좀 신하고 혈압 조절이 잘 돼서 내에 우선은 혈압약을 할날 건에 먹어도 됩니다.
2: 아, 예. 점차적으로 더 줄이게 되실 겁니다. 예.
1: 그리고 또, 예, 이게 기억도 봐주는 데는 1등입니다. 나는 어떤 때는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그들이처럼 예. 그리고 또 모르고는 어디다 둔거 몰라. 언제를 두지고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저씨랜다. 자, 그 둔비를 잘 기억할게. 지금도 희뚝 번진다고 욕지거리를 한다. 예,
2: 그렇죠.
1: 하던 게, 이 천이 박사를 석 달 먹고 나니까, 우선에 예, 기억이 돌아와. 이런 일을 아예 한단 말입니다.
2: 예.
1: 그리고 예, 이게 또 예, 밥이 맛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에 예, 또 이렇게 소화 잘 되니까 나에 예, 맥이 나고 다리에 기운이 난다. 결국 우리 아저씨 세심미로를 썼습니다.
2: 예.
1: 아, 한달 전하게 소변 다섯 번 봤습니다.
2: 예.
1: 결국 예, 소변이 맥이 없이 재고 나가고 거품 있고, 이래서 이거 썼는데 지금 두 번밖에 안 본다. 결국 용 좋단다.
2: 그 문제 해결이죠. 예, 예.
1: 그리고 허리도 시큰거리고 무릎도 시큰거리던 게 이 증상도 좋아지고 예. 아, 고파 치료하는 데는 이 세심이로만 한 게 없단다. 계속 지금 세심이로 특별하게 698원으로부터 898원.
2: 예, 바로 그렇습니다.
1: 예, 예. 예, 예. 그래놔서 이번에 나는 천이 박사를 대달받고 우리 아저씨 어쨌든 쓰던 바에는 오래 좀 써야 이게 선이라는 게 좀 한번 개발하지 않을까.
2: 그렇죠.
1: 그래서 오래 쓰길래 해서 이번에 우리 둘이 다의 이거 세심이로로 배달받고 천이 박사를 배달받으려 한다.
2: 이번에 우대성 체액이 좋을 때 가격 인상전에 마지막 우대 활동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잘 됐으니까 네. 신심 있게 쓰세요. 그러면 건강장수의 네. 비결은 여기에서 나올 겁니다. 잘 이용하시기
1: 네,
2: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2: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가격 인상이 지금 100원 인상으로 된다고 하게 돼 있거든요. 한 가게. 그런데 이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모로서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서 관리하겠는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천이 박사를 한번 선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벨상까지 이미 받은 여기 CAMP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의 수명은 120, 150까지 갈 수 있는 충족한 리런 건강가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리런 건강가 가운데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하면 지구를 두 바퀴 반 감을 만한 이 혈관이 제대로 혈액이 막히지 않게끔 과학기관에 이동되는 사이에 모든 생리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반구 역할 가운데 이런 점이 충분하게 제기되어 있거든요.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주는 차원에서 모든 불편한 점들은 천이 박사 CAMP가 기본으로 안에서 그걸 조절해 어디에 막히게 되면 어디를 풀어주고 어디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따라가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천이 박사 이 제품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 기술이 CAMP가 여기에 그 포함되어 있고 천명이 의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했기 때문에 제가 신뢰를 여러분들한테 늘 드리고 있는 이런 면에서 10년 동안 누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고 집어치료 여치 않으면 안 된다는 분의 집어치료 여치 않고 심장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온 제품 자체가 천이 박사입니다.
0: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수필 두 편 준비했는데요. 첫 작품은 제목이 노을의 철학이고 두 번째 작품은 제목이 단참의 쓴 꼭지입니다.

우기에 접어들면서 꼭 익사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해 생명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천, 허수, 저수지, 제방 등 수영내에서 수영, 물놀이, 야외 취사, 낚시 및 기타 위험한 활동을 절대 하지 맙시다. 이런 행위는 생명안전에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방지 및 수역관리 질서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익사 등 긴급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꼭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현장 일꾼은 즉시 구조조치를 취하고 110 경찰 신고, 120 구급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직접 물에 들어가 구조를 해야만 할 때에는 꼭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맙시다.

수필, 너울의 철학. 하루의 끝에 세상이 물들인 부드러운 붉은빛, 그것이 바로 노을이다. 아침의 해돋이가 희망과 시작의 힘을 담고 있다면 저녁의 노을은 마무리와 성찰, 치유와 기다림의 깊은 철학을 품고 있다. 사람들은 보통 활기찬 아침과 눈부신 낮의 햇살을 더 선호한다. 새벽의 선명한 빛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고 한낮의 강한 햇살은 열정과 활동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가 저물며 조용히 펼쳐지는 노을은 격한 감정이 없고 소란스러움이 없으며 삶의 깊은 진리를 조용히 우리에게 일러준다. 노을은 결코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는다.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서서히 힘을 잃고 하늘의 푸른 기운이 점차 부드러워지는 과정을 거쳐 천천히 세상을 물들인다. 강렬했던 태양의 빛이 부드러운 조황과 분홍, 자두색으로 변하며 구름 하나하나를 물들일 때 세상은 낮의 긴장을 내려놓고 평온한 숨을 쉰다. 분주했던 도시의 발걸음도 느려지고 거리의 소음도 잔잔해지며 모든 사물이 노을빛을 입고 따뜻한 그리움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살아가며 언제나 빠른 시작과 큰 성과를 추구한다.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성공하고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을 가치로 여긴다. 하루하루를 쫓기듯 살며 잠시 멈춰 쉬고 돌아볼 시간을 잊어버린다. 하지만 노을은 세상에 가장 느리고 가장 여유로운 마무리의 모습을 보여주며 끝 또한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철학을 가르쳐준다. 모든 시작에는 반드시 마무리가 따르고 완벽한 마무리가 있어야 진정한 하루의 의미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낮 동안 태양은 강한 힘으로 세상을 밝힌다. 뜨거운 열정으로 모든 것을 비추고 생동감을 불어넣지만 때로는 너무 강렬해 눈부시고 지치게 만든다. 우리의 젊은 날, 치열한 삶의 과정도 이와 같다. 꿈을 향해 달리고 경쟁에 뛰어들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지치고 좌절하고 조급해하는 순간도 많다. 늘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지금의 소중함을 잊고 자신의 마음을 돌볼 틈이 없어진다. 하루의 일이 모두 끝나고 찾아오는 노을은 지친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준다. 강렬했던 열정이 식고 치열했던 경쟁이 멈추고 모든 것이 평온해지는 이 시간은 삶의 쉼터이자 성찰의 시간이다. 노을을 바라보며 나는 낮 동안의 고단함과 조급함을 내려놓는다. 오늘 잘했던 일, 아쉬웠던 일, 후회되는 순간들을 천천히 돌아보며 마음을 정리한다. 노을은 단순한 저녁 풍경이 아니라 매 순간을 돌아보고 자신을 용서하며 마음을 비우는 삶의 지혜를 담고 있다. 노을의 가장 큰 힘은 비움과 채움의 균형이다. 하늘은 낮 동안 푸른색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은 수많은 일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노을이 찾아오면 하늘은 모든 색을 비우고 부드럽고 따뜻한 빛으로 새롭게 채워진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늘 욕심과 걱정, 스트레스와 후회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 과거의 아쉬움에 매달리고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을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법을 알려준다. 하루의 모든 분주함을 비우고 조용한 평온함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노을이 가진 삶의 균형이다. 아무리 바쁘고 힘든 하루였어도 노을 앞에서는 모든 무게가 가벼워진다. 실패와 아쉬움도 노을의 따뜻한 빛에 녹아 사라지고 마음속에 남은 것은 평온함과 감사함뿐이다. 또한 노을은 지나감의 미학을 보여준다. 노을은 결코 오래 머물지 않는다. 아름다운 색으로 하늘을 물들인 후 짧은 시간 안에 점차 흐려지고 어둠이 찾아오며 자리를 내준다. 너무나 짧게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노을의 모습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영원하지 않고 흘러간다는 진리를 말해준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한다. 행복한 시간이 끝난 것을 아쉬워하고 소중한 것이 사라지는 것을 슬퍼한다. 하지만 노을은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하는 것이 삶의 본질임을 가르쳐준다. 끝이 있게 시작이 소중하고 사라짐이 있게 현재 순간이 더욱 빛나는 것이다. 짧은 시간 최선의 아름다움을 피워내고 조용히 사라지는 노을의 모습은 욕심 없이 현재를 살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 노을은 또한 어둠을 받아들이는 용기의 철학이다. 노을은 밤의 어둠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다. 자신의 빛이 사라지고 세상이 어두워질 것을 알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밝힌다. 어둠을 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최선으로 장식하는 모습은 큰 용기와 여유를 담고 있다. 우리의 삶에도 피할 수 없는 어둠의 순간이 찾아온다. 실패와 좌절, 슬픔과 고독, 힘든 시련이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두운 순간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한다. 하지만 노을의 철학은 어둠은 삶의 일부이며 어둠이 있기에 빛이 더욱 소중하고 깊이 있음을 알려준다. 아픔과 시련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삶의 깊이가 생기고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계절마다 펼쳐지는 노을의 모습은 각기 다른 철학을 전해준다. 봄의 노을은 부드럽고 연한 색으로 새 생명의 여유를 보여주고 여름의 노을은 선명하고 화려한 색으로 뜨거운 열정의 마무리를 장식한다. 가을에

노을은 차분하고 깊은 색으로 성숙한 삶의 여유를 느끼게 하고, 겨울의 노을은 차가운 하늘에 따뜻한 빛을 더해 조이 속에 희망을 선사한다. 계절이 바뀌어도 노을은 언제나 하루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변함없는 삶의 지혜를 전해준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순간만을 기억하고 밝은 순간만을 소중히 여긴다. 하지만 삶의 진정한 깊이는 마무리와 평온함 속에서 만들어진다. 아무리 치열하게 살았든,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었든, 하루의 마지막에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평온함을 찾지 못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 노을은 우리에게 쉼터의 가치, 마무리의 의미, 비움의 지혜를 알려주는 소중한 스승이다. 바쁜 현대인들은 노을을 볼 시간조차 잃어버렸다. 퇴근길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빼앗기고 끝없는 업무와 걱정에 쫓겨 하늘의 아름다운 노을을 놓치곤 한다. 눈앞의 작은 이익과 바쁜 일에 집중하며 삶의 여유와 평온함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노을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의 모든 본뇌가 사라지고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 노을은 결코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조용히 하늘에 펼쳐져 누구에게나 평등한 위로를 선사한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겸손한 마무리를 가르치고, 지친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좌절한 사람에게는 내일의 희망을 심어준다. 화려한 말도 큰 소리도 없지만 가장 깊은 울림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노을의 힘이다. 노을이 지고 밤이 찾아온다고 해서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노을의 마무리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이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세상은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의 해돋이를 기다린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며 모든 마무리는 더욱 빛나는 내일을 위한 과정이다. 이것이 노을이 가진 가장 깊고 위대한 철학이다. 삶은 영원한 낮의 빛만이 아니다. 치열한 노력의 시간도 있고 조용한 휴식의 시간도 있어야 한다. 앞으로만 향하는 것이 삶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하며 쉬어가는 것도 진정한 삶이다. 조급하게 달리기만 하는 삶은 공허하지만 노을처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살아가는 삶은 풍요롭고 깊이가 있다. 나는 매일 저녁 펼쳐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삶의 철학을 배운다. 과거의 후회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현재 순간을 평온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아름다운 순간은 짧지만 진심으로 느끼고 간직하며 모든 변화와 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여유를 배운다. 또한 나는 노을처럼 살고 싶다. 언제나 강하게 앞서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도에 맞춰 여유롭게 살고, 치열한 일상 뒤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비록 눈부신 모습으로 세상에 나서지 않아도 조용하고 따뜻한 빛으로 자신과 주변을 위로하고 평온함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노을의 철학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다. 단순하고 평온하며 자연 그 자체의 진리이다. 끝은 시작의 어머니이고 비움은 체험의 근본이며 평온함은 진정한 힘이다. 매일 저물어 가는 노을을 보며 이 작은 삶의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여유롭고 겸손하며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 하루의 마지막 하늘에 피어난 노을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한다. 모든 순간

소중하고 모든 마무리가 아름다우며 모든 끝에는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 조용한 위로와 깊은 철학을 품고 나는 오늘도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내일의 새로운 빛을 기다린다.

소필 단참회 쓴꼭지 세상에 완벽한 것만 존재한다면 삶은 얼마나 허무할까. 모든 것이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아픔도 결핍도 시련도 없는 세상은 행복한 듯 보이지만 진정한 감동과 깊이가 사라진 공허한 세상일 것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 중 단참회 쓴꼭지라는 말이 있다. 달고 맛있는 참회에도 반드시 쓰고 아픈 꼭지가 달려있다는 의미로 세상의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에는 필연적으로 아쉬움과 결점, 고통이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짧고 평범한 속담 하나이지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고 깨우쳐준 깊은 철학이 숨겨져 있다. 어릴 적 여름이 되면 할머니 집 마당에서 참외를 따먹던 기억이 떠오른다. 뜨거운 여름의 쌀날에 탐스럽게 익은 참외는 노란 빛깔이 곱고 손에 들면 싱그러운 향이 퍼졌다. 껍질을 벗기고 입에 넣으면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져 더위와 갈증이 싹 사라졌다. 어린 나는 참외의 달콤함에 푹 빠져 매일 찾아 먹곤 했다. 하지만 언제나 마시는 참외 끝에는 쓰디 쓴 꼭지가 남아있었다. 아무리 달고 좋은 참외라도 꼭지 부분은 쓰고 떨고 결코 먹을 수 없었다. 어릴 때는 그 사실이 너무 아쉬웠다. 왜 마시는 참외에 꼭 쓴 부분이 있을까? 모든 부분이 달콤하면 좋을 텐데 하고 투성을 부렸다. 세상의 모든 것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좋은 것은 온전히 좋기만 해야 한다고 여겼다. 작은 결점 하나도 용납하기 싫었고 아쉬움이 남는 것이 싫어서 참외 꼭지를 보며 꼭 서운한 마음을 느끼곤 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삶을 살아가며 나는 어릴 적 이해하지 못했던 단참의 쓴 꼭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됐다. 참외의 달콤함은 쓴 꼭지가 있기에 더 소중하고 빛나는 것이며 세상의 모든 행복과 아름다움은 작은 아쉬움과 고통과 함께 공존하는 것임을 알게 됐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순리이자 인생의 본질이다. 세상에 온전히 완벽한 행복은 없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의 삶이라도 남들 모르는 고민과 아픔이 있고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가정에도 작은 갈등과 아쉬움이 숨어 있다. 화려한 꿈을 이루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그 뒤에는 수많은 노력의 고통과 포기 아쉬움이 따라온다. 모든 빛나는 결과에는 반드시 감내해야 하는 어두운 과정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단참회의 쓴 꼭지와 같은 삶의 모습이다. 사람들은 늘 완벽한 삶을 꿈꾼다. 실패 없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아픔 없이 행복만 가득하며 결점 없는 완벽한 자신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작은 실패에도 좌절하고 작은 결점의 자신을 비하하며 아쉬운 현실에 불만을 품고 살아간다. 남의 삶은 온통 달콤한 참외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자신의 삶에만 쓴 꼭지가 가득한 것처럼 느껴져서 괴로워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삶에는 각자의 쓴 꼭지가 있다. 눈에 보이는 행복감 뒤에는 감추어진 고뇌가 있고 화려한 성취 뒤에는 흘린 땀과 눈물이 있다. 친구가 부러운 성적을 받았다면 그 뒤에는 밤을 새운 노력의 고통이 있고 타인이 여유로운 삶을 산다면 그 뒤에는 수많은 포기와 인내의 시간이 숨어 있다. 겉으로 보이는 달콤한 결과만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모든 달콤함에는 반드시 쓴 과정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성격과 모습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태어난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때로 예민하고 완벽주의적인 고민을 안고 살고, 따뜻하고 착한 사람은 쉽게 상처받고 손해를 보기 쉽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사람은 가끔 성급한 실수를 저지르고,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은 도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세상에 장점만 있고 단점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각자의 쓴 꼭지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진정한 모습이다. 결점이 있기에 사람은 더욱 인간적이고 따뜻하며, 아쉬움이 있기에 더욱 노력하고 성장할 수 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완벽하다면 서로 배우고 보완할 점이 없어 삶의 성장도 정지되고 타인과의 정이 깊어질 수도 없을 것이다. 단점이라는 쓴 꼭지가 있기에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삶의 모든 소중한 것들도 쓴 꼭지를 품고 있다. 젊음은 활기차고 아름답지만 경험의 부족과 조급함이라는 아쉬움이 따르고, 나이가 들면 지혜와 여유가 생기지만 젊음의 열정과 활력은 사라진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감정이지만 이별의 아픔과 걱정이라는 꼭지가 달려있고, 우정은 든든한 행복이지만 오해와 거리두기의 아쉬움이 항상 존재한다. 여름의 싱그러움은 가을의 낙엽과 추위를 예고하고, 화창한 날의 행복은 비오는 날의 우울함과 함께 온다. 모든 아름다운 계절과 순간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과 아쉬움을 동반한다. 달콤한 순간이 있으면 쓴 순간이 다르고, 빛나는 시간이 있으면 어두운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자 삶의 순리이다. 그렇다면 단참의 쓴 꼭지의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 그것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여유이다. 삶에 아쉬움이 있고 결점이 있으며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일임을 인정하고, 완벽하지 않은 자신과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더 이상 작은 결점에 좌절하거나 아쉬운 현실에 불만을 품지 않고 지금 주어진 달콤한 행복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완벽한 결과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시련과 고통은 나쁜 것이라 여기고 피하려고만 하지만, 참회의 쓴 꼭지는 달콤한 과육을 지탱하는 기초이다. 쓴 꼭지가 있게 참회가 땅에서 영양분을 받고 탐스럽게 익을 수 있다. 우리 삶의 고통과 시련도 마찬가지다. 힘든 경험이 쌓여 우리는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쉽고 편안한 길만 걸어온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지만, 쓴 경험을 겪어본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갖추게 된다. 달콤한 행복을 경험한 삶은 얕고 허무하지만, 쓴 아픔과 달콤한 행복을 모두 경험한 삶은 깊고 풍요롭다. 바로 쓴 꼭지가 있기에 참의 달콤함이 더욱 귀하고, 고통의 과정이 있기에 삶의 행복이 더욱 소중한 것이다. 또한 이 속담은 현재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준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지만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 충분히 소중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비록 내 삶에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속에 숨겨진 달콤한 행복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 누군가는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하고, 누군가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자책한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면 모든 불완전한 삶 속에 소중한 행복이 숨어있다. 부족한 점이 있게 더욱 노력할 동기가 생기고, 아쉬움이 있게 더욱 소중한 순간을 간직할 줄 알며, 시련이 있게 더욱 강한 마음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어릴 적엔 쓴 꼭지를 보며 아쉬워했지만 지금의 나는 자매의 쓴 꼭지를 보며 삶의 지혜를 배운다. 달콤함만 추구하는 삶은 가볍지만 쓴맛과 달콤한 맛을 모두 받아들이는

위대한 예술 작품도 작은 흠집이 있기에 더욱 자연스럽고 감동적이고 위대한 인물들도 결점과 실패 경험이 있기에 더 인간적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 아무런 흠집도 없는 완벽함은 차갑고 인공적이지만 작은 결점이 있는 불완전함은 따뜻하고 진실하다. 나는 앞으로 단참의 쓴꼭지 철학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싶다. 삶의 작은 아쉬움과 결점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진 달콤한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힘든 시련이 찾아와도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삶의 쓴꼭짐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것이다. 남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부러워하며 자신을 비하하지 않고 나만의 불완전한 모습을 사랑하며 나만의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모든 좋은 것에는 아쉬움이 따르고 모든 행복에는 노력의 고통이 따른다는 진리를 기억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여 살아갈 것이다. 결국 삶은 단 참회와 같다. 달콤한 행복과 쓴 아쉬움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완전한 하나의 작품이다. 쓴 꼭지를 피하려 하지 않고 달콤한 과육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간다면 불완전하지만 가장 진실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여름이 되어 참회를 볼 때마다 나는 예전과 다른 마음으로 바라본다. 쓴 꼭지가 있기에 더욱 아름다운 참회처럼 불완전하기에 더욱 소중한 우리의 삶을 깨닫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간다. 단 참회 쓴 꼭지. 이 작은 속담이 전해주는 깊은 삶의 지혜를 가슴속에 간직하며 나는 오늘도 불완전하지만 빛나는 삶을 살아간다.

요즘 우리 주에 지질재해 기상위험 조기경보가 발부되었습니다. 이번 강우 과정은 지속시간이 길고 극단성이 있으므로 사전방비에 꼭 주의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최신 일기예보 및 조기경보 정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수량을 합리적으로 배치합시다.

장작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 용지 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상태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략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시고 장약식내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 11시 30분에 방송되는 장약심리방 이 생방송 시간이 지금 방송국 회선이 장애가 생겨서 전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문의하시려는 분들 오늘 이 시간에 문의할 수 없습니다. 수리가 되면 내일 문의해 주실 것을 특별히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혼자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약심리방 지금 우대활동 하고 있습니다. 장약심리방 총금액에서 현금도 감면해 드리고 또 장약심리방 본약도 더 드리고 여름철이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연이 선사하는 청량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고급 차향 베개의 이게 가치가 368원이 달합니다. 그리고 또 가치가 398원이 달하는 건강선물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리는 우리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장약심리방 한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368원이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백의 한 개를 증송해 드리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 세트를 증송해 드립니다. 이 고급 초본 차향백에는 초본 식물하고 자잎을 중립이론원이 따라서 배합해서 베개 속에 채워넣어 만든 건데 베개 무게가 2kg 됩니다. 건강양생용 베개인데 주로 경부 부위를 잘 보호해주면서 자이 행기하고 물리적 특성을 통해가지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면서 잠이 잘 오게 할 수 있고 피로를 풀어준다. 100% 순천연 재료로 만들었고 시원한 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열을 빠르게 분산해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이런 베개죠. 장약심리방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161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장약 심리방 본약 한 곽을 더 증송해 드리고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차향 베개에 이걸 한 개 드리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장약 심리방 본약 2곽을 더 증송해 드리고 가치가 368원이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백에 2개하고 가치가 398원이 달하는 건강선물 시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드립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약에 대해서 상세히 문의하시고 또 상세히 요해하시고 선택하실 분들은 병원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이는데 중인외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오실 때 CT를 했다거나 수궁전을 했다거나 화암단이랑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더 좋고 진단이 없으면 중인외과 3에 오셔서 본인이 증상에 따라 잘 상담하시고 약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기를 조절해 주고 기를 보충해 주는 이런 약이라고 기와 혀를 보충해 주는 이런 약이라고 똑똑하게 밝혀놨습니다. 예,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혈 보충은 누구나 다 보충해야 됩니다. 예, 만병의 원인이가 기혈 부족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기 와 혀를 보충해주는 약이고 기를 조절해주는 이런 약이라고 밝혀놓은 이런 약이기 때문에 기혈 보충해주는 데서 아주 거신도가 높은 이런 약입니다. 예, 기혈이 부족하다 하면은 첫째로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균성 질병이든 병독이든 쉽게 감염됩니다. 예,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쩍 하면 감기 잘 걸리죠. 예, 낮에도 가벼운 일을 하는데도 땀을 흘리고 밤에 자면서까지도 식은땀을 흘리고 입니다. 예, 머리가 어지럽다는 소리를 경상적으로 하고 귀에서도 소리 난다고 하죠. 예, 그리고 정상 상태가 항상 이런 분들 위축돼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말도 하기 싫어하죠. 예, 이런 사람들 기쁜 날이 별로 없습니다. 예, 둘째로는 이게 기혈이 부족하다 하면은 항상 맥이 없어하고 피곤하고 숨이 차하면서 말할 맥도 없고 맥을 진맥해 보면은 맥박이 뛰는 것 같지 않게 아주 미약하게 뛰기 때문에 종이들이 맥박을 짚어보면 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이런 분들 평상시 피부가 많이 거칠어지고 얼굴도 좀 검어스레해지고 광택이 없고 창백해 납니다. 예, 심지어 얼굴이랑 막 버러스름해나고 피부에 반점이라며 많이 생기죠. 예, 기혈 부족이 있는 분들 셋째로는 사람 보면은 이런 사람 보면은 이빨점이 점점 커집니다. 예, 입금이 점점 퇴화되면서 이빨이 쉽게 빠질 수 있고 이빨에 이물질이 잘 끼웁니다. 예, 잠을 들기 엄청 힘들어하고 잠이 들었다 해도 좀 소리가 나도 놀라 깨죠. 예, 그리고 야뇨증도 심하고 밤소변이 매우 잦습니다. 예, 머리카락이 일찍 희고 젊은 나이에 흰머리 많이 납니다. 예, 이게 다 기혈 부족 때문입니다. 예, 기혈 부족이 또 기혈이 부족하다 하면은 또 진액이 말라드는데 이러면 입안이 계속 말라들고 눈물도 적어지고 콧물도 적어지고 땀도 적습니다. 예, 삼복철에도 이런 사람들 땀을 안 흘립니다. 예, 이런 분들 보면은 장도 점막이라미 건조해 나면서 변비도 많이 생기죠. 예, 이런 증상이 다 혈이 부족하면서 진액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예, 혈액이 몸에 부족하다 하면은 심장하고 대뇌에 혈액 공급을 못해주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게 되죠. 예, 그리고 또 기혈 부족이 있는 분들 보면은 심장이 빨리 뜁니다. 예, 정상 심률을 벗어나 100 이상으로 심률이 뛰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예, 왜서 숨이 차는가 하면은 심장이 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 심장이 기가 부족하면은 심장이 수축할 때 심장 안에 있는 피를 다 내보내지 못하죠. 예, 그리고 심장이 늘어날 때는 정맥이 피가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심장이 기가 부족하면은 들어오는 피도 많이 빨아들이지 못하고 또 내보내는 것도 꽉 심장을 짜서 주동맥에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머리나 내장은 피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받게 되죠. 예, 이러면 대뇌 중추에서는 각 내장이나 대뇌에 피가 부족하니까 심장이 또 수축하게끔
중추신경에서 그런 반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심장이 또 수축하죠. 이러다 보니까나 심장이 수축 이완이 많아집니다. 우리 이

0: 강약 심리방 보면은 기와 혀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성분이 몇 가지 들어갔습니다. 이 소홍화라든가 또 감초라든가 아, 또 홍경천이라든가 또 그 황기라든가 당귀에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와 혀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런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이 서상약이면서 또 중약으로 된 이런 약입니다. 이 환자분들 약을 배달받고 보면은 약통에 서상의사가 장약 심리방의 주치 공능에 따라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또 중의가 주치 공능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가 따로 씌워져 있습니다. 이 우리 이 약 보면은 그 이 서상약인데 그 약을 싸가지고 안면 보면은 정면에 그 큰 글씨로 우리 약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아래에 장약 심리방 그 이 서상 글로 되어 있는 그런 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그 아래에 제일 먼저 서상의사가 그 이 주치 공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가 먼저 쓰여 있습니다. 우리 이 서상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방 그 아래에 또 중의가 우리 이 그 장약 심리방에 대해서 어떻게 그 주치 공능을 해석하고 있는가, 이게 또 쓰여져 있고, 금방 또 그 아래에 장약 집단에서 만든 약이라고 또 크다만 글씨로 또 써놓은 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이 약은 서상약이면서 또 그 중약으로 이렇게 딱 나 나온 이런 약이죠. 예. 서상의사하고 중의가 병을 진단하는 방식하고 또 치료 방식이나 이런 체계가 다릅니다. 예. 서상의사가 해석하는 주치공능에는 용형 협심증을 치료해주고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준다고 밝혀놨습니다. 예. 용형 협심증이 증상이라 할 때 주요하게 해눈증이 나면서 눈 주위 혈관이 확장되고 입안이 마르고 또 혀가 말라들면서 기가 자르고 또 숨이 차하고 왼쪽 가슴하고 뒷잔 등이 통통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서상의사가 또 해석하는 주치공능에는 혈액형 협심증을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똑똑하게 밝혀놨습니다. 예. 서상의사는 혈액형 협심증을 심근경색형 관심병이라고 합니다. 예. 이 병이 주요한 증상이라 할 때 입안이 말라들고 해눈증이 나고 눈 주위의 혈관이 확장되고 비지땀을 바질바질 흘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몸을 만져보면은 썰렁한 느낌이 들고 가슴 통증이 지속되죠. 예. 그리고 숨이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헐떡헐떡거리면서 발작시 눈을 떡 올리뜨고 바라만 보고 있을 뿐 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서상의사가 해석하는 주치공능에는 이런 혈액형 협심증이 효과 있다고 써놓았습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 약 자체는 뇌경색이나 또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이런 약입니다. 예. 이 약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유발하는 양리기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구 결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 안심하고 쓰셔도 좋은 이런 약이죠. 예. 우리 이 또 장약 심리방 보면은 뇌중풍이 온 환자분들, 이 뇌중풍이라는데 그 대체적으로 딱 두 가지가 나눈다. 예. 한 가지는 뇌경색이 이게 그 뇌혈관이 막히면서 오는 이런 증상이죠.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뇌혈관이 터져서 오는 이런 질병, 이걸 뇌중풍이라고 합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효를 보충해

0: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1: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지금 다발성 뇌경색이 때문에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 지금 중인외과 3회 찾아오시는 이런 분들 보면은 뇌혈관이 여러 곳이 막혀가지고 지금 그 3곳, 4곳, 5곳, 뭐 7곳 이렇게 막힌 사람들 다 있습니다. 이거 CT를 한 거 보면은 그래서 이 다발성 뇌경색 아주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이 다발성 뇌경색 이라는 거는 뇌혈관이 세 곳부터 시작해서 막힌 걸 다발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주요하게 뇌조직이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발생하는 이런 질환이죠. 그 주로 뇌조직이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손상받는데 뇌경색 부위하고 인지 기능하고 관련된 핵심 부위가 손상되면 혈관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로인성 치매의 주요 류형 중 하나인데 매번 새로운 부위가 뇌경색이 발생할 때마다 인지기능이 눈에 띄게 내려가는 게 특징입니다. 이 인지기능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기억력하고 띵시앙리, 이 띵시앙리라는 게 시간, 지점,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언어 능력, 집행 기능을 말하죠. 또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인지 기능이라는 게 기억력하고 띵시앙리, 언어 능력, 집행 기능이 요거 말합니다. 이 뇌경색 부위가 금방 한 일을 기억하는 해마체나 혹은 추노의 이 추노라는 거는 감각 신호를 전달 해주는 중심인데 대뇌 깊숙한 중앙에 위치한 회백직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금방 한 일을 기억하는 해마체나 혹은 감각 신호를 전달해주는 중심인 튜너하고 기억력하고 또한 시간, 지점,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하고 언어 능력, 집행 기능과 같은 이런 인지 기능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구역에서 뇌경색이 발작 발생하면은 그 위험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다발성 뇌경색이 온 이런 분들 보면은 나는 지금 사지를 제대로 마음대로 뭐 놀릴 수 있는데 그 뭐 부위 뭐 왔대도 나는 그래서 지금 그 아주 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보면은 그것을 재료와 가지고 한두 번씩 더 발작하게 하고 세 번, 네 번 더 재발하다 보면은 진짜 치매 온다. 본격적으로 치매가 오게 되면은 지금 현대 의학에서는 치매를 치료 못한다. 그래도 그래도 어째서 요즘 들어서서 자주 머리에 어지럼증이 나타난다거나 귀에서 소리 나고 갑자기 몇 초 동안 앞이 새까맣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반응이 늦어지고 기억력이 많이 내려간다. 또 발가락하고 손가락 끝이 저린 현상이 나타난다. 또 물건을 만질 때 느낌이 없다. 물이 온도를 잘 모르거나 또 자기도 모르게 침을 흘린다거나 손도 떨고 일상적인 아주 쉬운 동작도 하기 어렵다거나 언어장애다 오고 또 말이 서투르면서 말이 잘 안 나간다거나 꿈이 많고 잠을 잘 자지 못한다거나 걸을 때 다리가 뻣뻣해 나면서 강직이 오고 자주 넘어지거나 정서조절이 잘 안 되는데 기쁠 때는 너무 격동돼 혈압이 막 올라가고 슬플 때는 눈물을 억제하기 힘들다거나 기침이 나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분들, 머리혈관이 여러 곳이 막혀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기 때문에 수선 먼저 뇌신경을 빠른 속도로 수박해주고 활성화시켜주고

면서 신경을 따라서 신호 전달을 빠른 속도로 해줄 수 있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약을 꼭 써줘야 됩니다. 장약 심리방위가 바로 이런 뇌신경을 치료해주는 데서 그 제일 좋은 약이죠. 그 다음 인체에서 가장 기본인 이런 혈액을 맑게 해주면서 혈관 속에 침투되어 있는 미세혈증까지 녹여주고 미세순환이 잘 되게 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인체의 큰 혈관, 작은 혈관 이 막히는 것을 막아주면서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시켜줘가지고 심근세포를 격활시켜주고 심장의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줘서 뇌혈관의 혈류량을 꼭 증가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치료를 하는 면에서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하고 새로운 치료 방법인 아주 특수한 여기 핵심 성분인데 파핵용지효소라고 이런 파핵용지효소를 추출해서 치료를 해주게 되는데 치료 목표가 독특하기 때문에 아주 독특하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작용이 또 더 좋습니다. 그리고 혈액 속의 혈질을 낮춰줘서 혈관이 손상받는 것을 막아줘서 대뇌 여러 곳이 경색이 올 수 있는 위험도를 꼭 줄여줘야 됩니다.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높은 곳의 야생약재 서홍화, 이게 서홍화를 장홍화라기도 하는데 그 서상에서는 이 서홍화를 연황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서홍화를 볼 때 또 이게 혈지를 내려주는데 혈지왕이죠. 그리고 또 이 서홍화를 보면은 또 몇 천 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4대 보물에 속하는 이런 약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목하고 천궁, 황계하고 당귀, 홍경천하고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혈지를 아주 잘 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경화를 치료해줘서 혈관 안에 있는 플라크, 이 빵칼입니다. 이 플라크가 탈락돼서 대뇌 여러 작은 동맥을 막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꼭 동맥경화 치료를 잘해줘야 됩니다. 우리 이 장약 심내방 볼 때 동맥경화를 치료해주는 데서 아주 그 치료 효과가 좋은 이런 약이죠. 동맥경화를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약이고 또 동맥경화를 치료해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천궁하고 황계, 소홍화라든가 소목, 우슬이 들어갔고 담남성은 소홍화하고 천궁, 황계와 결합해가지고 동맥경화를 치료해주는 데서 또 아주 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빵찬이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심장 안에서 혈전이 탈락되면서 혈류를 따라 뇌의 여러 혈관을 막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심장병에서 나타나는 심방세동이 심장박동이 불규칙적이 된다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숨이 찬 이런 증상을 해결해줘야 됩니다. 이 빵찬이라는 게 부성맥을 말합니다.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이런 심방세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 치료에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심방세동 치료에서 아주 치료작용이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혈압, 혈당을 정상 수치에 가깝게 조절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혈압, 혈당 때문에 미세혈관이 손상받는 것을 막아 줄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을 정상 수치에 가깝게 조절해 주지 않는다면은 대뇌의 여러 부위가 막히게 됩니다.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중위 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해결해 주는 약이고 이 장약 심리방은 혈압이 높다 낮다를 조절해 주는 처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약 심리방은 저희가 이제 5년 3개월이 다 됩니다. 우선에 이렇게 강의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혈압 조절이 잘 되는 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약 심리방에는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성분 황계가 들어갔는데 혈당 조절이 아주 좋죠. 그리고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또 풍습성 심장병이나 고혈압성 심장병, 아, 폐심병을 치료해 주는 데서 아주 치료

0: 부작용이 좋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그 배신병이 이 배신병이라는 어떤 병인가 하면은 우리 몸을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눕니다. 이 그런데 폐와 심장은 다 상초에 있습니다. 이 심장이라는 거는 혈액 순환을 책임진 장기고 폐라는 거는 호흡을 책임진 장기인데 이런 중요한 장기가 둘 다 문제 생겼다 할 때는 환자 본신은 매우 바쁩니다. 이 배신병이란 폐하고 심장이 동시에 병이 든 걸 말하는데 먼저 폐동맥이 굳어지면서 심장에 피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폐동맥이 압이 높아지면은 심장에서 특히 우심실이 피가 심장에 잘 들어가지 못하죠. 이 들어간다 해도 압력을 느끼기 때문에 우심실 비대가 온다. 예, 두꺼워진다 이 말이죠. 예, 정상적인 상황에서 심장 두께가 제일 두꺼운 거는 원래 좌심실이 돼야 됩니다. 예, 배심병 하면은 호흡계통 질병에서 제일 고생하고 제일 공제 잘 안 되는 질병이가 COPD라는 이런 호흡도 질병입니다. 예, 사람이 전체적인 기관지 폐활량 이게 다 떨어지면서 숨을 쉴 수 있는 최대의 폐활량이 떨어지는 걸 말하죠. 이것을 COPD라고 하는데 주요하게는 먼저 기관지가 편안하게 하는 소장지를 복용합니다. 그 다음에 숨을 쉬죠. 이런 기관지 확장제를 쓴다면 제일 최대한으로 숨을 들이쉽니다. 혹은 숨을 내쉬죠. 이래서 이 1초 사이에 내쉬는 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면적을 계산해봐서 이 사람이 폐활량 량이 얼마인가? 이게 정상보다 70% 떨어졌다. 이럴 때는 COPD라고 합니다. 이 우리말로 하면은 만성 주사성 폐렴을 말하죠. 이 이렇게 되면 폐의 제일 기본 단위가 폐포인데 폐포에 섬유변이 옵니다. 굳어지죠. 그에 따르는 혈관도 굳어집니다. 이러면 심장에서 폐에 나갈 때 충분한 혈액을 쉽게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심장은 힘을 크게 가해야 폐에다 혈액을 수출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폐에 나갈 때는 까만 피죠. 정맥이 피가 우심실에서 폐에 나가는 순서인데 여기서부터 저해를 받습니다. 폐가 굳어지고 동맥경화가 있고 혈압이 높기 때문에 심장이 폐에다 피를 보내는 순간 폐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탄성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심장이 비대가 옵니다. 이걸 배신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 그 숨이 많이 찹니다. 배신병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 보면은 너무 숨이 짜서 헐떡헐떡 되죠. 그리고 우리 장약 심리방을 보면은 배신병 치료에서 효과가 좋은데 주요하게는 홍경천이라든가 소홍화, 당귀라든가 소목이 심장 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심장 기능을 높여주고 관상 동맥이 혈류량을 높여주면서 관상 동맥이 막힌 걸 막히지 않게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 하기 때문에 심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좋아질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당귀, 그 소홍화, 홍경천, 소목이 심장 경락에 들어가서 심장 기능을 높여주면서 관상 동맥이 혈류량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약이고
1: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입니다.
2: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11년간 연변 역사 문맥을 담은

0: 염된 박물관에 시대 흐름에 맞춰 전시 내용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선전교양 경로를 확장하면서 전주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애국주의 교양을 펼치는 핵심 진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1: 오늘부터 계열보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를 내와 연길 수상시장의 신구 변천을 탐방해보겠습니다.
0: 주인대 대표이자 화룡시 인대 대표이며 길림 명흠야급위원회에서 존경된 권문걸은 20년간 의학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과학기술 혁신으로 기업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고 산업 역량으로 향촌진흥에 조력했습니다. 습금형 종석에는 박물관에 소장되는 문물, 광활한 대지에 전시되는 유산, 고소에 쓰여진 글들을 모두 살아 숨쉬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형 종석이가 직접 연변 박물관을 시찰할 때 한 간곡한 당부는 변강 문화유물과 박물 관련 사업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줬습니다. 11년간 연변의 역사 문맥을 담은 연변 박물관은 시대 흐름에 맞춰 전시 내용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선전교양 경로를 확장해왔습니다. 한 점 한 점의 문물, 한 차례 전시를 통해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왕래, 교류, 융합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생생히 전달하며 전주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애국주의 교양을 펼치는 핵심 진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2015년 습금형 종석이께서 연변의 문맥을 소장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분투 려정을 기록한 이 박물관에 다녀갔습니다. 11년이 지난 오늘날 이곳은 단순히 문물을 복원하는 전시장을 넘어 보고 만질 수 있는 민족 단결 교양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변강 박물관은 전통 전시관의 틀을 깨고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살고 배우며 일하고 즐기는 역사 이야기를 천문만호에 알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7월, 여름 방학을 맞아 문화 관광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연변 박물관 전시청에서 각지의 관광객들이 문물 진열장 앞에서 해설원의 해설에 귀를 기울이며 사진으로 기록하는 한편 변강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아온 역사를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1960년에 설립되는데 지방 역사와 민족 특색을 아우르는 종합성 박물관입니다. 지금 건물은 2012년에 정식 준공 개관했으며 부지 면적이 2만여 평방미터이고 소장 문물이 15,000점, 국가급 귀중 문물은 506점입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형 종석이는 연변 고찰 첫 곳으로 연변 박물관을 찾았고 박물관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줬습니다. 11년간 박물관 상가에서는 당부를 명기하고 문화유물과 박물 관련 사업을 추동한 데서 전면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외지의 관광객들이 연변에 오면 필수로 찾는 명소로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 민족 단결 풍모를 대외에 전시하는 핵심 창구로 됐습니다. 연변 박물관 부관장 허가강입니다. 2024년 9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연변 역사문화 전시 주제전을 선대에 내와 변강 여러 민족들의 분토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시 관람객은 연 150만 명이 이르렀고 공익 해설 차수도 5천 회를 넘었습니다. 연간 평균 관람 인원은 왕년에 연 20만 명에서 현재 연 30만 명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역대 최다 기록인 연 8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전시 경계를 넘어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여오는 쌍방향 문화 소통을 추진했습니다. 2019년 이래 조선족 복식전, 공예전, 동만 항일연군 순회 전시가 전국 14개 성과 자치구 23개 박물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각지 우수 전시를 유치해 대중 문화 체험을 풍부했습니다. 류동 순회 전시 5가지 진입 사업을 펼쳐 민족 융합과 홍색 이야기를 기층에 전달해 공동체 의식이 인심에 깊이 새겨지게 했습니다. 허가강입니다. 올해 당창건 105주년, 장정승리 90주년, 15 전망교육 시작해 등 중요한 시점에 맞춰 1년의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6월에 창자홍색 전시, 철골 주산화, 중국인민 해방군 기본건설 공정병 휘황세월 전람을 선보이고 연안 기역 사진 따라 연안 방문 특별 전시를 유치해 본 지역과 전국 홍색 자원을 연동했습니다. 교양 분야에서는 사계절 홍색 견학 실경 수업, 선전 강연팀 기층행 등을 내오고 분야 간 협력을 심화했으며 청소년 사상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선전 면에서는 전매체 행렬을 구축해 온 오프

0: 후라인으로 연변 민족 단결과 홍색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1: 홍색 문화.
0: 11년간 연변 박물관에서는 문물 보호, 전시 승교, 공공봉사, 대외교류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며 연변 형상을 대표하는 중요한 명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물관에서는 향후 소장 문물과 사료를 더 심층적으로 활용하면서 공공문화 부대 봉사를 재속화하고 승격해 박물관이 역사로 개발을 주는 독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변강 여러 민족이 한 마음으로 분진하는 힘을 지속적으로 결집하며 변강 민족 단결 특색 문화 창구를 더 빛내 연변 고품질 발전에 깊은 문화적 동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2026년 새로운 발전 기점에서 이곳에서는 새롭게 기획한 홍색 전시와 상시화 사회교양 활동을 통해 변강에서 한마음으로 분진하는 생생한 이야기를 꾸준히 잘 전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진정 뿌리를 내리고 대중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하게 됩니다.
2: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연변 각계 민중의 반일 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항일전쟁이 간과한 단계에 접어들며 일본 침략자와 괴뢰 세력 통치는 더 잔혹해졌지만 연변 여러 민족 각계 민족은 폭력에 굴하지 않고 다양한 형식의 반일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공장에서는 각지 노동자들이 파업, 퇴업 등 방식으로 적과 대항했습니다. 전보산 광부들은 파업을 일으켰고 지하당과 항일연군이 안팎으로 홍해 50여 명 광부가 뒤이어 항일연군에 가입했습니다. 도문 철도 노동자들은 천황을 타도하자라는 표를 붙였고 석현종의 공장, 로투구 탄광 노동자들은 기계 파괴 등으로 압박에 반항했습니다. 농촌에서는 광범한 농민들이 일본이 강제 징수하는 양곡출하를 결연히 거부하고 항일연군 부대에 식량과 물자를 조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며 목숨을 걸고 항일연군 전사들을 보호했습니다. 문화 교육계에서는 애국 지식분자들이 문예 작품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발굽아래 여러 민족 인민이 용감하게 저항한 투쟁을 찬양하고 사회의 민중들을 대상한 반일 애국 교양을 펼쳐 일본 침략자와 괴뢰 세력 통치의 어둠을 폭로하며 민중이 저항에 나서도록 각성시켰습니다. 연변 각계 민중의 굽히지 않는 항쟁은 일본 침략자와 괴뢰 세력 통치에 강한 타격을 입혔고 여러 민족 인민들의 항일투쟁 의지를 고무했습니다.
0: 한 도시의 온도는 시장에서 피어나는 밥 짓는 연기 속에 있고 주민들의 삼시세끼에 깃들어 있습니다. 강가의 자그마한 장터에서 변경도시의 상징적인 문화관광 민생 지표로 되기까지 연결 수상시장은 여러 세대 연변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고 짙은 조선족 민속 정취를 간직하고 있는 연결의 가장 생동하고 소박한 도시의 바탕색입니다. 현재 수상시장 전면 이전 승격 공사가 추진돼 새로운 영업장에 곧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구교체 변화는 연결 도시 변화 속 민생 온도와 도시 권리 힘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오늘부터 개를 보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를 내와 기자가 직접 수상시장의 신구 변천을 탐방하며 시장의 생활 풍경을 기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방금 경영을 중지한 연결 수상시장은 여러 세대 연결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노점 장터에서 인터넷 인기 문화관광 명소로 되기까지 이곳에는 오래된 도시의 맛, 상인들의 굳건한 조심이 담겨있고 변경도시 특유의 아침 생활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7월 16일 옛 수상시장이 정식 운행을 마감하며 한 시대의 추억을 남겼고 7월 18일 새 수상시장이 문을 열게 됩니다. 1990년대부터 분산된 노점 상인들이 연지파 건강교 하루 동쪽 강변이 모여 떡, 순대 등 특색 음식과 농특산물을 판매하며 아침시장 형태가 갖춰졌고 1998년에는 이 부지에 규모화된 수상시장이 정식으로 조성됐습니다. 매일 아침 수상시장은 인파로 북적입니다. 남북 출입구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 200여 미터에 달하는 아침시장 모든 노점에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시장에 들어서면 국밥, 찰떡의 진한 향이 풍겨오고 배추, 김치, 순대 등 조선족 특색 미식이 눈을 즐겁게 합니다. 시장 깊숙이 자리 잡은 20여 년 된 명월 국밥집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습니다. 조성조 큰 소태는 삼계탕, 소고기국, 보신탕 등의 구수한 향을

0: 옮깁니다. 연길 주민 필 선생입니다. 포장해서 집에 가져가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여기 음식을 사서 먹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곧 시장이 이전해서 새 장소로 옮겨가는데 새 시장에 가서도 계속 이 집 음식을 먹고 응원할 겁니다. 명물 국밥집 책임자 우영희는 수상시장 초기에 입주한 상인으로 20여 년간 시장 변화를 직접 목격한 증견인이기도 합니다. 우영희입니다. 2006년 연길 수상시장에 입주했는데 벌써 20년이 됐어요. 초기에는 시장이 이렇게 번창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상인들이 많이 입주하며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었는데 외지 관광객이 늘며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고 2019년부터 매출이 갑절로 늘었습니다. 수상시장 최초 입주 상가 중 하나인 조씨 떡집도 20여 년간 운영되고 있는데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매일 새벽 일꾼들이 쪄낸 찹쌀을 나무통에 담아 떡매로 30분가량 정성껏 치면 윤기 있고 하얀 찰떡이 완성되는데 여기에 특제 콩가루와 들깨, 참깨 등으로 만든 콩고물과 곁들여 부드럽고 달콤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조씨 떡집 책임자 박영숙입니다. 수상시장에서 떡 장사를 한 지 벌써 21년이 됐습니다. 시장에 이전하게 돼 아쉽지만 이곳에서 21년 동안 가정 형편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새 시장으로 이전한 뒤 더 좋은 환경에서 장사가 더 잘 되길 바랍니다. 20여 년간 박영숙은 전통 제조 기법을 고수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연구해 떡을 벚꽃, 복주머니 등 예쁜 모양으로 빚고 블루베리 소스와 콩가루를 얹어 전통 맛에 새로움을 더했습니다. 명절 때면 떡집 앞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북경 관광객 리양재입니다. 연변은 정말 와볼만합니다. 너무 많은 조선족 특색 음식을 맛보았는데 다 맛있고 참 좋습니다. 꼭 수상시장에 와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한 세대 또 한 세대 상인들이 시장에 자리 잡고 조선족 맛을 지키며 수상시장만의 독특한 민속생활 풍경을 만들어왔습니다. 짧은 동영상 크리에이터, 종합문학예술프로 제작팀,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시장 미식과 풍경을 촬영 공유하며 시장 인지도가 전국으로 퍼졌고 수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심양 관광객 강여사입니다. 여기서 먹어보니 정말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인터넷에서 본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고향에서는 맛볼 수 없는 또 다른 특별한 맛을 느꼈습니다. 철썩철썩 떡매 소리가 들려오고 가마솥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새콤달콤한 김치와 달콤한 막걸리의 맛이 어우러져 연길만의 생활 정취와 미각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수상시장의 음식은 단순한 미각 즐거움을 넘어 여러 세대 상인들의 초심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분투한 증거이자 연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미각적 향수이며 이 변경 도시의 세월 변천과 발전의 기록입니다. 옛 장터와 새 시장은 1.4km 떨어져 있으며 새 시장에서는 김치, 순대, 떡, 특색 국밥 등 모든 전통 품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기존 20평방미터의 야외 간이로점은 120평방미터의 정동된 독립 매장으로 승격돼 하루 종일 영업하고 매장 식사 봉사가 추가돼 소비 체험이 전면 개선됩니다. 옛 시장은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수상시장의 따뜻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연변의 맛은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1: 연변 의약건강산업발전 물결 속에서 조인대 대표이자 화룡시 임대 대표이며 길림 룡흠 약업유관회사 총경리인 권문걸은 20년간 의약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기업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고 산업 역량으로 향촌 진흥에 조력했으며 책임과 담당으로 대표 사명을 실천했습니다. 의약 분야 공정사로서 권문걸은 언제나 과학기술 혁신을 기업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간주했습니다. 단연례 그는 핵심 연구 계획 여러 건을 주도해 완성했으며 그중 황금줄기와 입원료 및 제재 대상은 길림성 과학기술 성과상을 받았고 중약자원 산업화 순환 이용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진보상 2등상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약을 새롭게 개발하는 이름 아래 팀을 이끌고 현대제약기술로 생산 공정을 최적화해 좌귀환, 소합향환 등 고전

0: 명방 7가지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해 큰 경제적 효율을 창출하며 전통 중의학이 신시대에서 새 생명력을 발산하게 했습니다. 권문걸입니다. 산업발전 면에서 장백산 산지약재자원 우세의탁해 기술혁신, 고전명방 활성화, 전산업사슬 구축 등 중점 업무에 초점을 모아 기업 핵심 경쟁력을 끊임없이 높이고 의약산업 고품질 발전으로 지방경제 건설에 힘을 보탰습니다. 권문걸은 인대대표의 교량 유대 역할을 적극 발휘하며 상시적으로 방문 조사를 하면서 민심 민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총병에 걸리거나 뜻밖의 재해를 겪은 종업원에게 자금 지원을 하고 일대일 장기 효과 방조 부축 기제를 만들어 따뜻한 조치로 기업의 응집력을 결집했습니다. 길림 룡흠 야급유관회사 생산관리부 책임자 맹경매입니다. 권경리는 언제나 모든 종업원을 마음속에 두고 모두의 어려움과 고충을 헤아려 줍니다. 평소 생활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회사에서 먼저 손길을 내밀어 줍니다. 그의 인솔 아래 모두 하는 일에 의욕이 넘치고 생활도 더 보장받아 마음이 정말 따뜻합니다. 권문걸의 인솔 아래 길림 룡흠 야급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난해 기업은 생산액 1억여 원을 올리고 세금 1,367만 원을 납부했으며 132명의 취업을 이끌어 좋은 경제 효익과 사회 효익을 냈습니다. 권문걸입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견지하고 실속 있게 일하면서 지방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민생 건강을 지키며 연변 의약 건강 산업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장인 정신으로 약을 만들고 초심으로 직책을 수행해온 권문걸은 20년간 민생을 염두에 두고 중의학 산업 혁신 발전의 길에서 정진했습니다. 오늘도 그는 실천과 책임으로 인대 대표이자 민영기업가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며 연변 고품질 발전에 계속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사회보험 보조금 지원 범위가 진일보 확대돼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과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올해 12월 31일입니다. 보조금 수령 가능 중점 인원들로는 2026년 본기 대학 졸업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대학 졸업생, 2026년 실업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인원, 재빈곤 및 빈곤 방지 대상입니다. 제조업, 생활봉사업, 현대봉사업, 중소령세기업일 경우 2026년 관련 규정에 따라 상술한 인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개인이 실제 납부한 양로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의 25%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인당 누적 수혜 최장 기간의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향상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즘,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0: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 수축, 심방세동, 각종 보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 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두골대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노래 가수와에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고향의 정겨운 풍경 속에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마을 앞을 절절 흐르던 그 시냇 물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문춘산 작사, 성기화 작곡의 김상훈 가수가 부른 고향의 시냇 물소리를 전해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도 귓가에 맴도는 그 시냇 물소리와 그 물가에서 자란 우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며 함께 감상해볼까요?

인생의 여정에서 만난 동반자와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시간들을 노래한 가요. 이문숙 작사, 강효식 작곡의 윤경학 가수가 부른 우리는 동반자를 전해드립니다.

시집와서 동생들을 보살펴주는 형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노래한 가요. 리룡칠 작사 김태란 작곡의 리처르 가수가 부른 형수님을 전해드립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작은 행동으로, 큰 선물보다는 따뜻한 한 끼로 그렇게 스며드는 것이 바로 사랑 아닐까요? 김병덕 작사, 지혜선 작곡의 최영 가수가 부른 사랑은 이런 거야를 전해드립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이 노래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전홍일 작사, 황영하 작곡의 차미령 가수가 부른 연길 커피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연변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더욱 빛나게 전해줍니다. 김인덕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자랑 많은 우리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뿐인 동년 시절을 그리며 다미안 작사, 류현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그리운 동년 시절을 전해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0: 이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0: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의

0: 안녕하십니까. 장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여름철 특별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에는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드리고 또 실크 여름 이불도 함께 선물로 드립니다. 여섯 박스를 구매하시면 세 박스를 드리면서 여름철 사용할 수 있는 또 매트 3종 세트를 드립니다. 아홉 박스를 구매하시면 아홉 박스를 드리고 990원 가격에 선풍기 한 대와 368원 가격에 베개 하나를 함께 드립니다. 18박스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0박스를 더 드리면서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와 368원 가격에 허브차향 베개 하나까지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환자분들께 도움 얘기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 여름철 상품 특별 우대 활동을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활동은 오래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되는 분들은 인차 83-0666번에 또 연계하십시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여름철이라 할 때는 어떤 분들은 이 심내혈관 질환에 대해서 하나 혈압도 온정되고 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홀씨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여름철에는 이 심내혈관 질환이 또 증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햇빛이 예, 강한 여름철에 보면은 당연히 땀 배출량이 많죠. 이렇게 땀 배출량이 많으면서 체내 수분이가 부족해져서 혈액이 점도가 높아집니다. 예, 그리고 혈액이 점도가 일단 높아지면은 당연히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혈류가 원활하게 돌지 못하기 때문에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이 쉽게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여름철에는 또 이 에어컨 도움으로 인해서 무더위는 벗어날 수 있지만 이 냉방기 사용으로 인해서 체온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기온이 높은 이런 외부로 나오게 되면은 급격한 온도 차이도 예, 팽창되었던 혈관이 다시 수축하면서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저도 동사절을 쓰고 있습니다. 전풍이 와서

0: 말을 하면 적사를 말하듯이 못하던 게 다른 곳에 중풍이 좋다면 약을 많이 썼지만 효과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야기에서 효과를 봐서 지금의 말하면 이 정도는 말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잘 쓰지 못하던 게 이전에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1: 네.
0: 이 아빠도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뱀비가 심했는데 오랜 뱀비 하게 됐습니다.
1: 네.
0: 전쟁비가 소변 자수 보던 게 지금 소변 자수 보자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오늘 18가득 배달받아서 계속 쓰려고 합니다.
1: 예, 지금 18가게는 20가구 드리면서 1,980원 하는 이 명품 공기 청정기 한 대 드리면서 또 베개는 368원 하는 고급 베개를 또 하나 더 드립니다. 예, 이 활동 오래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차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때문에 덥다고 무조건 실내 온도를 낮추지 말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가 뇌혈관 질환 예방에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2: 네.
1: 예, 우리 실내 온도하고 바깥 온도가 차이가 많다 할 때에는 이 노인분들이 혈관 탄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심내 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땀 배출량이 많아지면서 몸속에 수분이 줄어들어서 혈액이 점도가 높아지면서 또 혈전이 형성이 됩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저도 당성화차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3: 혈압이 높던 게 정상을 됐고 조금씩 부족으로 어지럼증이 계속 나던 게 지금 어지럼증이 나지 않습니다.
1: 네.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두근거리던 게 두근거리지 않고 얼리 숨이 올라오지 않던 게 지금 얼리 숨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1: 네.
3: 주스 위험이 있고 천폐성 위험이 있어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감기를 용서하던 게 지금 한 번 더 약 전에 감기를 하지 않습니까?
1: 네.
3: 빈혈이 있어. 여름에도 발자취까지 시리던 게 지금 예, 빈혈이 다 나서졌고 허리 다리색이 아파서 예, 밀차를 밀고도 잘 못 걸어다니는데 지금 밀차를 밀지 않고도 용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네.
3: 선생님 이 약을 숨이 쓸쓸한 한 가지 한 가지 병이 다 나사집니다.
1: 네.
3: 딴 약을 잡았더니 오랑과질 병이 다 나사지까 이제는 우리 활동도 그리 오래전 끝이 난다까지 약 있는 것도 열라드가 배달받아 계속 쓰겠습니다.
1: 네. 지금 이 열라드과학에는 20곽도 드립니다. 개굿 공기 청정기도 드리고 베개도 드리고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우리 집에서 공기 청정기를 가져온 게 용도 없습니다.
1: 예, 그 텔레비에서 선전하는 예, 고급 이런 현대식 청정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예.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선생님 한 가지 문의합시다.
1: 예.
4: 저는 동풍하트 쌓아놨는데.
1: 네. 예.
4: 부채로 병이 나서 병원에 갔다 말입니다.
1: 예.
4: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가슴이 통통하고 그 다음에 숨이 다들 깐깐하 심장이 나고 폐에 물이 차고
1: 예.
4: 그 다음에 이 선이가 자격 못해서 여자 감독님 일주일 있다가 일반실에 나와서 한 20날 치료하고 나왔습니다.
1: 예.
4: 그래 지금은 병원에 약을 가져 나와 먹으니 이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1: 병원에 약을 쓰면서 같이 쓰면 더 좋지요.
4: 좋습니까? 예,
1: 그렇죠.
4: 그래, 병원에서 약을 준 게 심장이 나가고, 그 오동이 나가면 약을 줬더라.
1: 이게 지금 영심한 상태입니까?
4: 아이, 지금 나와서 이렇습니다. 약을 왜 먹을까? 이렇습니다.
1: 예. 너무 심한 상태, 뭐, 예. 병원에서 뭐, 예. 딴 약을 쓰지 말라는 이런 특별한 부탁이 없으면은 같이 예. 써도 됩니다. 예.
4: 예, 그, 이렇습니다.
1: 예, 그럼 쓰십시오.
4: 예,
1: 예. 예.
4: 예. 숨을 있다 나왔습니다. 숨을 있다.
1: 예.
4: 지금 남자 이렇습니다.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다 이렇습니다.
1: 예. 그 좀 중간 사람들은 예, 병원에서 딴 약을 예, 접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이 없으면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예.
4: 예. 부탁이 예. 없을 때다.
1: 예. 그래
4: 처음
1: 쓰시오.
4: 병원 갔다 했습니다. 처음 병원 갔다가 그렇게 입원하고 치료 나왔다 말입니다.
1: 네.
4: 그러려고 매일 오거나 뭐 어디 아픈 데도 없습니다.
1: 예. 그럼 쓰십시오. 예.
4: 예, 알았습니다. 그냥 예. 문이 안 되라고 약을 써놓고 지금 못 먹어서 예.
1: 예. 그래, 쓰십시오.
4: 알았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두 분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저도 동촌 하차로 쓰는 환자입니다.
2: 예.
1: 예, 내 어제 한 반년 썼습니다. 어제. 네. 이게 어떻게 됐었는가 하면 부유술적 와서 예, 바로 걷지 못했습니다.
2: 네.
1: 그래서 우리 집에 5층인데 올라도 뭐하고 예, 겨우나 두드리고 올라왔는데 어제는 막 올라와도 이롭습니다. 약이 어떻게 좋은지. 그 다음에 여실금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슈슈슈슈 나가는 게 예, 선생님 장난하고 조절을 못해요. 그냥 그것도 시장이 이렇습니다. 별난 좋은 약입니다.
2: 콤파치 좋아지기 때문에 여실금이
1: 예,
2: 없어지죠.
1: 그리고 밥이 또 어떻게 맛있는지 내 예, 꼬리띠하고 예, 아, 꼬리띠야 띠띠꼬리띠하고 밥이 맛이 없고 예, 무슨 어쨌든 기억력도 없고 이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이롭습니다.
2: 네.
1: 오전 반년 거의 먹은 뒤. 그리고 예, 또 한 가지는 무시겠다 한 감이 예, 소위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선생님.
2: 네.
1: 그것도 차차 이렇고 예.
2: 네.
1: 몸이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밥을 잘 먹어서. 그리고 약이가 아침에 한 번, 식전에 한 번 먹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2: 네.
1: 예, 이쪽 약은 내 약은 많이 썼습니다. 어제는 쓰다 못해. 어제는 이런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무슨 약 썼던지 지냈어서. 그래, 어제 내 이 약, 이 동촌 하초만에 쓰자고 내 이렇게 기량 사람입니다. 진짜.
2: 예.
1: 나도 이 장기 환자입니다.
2: 예.
1: 이게 다 어제 나이 때.
2: 예.
1: 그래서 내 시장이 이 활동 잘,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시장.
2: 예.
1: 그래서 내 이 모든 백면의 효과 좋으니까 이거에 신심이 있어서 예, 더 싸려고 합니다. 예. 이번 활동에 예.
2: 예. 지금이 이 활동 오래 진행하지 못한다. 예. 그러기 때문에 인차
1: 예.
2: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런 약을 소개를 해줘서 한데 우리 노인들이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지내니까 영 고맙습니다.
2: 네,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1: 이런 약을 소개를 해줘서 한데 우리
0: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예, 이렇게 우리 혈전이 형성되게 되면은 예, 문제는 내 혈관을 막으면서 뇌경색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평소에 수분 보충도 제때 하면서 뇌경색을 예방해야 됩니다.
0: 네.
2: 예, 다만 우리 당이 많이 함유된 음료라든가 커피 같은 이런 이 커피는 수분을 대체하지도 하지만 이 리뇨 작용이 있어서 수분을 빠르게 또 배출시키기 때문에 물을 마셔서 요즘 같은 때는 수분을 또 보충해줘야 됩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우리 여름에는 특별히 고혈압 환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고혈압은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이 이런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다 할 때에는 심장마비하고 뇌졸중 위험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특별히 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려 한다 할 때에는 이 전조 증상을 또 미리 알아두는 게 또 필요합니다.
0: 네.
2: 예, 우리 전조 증상에서 보면은 말이 좀 어눌해지거나 팔다리가 힘이 없어지거나 예, 어떤 분들은 갑자기 좀 말이 잘 안 된다 혹은 팔다리에 힘이 없어진다 할 때에는 이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중시를 돌려야 됩니다.
0: 네.
2: 그리고 눈앞이 좀 캄캄하거나 좀 아찔해지는 증상도 있고 심한 어지럼증이 발생하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혹은 예, 좀 메스꺼리면서 구토감이 심해진다 할 때에는 예, 우리 뇌혈관 질환이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중시를 또 돌려야 됩니다.
0: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0: 의하면은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중하조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종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의관. 방송

0: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김 선생님 수고합니다.
2: 네.
1: 동풍학교도 예, 알지 모르겠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예, 심장이 항하고 답답하고 숨이 올라서 연구소에 했습니다. 그러는 게 심장이 편안하니까 잠 못 자든 게 잠 자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 기관지를 치면서 틈 짓고 예, 가래 모가지 틀면서 연구소에 했습니다. 그러는 게 기침실 어디 간지 없어졌습니다.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 네.
1: 그리고 예, 혈압도저히 영 잘 됩니다. 이 악물과.
2: 네.
1: 혈압도저히 아이디어서 연구소에 했습니다. 사람도 고대 도서를 애니까 머리를 들지 못하고 코 대장에 장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든지 사람 도서를 영다 돼서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얘 위에 더부룩하면 소화되었고 지금 우리 자꾸 올라오고 얼굴이 자꾸 밤에 기한이 있어서 아리게 줄이고 아파서 다듬지 못하고 이러든지 위 기한 때문에 다서 지도되었습니다. 어찌 좋은 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얘 허리다리 아파 잘 걷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허리다리 아프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약 먹은 다음에.
2: 예.
1: 예, 이 약은 고산지대 4,500m 이상이 그런 고산지대에서 약, 고산지대에서 전한 약, 약이지. 그러고 저기, 예.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돼 자라서 그것도 가져다 또 발이 꽂이 했으니까 잠시대에 호가를 본다 예 그런데 예, 이건 뭘까 예, 어느 데이나 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먹으려고 이번 활동이 좋을 때 조금 더 싸다고 아우가 싸다고 전화드립니다.
2: 예, 활동 오래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2차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예, 2830666번. 예,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2: 소원이
1: 악수나 줘서 감사합니다.
2: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도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3: 예, 저도 감수나 쪼가려고 병 한답니다. 우선 한 1년 좀 넘어 먹었습니다. 이거 먹기 전에는 어떤 나이에서 그런지 여기 몸이 불편해가지고 약 많이 썼습니다. 초점 제가 제일 힘든다는 거는 잠을 못 잤다 말입니다.
2: 네.
3: 이 스트레스 그 쪼글로 인해서 예,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 불신증이 이제 한 5년 고생했습니다.
2: 네.
3: 예. 네, 다시 꿈이 자꾸만 예, 또 식은땀 자꾸 흘리고 예. 이 사전 깨우고 청약도 먹고 가고 약도 먹고 있는데 효과 못 봤단 말입니다.
2: 네.
3: 낚시 것처럼 하다도 자꾸 반복이 오더라 말인데 이게 신기해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2: 네.
3: 이래 의사들이 말하는 게 그런다. 아니 잘 빼다 흘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고 잘 빼다 하면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 되고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소화도
2: 네.
3: 안 되고 그래서 가슴 계속 도로 빼가지고
2: 네.
3: 거기다가 이 또 추위 또 세게 타단 말입니다. 추위 세게 타가지고 지나가고 오는 감기는 다 하고 여름에도 냉면을 못 먹었습니다.
2: 네.
3: 냉면만 먹으면 또 감기 증상 오고 그냥 사람들이 많은데 가도 감기 또 하고 이 여름에도 그냥 마스크 걸고 다녔습니다. 그 더운 때도
2: 네.
3: 34도 됐는데도 막 마스크 걸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 약, 저 약 먹고서리 말을 알듯이 하니까 남의 약에 무슨 증에 너무 힘들게 알아 그런지 자관이 막 우울증 증상까지 왔다 말입니다.
2: 네.
3: 그래서 약을 진작이 없이 먹었습니다. 그 약방에 가서 또 이 약을 또 계속 먹자면 그게 그 약을 계속 먹으면 아이됩니다. 그게 우울증 약인데.

0: 계속 뭐, 그 뭐, 지내라면 오고, 뭐, 이리더라 말입니다. 또, 약방의 약사들이.
1: 네.
0: 아, 그래. 우스워먹겠는가 이래저래 고려하다가 서리네 방송 우연하게 듣고 이 동천 와서 바로 견분 들어봤단 말입니다.
1: 네.
0: 근데 선생님 강의하는 게 영축이 합대다이.

0: 난 감이 조금 오더란 말인다.
1: 예.
0: 그러면 잠이 없대다. 잠이 오기 시작하더란 말인다.
1: 예.
0: 아, 이게 맞겠다 하고 그랬는데 반복이 오는 거 안에서 또 다른 것도 약 먹고 자꾸 반복이 오니까 이 근심하면서도 그 약 먹었는데 반복이 없더란 말인다. 이게 그 양이라 점점 좋아지더란 말인다.
1: 예.
0: 그렇게 싫은데 한 5년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하니까 금이 한 20건 쫄아서 동네에서 막 그랬습니다. 야, 저는 어찌 그렇게 못 쓰게 됐어요. 막 난 살 정도 됐는데 지금은 언제 1년 좀 넘게 먹구나 이거 아니냐. 이게 원 금이가 원 상태들 따라와서 사람들 자꾸 그랬단 말입니다. 친구들이 아니 저는 무슨 먹고 그렇게 좋아지고 옛날 동생하고 다르게 뭐 그냥 그게 그렇게 좋은가 그러더라 말입니다.
1: 네.
0: 아, 이 이야기 자고가 내 몸에는 용 좋다고 바로 내 몸이 벌써 이 좋아지겠는가 내리 얘기하면 그러다 말입니다. 걔가 자기네도 먹으면 어떻겠는가. 근데 그 사람 중상이 그 사람 또 어떤 나이에서는 같이 하면은 누구나 다 잠자는 게 좀 불편하긴 불편한데 이 낯에 산이 한번 왔답게.
1: 네.
0: 깨고 내 술금도 있고 이 깨고 잠 잘 못 자고 밥도 마시고 이 여관들도 안 좋고 이래니 약을 많이 써도 크게 뭐 효과 아야 되고 하니까 자꾸 이러냐 하고 한번 알아봐 달랍게.
1: 예.
0: 재미겠습니다. 이게 가능하게 방송에 내 모두 여러 환자들이 협박 반응하는 거 들어보면 된다 하더라고, 선생님. 그래, 물어봐 달랍니다. 그러더라고요.
1: 좋습니다. 그래. 그런 환자분들이 쓰는 약입니다. 예. 여러 가지 질병이 있으면서 특히 이제는 굉장히 후유증도 있고 이 여실금도 있고 불면증도 있고 이 다련쇠 질환에 속합니다.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우리 발효동충하초균분의 활성 성분들은 다 천연 성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잘 봅니다. 예, 쓰라 하십시오. 예, 지금 활동도 얼마 오래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아, 그러면 쓰겠다고 써요. 무조건 쓰겠다며 그래더라 말입니다.
1: 예.
0: 선생님 좋다면 무조건 쓰겠다며 그래더라 말입니다. 그래 전화했습니다.
1: 예. 그래 예. 이제 전화에다 예. 연계하십시오. 예.
0: 예.
1: 예. 예.
0: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위의 전조 증상 외에도 예, 나는 이런 증상은 없지만 나는 고혈압도 있고 당뇨병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동맥경화도 있고 예, 이런 기저 질환도 있고 또 가족사가 있다. 예, 우리 집에는 부모님부터 다 이 심혈관 질환이 지금 이 가족사가 있다. 이런 분들은 특별히 요즘처럼 삼복이 들어서면은 또 중시를 또 돌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동충하초로 보면은 왜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 좋은 효과를 보는가 하면은 동충하초라는 이 약재 자체가 아주 귀하고도 또 이 고가의 약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가지 이런 효능이가 아주 뛰어납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1년 4개월 어느 때든 복용하면은 건강에 아주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이런 명약입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라 할 때에는 예, 우선 먼저 우리 인체의 양기하고 전기를 보충해서 몸속에 오래된 풍한 습도 몰아내면서 여러 가지 이런 질병에서 또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하면은 예, 종합적으로 무슨 약을 써도 좀 잘 안 되는 이런 분들에게 또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특별히 겨울이 병을 예방하는 이런 데서도 이런 차원에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지금 우리 삼복이 되면은 누구나 아예 지금 약을 잘 쓰면은 겨울에 고생하지 않는다 이런 거 모두 아시죠? 예, 이 지금 요 계절에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드신다면은 겨울이 병도 예방하고 또 추위도 쉽지 않게 타면서 또 관절이 아프거나 예, 혈압이 오르거나 심장이 안 좋거나 등 이런 증상들을 또 개선합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자연이지 지혜가 모아진 중기학설에 맞는 아주 이런 귀중한 약재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면역 강장제라고도 합니다. 예, 우리

0: 모든 질병은 면역력이 강하면은 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옛날부터 예, 불로장생이 영약으로서 수천 년 전부터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본초 강목에는 허약한 체질을 든든하게 하고 또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천년 약물 대사전에서는 동충하초는 신장 기능을 돕고 또 폐를 튼튼하게 하는 이런 약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90세를 넘긴 명인들도 동충하초를 복용해서 무병장수했다는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단순히 오래 살기만 하는 이런 100세 세대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선물할 수 있는 이런 장수 명약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거 그저 오래 사는 것보다 몸이 아프지 말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욕망을 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의 활성 성분들은 면역력을 높여서 바이러스하고 세균에 대항하는 이런 저항력을 높여주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나는 감기를 여름에도 감기를 한다. 여름 감기 사실상 지금 욕 많습니다. 이런 여름 감기도 하고 또 겨울에도 또 남의 감기만 하면 한다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보면은 로화를 막기 위해서는 체내의 효소 작용이 중요한데 이 효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기 계통에 문제 있다 이런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한미자 가수의 새벽 종다리로 시작해봅니다. 맑고 경쾌한 멜로디가 여러분의 활기를 전하시길 바라면서 한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90년대 장작된 김대현 작사 송기화 작곡의 웃는 얼굴 보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은 바로 환하게 웃는 얼굴입니다.

아름다운 고상 연변에서의 삶을 노래한 가요. 김웅준 작사 서초리 작곡의 연변 살자 보내드립니다. 이곳의 자연 풍경, 사람들의 소박하고 알찬 일상,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긴 가요. 최련아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가벼운 리듬으로 즐거움을 전하는 속과 작사 거창모 작곡의 동그라미 준비했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기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한선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러 민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서로 아끼고 협력하며 화합하는 모습이 힘차고 희망찬 선율로 표현한 가요. 김종훈 작사, 황양목 작곡의 형제민족 함께라면 보내드립니다.

시골 일상의 소박한 풍경과 정겸이 담긴 가요. 박장길 작사, 김문철 작곡의 매주 보내드립니다. 소박한 삶의 맛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최성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 은은하고 로맨틱한 선율 속에 설레는 마음과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최무성 작사, 박인걸 작곡의 반딧불 사랑, 김문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인연, 바로 친구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가요. 임춘영 작사, 박문국 작곡의 변함없는 친구야, 강화 박서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안정 있고 행복과 사랑 있는 이곳 연민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번째 곡은 최선수 작사 김민환 작곡의 쉼표 인생입니다. 마음이 쉼표처럼 잠시 쉬고 다시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노래했습니다. 유초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전용일 작사 황영아 작곡의 연길커피입니다. 따뜻한 연길커피처럼 버거운 감정을 담은 이 곡을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대학 작사 리동길 작곡의 세월을 당겨 보자를 준비했습니다. 추억 속의 아름다운 세월을 그리워하며 함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따뜻한 노래입니다. 방송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허미란 작사 박광준 작곡의 내 고향 시냇물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의 시냇물처럼 평온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노래한 이 곡에서 향수의 정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니즈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한하나 작사 김기천 작곡의 우리 연변입니다. 연변의 아름다운 모습과 애정을 담은 이 노래를 염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김동진 작사, 라성도 작곡의 살기 좋은 우리 연민을 준비했습니다. 연민에서 사는 행복을 담은 노래로서 살기 좋은 연민의 아름다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춘단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리성비 작사 최학산 작곡의 내 고향 나팔꽃입니다. 고향의 나팔꽃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향수를 노래한 이 곡을 이상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게 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전원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건뇌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에

0: 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근래 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래 보신환 우리 요즘 들어서 이렇게 소개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흥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증상을 쭉 들어보면은 확실히 나도 이게 치매 걸릴까봐 항상 걱정하는 바이라고의 기억력이 이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졌고 특히 금방 하고 돌아앉은 일을 더 기억 못하겠다 이런 분들 많죠. 또 이런 분들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기억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압이 높거나 혹은 저혈압이거나 혹은 골다공증이 많이 나오거나 소변이 작거나 만성신염, 만성요도염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 질병치료에서 이 치매가 온다 해서 꼭 이 뇌과병원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치매가 오는 원인, 기억력이 떨어지는 원인 또 특히 우리 금방 한 일을 잊어먹는다 이거는 우리 치매 제일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자면 바로 근내보신환 같은 약을 써줘야 됩니다. 우리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많은 질병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이겁니다. 그 원인은 콩팥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은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냅니다. 그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꼭 우리 이런 근뇌보신환을 좀 여기서는 장기적으로 쓸 걸 제창드립니다. 이런 질병들 하루아침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이런 골수가 적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또 기혈 부족이 있다 할 때는 이런 골수를 뇌에서 올리다 전달하지 못합니다. 기와 혈이 부족이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보신환은 기와 혈을 보충하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이야기 뿐만 아니라 우리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고 또 콩팥이 기능이 좋아지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콩팥이 좋아지면은 따라서 좋아지는 장기는 간입니다. 그 다음 콩팥이 나쁘다 할 때 따라서 나빠지는 장기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질병들을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끔 25미나 되는 25가지 중량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 이 근뇌보신환을 쓰신다 할 때 우리 이런 기억력 방면에서 수소 먼저 알립니다. 그렇게 그저 금방 한 일도 잊어버려서 아무것도 기억 못했던데 네, 지금 그 방면에서 효과 본다 이거죠. 사실 근뇌보신환은 잡숫기도 편합니다. 그 따미왈이 아니고 조그마니 녹두알처럼 이렇게 술미완처럼 만든 약입니다. 한 봉지에는 15알 정도 들어가 있고 우리 한 통에 24봉지 있기 때문에 한 통 갖고 12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1: 네.
2: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말씀 주시오.
2: 네. 저는 이제 방송을 띄우니까 마침 근뇌보신환 하는 들었으니 선생님 강의를 이제 많이 못 듣고 이제 첫부터 들었는데 저는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귀도 나쁘고 손도 나쁘고 허리에 지장에 어떤 때는 흔들거리기도 하고 얼빠나기도 하고 조금 기억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뇌보신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서 전화합니다.
1: 네, 첫째 비위가 나쁜 사람들 콩팥이 다 허해진다. 콩팥이 기능이 나빠지고 이런 콩팥이 기능이 나빠지면 뇌에 와서 또 이런 뇌경색이라든가 뇌조직이

0: 식이라든가 알츠하이머성 혹은 도파민이 분비되는 중뇌 흡입이 줄어든다거나 많은 문제가 생기죠. 예. 이런 면에서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OTC 약이가 근대 보신환입니다. 쓰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예. 한통에 값은 얼마입니까?
0: 498원이고 예. 에, 24봉지가 들어가 있으면서 12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1: 예, 그래 마약이 예, 12통 싸면 무슨 우대 있습니까?
0: 우대 있습니다. 요즘에 우대 있습니다.
1: 예, 배달 받으십시오.
0: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예.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1: 예. 5012797. 네. 알겠습니다.
2: 네.
1: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루에 두 번 잡수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좋기는 식전에 잡수십시오. 특히 이 비싼 약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비싼 약들은 낭비 없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될수록이면 다 흡수되게끔 이런 잡수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추천드리는 거는 땅이엔수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0.9% 되는 소금물을 땅이엔수라고 합니다. 예, 이런 미지근한 소금물에 잡수면 흡수가 그냥 잡수기보다 잘 된다 이 말입니다.
2: 잠시만요. 그리고,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3: 예, 저도 이제 지금 방송, 새로운 약 방송 듣는데 지금, 이게, 이제, 위에서 말씀하는 선생님 말씀 강의 내려볼까, 아니, 이게, 저, 약이 합당할까 싶나, 지금. 이제, 저, 소변도 좋고, 이, 기억력이도 좋고, 예. 그 다음에, 예. 저, 윤세도, 이게, 여러 가지, 어쨌든지, 이 몸에가, 이, 좀, 저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내게 지금 합당한 이게 내 증상한 게 지금 이게 소변도 그렇고 어쨌든 신장도 좀 황황하면서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따는데 그 이야기가 좀 어떻겠는가?
0: 예, 그렇게 황황하다 할 때는 주로 우리 심장에 심지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지체세가 있는가?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하고 이 혈액을 순환시켜줘요. 그러니까 심장이란 이 발동기가 잘 돌아가자면 기와 혈이 심장에 기가 충분해야 되고 혈이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황황하고 불안하고 심혈문란이 나오는데 자꾸 그냥 심장약만 써서 효과 못 보던 분들 이 약을 쓰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누군지 쫓긴 것처럼 불안하고 잠이 아여든 게 해결된다. 또 직접적으로 이런 걸 농구라는 이런 약재가 들어가고 사인 그다음에 산조인 이 약이 다 들어가나서 가슴이 황황하고 불안하고 누군지 쫓긴 것 같고 불면증이 있다 이런 분들 솔직히 효과가 없다.
3: 아, 잘 알았어.
0: 네, 기도 잘 하시오.
3: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우리 그런 25미 중약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25가지 중약제를 따지고 보면 다 비싼 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귀한 약제가 들어갔습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 꼭 말씀드릴 거는 원지, 산조인, 사인, 병골 이런 약들은 그냥 우리 임시구급으로 쓰는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나 이런 대신에 쓸 수 있는 중약입니다. 따라서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냥 수면제 같은 거는 그냥 오늘 먹으면 자고 내일 안 먹으면 또 못 자고 이런 세월이 장기적으로 가면은 자꾸 수면제 먹은 사람들 정신상태가 오리버리하고 기억력이 뚝 떨어지죠. 이건 치료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임시구급약이죠. 그런데 우리 중약제에서 원지라든가 산조인이라든가 사인이라든가 당귀라든가 룡골이라든가 이게 다 신경 안정시키면서 이런 신경문란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우리 몸에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신경이라는 게 이게 문란이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예? 신경 문란이 생긴다 할 때는 신경이 미조신경 그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0: 식물신종문란 이런 면에서 문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장기적으로 해봤자 사람이 모조리 됐다 이렇게도 말하죠. 불안해집니다. 이런 신경 안정제만 수면제만 자꾸 쓰고 우울증 치료요, 이다 다른 이야기 없단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2: 예, 또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예 지금 건재 보시고 하는 지금 다다고 그랬다.
0: 예.
2: 예. 그러니까 허리도 이때가 예쁜 방면에 이때가 좀 이렇게 가야 된다 말입니다. 예. 어금니 지금 또 한 70 넘었습니다.
0: 예.
2: 예, 예, 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머리도 또 항상 어지럽고, 예, 이렇게 뭐, 항상 이렇게, 하다 할까, 맨날 그랬다.
0: 예.
2: 그래갖고, 이분도 예. 이 광, 예, 그러니까, 금리보시한 사당인데, 그 열광 사당에는 열광상 몇 통 쓴가?
0: 8각 더 드립니다.
2: 아, 6각 드립니까?
0: 예, 그리고 분이 QCV에 또 9각 드립니다. 이랬다 하면 한 번 드립니다.
2: 아, 글쎄, 이렇게 예. 사달해서, 네, 지선아 뭐지 사달해서 지나겠다. 그럼 그 어떻게 제대로 찍고 이 뭐지 배달하마 이되겠습니까?
0: 예, 다 배달해.
2: 소인들이 나오기도 불편해서.
0: 예, 이제 전화 드립니다. 예.
2: 예, 예.
0: 예, 아니면 예, 501-2797로 지금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2: 아, 501-2797.
0: 예, 8각을 드리는데 9각 드립시다.
2: 아, 그럼까? 오, 예. 좋습니다. 예, 예. 지금 전화하겠습니다. 예.
0: 예.
2: 501-2797. 예, 알겠습니다.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지금 임상에서 보면은 환자분들을 접촉해 보면은 제일 치료가 어렵고 제일 문제가 생기는 병이 뭔가 하면은 신경문란입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3: 예, 선생님, 건네보시오 안에서 한번 합시다. 나, 이 당뇨 이순의 소리, 이 몸이 나빠져가지고 소리. 이 자꾸, 그 다음에 거품도 나가고, 막 나가면 이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0: 네.
3: 소리, 이 어제 그래그런도 소화도 아이디지, 이 또 요구리는 뭐 있는데, 또 요구리 어제 자꾸 키운단 말입니다.
0: 네. 일단 당뇨가 있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뇨병성 신염이 제일 무섭습니다. 물론 혈관성이죠. 다 이 혈관이 끈적끈적한 혈탕 때문에 절바지고 굳어지고 해서 사실 콩팥이도 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신염이라는 게 뭐 당뇨병성 눈병, 당뇨병성 뭐 심장병 외에도 당뇨병성 신염이 아주 무섭습니다. 예.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우리 피가 끈적끈적 하던 게 끈적끈적 되지 않습니다. 피가 맑아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 치료에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3: 바뀌죠.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예. 이게 전화번호 얼마입니까?
1: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 예, 감사합니다.
0: 네, 예, 치료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문란이 생기면서 병이 치료해야 되는 거 제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그냥 맨니까 병원 간다거나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싸먹는다거나 혹은 심장이 벌렁된다고 그냥 신경안정제 뭐 신다한이라든가 메톨로얼이라든가 이런 약 잡수면 돼. 필요는 합니다. 잡수면 네. 또 많이 낫고.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누구세요?
0: 네.
4: 부모님 수고하십니다.
0: 네.
4: 공지 안에 좀 담아놨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애기가 애기 부마다가지고.
0: 네.
4: 뭐, 자꾸 나왔는데 지금 효과가 뭐 그닥지 않아가지고 얘 발달도 지금 잘 못 쓰고 지금 부유치 있어가지고 이래서 이런데 이다 끊임없이 안 쓰면 어떻게 하는가 다음에 해봅니다.
0: 그런 사람들 직접적으로 좋죠. 푸이라는 게 이게 대부분 우리 머리 혈관이 막히는데 그 머리 혈관이 막히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 걸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은 벌써 머리 중풍 환자들 항상 머리가 뻥합니다. 그래서 안개 꼴도 낀 거 춤춤 시안하고 환자 자체

0: 아직도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약을 벌써 한 개 요정 써보셔. 머리가 맑고 정신이 납니다. 예, 그리고 재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1: 좀 대답하다고 한다겠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이런 신경성 문제, 우리 제발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하자 이 말입니다. 그 치료 방법에서 우리 건예 보신안을 추천드립니다. 약이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벌써 진귀한 약종들로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산동 뚱어 어조 제약공장, 이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알아보는 제약공장입니다. 역사도 깊고 명의도 대단하고 지금 현재 3,600명이 직공을 갖고 있는 양치입니다. 국가기업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생산한 건예보신한 일반 건예보신하고 틀립니다. 약이라도 효과가 독특하고 또 오래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서 좋은 건예보신환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어제 이어서 우리 계속 그 내용에 따라서 방송 드린다 할 때 어제는 제가 우리 신선부조라는 데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신선부조가 있게 되면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 걸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입은 마르고 마른 기침이 나고 조금만 이 특히 요즘 같은 이 봄이 돌아오는 건조한 계절엔 더 할 겁니다. 자꾸 입이 말라서는 밤에 잘 때 이 옆에다 물을 놓고 잔다 이러죠. 물을 한 모금씩 일어나서 먹는다거나 입에 문다거나 근데 그게 임시구급이지 또 계속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머리에 열이 올라가서 머리가 항상 휑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정신이 나고 이 코안도 마르고 이런 분들 이게 상릅니다. 위가 덥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분들 아래는 또 냉합니다. 너무 마르니까 이거 조금 증거하는 약을 쓰자. 특히 이러면 심장열, 폐열이 다 쓰이니까 이 정신말이랑 먹으면 좋단 말입니다. 감각이. 그런데 이 정신말은 계속 먹고 나니까 또 도로 손발은 시리고 밖에 발이 착하서는 오요래도 양말을 신고 있어야 되고 그래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맨날 발이 시려서 고생하게 되죠. 이게 발만 시린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배꼽 아래로 해서 하철로 해서 다 시립니다. 배꼽 아래 하면은 우리 여자들 본다 할 때는 제일 큰 자궁이 있습니다. 지금 증후진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초암요, 자궁암요. 이게 다 이 찰 때, 몸이 찰 때 생기는 병입니다. 그 다음 남성분들 전립선염, 그 다음에 또 방광염, 심지어 전립선암, 방광암. 이게 다 차서 생기는 겁니다. 냉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발만 시려서 뭐 양말을 신어서 해결할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왜서 이 병이 생기는가? 이게 바로 이 콩팥이 허하고 이래서 간열이 세지고 특히 콩팥이 허하다 할 때는 음이 허한가 양이 허한가

0: 보통 이런 사람들 음양이 다 허합니다. 双虚. 네. 와지가 다 허하다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나도 지금 뭔가 뭐 방송 듣고서 지금 연기 광고 배워서 먹습니다.
0: 네.
2: 먹을 때는 어째 먹는가 하면 삐치 부르던 이야기, 어찌시 이야기 돼서 별로 안 드는 이야기였거나 부작용도 적지해서 그래서 지금 좋다 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0: 네.
2: 벌써 예, 먹은 맛을 한 달 훅 지나니까 눈이 깔깔하고 뿌옇게 보이고 향이 뭔가 하면 눈이 건조했댔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좋아졌습니다.
0: 네, 그거는 맹화기 간열이 세든 사람이란 예. 말입니다.
2: 그냥 건조해서 눈이 뻣뻣했댔습니다. 근데 우선 그 주사 다 나와서 없습니다. 저는
0: 예.
2: 환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눈도
0: 예.
2: 그리고 콩팥이 허한지 소변이 실실실 나가고 기침을 치러도 나가고 웃어도 크게 웃어도 나가고 예. 어제 예. 빨리 걸어도 힘들어도 콜 나가고
0: 빨리 걸어도 나가고 예. 무거운 거 들고 빨리 예. 걸어도 안 되고
2: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어. 가끔씩 그래서 웃으면 그게 다 나아졌습니다. 저는
0: 예 그럴 겁니다.
2: 예. 그리고 또 소화 안 되면서 그냥 예, 얼거리 자주 나고 그 혓바닥이 그냥 뭔가 대단 두부로 가면 혓바닥이 세탁기 설탁 세탁기 해서 영 텁텁했댔습니다.
0: 네.
2: 근데 그게 설탁도 싹벗어서 소화 인간 잘 된다.
0: 그런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이 한기가 중초에 뭉쳐있기 때문에
2: 네.
0: 우리 몸의 열기하고 이 바람 이 풍한 네. 습 이게 어디가 뭉친단 말입니다. 순환하지 네. 못해서 예. 그러면
2: 해가 설치가
0: 하얗어.
2: 예, 그리고 뒤에서 소리 윙 소리 세게 나는데 그냥 윙서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딱 다가오면 윙 소리 나면서 내 자지 못하겠을 때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 막 아프고 혈압이면 엉덩 올라가면 이러던게 지금 뒤에서 소리 덜 나니까 나 엉덩이 혈압 엉덩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머리도 아예 아픈다 저는.
0: 네.
2: 예, 그 중에서 많이 좋아지고 뭔가 뭐 먹던 중간에서 이야기 제일 최고야 같습니다. 내 먹던 중간에서는 진짜.
0: 네.
2: 그래서 내 지금 이야기 오랫동안 저는 한 몇 달 걸 먹으니까 계속 더 먹자고 아무래도 오늘 또 배달 받아야 되겠습니다.
0: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
1: 네, 맞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한 사람들, 만병이 원인입니다.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콩팥이 질병, 비뇨기 계통의 질병, 고가병, 그러지 않으면 또 실면증, 심내혈관 질병, 이게 다 옵니다.
1: 네.
0: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3: 영지 이간 고고개고 저는 1년은 3달이면 1년 먹습니다. 그래, 작년 봄부터 이제 가서 1년 먹고 나니까 예, 정말 좋습니다, 이야기.
0: 네.
3: 그래, 어디미도 저는 이렇게 자꾸 눈이 거의 이리 손바닥이 발바닥이 말라들고 그래, 마지막에 가서는 이 온 피부 다 말라들어 꼼짝 못하겠을 때다. 손은 자꾸 대체도 말라들 이게 렌즈고 막이 무슨 이 기울 부서 싹 말라서 마지막에 무슨 눕는다더만 무슨 늙고 막이 들어섰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콩만 먹고 내 이거 간도 나쁘겠다 생각하고 간이 또 좋다지 그래서 내일에 이간 고배 어서는 이제 10달 좀 넘었었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밥맛이도 좋아지고 예 그 피부 말라던 게 그건 그것도 한 달 전에 벌써 야 이게 어째 이게 말라든 게 이게 없어졌는가 싶어 생각 이런 기분이 좋았을 때라 결국 힘들
0: 몸에 진액이 돈단 말입니다. 예, 진액이 생산되는 이야기
3: 그렇습니다. 예. 그 방면은 정말 진짜 말라든 게 요약이 좋았을 때다. 그리고
0: 예.
3: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피부에 좀 이렇게 얼굴색이나 이런 피부색을 이제 몸의 피부색을 놓고 보니 좀 이렇게 윤기남이 좀 이렇게 이래 젊어지니 이런 피부 같다는 이런 감각도 깨까 기분도 좋고 눈은 어서 오랫동안 뭐가요 확실히 이득입니다. 좀이 환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앞이 무식이 떠댕이 것도 예 다는 없어나 이제도 좀이 여전히 연해지고 예 어제 눈이 좀 좋습니다. 부연결이 많이 나서 좋습니다. 예 그래 내 이하고 젊은이나 사귀었는데 우리 또 사촌 오빠도 이렇게 어디 저기 상해에서 갔다 온게 조금 간이 나쁘다지 간이
0: 네.
3: 그 알코올 중독이란가 그거 알코올
0: 네.
3: 주식이랍니다. 근데 이거 먹으면 아주 좋게 다
0: 알코올 중독이든 그 다음에 지방이 간에 쌓였든 스트레스가 쌓였든 그 다음에 약에서 오는 약물성 이런 독이 쌓였든 그 독을 해독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여러 가지 병이 오죠.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약이가 영지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오색영질로의 이약을 꼭 드시라 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이래서 우리 간을 치료하자면 꼭 먼저 좋아져야 되는 게 콩팥입니다. 콩팥을 치료해야 하고는 간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선 이게 다 이 우리 중에서 도리가 있는 말입니다. 쌍둥이형제처럼 붙여서 말하지 않습니까? 간하고 콩팥이니 치료도 그렇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11년간 연변 역사 문맥을 담은 연변 박물관의 시대 흐름에 맞춰 전시 내용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선전교양 경로를 확장하면서 전주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애국주의 교양을 펼치는 핵심 진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3: 오늘부터 계열보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를 내와 연길 수상시장의 신구 변천을 탐방해보겠습니다.
2: 주인대 대표이자 화룡시 인대 대표이며 길림 용흠야급위원회에서 총경리인 권문걸은 20년간 의학 분야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과학기술 혁신으로 기업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고 산업 역량으로 향촌진흥에 조력했습니다. 습금형 종사계는 박물관에 소장되는 문물, 광활한 대지에 전시되는 유산, 고서에 쓰여진 글들을 모두 살아 숨쉬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형 종석이가 직접 연변 박물관을 시찰할 때 한 간곡한 당부는 변강 문화유물과 박물 관련 사업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줬습니다. 11년간 연변의 역사 문맥을 담은 연변 박물관은 시대 흐름에 맞춰 전시 내용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선전교양 경로를 확장해왔습니다. 한 점 한 점의 문물, 한 차례 한 차례의 전시를 통해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이 왕래, 교류, 융합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생생히 전달하며 전주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애국주의 교양을 펼치는 핵심 진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2015년 습금형 종석이께서 연변의 문맥을 소상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분투 려정을 기록한 이 박물관에 다녀갔습니다. 11년이 지난 오늘날 이곳은 단순히 문물을 복원하는 전시장을 넘어 보고 만질 수 있는 민족 단결 교양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변강 박물관은 전통 전시관의 틀을 깨고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살고 배우며 일하고 즐기는 역사 이야기를 천문만호에 알리고 있습니다. 무더운 7월, 여름 방학을 맞아 문화 관광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연변 박물관 전시청에서 각지의 관광객들이 문물 진열장 앞에서 해설원의 해설에 귀를 기울이며 사진으로 기록하는 한편 변강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살아온 역사를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1960년에 설립되는데 지방 역사와 민족 특색을 아우르는 종합성 박물관입니다. 지금 건물은 2012년에 정식 준공 개관했으며 부지 면적이 2만여 평방미터이고 소장 문물이 15,000점, 국가급 귀중 문물은 500여 점입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형 종석이는 연변 고찰 첫 곳으로 연변 박물관을 찾았고 박물관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줬습니다. 11년간 박물관 상하에서는 당부를 명기하고 문화유물과 박물 관련 사업을 추동한 데서 전면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외지의 관광객들이 연변에 오면 필수로 찾는 명소로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민족 단결 풍모를 대외에 전시하는 핵심 창구로 됐습니다. 연변 박물관 부관장 허가강입니다. 2024년 9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연변 역사문화 전시 주제전을 성대에 내와 변강 여러 민족들의 분투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시 관람객은 연 150만 명이 이르렀고 공익 해설 차수도 5,000회를 넘었습니다. 연간 평균 관람 인원은 왕년에 연 20만 명에서 현재 연 30만 명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역대 최다 기록인 연 8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전시 경계를 넘어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여오는 쌍방향 문화 소통을 추진했습니다. 2019년 이래 조선족 복식전, 공예전, 동만 항일연군 순회 전시가 전국 14개 성과 자치구 23개 박물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각지 우수 전시를 유치해 대중 문화 체험을 풍부했습니다. 류동 순회 전시 5가지 진입 사업을 펼쳐 민족 융합과 홍색 이야기를 기층에 전달해 공동체 의식이 인심에 깊이 새겨지게 했습니다. 허가강입니다. 올해 당창건 105주년, 장정 승리 90주년, 15 전망 계획 시작해 등 중요한 시점에 맞춰 1년의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6월에 장자 홍색 전시, 철골 주사나 중국인민 해방군 기본건설 공정병 휘황세월 전람을 선보이고 연안 기역 사진 따라 연안 방문 특별 전시를 유치해 본 지역과 전국 홍색 자원을 연동했습니다. 교양 분회에서는 사계절 홍색 견학 실경 수업, 선전 강연팀 기층행 등을 내오고 분야 간 협력을 심화했으며 청소년 사상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선전 면에서는 전매체 행렬을 구축해 온 오프라인으로 연변 민족 단결과 홍색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0: 홍색 문화.
2: 11년간 연변 박물관에서는 문물 보호, 전시 승교, 공공봉사, 대외교류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두며 연변 형상을 대표하는 중요한 명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물관에서는 향후 소장 문물과 사료를 더 심층적으로 활용하면서 공공문화 부대 봉사를 최적화하고 승격해 박물관이 역사로 개발을 주는 독특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변강 여러 민족이 한 마음으로 분진하는 힘을 지속적으로 결집하며 변강 민족 단결 특색 문화 창구를 더 빛내 연변 고품질 발전에 깊은 문화적 동력을 불어넣게 됩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2026년 새로운 발전 기점에서 이곳에서는 새롭게 기획한 홍색 전시와 상시화 사회교양 활동을 통해 변강에서 한마음으로 분진하는 생생한 이야기를 꾸준히 잘 전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진정 뿌리를 내리고 대중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하게 됩니다.
3: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연변 각계 민중의 반일 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항일전쟁이 간곡한 단계에 접어들며 일본 침략자와 괴뢰 세력 통치는 더 잔혹해졌지만 연변 여러 민족 각계 민족은 폭력에 굴하지 않고 다양한 형식의 반일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공장에서는 각지 노동자들이 파업, 퇴업 등 방식으로 적과 대항했습니다. 전보산 광부들은 파업을 일으켰고 지하당과 항일연군이 안팎으로 홍해 50여 명

0: 황보가 뒤이어 항일연군에 가입했습니다. 더문 철도 노동자들은 천황을 타도하자라는 표를 붙였고 석현종의 공장, 로투구 탄광 노동자들은 기계 파괴 등으로 압박에 반항했습니다. 농촌에서는 광범한 농민들이 일본이 강제 징수하는 양곡출하를 결연히 거부하고 항일연군 부대에 식량과 물자를 조달하고 정보를 전달하며 목숨을 걸고 항일연군 전사들을 보고했습니다. 문화 교육계에서는 애국 지식분자들이 문예 작품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발굴발에 여러 민족 인민이 용감하게 저항한 투쟁을 찬양하고 사회의 민중들을 대상한 반일 애국 교양을 펼쳐 일본 침략자와 괴뢰 세력 통치의 어둠을 폭로하며 민중이 저항에 나서도록 각성시켰습니다. 연변 각계 민중의 굽히지 않는 항쟁은 일본 침략자와 괴뢰 세력 통치에 강한 타격을 입혔고 여러 민족 인민들의 항일투쟁 의지를 고무했습니다.
1: 한 도시의 온도는 시장에서 피어나는 밥 짓는 연기 속에 있고 주민들의 삼시세끼에 기틀어있습니다. 강가의 자그마한 장터에서 변경도시의 상징적인 문화관광 민생 지표로 되기까지 연결 수상시장은 여러 세대 연변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고 짙은 조선족 민속 정취를 간직하고 있는 연결의 가장 생동하고 소박한 도시의 바탕색입니다. 현재 수상시장 전면 이전 승격 공사가 추진돼 새로운 영업장에 곧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구교체 변화는 연결 도시 변화 속 민생 온도와 도시 관리의 힘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오늘부터 개를 보도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를 내와 기자가 직접 수상시장의 신구 변천을 탐방하며 시장의 생활 풍경을 기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주경위 기자입니다. 방금 경영을 중지한 연결 수상시장은 여러 세대의 연결 사람들의 생활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노점 장터에서 인터넷 인기 문화관광 명소로 되기까지 이곳에는 오래된 도시의 맛, 상인들의 굳건한 조심이 담겨있고 변경도시 특유의 아침 생활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7월 16일 옛 수상시장이 정식 운행을 마감하며 한 시대의 추억을 남겼고 7월 18일 새 수상시장이 문을 열게 됩니다. 1990년대부터 분산된 로점 상인들이 연지파 건강교 하루 동쪽 강변에 모여 떡, 순대 등 특색 음식과 농특산물을 판매하며 아침시장 형태가 갖춰졌고 1998년에는 이 부지 규모화된 수상시장이 정식으로 조성됐습니다. 매일 아침 수상시장은 인파로 북적입니다. 남북 출입구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 200여 미터에 달하는 아침시장 모든 로점에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시장에 들어서면 국밥, 찰떡의 진한 향이 풍겨오고 배추, 김치, 순대 등 조선족 특색 미식이 눈을 즐겁게 합니다. 시장 깊숙이 자리 잡은 20여 년 된 명월 국밥집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습니다. 조선족 큰 소태는 삼계탕, 소고기국, 보신탕 등의 구수한 향을 풍깁니다. 연길 주민 필 선생입니다. 포장해서 집에 가져가 먹으려고 나왔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여기 음식을 사서 먹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곧 시장이 이전해서 새 장소로 옮겨가는데 새 시장에 가서도 계속 이 집 음식을 먹고 응원할 겁니다. 명월 국밥집 책임자 우영희는 수상시장 초기에 입주한 상인으로 20여 년간 시장 변화를 직접 목격한 증견인이기도 합니다. 우영희입니다. 2006년 연결 수상시장에 입주했는데 벌써 20년이 됐어요. 초기에는 시장이 이렇게 번창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상인들이 많이 입주하며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었는데 외지의 관광객이 늘며 수익이 생기기 시작했고 2019년부터 매출이 갑절로 늘었습니다. 수상시장 최초 입주 상가 중 하나인 조씨 떡집도 20여 년간 운영되고 있는데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매일 새벽 일꾼들이 쪄낸 찹쌀을 나무통에 담아 떡매로 30분가량 정성껏 치면 윤기 있고 하얀 찰떡이 완성되는데 여기에 특제 콩가루와 들깨, 참깨 등으로 만든 콩고물과 곁들여 부드럽고 달콤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조씨 떡집 책임자 박영숙입니다. 수상시장에서 떡 장사를 한 지 벌써 21년이 됐습니다. 시장에 이전하게 돼 아쉽지만 이곳에서 21년 동안 가정 형편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새 시장으로 이전한 뒤 더 좋은 환경에서 장사가 더

0: 되길 바랍니다. 20여 년간 박영숙은 전통제조 기법을 고수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연구해 떡을 벚꽃, 복주머니 등 예쁜 모양으로 빚고 블루베리 소스와 콩가루를 얹어 전통 맛에 새로움을 더했습니다. 명절 때면 떡집 앞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북경 관광객 리양재입니다. 연변은 정말 와볼만합니다. 너무 많은 조선족 특색 음식을 맛보았는데 다 맛있고 참 좋습니다. 꼭 수상시장에 와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한 세대 또 한 세대 상인들이 시장에 자리 잡고 조선족 맛을 지키며 수상시장만의 독특한 민속생활 풍경을 만들어 왔습니다. 짧은 동영상 크리에이터, 종합문학예술프로 제작팀,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시장 미식과 풍경을 촬영 공유하며 시장 인지도가 전국으로 퍼졌고 수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심양 관광객 강여사입니다. 여기서 먹어보니 정말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인터넷에서 본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고향에서는 맛볼 수 없는 또 다른 특별한 맛을 느꼈습니다. 철석철석 떡맷소리가 들려오고 가마솥에서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새콤달콤한 김치와 달콤한 막걸리의 맛이 어우러져 연결만의 생활 정취와 미각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수상시장의 음식은 단순한 미각 즐거움을 넘어 여러 세대 상인들의 초심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분투한 증거이자 연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미각적 향수이며 이 변경도시의 세월 변천과 발전의 기록입니다. 옛 장터와 새 시장은 1.4km 떨어져 있으며 새 시장에서는 김치, 순대, 떡, 특색 국밥 등 모든 전통 품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기존 20평방미터의 야외 간이 로점은 120평방미터의 정동된 독립 매장으로 승격돼 하루 종일 영업하고 매장 식사 봉사가 추가돼 소비 체험이 전면 개선됩니다. 옛 시장은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수상시장의 따뜻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연변의 맛은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1: 연변 의약건강산업발전 물결 속에서 주인대 대표이자 화룡시 인대 대표이며 길림 룡흠 약업유관회사 총경리인 권문걸은 20년간 의약 분야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기업 발전에 동력을 부여하고 산업 역량으로 향촌 진흥에 조력했으며 책임과 담당으로 대표 사명을 실천했습니다. 의약 분야 공정사로서 권문걸은 언제나 과학기술 혁신을 기업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간주했습니다. 단연례 그는 핵심 연구 계획 여러 건을 주도해 완성했으며 그중 황금줄기와 입원료 및 제재 대상은 길림성 과학기술 성과상을 받았고 중약자원 산업화 순환 이용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진보상 2등상을 받았습니다. 오래된 약을 새롭게 개발하는 이름 아래 팀을 이끌고 현대 제약기술로 생산 공정을 최적화해 좌귀환, 소합향환 등 고선 명방 7가지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해 큰 경제적 효율을 창출하며 전통 중의학이 신시대에서 새 생명력을 발산하게 했습니다. 권문걸입니다. 산업발전 면에서 장백산 산지약재자원 우세의탁해 기술혁신, 고전명방 활성화, 전산업사슬 구축 등 중점 업무에 초점을 모아 기업 핵심 경쟁력을 끊임없이 높이고 의약산업 고품질 발전으로 지방경제 건설에 힘을 보탰습니다. 권문걸은 인대 대표의 교량 유대 역할을 적극 발휘하며 상시적으로 방문 조사를 하면서 민심 민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총병에 걸리거나 뜻밖의 재해를 겪은 종업원에게 자금 지원을 하고 일대일 장기 효과 방조 부축 기제를 만들어 따뜻한 조치로 기업의 응집력을 결집했습니다. 길림 룡흠 약업유관회사 생산관리부 책임자 맹경매입니다. 권경리는 언제나 모든 종업원을 마음속에 두고 모두의 어려움과 고충을 헤아려 줍니다. 평소 생활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 회사에서 먼저 손길을 내밀어 줍니다. 그의 인솔 아래 모두 하는 일에 의욕이 넘치고 생활도 더 보장받아 마음이 정말 따뜻합니다. 권문걸의 인솔 아래 길림 룡흠 야급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난해 기업은 생산액 1억여 원을 올리고 세금 1,367만 원을 납부했으며

0: 132명의 취업을 이끌어 좋은 경제 효익과 사회 효익을 냈습니다. 권문걸입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견지하고 실속 있게 일하면서 지방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민생 건강을 지키며 연변 의약 건강 산업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장인 정신으로 약을 만들고 초심으로 직책을 수행해온 권문걸은 20년간 민생을 염두에 두고 중리약 산업 혁신 발전의 길에서 정진했습니다. 오늘도 그는 실천과 책임으로 임대 대표이자 민영기업가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며 연변 고품질 발전에 계속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기림성 사회보험 보조금 지원 범위가 진일보 확대돼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과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올해 12월 31일입니다. 보조금 수령 가능 중점 인원들로는 2026년 본기 대학 졸업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대학 졸업생, 2026년 실업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한 인원, 재빈곤 및 빈곤 방지 대상입니다. 제조업, 생활봉사업, 현대봉사업, 중소령세기업일 경우 2026년 관련 규정에 따라 상술한 인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개인이 실제 납부한 양로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의 25%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인당 누적 수혜 최장 기간의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 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 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무리주에 지질재해 기상위험 조기경보가 발부되었습니다. 이번 강우 과정은 지속시간이 길고 극단성이 있으므로 사전방비에 꼭 주의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최신 일기예보 및 조기경보 정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출행을 합리적으로 배치합시다.

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4층입니다. 집안이 아주 깔끔하고 햇빛이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남원서구역의 6층 집을 세줍니다. 집안에는 가정

기물이 고전하고 내 공룡왕국 야시장 연길시 제2고급 중학교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집 면적은 67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집입니다. 연락번호

0: 찾으시려는 분은 채숙 씨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는 60세 조금 넘고요. 네, 당시 채숙 씨는 셋째 아줌마로 불리웠고 리영자 여사님은 큰 아줌마로 불리웠다고 합니다. 네, 채숙 씨의 행방을 잘 알고 있는 분 계시면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94474-3791번 1394474-3791번입니다. 네, 연길에 있는 모 양로원에서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1959번 1370443-1959번입니다. 연길시 당교 서쪽현에 있는 2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네, 남북이 통한 집입니다. 연락번호는요.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움의 시장 부근에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네, 남북향으로 된 집이고요. 깔끔하게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54330-9381번 1854330-9381번입니다. 모 양로원에선 여성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3-2100번 1594433-2100번입니다. 네, 룡정에 계시는 지은수 선생님께서 네, 외국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김청옥 씨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김청옥 씨 올해 나이는 65세 좌우된다고 합니다. 네, 전에 큰 신세를 많이 졌기에 이제는 좀 보답해 드리려고 네, 김청옥 씨를 찾는데요. 네, 김청옥 씨의 행방을 잘 알고 있는 분 계시면 1884438-9908번에 연락 주시면 너무 고맙겠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884438-9908번입니다. 모 가정집에서 로인 한 명만 전탕 맡으려고 합니다. 가족처럼 살뜰히 돌봐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시름 넣고 로인을 맡기실 분 계시면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535455-1195번 1535455-1195번입니다. 연길시 천남에 위치한 전신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침실 두 칸이 있고 남북방향으로 된 집이라서 통풍도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주변에 소학교, 고중, 민속원, 야시장이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한 위치입니다. 연락번호 1560-509121번 1560-509121번입니다.
1: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고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여름에 남새를가 꿀터밭이 넉넉하고요. 가야하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수도물은 깨끗한 샘물이고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많습니다. 국유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하고요.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새것이나마 다름없는

환자용 침대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5-8556-0504번 155-8556-0504번입니다. 연결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한 남성분이 경비 혹은 소사양장의 일자리를 구합니다. 일꾼이 필요한 사장님들께서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94332-7879번 1394332-7879번입니다. 모양로원에서 남녀 제한 없이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433-2100번 159-4433-2100번입니다.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구세수 하셨나?
0: 네.
1: 위치는 주 목계시장 남쪽에.
0: 네.
1: 단층 집의 평가가 한 100평방 되고.
0: 네.
1: 2층 집에 한 400평방 되고.
0: 네.
1: 마다 한 3000평방 되고.
0: 네.
1: 이게 주로 창고하기 필요합니다. 건질래 그랬어.
0: 네.
1: 네, 그 가선시장, 때문에.
0: 네.
1: 저 지구시에도 꽤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서현시장 동쪽에.
0: 네.
1: 댄지로 팔게 있습니다.
0: 네.
1: 네, 연계전화는 1로.
0: 네.
1: 2678.
0: 네.
1: 3177번.
0: 3177번. 네, 네. 가순시장과 서영시장의 집면적과 층수를 알려주십시오.
1: 가순시장께 한 60평방.
0: 네.
1: 그 다음에, 서영시장 거는 한 100평방.
0: 층수는요?
1: 그 댄티로는 10층이고. 그 다음에, 가순시장 거는 5층.
0: 가순시장이 5층이고. 서영시장은
1: 10층.
0: 10층입니까?
1: 네.
0: 네, 다음번부터는 가순시장과 서영시장의 집면적과 층수를 미리 말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한 정보를 재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주변에 중소학교가 있어서 아이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이고 믿음직한 병원도 있습니다. 이외에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팝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 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입니다. 주변에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연변병원 서쪽현에 위치한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이고 네, 또 단칸방도 세수입니다.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팔려고 합니다. 또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의 화장실, 주방에 물 새는 곳, 전기 등 선택이 어려운 것을 해결해드립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제공해드리고요. 연락번호 1322433-8797번 1322433-8797번입니다. 네, 전화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0: 네.
1: 집점은 더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둘집이고 네. 중간집입니다. 네.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양철기와 새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도성 다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하야하강이
0: 네.
1: 가까운 데 서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 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산나물도
0: 네.
1: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1: 우유 터지어서 냉이병이 가능합니다.
0: 네.
1: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수고하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연결해봅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단칸방실 빌려그립니다.
0: 네.
2: 위치는 한성호텔 부근에 있고요.
0: 네.
2: 연락 전화번호는 네. 138
0: 네.
2: 4436
0: 네.
2: 5055번입니다.
0: 5055번? 네, 알겠습니다. 네,
2: 수고하세요.
0: 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우기에 접어들면서 꼭 익사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해 생명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천, 허수, 저수지, 제방 등 수영 내에서 수영, 물놀이, 야외 취사, 낚시 및 기타 위험한 활동을 절대 하지 맙시다. 이런 행위는 생명안전에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방지 및 수역관리 질서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익사 등 긴급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꼭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현장 일꾼은 즉시 구조조치를 취하고 110 경찰 신고, 120 구급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직접 물에 들어가 구조를 해야만 할 때에는 꼭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맙시다.
1: 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소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이외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 현에 위치한 집을 세수입니다. 단층 집 면적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로서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외 연결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60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서용시장 부근에 있는 10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100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연락번호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연길시 한성호텔 부근에 위치한 단칸방을 세줍니다. 연락번호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집에서 가사 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333-9940번, 159-4333-9940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집을 발견하시려 합니다.
1: 네.
2: 아, 집 위치는 대우하원이고,
1: 네.
2: 4층이며 43평 좀 넘습니다.
1: 네.
2: 네, 집은 아주 깨끗합니다. 여기서 네. 나는 139-4339 네. 4745번입니다.
1: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2: 네, 수고하세요.
1: 네.
3: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네, 시골집을 관리해줄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집 면적은 600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다고 합니다. 오셔서 텃밭을 가꾸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생활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433 6551번 1884433 6551번입니다. 네, 룡정리에 계시는 한 남성분이 중고 냉장고와 전동차를 저렴하게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71433 2752번 1571433 2752번입니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에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 0233번 1583474 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 6118번 1384436 6118번입니다.

홍수가 갑작스레 닥쳤을 때 꼭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강역이나 골짜기에 머물지 맙시다. 사회의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말고 정부의 지휘에 따라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합시다.

제16회 연길 버드와이저 맥주 축제가 16일 연길 1978 문화창의원 광장에서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맛과 멋의 연길, 열정 가득한 버드와이저를 주제로 시민과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에게 미식, 맥주, 공연, 가족 체험이 어우러진 여름밤의 향연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번 축제에는 세 가지 특색 주제 구역이 마련됐습니다. 그중 가장 핵심인 맥주 미식 구역에는 2,400평방미터의 대형 하우스를 설치했고 연길에 20여 개 유명 음식점들이 입주해 민족 특색이 다분한 맥주 안주, 신선한 해산물, 창의적인 과일 음료 등 다양한 미식을 선보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맥주 미식 구역에는 대형 공연 무대와 1,00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이 설치돼 시민들은 한자리에서 미각과 시각의 이중 향연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어린이 놀이구역은 안전하고 재미있는 가족 체험 공간을 만들어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부모와 아이 모두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밖에 새롭게 꾸며진 문화휴식구역은 야외 휴식, 도시 문화 전시를 결합해 관광객들이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서 연길만의 독특한 민속 풍경과 도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교통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족제는 조차 공간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가운데 1978 문화창의원회에 넉넉한 조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연결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로 연결시 정부 주차장도 시민들에게 개방해 주차가 어려운 문제를 완화했습니다. 제16회 연길버드와이저 맥주 축제는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 매일 오후 4시부터 저녁 10시 30분까지 열립니다.

위험에 부딪혔을 때 절대 재물에 미련을 두지 맙시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고 과학적으로 대피합시다.

지풍 바위의 영향으로 우리주에 련일 폭우가 쏟아지고 하천 수비가 부단히 상승하여 전주 홍수방지 전력 보장 사업에 간과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관건적인 시기에 국가배전망 길림성 전력 유한회사 연변 전력공급회사는 우리주의 지역 특점에 맞춰 강우 상황, 수위 변화를 밀착 감시하고 전단계 폐쇄형 응급조치로 우리주의 전력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대중들의 생산 생활 전력 사용을 보장했습니다. 홍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밀착감 감시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연변전력공급회사는 여러 부문과 실시간 연동기제를 건립하고 전문 사업 일꾼을 배치해 24시간 기상수리 부문과 연결을 취해 바비의 전 과정 이동 경로와 변화를 감시했습니다. 전주의 56개 저수지, 61개 중점 하천의 실시간 수문 데이터를 수집하고 돈화시, 액목진 등 산간 홍수 발생 고위험 지역에 대해 2시간마다 업그레이드하는 강우 수위 감시 기제를 실시했습니다. 1년의 기제로 전력망 고위험 지역들에 대한 밀착 감시를 진행했습니다. 219명의 긴급 복구 골간들은 모두 휴식 없이 일터를 지키면서 응급통신 경로에 24시간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고 응급구조 역량, 보장 진지를 최전선으로 옮겼습니다. 사전 배치와 든든한 보장 덕에 지금까지 연병 전력망은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배전망 길림성 전력유한회사 연변전력공급회사는 계속하여 홍수기 전력보장사업을 느낌없이 들어주고 24시간 당직 제도를 엄격히 시달해 가장 높은 표준, 가장 엄격한 요구로 우리주의 전력망 안전을 보장하고 대중들의 생산생활 전력 사용을 보장하게 됩니다.

고온 다습한 여름은 식온성 질병 발병률이 높은 계절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온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대중들은 여름 음식을 맛보는 동시에 식중독 위험에 주의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굳건히 지키며 혀끝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여름에 많은 사람들은 량피, 쌀국수를 좋아하지만 이러한 음식들은 잘못 보관하면 쉽게 변질되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량피, 쌀국수 등 저전 쌀국수 식품이 일단 오염되면 독성이 매우 강한 쌀효모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병원성이 매우 높고 중독 후 인체에 가해지는 손상이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심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생물 식원성 질병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량피, 쌀국수 등 젖은 쌀국수류 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가격을 갖춘 정교적인 상가를 선택하고 제품의 생산일자, 유통기한 및 보관 조건을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금방 만들어 무게에 따라 판매하는 양피는 당일 섭취하는 것이 좋고 실온 환경에서 오래 보관하지 말며 하루 지나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양피, 쌀국수 등이 신맛, 끈적임, 이상한 냄새, 비정상적인 색상 등 변질 현상이 발견되면 즉시 버려야 하며 요행 심리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불린 건조 목이버섯도 위험이 있습니다. 식용 목이버섯은 바로 담그어 먹는 원칙을 따라야 하고 상온에서 장시간 담그거나 밤새 담그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미리 담그어 둬야 한다면 냉장 보관 환경에 두고 저온으로 세균의 번식을 억제해야 합니다. 쌀 효소의 산독소 오염 외에도 일반 병원성 세균 오염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단 무침은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는 요리로 여름철에 자주 먹습니다. 하지만 비단은 가공, 운송과 보관 과정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되기 쉽고 보통 고온으로 가열하지 않기에 무칠 때 세균을 직접 섭취하기 쉽습니다. 감염 후 복통,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을 경험하는 환자들이 많고 심한 경우 탈수, 전해질 장애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름에 설사, 구토 증상이 나타났을 때 최근에 량피, 쌀국수, 불린 목이버섯 등 고위험 음식을 섭취한 적이 있다면 봉크레크산 중독을 의심하고 즉시 병원에 가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관련 지력이 없는 경우 액체 식염수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 탈수를 예방해야 합니다.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리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싸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7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립니다. 싸지 원액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와 명서방, 요즘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지원액은 한 가게 99원으로부터 158원까지 올라간다고 공장 측에서 통지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70각을 사면 100각을 주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5년, 10년 그보다 더 긴 시간을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우리에게 많은 건강 평량과 건강을 올려주는 데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뭐 형제들, 내간 혹은 뭐 이웃 이 지간에도 함께 이 제품 견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70각에 100각 이 정도게 되면 아주 좋은 기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붙이는 고약 두 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눈에 붙이는 고약은 한 각은 열흘 동안 쓸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두 각이게 되면 20일 동안 쓸 수 있는 좋은 제품을 또 여러분들한테 공급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하고 사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눈병 치료 제품 명서방은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100% 중초약으로 조성된 이 제품 자체는 12각을 드리게 되어 있고 방송에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두 각이 눈에 붙이는 고약을 떠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예, 저는 이 명서방을 오전 후 거진 한 1년 되게 견지해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랬어요? 예, 예.
2: 내 눈이, 예. 이 눈이 대해서 예, 얄말 좀 신경 썼습니다. 어쩐지 계속 눈이가 부옇고.
1: 아, 백내장.
2: 하도 열심히 하게 보이고.
1: 예.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눈곱이 찌고, 눈치가 찌고, 예.
1: 예.
2: 예. 그리고 이 또 이 눈을 내 인해서 이 머리 어디 아픈 것도 안 돼. 눈을 내 어떨 때는 그렇게 머리.
1: 아, 그렇죠. 예, 예. 특히 안아보셔야 해야 됩니다.
2: 예. 예. 그래. 아, 그래서 병원에 가 검사하니까 백내장이 돼서 혹시 수술을 해야 되겠는지 조금만 지켜봐라. 이랬대다. 그런 게 내 지금 이 명서방을 먹고서래 이거 다시 또 가 검사해봤는데 영 많이 괜찮단다. 수술 지금 정도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1: 어, 보였던 게 어떠세요? 시력이 많이 뺏겼었죠?
2: 저도 지금 예,
1: 해결하는 수에
2: 많이 이렇게 예. 선명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1: 어, 큰 해결입니다.
2: 눈에 피지고 예. 예. 이것도 지금 완전히 도와줬습니다.
1: 예.
2: 어, 그래 원래는 이 눈야를 예, 떨구는 것도 써보고 이 붙이는 것도 써보고 먹는 것도 하고 좀 많이 신경 쓰는데 효과가 그렇게 안 좋던데 이번에 이 명서방을 먹으면은 뭐 그 예, 용 견저하게 알겠습니다. 이 사라지는 게
1: 예.
2: 그래서 이렇게 눈 쪽 환하고 정신하고 예. 눈이 항상 희미하니까 정시야에 나오고 그래서 머리 흐리 두분한 것 같고 예. 이랬는데 지금 이런 것도 정신하는 게 알겠습니다.

0: 그렇죠.
1: 그렇죠.
0: 편하게 이렇게 보이고, 예. 예. 예. 예. 더구나 이 또 그 백내장도 수술해야 되겠는가 하는 게 지금 수술 안 해도 괜찮다니까나, 예. 난 이 명세방을 꾸준히 지금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활동이 좋을 때 지금 오늘 12가 주문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해서 이 명세방은 강가 담낭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간단 습녀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이번 이 제품이 특수성이라고 보면 상처유혈을 쳐주는 폐혈 심장혈까지 쳐주면서 눈을 치료해주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름 넣고 쓰시게 되면 다른 부작용과 눈을 치료하는 제품은 뭐 심장열, 폐열, 그리고 간 담낭에 부담이 없으니까 완전히 시름 넣고 쓰게 되면 눈을 구합니다.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그냥 계속 배달도 되지요, 예?
1: 됩니다. 예, 배달 전화번호 34, 아, 예. 아니요.
2: 그 501-7766번이죠.
1: 예, 그렇죠.
2: 네, 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뭔가 고혈압도 있고 혈지, 혈당이 다 높습니다.
1: 예.
3: 그리고 동맥, 관상 동맥이 좀 많이 막혔다 갑니다.
1: 예.
3: 그래 해서 지금 나도 별로 이런 뭔가 관상 동맥이 막혔다니까 별로 긴장감이 나타나도 별로 사람이 무서웠을 때 같다.
1: 예, 예.
3: 죽을까봐, 예. 예.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아직 원액을 선택해서 먹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용 잘 알림도 지금 요즘에 먹고 나니까 나의 좀 좋습니다. 어쩌면.
1: 사지원액이 예. 심장과 뇌혈관 관리에는 더 대비가 되지 않을 예, 정도로
3: 너무,
1: 좋습니다.
3: 예, 너무 예.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혈압이 온종일 잘 되니까 나의 어지럼증이 그냥 하나던 게 그게 좀 나아지고 흉화도 머리도 좀 많이 막았었습니다.
1: 그렇죠. 예.
3: 요즘엔 혈지, 혈당도 이렇게 좋아서 잘 되고 있고 관상동맥이 좀 내가 검사 받으니까 나 방팔이 많이 적었었다, 작아졌다 이랬대다.
1: 그럴 겁니다. 한 예. 1년, 2년 그보다 더 긴 시간 견제해서 보게 하시면 그게 돼서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아지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3: 그리고 그냥 뭔가 심혈도 고르지 않아서 그냥 빨리 됐다. 어떤 때는 막 급할 때는 막 가방 심장이 막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요즘에 심혈이 좀 고르게 뛰고 있습니다. 계속 가슴이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그렇죠.
3: 그래, 예, 뒷머리 그냥 줄이 뻗치면서 아프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래, 나는 계속 못 깼는데, 명서방은요, 좀 문약이셔.
1: 예.
3: 우리 집에 언니가 어떤 80미치 거의 되는데, 눈이 그냥 뭉개지는 것 같고, 눈은 항상 보게 되면 눈이 눈곱이 찌그러하고, 예, 눈곱이 나고, 눈물 자꾸 나고, 예. 바깥에 잘 못 나갔대다. 근데 자꾸 눈물 나서.
1: 예.
3: 그리고 보다가 예, 백내장이 있을 거라, 예. 눈도 그냥 부옇게 벌고 이런답다. 부옇게 벌고, 물체가 이렇게 자꾸 두 개 쌍겹으로 급체병 온단다.
1: 예, 예.
3: 그래서
1: 예.
3: 내가 예. 이게 방송 듣고 이런 약 좀 쓰라 이랬대만, 모르겠다. 니 말한 게 거짓나 두겠네.
1: 예.
3: 니 한번 문의해보라면 이랬대다. 문의하고 선생님 된다고 자기 쓰겠다. 이랬대다. 근데 오늘 되겠는가 하네. 그래도 선생님과 문의합니다.
1: 아, 이제 말씀한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 자체는 서약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에서는 백내장은 무조건 거저 수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약으로는 달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한 거 들어보셨겠지만 해도 명서방 이 제품 자체를 드시고 백내장 수술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보양계 많이 벗겨졌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시는가 하며 그리고 물체가 겹으로 대변한다는 것은 노인성 쌍광이라는 게 나단시입니다. 그런 것도 노인성 그 안과 질병 가운데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 명서방을 쓰게 되면 모든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는 좋은 효과를 보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눈에 충족한 대사를 조절해주게 되어 있는 이런 당기 같은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눈은 피가 제대로 들어가야만 무더 쉐얼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양을 눈에다 공급해주면서 눈이 정상 대사를 유지해주는 좋은 공능을 보충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한테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제품이 바로 명서방이니까 이제 겹으로 돼 보이거나 눈앞이 보얗게 보이거나 눈곱이 많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피가 눈에 쩍하면 지거나 개선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입니다. 조건이 허락되면 제일 좋게는 식전에 싸지 드시고 식후에 명서방 드시고 이렇게 하면 제일 찰떡궁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3: 예, 예 그럼 나는 오늘 활동이 좋지 싸지 원액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오른다니까 아무래도 나도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3: 예, 싸지 원액하고 명서방은 그냥 같이

0: 네, 받다가 받겠습니다.
1: 아, 기회입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예, 제가 싸지만 약을 이제 1년 넘어 먹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좀 많은 면에서 역할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0: 소변이 자꾸 예, 때론 저리고 아팠는데 이놈에서 좀 많이 나서 땀 흘리며 자지 못하던 게 좀 밤 드나이 잘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아침에 미신하면 예, 정신이 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소화도 잘 되니까 예, 밥 잘 먹으면 애기나고. 혈압이 엉덩한 데서 영, 저기, 고생 많이 했습니다. 파도가 심하다 말입니다.
1: 그래서
0: 생각했더니 이러는 게 지금 혈압이 엉덩 잘 되니까 나 지금 우지럼증이 그리 나던 게 지금 해결되고 경력이 많이 돌아섰어요.
1: 예.
0: 그리고 허리 아프던 것도 많이 났고요. 기침가지가 심해서 내 걸려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예.
0: 저 이야기를 하고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길 때까지 마구 하던 게
1: 종합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노인성 질병에 속합니다. 예.
0: 근데 이 사주원약 먹고 이게 지금 오늘까지 났는지도 모르겠어. 좀 먹다 때리 없습니다.
1: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자고 예, 출세이 다른 것도 지금 이렇습니다.
1: 예.
0: 그래 야지 하도 효과 좋으니까 예. 그냥 몸을 막 하려고 하고 예. 그 다음에 저 맹서방은 우리 언니가 쓰고 있는데 우리 언니는 이 눈이 암구불로 좀 곱같은 게 쓰이고 예. 그리고 저기 물체가 쌍기불로도 배우고 가렵고 바람 맞은 눈물도 나고 이래서 썼는데 이 눈에서 좀 많이 좋아졌단다.
1: 예.
0: 그리고 이 눈이 곱같은 게 쓰인 게 좀 많이 부서지니까 눈이 좀 거뜬하다지 않까.
1: 그게 벗겨진다는 게 서유에서는 긁어내는 방법으로 하는데 긁어내면 2차, 3차로 또 자랍니다. 우리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해주는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보증되는 겁니다. 예.
0: 예, 그 백내장도 이전 보고 많이 가졌답니다.
1: 예, 그렇죠.
0: 예, 그래서 약이 하도 효과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한 게 두려 번 또 이번에 할 때 용 줬을 때다.
1: 예. 그렇죠. 예, 예.
0: 예. 그래서 우리 두 집에서 저는 활동이 참가해서 약도 배달과 쫙쫙
1: 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사지원에 가서는 한 8개월 썼습니다.
1: 예.
3: 예, 이 약 쓰고 지금 많이 좋아지고, 특히 이 약 쓴 다음에 내 여러 가지 약도 많이 먹던 거 지금 약 하나하나 얻은 약 여러 가지 약들은 다 뗐어요.
1: 바로 그럴 겁니다. 예, 예. 예,
3: 이거 하나를 가지고, 예. 고르고도 다 좋아진대.
1: 그렇죠.
3: 예. 지금 이 약 내 머리야, 항상 얘 머리가 휑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아니다며, 그리고 기억력이라는 게 있네. 어떻게 상실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먹은 다음에 저래도 머리 어지러운 인성선을 봐서 얼마에 먹까 이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예, 이게 머리가 예, 막 저기 뭐 어지럽고 기억력이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리고 뭐 인각이 되게 하나 눈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백내장에 가서는 이신지 오란데에 이 눈이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1: 예. 그렇죠. 예, 예. 예 눈이 좋습니다. 예, 예. 예
3: 이렇게 잘 알게 얻은 게 지금 물기를 잘 내고, 예. 안개 주긴 같은 게 지금 부서졌어요.
1: 예.
3: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위가 위선 위험을 내서, 그래서 한 10년을 너무 고생했는데, 소탄 이약을 먹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잘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꾸준히 먹은 바람에 위가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1: 예.
3: 예, 아무렇게 먹어도 소화 잘 되고, 예. 연날 조금 먹으면 소화해 되고, 내려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소화 참 잘 됩니다.
1: 예. 바로 그렇죠. 예, 예. 예.
3: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인간이 되면 이게 전조선 비단에서도 많이, 밤잠 내내 못 잤습니다. 한순하게 대여섯 번씩 소변 조금 지나가 보다나 밤잠 못 잤는데, 지금은 한순하게는 한 번 딱딱 봅니다.
1: 노경이 다시 빼 효과니까, 콤팥이 좋아지니까 그럴 수밖에요. 예.
3: 예. 그런 바람에서도 통잠 쑥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예. 한잔 나가서 한반 시간씩 돌아다니고 운동하고 저것도 밥맛도 있고 얼마나 지금.
1: 이렇게 좋은 제품이 대서인의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라고 국제사지대에서 양성호 8년 4월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3: 다른 약들 먹으면 그것이 이게 좋아지고 또 저기 또 나빠.
1: 저기 상하고 그렇죠. 예, 예.
3: 이거는 완전히 그래서 고루고루 다 좋아지고.
1: 아, 그렇습니다. 예, 예.
3: 집이 예, 이제 나도 이하고 어느 야들께는 먹었을 거라 완전히 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이 재물들 감각이 얼마 내기나고 정신하고 하니까 뭐 안에 아픈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1: 그렇죠.
3: 예, 선생님들의 활동 이렇게 좋고 어느 활동도 원하자면 또 이러고 나중에는 오늘 배달 받으시다.
1: 예, 가격 인상도 된다 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잘 이용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견제에서 포기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이 제품이구나 이런 감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하게 되면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루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게 되는데 420여지까지 천연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화 과정에서는 과학기관이 많은 퇴행성 병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되는데 근원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제품이 바로 본 제품 사지원에게 속하게 되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혹시 인생에서 가장 쓰다고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누군가는 첫 실패의 쓴맛이라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별의 쓴맛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는 그 쓰디쓴 경험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단맛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쓴맛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식재료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여주인데요. 한어로는 구과라고도 불리는 이 초록색 채소는 보기에는 주름져서 좀 못생겼다고 할까요? 하지만 그 못생긴 외모와 쓴맛 뒤에는 우리 몸을 살리는 놀라운 영양의 보물고가 숨어 있습니다. 여주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인생이 항상 달콤할 수는 없어. 가끔은 쓰디쓴 맛도 견뎌야 진짜 건강해지는 거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 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쓴맛의 지혜를 담은 식재료, 바로 여주를 준비했습니다. 여주 특유의 쓴맛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지만요. 그 쓴맛을 잘 다스리면 온 가족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거듭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에서는 여주의 놀라운 효능부터 맛있게 먹는 비법까지 석시원이 알려드릴게요. 여주는 이름처럼 쓴맛이 특징인 채소입니다. 이 쓴맛의 정체는 바로 모모르디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바로 여주 건강 효능의 핵심입니다. 특히 여주는 예로부터 인도와 우리나라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당뇨 치료의 천연 약재로 사용되어 왔을 정도로 혈당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자랑합니다.

여주의 첫 번째 효능은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입니다. 여주에는 식후 혈당을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돕는 찰란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로 잘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여주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수치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당뇨 가정력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여주는 정말 반가운 식재료가 아닐 수가 없죠.

다음으로 여주는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여주는 100g당 열량이 약 20kcal에 불과한 초저칼로리 식품인데요. 게다가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여주를 즐겨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주의 또 다른 효능은 항산화와 면역력 증진입니다. 여주에는 비타민C가 레몬의 3배나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여주의 비타민C는 열에 강해 조리에도 파괴율이 낮은 것이 장점입니다. 이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노화를 막고 피부 미백과 탄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또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성분이 풍부해서 눈 건강과 시력 보호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여주의 마지막 효능은 바로 간 건강과 해독 작용입니다. 이 여주의 쓴맛 성분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해 알코올이나 각종 유해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음주가 잦은 남편분들의 건강을 걱정하신다면 여주 요리를 자주 올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또한 변비 예방과 장 건강 개선에도 탁월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여주는 쓰지만 몸에는 정말 단비와 같은 채소인데요. 단 여주에는 임산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함유돼 있어 임신 초기에는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여주를 고르는 요령과 쓴맛을 줄이는 비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나중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주는 제대로 고르고 제대로 손질해야 그 놀라운 효능을 완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신선한 여주를 고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선 표면이 짙은 초록색이고 윤기가 나는 게 좋습니다. 노랗게 변한 것 너무 익은 것이니 피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표면의 돌기가 골고루 도드라지고 단단한 것이 신선한 여주입니다. 만져봤을 때 말랑말랑한 것은 오래된 것인데요. 그리고 여주의 크기는 중간 크기 약 15 내지 20cm가 가장 맛이 좋습니다. 너무 크면 씨가 굵어지고 질겨질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주의 쓴맛을 줄이는 비법입니다. 꼭 메모해 두세요. 첫 번째 비법, 소금의 절이기입니다. 여주를 반으로 잘 갈라 씨와 속이 흰 부분을 숟가락으로 긁어내듯 깨끗이 제거합니다. 이 흰 속껍질이 가장 쓴 부분인데요. 그런 다음 얇게 썰어 소금을 솔솔 뿌려 10분 정도 절이면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을 짜내면 쓴맛이 훨씬 줄어듭니다. 두 번째 비법은 데치기입니다. 끓는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여주를 30초에서 1분 정도 데쳐낸 후 찬물에 헹구면 쓴맛이 빠지고 아삭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의 볶기인데요. 여주의 쓴맛 성분은 기름과 만나면 중화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를 볶음 요리로 만들면 쓴맛이 부드러워진다고 하네요.

아래 주의사항입니다. 여주에는 임신 중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임산부 특히 임신 초기에는 섭취를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여주는 성질이 차가운 채소이기 때문에 평소 손발이 찬 분이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은데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으로 시작하셔서 먼저 몸의 반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좋은 여주 잘 고르시고 맛있게 무쳐서 온 가족이 건강해지시기 바랄게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본격적인 요리 레시피 코너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기다리셨던 맛있는 요리 시간입니다. 쓰다고 외면하지 마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세 가지 레시피는 여주의 쓴맛을 감칠맛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요리들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레시피는 바로 바삭한 여주전입니다. 이 여주의 쓴맛이 기름과 만나 고소함으로 변하는 마법의 요리인데요. 재료는 여주 한 개, 부침가루 한 컵, 물 한 컵, 소금 약간, 식용유, 그리고 기호에 따라 홍고추나 청양고추 약간 준비해주세요.

어조는 반으로 갈라 속의 흰 부분과 실을 깨끗이 제거한 후 0.5cm 두께로 동그랗게 썰어줍니다. 소금을 약간 뿌려 10분 절였다가 물기를 꼭 짜주세요. 부침가루에 물을 섞어 걸쭉한 반죽을 만들고 여주를 반죽에 톡톡 찍어 기름을 두른 팬에 하나씩 올려줍니다. 앞뒤로 노릇하게 지져내면 바삭하면서도 여주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여주전 완성입니다. 간장에 식초를 약간 섞은 초간장에 찍어 드시면 정말 별미인데요. 아이들도 거뜬히 먹을 수 있는 요리입니다.

번째 레시피 매콤 새콤 여주 무침입니다. 더위에 지친 입맛을 확 살려주는 반찬인데요. 재료로는 여주 1개, 양파 4분의 1개, 고춧가루 2숟가락, 식초 2숟가락, 설탕 1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 참기름 1숟가락, 통깨 약간 준비해주세요.

여주는 반으로 갈라 속을 제거하고 얇게 어슷 썰기 합니다. 끓는 물에 소금 한 꼬집 넣고 여주를 30초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주세요. 양파는 채 썰어줍니다.

고춧가루, 식초,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을 넣고 양념장을 만듭니다. 여주와 양파를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면 매콤새콤한 여주무침 완성입니다. 밥 반찬으로도 좋고요. 고기와 곁들여 먹어도 정말 맛있는데요. 특히 여름철 별미로 손색이 없겠죠.

오늘의 세 번째 레시피입니다. 여주 된장국입니다. 속이 편안해지는 구수한 국물 요리죠. 여주 반개, 애호박 4분의 1, 두부 4분의 1모, 된장 1.5숟가락, 국간장 약간, 다진 마늘 1숟가락, 대파 약간 준비해 주시고요. 여주는 반으로 갈라 속을 제거하고 0.5cm 두께로 어슷썰기 해줍니다. 썩은 물에 10분 정도 절였다가 헹궈주면 쓴맛이 훨씬 순해집니다. 애호막은 반달처럼 썰어주고요. 두부는 깍둑썰기 해주세요. 냄비에 물 4컵을 붓고 된장을 풀어 끓입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면 애호박과 다진 마늘을 넣고 끓이다가 여주와 두부를 넣어주세요. 여주가 익을 때까지 중불에서 끓이다가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마지막에 대파를 송송 썰어 올리면 완성입니다. 된장의 고소함과 여주의 담백한 쓴맛이 조화를 이루어 한 그릇 뚝딱 비우게 될 거예요.

몸에 좋은 식단으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건강식단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은 맛은 쓰지만 건강에 좋은 여주를 이야기해봤어요. 인생의 쓴맛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더 건강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삶이 여주처럼 쓰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쓴맛이 우리 몸을 지키듯 우리의 아픈 순간들도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양분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복액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투골태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구매하신 분에게는 아이패치 2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합방 3호 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방액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테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방액 투골테 이 두 가지 제품은 요즘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대 활동 기회를 잘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질병을 쉽게 치료함에 있어서 큰 힘을 실어줄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렴한 가격으로서 큰 효과를 누리는 이런 기회인데요. 백자방 구방액 398원 한 각을 하고 있습니다. 15각을 싸면 20각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15각에 20각을 드리니까 평소보다 5각을 더 얹어드리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양천의 내치 현금권을 드리는 셈이 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전화하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눈에 붙이는 고약 또 2각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눈에 붙이는 고약은 눈에 붙이고 휴식하게 되면 누구든지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눈에 여러 가지 증상과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범위가 넓게 쓸 수 있는 소염 역할, 그리고 눈의 압력도 조절해주게 되어 있고, 여러모로서, 좋은 이런 효과를 보는 눈에 붙이는 고약이 두 각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각은 열흘 동안 두 각이 되니까 20일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을 여러분들한테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골테 본 제품 자체는 한 각에 490원인데요. 12각을 싸면 15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직접 전화하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또 눈에 붙이는 고약 2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12각에 15각을 드리면 3각 더 무료로 드린 셈이 돼서 1,500원 내치 현금권을 드리는 이런 차원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우대 가격은 잘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로 될 수 있는데 지나가면 다시 찾아오기 어려울 겁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방액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백년 장수 제품이라서 손색이 없습니다. 인삼도갱이 들어가지 않고 인삼도갱이 그런 결함을 충분하게 극복하는 차원에서 황정을 비롯해서 황정은 황징이라 하게 되는데요. 상초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황정이 들어갔는가 하면 제하수호, 인양호 이런 성분들은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고 한습을 몰아내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돼 있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모든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 또 구기자란 성분 자체를 일단 우리가 견제해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을 충분하게 흡수하는 차원이라면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돼 있고 눈이 밝아지고 좋은 효과를 거두는 성분 조합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백자방 구복약 저는 저기 뭡니까 쓰고 있습니다. 얻었은 지 2달 됩니다. 두 달 건드렸는데

0: 아주 효과가 잘 나옵니다.
1: 아, 그렇죠. 예.
0: 예, 참 빠릅니다.
1: 그럼요.
0: 예. 예. 저 뭡니까? 이 위장 저통이 안 좋아가지고.
1: 아, 소화가 잘 되죠.
0: 예. 소화가 잘 안 되고, 여기 딱 그거, 배꼽 있는데, 그 위에 그 땅땅한 게 있었단 말입니다. 뭐, 다갈 만한 게.
1: 예.
0: 예. 예. 그리고 그 다음 비장도 안 좋고요. 좀 탄음증이 약간 잘못 먹어도 그래서 인사 탈이 생기고 그렇던 게 지금 비장도 좋아지고 이 위장도 좋아졌습니다.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0: 그래, 식사도 이전보다 많이 낫고. 그러고서 이것도 쓰니까, 뭡니까, 이게, 혈압이 조절 잘 맞습니다. 혈압이.
1: 기발일 겁니다. 예.
0: 예. 혈압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게, 콘팥도 이렇게 이전보다 많이 좋아지더라.
1: 아, 그렇죠. 부간선 해소는 네. 되는 이 제품이 기본입니다. 예, 당과 콘팥을 예. 도와주는 데는 예.
0: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머리가 어지럽지 않고 혈압도 지금 이전이 막 50, 60 이렇게 될 때는 막 이렇게 어지럽고 이러는 게 지금 혈압이 135 좌우 혈압이 막 줄여 먹습니다 이전보다.
1: 아, 145 좌우 그다음에 139까지는 정상으로 되는데 거의 정상 밑으로 가게 되시니까 고혈압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정상으로 가깝게끔 회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0: 예, 이렇게 혈압이 빠르다 말인데 이야기가
1: 맨다만 예.
0: 구복에
1: 예,
0: 그리고
1: 그렇죠.
0: 저기 심장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판잠이라 아주 편히 잡니다.
1: 그럼 되는
0: 그래
1: 겁니다.
0: 지금, 예, 그래, 그래서 예, 그 전문가 별로 병원도 가지 않고 내 동생도 지금 이거 쓰고 있는데 이제 발다리가 무르겠어 예? 저기 뭡니까 그 뭐 중풍이 왔단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약 먹고서 예? 발다리가 다 기운이 나서 지금 약간씩 걸어댑니다.
1: 아 그래 걸어야 됩니다. 예예 예. 중풍 후유증 환자들은 예, 걸어야 됩니다.
0: 예 항상 그저 나 저 병원에 가서 뭡니까 저기 그냥 뭐 댄들하고
1: 그래서
0: 그러는 게 지금 안 그러고 이 약으로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얼마나도 됩니다. 예.
0: 예.
1: 확실합니다.
0: 그래서 예. 예. 예. 예. 정말 같은 이야기가 흡수도 빠르고 아주 약정이 좋아 그런지 아주 효력이 잘 됩니다. 다른
1: 그렇죠.
0: 약보다 빠르고
1: 그렇죠. 예. 예.
0: 그렇습니다. 예. 저는 계속 쓰러 갑니다. 내 동생과 함께.
1: 예.
0: 예. 그리고 배달도 받고요. 그래서 내 선생님께 지금 전화 드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501-775번에 네. 연락하면 됩니다.
0: 예. 네, 압니다. 감사합니다.
1: 아,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이 예, 백자반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다섯 달 반 썼습니다. 왜냐하면 얘 머리가 흐릿하고 머리가 흐릿하는데다가 머리에서 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사사사 어리나면 얘 별로 얘 어리터분한 게 빙빙 도는 것처럼 그리고 혈압 조절이 바라야 되고 밤잠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돼서 얘 그냥 틀림하면 식은물에 올라오고 얘 껄껄이 계속 나오고 해서 밤잠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게 소화가 잘 되고 하니까나 밥을 잘 먹고 얘 몸이 헷갈려가지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잔다. 자지 못한 게 앵극 나야 그 뭔가.
1: 그렇죠. 자지 못하면 네. 모든 대사가 불평행이 옵니다.
3: 그래서 일어나면 딩딩 묶여서 그저 어림이 얻어맞은 것처럼 그래던 게 이롭지. 그것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 백년 장수약이 돼 그런지 그저 저녁 먹고 반 시간 두고 시간 두고 먹으면 빨대를 한번 빨아먹으면 어느 가리에 누워서 얘 잠들었는지 모릅니다. 소변도 그리 잤던 게 얘 지금 만에 두 번 보고 얘 어떨 때는 한 번밖에 안 봤습니다. 그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3: 그리고 두월 폐는 아예 아픈 데 없었습니다. 그 친구를 아픈 친구를 하고 기름 고약을 아 기름 주사도 맞고 경도도 맞고
1: 예, 풍기름 맞고
3: 고약은 얼마 붙였겠습니까?
1: 그런데
3: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는 게 이 두월 폐는 뭐 고
1: 바르고
3: 작업 아예 하다는 예. 그게 애인 좋은 게 그게 그리고 바르고 마사지를 할까 난생 다리라면 무슨 사적에 아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우 그래 뭐 이거 바르고 먹고 할까나 예. 몸이 헷갈아지고 정신하고 예 그저 힘이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걷지 그렇죠.
3: 못하던 게 예 활동하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활동자 올지게 두 가지를 다 배달 벗고서
1: 아, 두 가지 제품 비합이 너무 잘 맞습니다. 잘 용하시면 기본으로서 건강상수입이

0: 대결은 여기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잘 쓰시기
1: 네,
0: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대답한 고백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인가리서에 소화 안 되면서 엄사그리 무지가구에 땀에 넣어놓고 땀세이 흘립니다.
0: 예.
3: 그런데 지금 예, 땀에 성살되고 이 얼음바위 꿀이 무지가지 않고 예, 땀도 흘리지 않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예.
3: 예, 콩팥이 나빠서 예, 서변을 자주 보고 오던데 서변이 잘 안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예, 서변도 자주 보자고 서변이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0: 이제 땀이 콩팥이 허해서 식은 땀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과 콩팥이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서 소화가 잘 되고 여러모로서 종합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고 원기를 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제품입니다. 맞습니다.
3: 예, 기후에 혈압 높은 게 정살되고 또 예, 잠 잘 못 잤습니다. 근데 잠도 잘 잡니다.
0: 바로 그럴 겁니다. 예.
3: 귀 잘 들리지 않던 게 잘 들리고 눈이 부옇게 보이던 게 지금 예, 밝아지는 감이 납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눈을 밝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예.
3: 예, 이게 당뇨병에도 좋습니다. 혈당 조절이 용달됩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예.
3: 이것도 예, 머리, 흰머리 많은데 지금 살로는 올라오는 머리 다 검은 머리
0: 됩니다. 아, 그게 아주 희고할 정도로 그럴 수밖에요. 예.
3: 예, 기억하나, 예. 이렇게 효과적으로 한 배달받아 더 쓰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백자반 구박액은 후회 없는 선택으로서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는 백년 장수 제품이 바로 본 제품에 속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백자반도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아, 이 백자반 쓰니까 육 맥이나 소용 좋습니다, 나는.
0: 아, 그렇죠. 맥이 나죠.
4: 예, 그도 맥이 없어서 제일 걱정이 됐다만다. 어둠에 별로 딱 아픈 거는 모르겠는데, 그도 맥이 똑 떨어지면서 이 어지럼증 한단 말입니다. 예,
0: 예, 바로 그렇습니다.
4: 예, 예, 어지럼증 다 하고 맥이 나서리 다리나 후두루두라미 일어서 뭐 후두루두 그래 그 자리에 퐁당무당 뛰다하고 이래 되는데 지금 그런 증세 하나도 일 없습니다.
0: 그렇죠. 예.
4: 예, 어쨌든 가끔가다 이 심률이 제가 예, 영 늦어지더란 말입니다.
0: 예.
4: 아, 집사.
0: 어,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예.
4: 그럴 때 뭐, 그도 지내.
0: 몸이 다 가라앉지요. 예.
4: 예. 그러면서 이 연구도 맥이 떨어져 그랬던 게, 지금 이 심률이 이전에 한 50으로 올라갔습니다.
0: 어, 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 60. 예, 그 40, 40. 초등 게 지금 50 이상으로 올라갔다면 지금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대서 예. 뚝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한참 더 뇌성을 예, 따라 견제해야 됩니다. 예.
4: 예, 저도 그냥 견딜해서 그래 지금 수다하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예, 맥이 나니까 나의 무슨 이 소변도 쉬워이 나가지.
0: 그렇죠.
2: 예, 전화가 끊겼네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아, 저 투로테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5: 예, 아, 무릎이가 아파서, 예, 그럴 때마다 무릎마다 속이 딱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릎이 아프고, 그리고 이런 비오고 이런 그러나더니 무릎이 다 아팠습니다.
0: 아, 그럼요.
5: 그 투로테를 쓰니까, 아, 지금 그런 회사에서 그 무릎이 다 아프지 않습니다.
0: 아, 큰 해결이죠.
5: 예. 예. 예전에 밖에 나가서 뭐들 같이 못하셔도 조금 무릎 뭐 아프고 아프 그랬는데, 아, 지금은 항상 그러다 이렇습니다. 잠바다 가서 세수도 싸우고 그랬나, 지금 뭐. 개인이 효과 좋으니까 또 사수 쓰다 그랬나.
0: 그렇게 하죠. 이 제품 자체는 견지만 하시면 효과성은 곧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잘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5: 그러니까.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6: 선생님 수고를 하십니다.
0: 예.
6: 저는 모태 좀 쓰고 있습니다. 주약이 자꾸 귀에서 소리나지 허리 다리 아픈데 걸기 바쁘고.
0: 아, 예.
6: 오늘 고객 차수가 잦아가서 이래서 내가 지금 두 모태를 선택해 쓰고 있는데 써보니까 많이 나사진 게 알긴다 지금.
0: 그렇죠.
6: 귀에서 소리나는 것들은 소리도 없어지고 골다리 아프니 골다리 힘들던 게 그게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바로 그럴 겁니다. 예.

0: 저번에 자수마사 앞에서 좀 많이 나서셨습니다.
1: 예.
0: 예, 이분이 좀 더 나가다 오래 계속 더 쓰겠습니다, 이거.
1: 예, 이 제품 자체는 견지만 하시겠다며, 나이가 드시면서 빠른 속도로 노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관절 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으니까 실험 놓고 쓰세요.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이미 전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견지해서 복용하시는 가운데서 충분하게 그 효과성이 긍정적인 효과성으로서 돌아왔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약각에 있는 큰 글씨로는 복방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흑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복합성분으로 되어 있는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우리가 관절통으로서 힘들 때에다 벌써 경락이 막혔기 때문에 경락이 소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동통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보통 제품으로서 취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효과성이 아주 돌출하다는 그 점을 충분하게 말해줄 수 있는데요. 여기에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거기에 뉴 가운데서 한 줄을 딱 박혔는데요. 풍한습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관절병과 더불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질병을 치료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레이펑스란 말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기절로 자기 면역계통을 파괴하는 이런 무서운 질병에 속하면서 면역계통으로 약을 드시게 되면 병을 이기게 되는 이게 병을 이기는 전반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내 면역계통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약은 무효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기절로 자기 면역계통을 남들이 나를 파괴하는가 하고 오해하고 파괴하는 이런 무서운 질병에 속하는데 이러한 질병까지 포함해서 좋은 치료가를 거두는 제품이 바로 투골테란 이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골테란 이 제품 자체는 여기 흑개미란 성분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흑개미는 해독 지통의 역할을 충분하게 합니다. 그리고 콤파치 양을 돋아주고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병을 치료해주는 우수한 성분 가운데 흑개미가 아주 중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흑개미는 세상에서 수량이 제일 많은 동물에 속합니다. 체적은 제일 작고 수량은 제일 많고 이러면서 70여 가지 영양 성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으면서 흑개미는 지금 본초 강목에서 현마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말이 힘이 제일 썼기 때문에 현마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개 모두 여섯 개 다리가 있는데 매개 다리마다 몇 천 개의 이런 발동기 역할을

하게 돼 있으면서 100근이 사람이 500톤을 움직이는, 그러니까 3,500톤을 움직이는 큰 힘을 갖고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근이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끌 수 있는 이 정도까지 큰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0: 수통시키고 풍습을 몰아내고 소변이 잘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뭐 관절통으로 인해서 부종이 생기는 분들이 발목이 아프게 되면 발목이 탱탱 붓거나 뭐 손목이 탱탱 붓거나 손가락이 탱탱 부서서 아침에 일어나면 칼질하기 힘들고 뭐 주방일을 하기도 힘들어지던 이런 분들, 무릎이 아프게 되면 무릎대 그 무릎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은 소변이 잘 통하고 경락이 잘 통하는 차원에서 칭펑탕이라는 성분이, 우리 지금 소변이 노폐물을 씻고 독성 물질을 씻고 체에 배출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노폐물이 배출도경은 대소변을 통해서 위주로 많이 배출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락이 막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폐물을 씻고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관절통으로 힘든 그 부분이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릎대에 무럭이 생긴다면 다리를 굽힐 수 없죠. 버둥다리가 되는 거죠. 그러자면 그게 또 버티고 있게 되어 있으니까 발목도 역시 그렇습니다. 어디에든지 어깨나 경추나 이거 돌리지 못하는데, 중요한 문제점은 경락이 잘 소통되지 못하면서 거기에 노폐물이 제때 잘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방귀라든지 친주라든지 이런 성분은 심지어 혈압을 온정시키고 소염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친주란 성분 자체는 충분하게 습열을 쇼츠 쓰러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습과 열을 빼주는 이런 역할을 습열을 빼주는 역할을 하면서 관절 통통을 많이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두골테이 제품 자체는 우리 한각의 구봉약에 외용약 한각이 무료로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나이가 드시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를러 구셀러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노화는 골격이 노화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격이 노화로 인해 가지고 모든 공능 저하를 가져오면서, 그리고 골격과 근육이 딱 받쳐줘야만이 우리가 자체로서 움직일 수 있고 자유롭게 모든 행동을 자기절로 지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근육이 많이 위축해도 단독으로 서라면 서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원리가 아주 잘 통하는 이런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제품에 속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간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간주근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은 근육을 생성합니다. 간에서는 500여 가지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드신 모든 음식은 100% 간에서 재합성됩니다. 간은 큰 500여 가지 화학공장이라 하는 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드신 고분자 화합물, 그러니까 뭐 쌀밥, 가루 음식, 고기, 우유, 물과 소금을 내놓고는 모두 고분자 화합물에 속하는데, 이 고분자 화합물을 간에서 충분하게 매개 분자의 해례 그 단분자로 해례해서 새롭게 우리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하는 게 바로 간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여기서 만들어주게 되었으니까 간에서 근육, 그리고 여기에서 콩팥에 충분하게 보충하는 차원에서 골격을 보충해주고 귀가 잘 들리고 수분이 그 소변을 통해서 잘 배출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데는 투골테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본 제품에 속합니다. 그리고 백자반 구박액은 노인성 질병 여러 가지를 해결해 주며 있어서 간과 콩팥을 충분하게 도와주고, 그리고 소화계통을 충분하게, 비위를 충분하게 도와주는 황정, 눈을 도와주는 구기자, 그리고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황계, 단삼,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백자방 구복액을 드시고 두골테를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어지간한 그 노인성 질병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50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7월 22일은 국제 달의 날입니다. 이날은 인류의 최초 달 착륙 성공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념일인데요.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 우주선이 암스트롱 일행을 달에 보내 인류 최초로 달 착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부터 사람들은 달의 신비한 모습을 하나 둘 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즐거운 동요와 함께 밤하늘을 환하게 비춰주는 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리룡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매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달은 어째 밝을까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지구의 유일한 천연 위성인 달은 약 45억 년 전에 형성됐는데요. 달은 지구로부터 약 38.4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지구를 에워싸고 쉼없이 운행을 합니다. 달은 지구보다 훨씬 가볍다고 하는데요. 질량이 지구의 약 81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달의 체적은 지구의 약 49분의 1이고요. 지구를 농구공이라고 한다면 달은 탁구공만한 크기겠죠. 전춘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아빠 고향을 보내드립니다.

밤하늘에서 빛나는 둥그란 달은 옥쟁반 같기도 한데요. 때문에 달이 동그란 구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달은 완전한 공모양이 아니라 편구체인데요. 량 끝이 살짝 납작하고 가운데가 볼록한 레몬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은 무엇 때문에 레몬 모양일까요? 이는 달에 대한 지구의 인력과 달의 자전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김철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지혜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나뭇잎 편지 한 장을 보내드립니다.

어두운 밤길을 등불처럼 밝혀주는 달은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죠. 그렇다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내보내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랍니다. 우리가 밝은 달을 볼 수 있는 것은 태양 덕분인데요. 태양이 강한 빛을 달 표면에 비추면 달은 그 빛을 반사시킨답니다. 그렇게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예쁜 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최혜령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경득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산들이와 한들이를 보내드립니다.

달은 자전을 하면서 지구를 에워싸고 공전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달이 공전을 하는 시간과 자전을 하는 시간이 같다는 거죠. 이렇게 공전 시간과 자전 시간이 같기 때문에 달은 항상 똑같은 면을 지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달은 언제나 달의 앞면인 거죠. 그렇다면 달의 뒷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주 비행체를 이용하면 달의 뒷면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김경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로윤관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해님은 달님은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은 망원경으로 달을 구경해 본 적이 있나요? 달의 표면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크고 작은 구댕이들이 울퉁불퉁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푹 패인 구댕이를 달 구댕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운석이 부딪혀서 형성됐고 가끔은 화산 활동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달 구댕이들의 크기와 깊이가 모두 다른데요. 직경이 몇십 센티미터도 안 되는 구댕이가 있는가 하면 직경이 200km가 넘는 엄청난 크기의 구댕이도 있다고 합니다. 한석윤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선숙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달을 보면 별을 보면을 보내드립니다.

2004년 1월 우리나라에서는 달을 탐측하는 상하공정을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상하공정은 무인 달 탐측, 유인 달 착륙, 달 기지 건설 등 3개 단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상하 6호 탐측기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달 뒷면의 흙을 채취해 지구로 가져왔는데요. 가져온 흙의 질량은 1900g을 넘는다고 합니다. 달에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귀중한 자원이 있는데요. 달 기지가 완성되면 과학자들은 달의 환경을 더 자세히 탐측하고 달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지 한층 깊게 연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달에 관한 지식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매일 밤 변함없이 대지를 비추는 달은 알면 알수록 더 신비롭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친구들, 앞으로도 항상 탐구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우주를 배워나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밤에는 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우주의 신비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리태수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희무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달동네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장소는 준이의 정황을 알아보려고 포로 련장 한 사람과 병사 몇 사람을 찾아 방으로 데려왔다. 포로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뭘 물어보기만 하면은 다들 벌떡 일어나 차렷차렷으로 더듬거리었다. 황선은 하는 수 없이 포로들을 앉혀놓고 홍군이 어떤 군대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결국 홍군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군대라는 말이 먹혀들었는지 포로들로부터 준이의 정황을 낱낱이 들을 수가 있었다. 준이는 적들의 한계사에 병력이 지키고 있다지만 이미 활에 놀란 새였다. 류참모장은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보라고 했지. 포로들의 도움을 받으면 준이 성문을 손쉽게 열 수가 있을 텐데 말이야. 포로가 200명이나 돼 옷도 넉넉하고. 이렇게 생각한 황소는 적의 연장에게 물었다. 우리는 곧 준이를 치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준이 성문을 열어주기만 한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포로 연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우리한테 베풀어준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황소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정치처 간부를 불러 로자로 쓰자며 포로들에게 은전 샛잎씩 나누어주었다. 공군은 시퍼런 얼굴이 머리는 빨갛고 사람들 심장을 파먹는 마귀라고 하더니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포로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장소는 서둘러 한동정을 깨웠다. 가참 기막힌 생각인데. 한동정은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소리쳤다. 이 일은 김오래한테 맡기는 게 좋겠지?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이니까 뜻밖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만약 속임수가 먹히지 않으면 거세게 공격해야 하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돼. 두 사람은 김오래를 불러 계획을 난리한다. 그는 아이처럼 들떠서 주우했다. 한동정이 말했다. 이건 놀이가 아닙니다. 아주 진짜처럼 꾸며야 합니다. 김우래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는 련부에 돌아가 사람들을 모은 뒤에 변장을 시키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한 사람씩 불러

어디 허술한 데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았다. 다들 대나무 배낭을 메고 손에 대나무 가방을 드니 제법 귀족군대 같았다. 그런대로 만족스러운 차림새였다. 주의부는 중요한 작전인 것만큼 정찰패를 이련에 딸려 보내기로 결정했다. 출발을 앞두고 김우래가 단지휘부를 찾아왔다.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한동장이 말했다. 단에 있는 나팔수 20-30명도 같이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나팔수가 그렇게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게 뭐 뿜뿜 빠빠 올려야 기세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 친구 제법 엉큼한 데가 있군. 어? 한동정이 웃으면서 참모를 보고 나팔수 소대를 불러오라고 했다. 곧 구리 나팔을 맨 소년병들이 달려와 빨간 비단 댕기를 날리며 김오래를 따라 기세도 높이 출발을 했다. 김오래는 포로 연장을 앞세우고는 그 뒤에 바짝 붙어 걸었다. 그는 뒤에서 총을 들이대는 것이 영마음에 걸려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해볼까 하고 포로 련장의 어깨를 툭툭 치며 물었다. 노형은 고향이 어딥니까? 동제요. 그는 김우래를 힐끔 보더니 선선히 대꾸했다. 올해 나이가 얼마죠? 아휴, 만둘입니다. 그럼 집에 있는 게 나을 텐데 군대는 못하러 돌아갔답니까? 아우님은 모르겠지만은 주서성하고 왕가리리 다 우리 고향 사람입니다. 그래서 덕이라 좀 볼까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오래됐습니까? 벌써 20회가 돼갑니다. 20회인데 겨우 연장밖에 못 올라갔단 말입니까? 말이 나오자마자 부로 연장이 울분을 쏟았다. 아휴, 아우님 밥 벌어먹기가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뒤를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할 수가 없지요. 오늘 총에 맞아 죽은 그 영장은 탄장 처남인데 입대한 지 며칠 안 돼서 내 상급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 작자들 따라서 귀조에서 사천으로 쳐들어갔다가 다시 사천에서 귀조로 쳐나오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고생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놈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한테서 아편을 심으라고 하고는 그걸 광서에 내다 팔아 총을 사지요. 그걸 미천 삼아 군대를 누리고 저희 세력을 키운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또 백성들 피땀을 짜내가지고는 그 돈을 외국은행에 꽁겨놓지요. 그러니 홍군에 온다 해도 누가 그 작자들을 지키자고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까? 그나저나 그날 아우님들은 수마를 타고 오강을 건넜다던데요. 아니 로형, 우리 홍군한테 진짜 수마가 있다고 믿는 겁니까? 김오래가 웃으며 물었다. 다들 그러던데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지휘부에서는 사흘 뒤에나 올 거라던데. 홍군은 심계수를 지나 준위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계림에서만 볼 수 있는 작은 산들이 많아 풍경이 포근하 아름다웠다. 하지만 준위를 기습하러 가기에 전사들은 나는 듯이 걸음을 옮기느라 경치를 눈에 담을 겨를도 없었다. 날이 저물자 또 비가 한바탕 내리었다. 길이 어찌나 질척거리는지 넘어지는 사람이 숱했다. 여기저기 흙투성이가 된 전사들이 많았다. 전사들의 걸음이 더뎌지는 듯하자 김우래가 서두르라고 막 한 소리를 하려는데 그만 집신이 치늘게 벗겨지고 말았다. 갈 길이 바쁘다 보니 한숨부터 나왔다. 귀조의 진흙은 어찌나 끈끈한지 집신의 풀처럼 딱 달라붙어 떼어내려면 꽤나 애를 먹어야 했다. 그는 숨을 모으고는 있는 힘껏 당겨보았다. 하지만은 집신 허리만 뭉텅 끊어져 나갔다. 김우래는 화가 치밀도로 치밀어 동강난 집신을 내 동댕이 치며 욕을 퍼부었다. 젠장! 내 집신이 그렇게 마음에 들면은 그냥 가져가라고! 그는 다른 전사들처럼 맨발로 걷기 시작했다. 두 시간쯤 걷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멀리 등불이 보이었다. 김우래는 얼른 걸음을 멈추고 등불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긴 뭐 하는 데입니까? 존이 성입니다.

불켜진 데가 아마 난물일 겁니다. 그럼 얼추 더운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기물에는 사창을 포로 연장의 등에 가까이 들이대며 말을 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기물에는 정찰패를 불려놓고 서남쪽에는 병정산을 가리키며 지시했다. 저기가 홍화강이라는 곳인데 조니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죠. 몰래 가서 포초를 없애버리세요. 정찰패는 포로 몇을 데리고 홍화강으로 갔다. 기물에는 이련 앞에 와서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동지들 침착해야 합니다. 절대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할 일을 꼼꼼히 이루고는 소원을 저었다. 자, 뛰시다. 기물에는 포로 연장을 앞세우고 달리었다. 다른 포로들도 뒤따라 주운이 남문 쪽으로 힘껏 내달리었다. 철벽 그리는 발자국 소리가 어지럽게 거리를 울렸다. 성문의 등불이 점점 가까워지었다. 갑자기 거무직직한 그림자가 앞에 나타나더니 묵직한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요? 그러더니 절커덕 총격발기를 쳐치는 소리가 들리었다. 포로 연장이 잠깐 머뭇거리자 기모래가 총으로 등을 쿡쿡 찔렀다. 포로 연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형제들 쏘지 말게, 쏘지 마라. 우리는 심계수의 구양단이야. 그래, 구양단이라고? 산호기는 안 지키고 여긴 못 하러 왔나? 공산군이 쳐들어왔네. 우린 꼼짝없이 포위돼서 몽땅 끝장이 났어. 영장도 죽었다고. 우리 연만 간신히 포위를 뚫고 나왔다니까. 어서 문을 열게. 빨리 들여보내달라니까. 뭐? 공산군이 쳐들어왔다고? 성루에서 겁에 질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때 누군가 물었다. 벌써? 2, 3일이 지나야 온다 하지 않았나? 2, 3일이라니 공산군은 수마를 타고 왔단 말이야. 소문도 못 들었나? 총칼도 안 들어가는 철갑옷까지 입었다고. 싸우려면 어림도 없어. 그럼 좋아. 내 열어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게. 기무래가 흡족해서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루에서 사나운 욕지거리가 터져나왔다. 제기다. 죽고 싶냐?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문을 열었다가 공산군이라도 들어오면 내가 책임질 거냐? 이어 철썩철썩 뺨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무래가 포로 연장을 툭 치면서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성노인은 저놈은 누굽니까? 연장일 겁니다. 겁을 먹지 마세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로형은 제대로 본때나 보여주세요. 기무래가 길을 돋구어 주었다. 그러자 포로 연장이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우에는 네 놈은 누구냐? 우에서도 록록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너야말로 누구냐? 나는 구양탄의 왕연장이다. 설마 날 모른다 말이냐? 그러자 대관은 말투가 꽤 누그러들었다. 저는 이탄 일연의 마패장입니다. 제가 딱히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이 터지면은 제 선에서는 책임질 수가 없는 노릇이니 그렇습니다. 고향탄이라면은 탄장의 첩이 몇인지쯤은 될 수가 있겠지요. 기무래가 포로 연장 곁에 서서 또 속삭이었다. 이럴 때는 더 세게 나가야 하는 겁니다. 뭐 첩이 어쩌고 저째? 이 마가놈이 척범이나 알아야지. 네 놈이 눈이 멀어도 대단히 멀었구나. 포로 연장은 목소리를 더 높이었다. 더 꿈을 대다가는 너 아주 혼날 줄 알아라. 더 시끄럽게 시간을 끌면은 아예 문을 부수고 들어갈 터이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열지요. 곧장 열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손전등 몇 개로 아래를 쭉 비추어 보았다. 하지만 비춰본들 하나같이 김래가 깐깐하게 심사를 해 제법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귀주 군대인 데다가 때마침 내린 비로 해서 진창길에서 흙투성이가 된 참인지라 그야말로 의심할 나위가 없었다. 손전등 불빛이 머리 위를 몇 차례 휘젓고 지나가자 배잔병들도 장단

0: 을 맞춰 쓰고 있던 귀주 군대의 모자를 치면서 마구 욕을 퍼부었다.
1: 제기랄, 우리가 고향탄인지 아닌지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보란 말이야.
0: 마패장은 마침내 결단을 내리었다. 좀 지나 묵직한 성문이 삐걱삐걱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문혜는 고생을 했다며 포로 연장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앞장서서 성문 앞으로 걸어갔다. 큼직하고 무거운 빗장이 빠지면서 높고 두터운 성문이 삑 열리었다. 진작 총알을 채우고 총칼까지 꽂은 배잔병들이 성문 안으로 우르르 쓸어들어갔다. 문을 열던 병사는 그때까지도 놀람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2: 저기 공성문 어쩌면 그렇게 빠르냐? 어?
0: 맨 앞에 선 전사가 그를 덥석 잡으며 말했다.
1: 그건 알 것 없고 이 어르신이 바로 공상군인이, 어서 무기를 버려라.
0: 이어 사람들이 성난으로 돌격해 들어갔다. 마패장은 일이 클러지는 걸 알고 다급히 기관총을 잡으려 했지만 먼저 홍군이 쏜 총을 맞고 쓰러지었다. 나머지 병사들은 벌벌 떨면서 다투어 투항을 했다. 김우래는 나팔소 20-30명을 곧장 성루 여기저기로 보냈다. 그리고는 기세 좋게 온 존인성을 울리는 돌격 나팔 소리에 맞춰 련을 거느리고 시가지 한복판에 있는 적의 사지위부로 달려갔다. 시가지에 들어서니 귀주 군대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있었다. 문을 부수는 소리, 욕소리,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어지럽게 들려왔다. 녹이 충천한 김우래와 전사들이 경기관 총을 내에 갈기자 귀조병사들은 머리를 쏴주고 도망치었다. 땅에 금이며 은장신구가 너저분하게 흩어지었다. 홍과강 우에 신호탄 세 발이 울리었다. 정찰패가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다. 김우래는 대를 맞추어 적의 사지위부를 공격해 포로 수백 명을 붙잡았다. 나머지 적들은 북문으로 나가 루산관 쪽으로 도망을 치었다.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던 홍군들이 우르르 성난으로 들어와 남은 적들을 모두 무찔렀다. 1935년 1월 7일 아침 해가 하늘을 선홍빛으로 물들이며 아스라니 떠올랐다. 귀주 군대가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질러 놓아서 진저리가 난 준희성 시민들은 홍군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순두부와 국수 같은 귀주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잇따라 문을 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소문으로만 듣던 홍군이 이제는 바로 눈앞에 있었다. 온 마을이 기대차 술렁거리었다. 민 싱거운 사람이 그랬는지 김우래가 묵고 있는 집에 분필로 커다랗게 수마사령부가 여기 있노라라고 써놓았다. 그 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생기었다. 김우래가 피곤해서 한숨 푹 자려고 벼르며 누웠는데 이른 새벽부터 밖이 어찌나 떠들썩한지 잠을 설치고 말았다. 무슨 일인가 해서 일어나 보니 문 앞에 사람들이 북적거리었다. 청년들과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김우래가 나오자 웃으며 수군거리었다.
3: 저기 봐, 살인이야. 여기 나왔어. 저 사람인가 봐. 저 눈 좀 봐. 진짜 부리부리해.

장편 소설 대장정 1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선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수필 두 편 준비했는데요. 첫 작품은 제목이 노을의 철학이고 두 번째 작품은 제목이 단참의 쓴 꼭지입니다.

우기에 접어들면서 꼭 익사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해 생명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천, 허수, 저수지, 제방 등 수영내에서 수영, 물놀이, 야외 취사, 낚시 및 기타 위험한 활동을 절대 하지 맙시다. 이런 행위는 생명안전에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방지 및 수역관리 질서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익사 등 긴급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꼭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현장 일꾼은 즉시 구조조치를 취하고 110 경찰 신고, 120 구급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직접 물에 들어가 구조를 해야만 할 때에는 꼭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맙시다.

수필, 너울의 철학. 하루의 끝에 세상이 물들인 부드러운 붉은빛, 그것이 바로 노을이다. 아침의 해돋이가 희망과 시작의 힘을 담고 있다면 저녁의 노을은 마무리와 성찰, 치유와 기다림의 깊은 철학을 품고 있다. 사람들은 보통 활기찬 아침과 눈부신 낮의 햇살을 더 선호한다. 새벽의 선명한 빛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고 한낮의 강한 햇살은 열정과 활동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가 저물며 조용히 펼쳐지는 노을은 격한 감정이 없고 소란스러움이 없으며 삶의 깊은 진리를 조용히 우리에게 일러준다. 노을은 결코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는다.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서서히 힘을 잃고 하늘의 푸른 기운이 점차 부드러워지는 과정을 거쳐 천천히 세상을 물들인다. 강렬했던 태양의 빛이 부드러운 조황과 분홍, 자조색으로 변하며 구름 하나하나를 물들일 때 세상은 낮의 긴장을 내려놓고 평온한 숨을 쉰다. 분주했던 도시의 발걸음도 느려지고 거리의 소음도 잔잔해지며 모든 사물이 노을빛을 입고 따뜻한 그리움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살아가며 언제나 빠른 시작과 큰 성과를 추구한다.

하지만 노을은 세상에 가장 느리고 가장 여유로운 마무리의 모습을 보여주며 끝 또한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철학을 가르쳐준다. 모든 시작에는 반드시 마무리가 따르고 완벽한 마무리가 있어야 진정한 하루의 의미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낮 동안 태양은 강한 힘으로 세상을 밝힌다. 뜨거운 열정으로 모든 것을 비추고 생동감을 불어넣지만 때로는 너무 강렬해 눈부시고 지치게 만든다. 우리의 젊은 날, 치열한 삶의 과정도 이와 같다. 꿈을 향해 달리고 경쟁에 뛰어들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지치고 좌절하고 조급해하는 순간도 많다. 늘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지금의 소중함을 잊고 자신의 마음을 돌볼 틈이 없어진다. 하루의 일이 모두 끝나고 찾아오는 노을은 지친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준다. 강렬했던 열정이 식고 치열했던 경쟁이 멈추고 모든 것이 평온해지는 이 시간은 삶의 쉼터이자 성찰의 시간이다. 노을을 바라보며 나는 낮 동안의 고단함과 조급함을 내려놓는다. 오늘 잘했던 일, 아쉬웠던 일, 후회되는 순간들을 천천히 돌아보며 마음을 정리한다. 노을은 단순한 저녁 풍경이 아니라 매 순간을 돌아보고 자신을 용서하며 마음을 비우는 삶의 지혜를 담고 있다. 노을의 가장 큰 힘은 비움과 채움의 균형이다. 하늘은 낮 동안 푸른색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은 수많은 일과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노을이 찾아오면 하늘은 모든 색을 비우고 부드럽고 따뜻한 빛으로 새롭게 채워진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늘 욕심과 걱정, 스트레스와 후회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 과거의 아쉬움에 매달리고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을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법을 알려준다. 하루의 모든 분주함을 비우고 조용한 평온함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노을이 가진 삶의 균형이다. 아무리 바쁘고 힘든 하루였어도 노을 앞에서는 모든 무게가 가벼워진다. 실패와 아쉬움도 노을의 따뜻한 빛에 녹아 사라지고 마음속에 남은 것은 평온함과 감사함뿐이다. 또한 노을은 지나감의 미학을 보여준다. 노을은 결코 오래 머물지 않는다. 아름다운 색으로 하늘을 물들인 후 짧은 시간 안에 점차 흐려지고 어둠이 찾아오며 자리를 내준다. 너무나 짧게 또 소중하고 아름다운 노을의 모습은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은 영원하지 않고 흘러간다는 진리를 말해준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한다. 행복한 시간이 끝난 것을 아쉬워하고 소중한 것이 사라지는 것에 슬퍼한다. 하지만 노을은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하는 것이 삶의 본질임을 가르쳐준다. 끝이 있게 시작이 소중하고 사라짐이 있게 현재 순간이 더욱 빛나는 것이다. 짧은 시간 최선의 아름다움을 피워내고 조용히 사라지는 노을의 모습은 욕심 없이 현재를 살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 노을은 또한 어둠을 받아들이는 용기의 철학이다. 노을은 밤의 어둠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다. 자신의 빛이 사라지고 세상이 어두워질 것을 알면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밝힌다. 어둠을 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최선으로 장식하는 모습은 큰 용기와 여유를 담고 있다. 우리의 삶에도 피할 수 없는 어둠의 순간이 찾아온다. 실패와 좌절, 슬픔과 고독, 힘든 시련이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두운 순간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만 한다. 하지만 노을의 철학은 어둠은 삶의 일부이며 어둠이 있기에 빛이 더욱 소중하고 깊이 있음을 알려준다. 아픔과 시련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삶의 깊이가 생기고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계절마다 펼쳐지는 노을의 모습은 각기 다른 철학을 전해준다. 봄의 노을은 부드럽고 연한 색으로 새 생명의 여유를 보여주고 여름의 노을은 선명하고 화려한 색으로 뜨거운 열정의 마무리를 장식한다. 가을의 노을은 차분하고 깊은 색으로 성숙한 삶의 여유를 느끼게 하고 겨울의 노을은 차가운 하늘에 따뜻한 빛을 더해 조이 속에 희망을 선사한다. 계절이 바뀌어도 노을은 언제나 하루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며 변함없는 삶의 지혜를 전해준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순간만을 기억하고 밝은 순간만을 소중히 여긴다. 하지만 삶의 진정한 깊이는 마무리와 평온함 속에서 만들어진다. 아무리 치열하게 살았든 아무리 많은 일을 이루었든 하루의 마지막에 자신의 마음을 돌보고 평온함을 찾지 못한다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 노을은 우리에게 쉼터의 가치, 마무리의 의미, 비움의 지혜를 알려주는 소중한 스승이다. 바쁜 현대인들은 노을을 볼 시간조차 잃어버렸다. 퇴근길 스마트폰 화면에 시선을 빼앗기고 끝없는 업무와 걱정에 쫓겨 하늘의 아름다운 노을을 놓치곤 한다. 눈앞의 작은 이익과 바쁜 일에 집중하며 삶의 여유와 평온함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노을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의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삶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 노을은 결코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조용히 하늘에 펼쳐져 누구에게나 평등한 위로를 선사한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겸손한 마무리를 가르치고 지친 사람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좌절한 사람에게는 내일의 희망을 심어준다. 화려한 말도 큰 소리도 없지만 가장 깊은 울림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노을의 힘이다. 노을이 지고 밤이 찾아온다고 해서 희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노을의 마무리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이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세상은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의 해돋이를 기다린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며 모든 마무리는 더욱 빛나는 내일을 위한 과정이다. 이것이 노을이 가진 가장 깊고 위대한 철학이다. 삶은 영원한 낮의 빛만이 아니다. 치열한 노력의 시간도 있고 조용한 휴식의 시간도 있어야 한다. 앞으로만 향하는 것이 삶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고 마음을 정리하며 쉬어가는 것도 진정한 삶이다. 조급하게 달리기만 하는 삶은 공허하지만 노을처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살아가는 삶은 풍요롭고 깊이가 있다. 나는 매일 저녁 펼쳐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삶의 철학을 배운다. 과거의 후회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현재 순간을 평온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아름다운 순간은 짧지만 진심으로 느끼고 간직하며 모든 변화와 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여유를 배운다. 또한 나는 노을처럼 살고 싶다. 언제나 강하게 앞서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도에 맞춰 여유롭게 살고 치열한 일상 뒤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비록 눈부신 모습으로 세상에 나서지 않아도

조용하고 따뜻한 빛으로 자신과 주변을 위로하고 평온함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노을의 철학은 결코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다. 단순하고 평온하며 자연 그 자체의 진리이다. 끝은 시작의 어머니이고 비움은 체험의 근본이며 평온함은 진정한 힘이다. 매일 저물어 가는 노을을 보며 이 작은 삶의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여유롭고 겸손하며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 하루의 마지막 하늘에 피어난 노을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한다.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모든 마무리가 아름다우며 모든 끝에는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 조용한 위로와 깊은 철학을 품고 나는 오늘도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내일의 새로운 빛을 기다린다.

소필 단참의 쓴꼭지 세상에 완벽한 것만 존재한다면 삶은 얼마나 허무할까. 모든 것이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아픔도 결핍도 시련도 없는 세상은 행복한 듯 보이지만 진정한 감동과 깊이가 사라진 공허한 세상일 것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 중 단참의 쓴꼭지라는 말이 있다. 달고 맛있는 참외에도 반드시 쓰고 아픈 꼭지가 달려있다는 의미로 세상의 모든 아름답고 좋은 것에는 필연적으로 아쉬움과 결점, 고통이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짧고 평범한 속담 하나이지만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고 깨우쳐준 깊은 철학이 숨겨져 있다. 어릴 적 여름이 되면 할머니 집 마당에서 참외를 따먹던 기억이 떠오른다. 뜨거운 여름의 쌀날에 탐스럽게 익은 참외는 노란 빛깔이 곱고 손에 들면 싱그러운 향이 퍼졌다. 껍질을 벗기고 입에 넣으면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져 더위와 갈증이 싹 사라졌다. 어린 나는 참외의 달콤함에 푹 빠져 매일 찾아 먹곤 했다. 하지만 언제나 마시는 참외 끝에는 쓰디 쓴 꼭지가 남아있었다. 아무리 달고 좋은 참외라도 꼭지 부분은 쓰고 떨고 결코 먹을 수 없었다. 어릴 때는 그 사실이 너무 아쉬웠다. 왜 맛있는 참외에 꼭 쓴 부분이 있을까? 모든 부분이 달콤하면 좋을 텐데 하고 투성을 부렸다. 세상의 모든 것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좋은 것은 온전히 좋기만 해야 한다고 여겼다. 작은 결점 하나도 용납하기 싫었고 아쉬움이 남는 것이 싫어서 참외 꼭지를 보며 꼭 서운한 마음을 느끼곤 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삶을 살아가며 나는 어릴 적 이해하지 못했던 단참의 쓴 꼭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됐다. 참외의 달콤함은 쓴 꼭지가 있기에 더 소중하고 빛나는 것이며 세상의 모든 행복과 아름다움은 작은 아쉬움과 고통과 함께 공존하는 것임을 알게 됐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순리이자 인생의 본질이다. 세상에 온전히 완벽한 행복은 없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의 삶이라도 남들 모르는 고민과 아픔이 있고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가정에도 작은 갈등과 아쉬움이 숨어 있다. 화려한 꿈을 이루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그 뒤에는 수많은 노력의 고통과 포기의 아쉬움이 따라온다. 모든 빛나는 결과에는 반드시 감내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단참외의 쓴 꼭지와 같은 삶의 모습이다. 사람들은 늘 완벽한 삶을 꿈꾼다. 실패 없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아픔 없이 행복만 가득하며 결점 없는 완벽한 자신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작은 실패에도 좌절하고 작은 결점에 자신을 비하하며 아쉬운 현실에 불만을 품고 살아간다. 남의 삶은 온통 달콤한 참외만 가득한 것처럼 보이고 자신의 삶에만

쓴 곡지가 가득한 것처럼 느껴져서 괴로워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삶에는 각자의 쓴 곡지가 있다. 눈에 보이는 행복감 뒤에는 감추어진 고뇌가 있고 화려한 성취 뒤에는 흘린 땀과 눈물이 있다. 친구가 부러운 성적을 받았다면 그 뒤에는 밤을 새운 노력의 고통이 있고 타인이 여유로운 삶을 산다면 그 뒤에는 수많은 포기와 인내의 시간이 숨어있다. 겉으로 보이는 달콤한 결과만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모든 달콤함에는 반드시 쓴 과정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의 성격과 모습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함께 가지고 태어난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때로 예민하고 완벽주의적인 고민을 안고 살고 따뜻하고 착한 사람은 쉽게 상처받고 손해를 보기 쉽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사람은 가끔 성급한 실수를 저지르고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은 도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세상에 장점만 있고 단점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각자의 쓴 곡지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진정한 모습이다. 결점이 있기에 사람은 더욱 인간적이고 따뜻하며 아쉬움이 있기에 더욱 노력하고 성장할 수 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완벽하다면 서로 배우고 보완할 점이 없어 삶의 성장도 정지되고 타인과의 정이 깊어질 수도 없을 것이다. 단점이라는 쓴 꼭지가 있기에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삶의 모든 소중한 것들도 쓴 꼭지를 품고 있다. 젊음은 활기차고 아름답지만 경험의 부족과 조급함이라는 아쉬움이 따르고 나이가 들면 지혜와 여유가 생기지만 젊음의 열정과 활력은 사라진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감정이지만 이별의 아픔과 걱정이라는 꼭지가 달려있고 우정은 든든한 행복이지만 오해와 거리두기의 아쉬움이 항상 존재한다. 여름의 싱그러움은 가을의 낙엽과 추위를 예고하고 화창한 날의 행복은 비오는 날의 우울함과 함께 온다. 모든 아름다운 계절과 순간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끝과 아쉬움을 동반한다. 달콤한 순간이 있으면 쓴 순간이 다르고 빛나는 시간이 있으면 어두운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자 삶의 순리이다. 그렇다면 단참의 쓴 꼭지의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 그것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여유이다. 삶에 아쉬움이 있고 결점이 있으며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이름을 인정하고 완벽하지 않은 자신과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더 이상 작은 결점에 좌절하거나 아쉬운 현실에 불만을 품지 않고 지금 주어진 달콤한 행복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 완벽한 결과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시련과 고통은 나쁜 것이라 여기고 피하려고만 하지만 참회에 쓴 꼭지는 달콤한 과육을 지탱하는 기초이다. 쓴 꼭지가 있게 참회가 땅에서 영양분을 받고 탐스럽게 익을 수 있다. 우리 삶의 고통과 시련도 마찬가지다. 힘든 경험이 쌓여 우리는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쉽고 편안한 길만 걸어온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지만 쓴 경험을 겪어본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갖추게 된다. 달콤한 행복을 경험한 삶은 얕고 허무하지만 쓴 아픔과 달콤한 행복을 모두 경험한 삶은 깊고 풍요롭다. 바로 쓴 꼭지가 있기에 참의 달콤함이 더욱 귀하고 고통의 과정이 있기에 삶의 행복이 더욱 소중한 것이다. 또한 이 속담은 현재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르쳐준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지만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 충분히 소중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비록 내 삶에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속에 숨겨진 달콤한 행복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 누군가는 가진 것이 적다고 불평하고 누군가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자책한다. 하지만 조그만 시선을 바꿔보면 모든 불완전한 삶 속에 소중한 행복이 숨어있다. 부족한 점이 있게 더욱 노력할 동기가 생기고 아쉬움이 있게 더욱 소중한 순간을 간직할 줄 알며 시련이 있게 더욱 강한 마음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어릴 적엔 쓴 꼭지를 보며 아쉬워했지만 지금의 나는 자매의 쓴 꼭지를 보며 삶의 지혜를 배운다. 달콤함만 추구하는 삶은 가볍지만 쓴맛과 달콤한 맛을 모두 받아들이는 삶은 무겁고 단단하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불완전한 삶을 온전히 사랑하고 행복만을 바라보기보다 고통도 삶의 일부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삶의 태도이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것들은 불완전함 속에서 탄생한다. 위대한 예술 작품도 작은 흠집이 있기에 더욱 자연스럽고 감동적이고 위대한 인물들도 결점과 실패 경험이 있기에 더 인간적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 아무런 흠집도 없는 완벽함은 차갑고 인공적이지만 작은 결점 있는 불완전함은 따뜻하고 진실하다. 나는 앞으로 단참의 쓴 꼭지 철학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싶다. 삶의 작은 아쉬움과 결점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진 달콤한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힘든 시련이 찾아와도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삶의 쓴 꼭짐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것이다. 남의 완벽해 보이는 삶을 부러워하며 자신을 비하하지 않고 나만의 불완전한 모습을 사랑하며 나만의 속도로 성장할 것이다. 모든 좋은 것에는 아쉬움이 따르고 모든 행복에는 노력의 고통이 따른다는 진리를 기억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여 살아갈 것이다. 결국 삶은 단 참외와 같다. 달콤한 행복과 쓴 아쉬움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완전한 하나의 작품이다. 쓴 꼭지를 피하려 하지 않고 달콤한 과육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간다면 불완전하지만 가장 신실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여름이 되어 참외를 볼 때마다 나는 예전과 다른 마음으로 바라본다. 쓴 꼭지가 있기에 더욱 아름다운 참외처럼 불완전하기에 더욱 소중한 우리의 삶을 깨닫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간다. 단 참외 쓴 꼭지. 이 작은 속담이 전해주는 깊은 삶의 지혜를 가슴속에 간직하며 나는 오늘도 불완전하지만 빛나는 삶을 살아간다.

요즘 우리 주에 지질재해 기상위험 조기경보가 발부되었습니다. 이번 강우 과정은 지속시간이 길고 극단성이 있으므로 사전방비에 꼭 주의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최신 일기예보 및 조기경보 정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출행을 합리적으로 배치합시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16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의 사회하에 2026년 제9차 주민정부 당조회의와 16기 주민정부 제60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최근 중요연설, 중요지시 정신과 중앙정치국 회의 정신,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연변주 장기 간호보험제도 구축 실시 방안 등 문건을 심의했으며 경제운행, 홍수방지 재해구조, 안전생산 등 중점사업을 연구 포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중요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으로 마음을 다듬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학습교양 전개와 결부해 고품질 발전을 다그치고 민생복지를 끊임없이 증진하며 정부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복근과 영하 협력 경험을 학습 운용해 길림과 절강의 협력, 연변과 장춘의 협력을 깊이 추진하고 상생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대화 대농업 발전을 주공 방향으로 견제하고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을 잘 틀어지어 식량 안전 보장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해 인공지능 혁신 돌파를 힘써 추진하고 기업이 기초연구와 선도적 탐색을 전개하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발전의 량화한 기세를 유지하고 대외무역의 질 향상과 능률 제고를 촉진해야 합니다. 산업의 친환경화, 저탄소화를 추진해 고품질 발전의 친환경 바탕을 두텁게 다져야 합니다. 건강 분야의 신형 봉사 업무 경영 방식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이민 대중의 전 생명주기 건강을 더 잘 수호해야 합니다. 유통 질의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고 능률적이고 원활한 현대 유통체계 건설을 다그치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성정부 상무회의 포지를 잘 실시해 일괄식 처리, 비대면 심사 비준을 다그쳐 추진함으로써 스스로 처리 가능한 것이 상시화되게 해야 합니다. 국유기업 계획을 재심화, 재향상시키고 국유기업 발전체제와 기세를 진일보 최적화해야 합니다. 인구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건강양생산업, 보편혜택성 양도 및 보육, 대학 졸업생 연변에서의 취직 등 사업을 잘 틀어져야 합니다. 정부 부문 관리 능률 제고를 다그쳐 추진해 정부 지리체계와 지리능력 현대화 수준을 진일보 높여야 합니다. 도시갱신을 고품질로 추진해 이민 대중을 위해 고품격 생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각급 각 관련 부문에서는 장기 간호보험을 중대민생공사로 간주하고 각자 책임을 다하며 협동해 힘을 내므로써 정책이 평온하게 락착되고 규범적으로 운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경제운행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진지하게 검토 분석하며 단점과 부족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유력한 조치로 전주경제 사회 평온한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큰 홍수를 방지하고 큰 위험을 막으며 큰 재해를 구조하는 데 입각해 재반 예비안과 조치를 실시하고 홍수방지 긴급구조 재해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안전생산을 통괄적으로 잘 틀어지고 위험 우환 조사 정돈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이민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전반 대국 안정을 전력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회의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연일 지속된 강우 영향으로 우리 주 일부 지역의 도시 고인물 피해와 도로 통행장애, 주민 고립 등 위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주 각지 여러 부문에서는 주당위, 주정부 포치 요구에 따라 신속 대응, 과학적 배치, 정밀 시책, 사람 위주 원칙을 고수

하면서 고인물 빼기와 감탕 제거, 환경 소독 등 각종 작업에 나서 피해 지역의 기본 생산 생활 질서를 최단 시간에 회복시켜 긴급 구조 구호, 난관 공략전 승리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6일 비가 그친 후 도나시에서는 신속히 다방면 구조 인력을 집결해 고인물 빼기 작업에 전력했습니다. 대형 고출력 배수 장비를 침수 현장에 긴급 투입하고 동환로, 흔일화성, 빈강로, 강동 등 7개 중점 구역별로 작업 방안을 내오고 펌프와 배수관을 설치해 분업, 협력하고 다지점에서 동시 강제 배수 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41개 주거단지 지하 주차장에 전담 배수 인력을 배치해 주민 출행 조기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도나 주민 고흠입니다. 부모가 이곳에 거주해 있는데요. 소방대원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긴급 구조 구호 작업에 힘쓰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정부를 믿습니다. 주민들도 함께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목전 도나시 고인물 빼기 구조 작업은 긴박하게 진행 중입니다. 16일 오전 7시까지 도시구역 침수 위험 지점 9곳을 처리하고 총 27만 5천 립방미터의 고인물을 뺐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도나대대 제1중대 정치지도원 강흥안입니다. 우리 대대는 장병 75명, 차 10대를 투입해 도시구역 고인물 빼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0월 오후 4시부터 지금까지 배수차를 연속 가동해 대부분의 고인물을 뺐습니다. 계속 각 단위와 긴밀히 협력해 끊임없이 고인물 빼기 작업을 진행해 주민 통행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동시에 도나시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소독작업을 전면 전개했습니다. 전문 응급기동대를 모어 물이 들어온 주택, 쓰레기 환적소 등 중점구역을 집중 소독하고 물에 잠겼던 벽체, 지면, 여러 물체의 표면을 중점으로 소독작업을 펼쳐 대중생활환경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왕가흔 기자입니다. 여기는 안도현 명월진 동북촌입니다. 태풍 바비 영향으로 연속적인 강우가 내려 제 뒤편의 다리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홍수 영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온 마을에 물과 전력 공급이 중단돼 촌에서는 명월진 정부와 적극 연계했는데 입살과 물 등 신선한 물자가 도착해 제때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수해 발생 직후 안도현 당뇨 정부는 가장 먼저 비상 대응에 나서 전 가구 전면 점검을 하고 비상 지원 업무를 철저히 추진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에게 생활 물자를 제때 지급해 대중의 당면 생활 애로를 해결했습니다. 한편 사업일꾼과 초민들을 조직해 집안의 침수 제거, 마당 잔물 정리 작업을 적극 추진했으며 다각적인 지원 조치로 피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도현 명월진 동북촌 초민 강선생입니다. 손에서 빨리 대피하라고 알려줘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돌아와 보니 집에 물이 들어오고 잠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밖에서 간부들이 같이 정리해주고 있는데 혼자서 정리하려면 여름 내내 해도 못합니다. 진지도 간부들이 도와서 같이 하고 있는데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와 동시에 안도현에서는 환경정돈과 공공위생방호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도로의 진흙퇴적, 잔여 침수 상황에 대비해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부문은 인력과 기계를 긴급 투입하고 도시 전역 준설 작업을 했습니다. 안도현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부국장 곡파입니다.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에서는 밤새 예비안을 가동하고 현의 통일 포치에 따라 10여 대 기계 장비와 2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진흙 제거 작업을 진행해 세 갈래 주요 도로를 정리했습니다. 안도현 왕덕태 홍군소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신속히 집결해 무더위 속에서 진흙 제거 작업에 전력했습니다. 증수기 공공위생 안전 최저선을 지키기 위해 당지 위생건강부문은 전문 소독팀을 모았습니다. 비 온 후 습한 환경에서 세균과 해충이 번식하기 쉬워 상시화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질병예방통제중심 공공위생감측과 과장 손립강입니다.
도시 주요 거리에서 침수 구간의 진흙을 제거하고 안도 1교 부근 주요 도로에 대한 소독 작업을 마쳤습니다. 지금 강변 부근 가두에 대한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도현에서는 강우와 수위 변화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농촌 교량, 도로 복구, 물, 전기, 도건망 정비, 농경지 피해 복구 등 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 환경 정돈과 위생 소독 작업을 잘 들어지어 증수기 안전 방어선을 전방위로 구축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산 생활 질서를 안정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강우와 상류 류입수 영향으로 연결시 불화 통화 수위가 뚜렷이 상승해 강변의 대량의 진흙이 퇴적됐습니다. 침수가 빠진 뒤 연결시에서는 전 시각기관, 가두, 국유기업 당원 간부 4,500여 명을 조직해 다지점 전방위 진흙 청소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연결시 무인기 응용협회 부회장 장태흠입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당원으로서 언제나 가장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대 군인이기도 한데 앞으로 그 어떤 상황이 닥치든 조직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장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20여 년간 정교한 모습을 보여온 수상시장이 전면적인 변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 늘어나는 방문객 수요에 맞춰 새로 건설된 수상시장이 곧 운영을 시작하게 되는데 관련 부대 시설도 전면 승격됩니다. 오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 계열 보도 두 번째 부분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수상시장 뒤에 깃든 민생의 온도와 도시관리의 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상시장에 들어서면 시장의 정취가 물씬 풍겨오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쫄깃하고 고소한 찰떡, 순대 등 각종 조선족 특색 미식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형제 조식집 책임자 범혜연은 능숙하게 음식을 담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이 가게는 건강한 재료와 정통적인 맛으로 손님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으며 대표적인 맛집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강변에 자리한 지리적 조건의 제약으로 장마철이면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형제 조식집 책임자 범혜연입니다. 장마철이면 쉴 데가 꼭 있습니다. 우리 업주들이 장사를 나갈 수 없어서 며칠 쉬어야 했습니다. 범혜연은 수상시장에 가장 먼저 입주한 몇몇 업주 중 한 명입니다. 오랜 세월 시장을 지켜온 업주들에게 이 시장은 깊은 추억과 따뜻한 정이 깃든 곳입니다. 이들은 시장을 떠나는 아쉬움도 크지만 새 시장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이들은 도시 발전과 더불어 민생시설이 지속적으로 승격되어 새 시장이 부족점을 메우고 품질을 높여 오랜 역사를 자랑한 수상시장이라는 브랜드의 새 활력을 불어넣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범혜연입니다. 시장이 점점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환경시설이 모두 승격되고 관광객들에게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저희도 정말 기쁩니다. 수상시장은 업주들이 장사하는 터전일 뿐만 아니라 위지 관광객들이 연길의 민속 풍정을 느끼고 연변의 일상생활을 체험하는 최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시장에 가서 특색 미식을 맛보는 것은 이미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상해 관광객 왕 여사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곧 이사해서 환경이 더 좋아진다고 들었는데 관광객들에게는 더 좋은 체험 장소가 되고 현지 주민들에게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 수상시장에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새 수상시장은 연지파 동쪽 삼꽃거리 서쪽에 있고 총 투자가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3층 건물로 총 건축 면적이 12,000평방미터입니다. 새 시장에 들어서면 탁 트이고 밝다는 것이 첫 인상으로 남습니다. 1, 2층은 표준화된 특색 상점과 편리한 로점으로 설계됐는데 1층 로점 구역에는 나무집, 낮은 담장을 특별히 재현해 익숙한 추억을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시장의 교체 성격은 기초시설 환경의 개선일 뿐만 아니라 도시 정밀화 관리, 민생 봉사 질 제고의 생생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연변 동방 수상 주야시장 유한회사 시장관리소 관리원 장광입니다. 시장이 건설된 지 오래된 데다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현유의 기초 환경이 발전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방선, 교통 등 방면에서 개선이 필요했죠. 새 시장은 기획 단계부터 부족점을 전면 보완하고 환경과 시설 모두 승격시켰습니다.
구역별 경영, 자와 보행자 분리 통행, 오물 배출, 소방, 긴급 홍수 방지 시설을 완비하고 상시화 위생 관리를 실시해 시장 환경을 전방위로 제고하게 됩니다. 비록 시장의 옛 풍경은 사라지

0: 있지만 시장의 정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품질이 향상되고 정밀화, 규범화로 나아가는 연길 수상 시장의 교체 성격을 통해 도시 정밀 관리의 온도와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 시장의 운영이 계속 최적화되면서 이곳은 민생의 생기를 지키는 동시에 문화관광의 새 활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하며 연길의 도시 문명과 민생 행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창구가 될 것입니다.
1: 18일 저녁 6시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이 대련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7월 16일 저녁 연길에 도착한 대련 대표팀이 우리조 각계 대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당일 저녁 대련 대표팀 일행이 연길 서역에 도착하자 이곳에 대기하고 있던 연변 특색의 명태 응원단이 조선족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경쾌한 음악에 맞춰 춤추며 멋진 공연으로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인파 속에서는 환호성이 이어졌으며 현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호텔 접대 측에서는 연변 특색의 명태와 커피를 준비해 대련 대표팀 성원들에게 연변의 맛을 선사했습니다. 교류 속에서 대련 대표팀 성원들은 이번 원정에 큰 기대를 표했습니다. 대련 대표팀 선수 고욱입니다. 세 번째 연길 행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조중을 다닐 때 왔고 두 번째는 고중을 다닐 때 왔는데 모두 축구 경기를 하러 왔습니다. 이번에 오니 정말 기쁘고 설렙니다. 동북축구연맹전 때문에 연길에 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따내고 싶습니다. 대련 대표팀 감독 왕쇠룡입니다. 정말 열정적입니다. 민족 복식이랑 지금의 발전 모습을 보니 정말 좋습니다. 사실 선수 시절에도 와봤고 감독으로 팀을 이끌고 연변에 온 적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연변 축구는 정말 잘 되고 있고 강하고 특색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팀을 이끌고 온 건 일종의 교류이기도 합니다. 연변 축구랑 대련 축구가 여러 해 발전한 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고 많이 교류할 수 있어 정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련 대표팀은 짧은 휴식을 취한 후 다가오는 대결을 위해 전력 준비할 예정입니다.
0: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연변 여러 지역이 홍수와 지질재해의 이중 위협에 처했으며 전주 상하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일부 1인 미디어 계정에서 연변 재해 상황 관련 헛소문을 퍼뜨려 사회 대중을 오도하고 좋지 않은 사회적 영향을 초래했습니다. 이들은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피해 지역 물가 폭등 헛소문을 퍼뜨려 인터넷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악랄한 사회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재 이 계정들이 모두 처리됐고 담당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부문에서는 공안기관과 손잡고 관련 계정 운영자를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1: 전시 시설을 최적화하고 홍색 교양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연변 혁명 열사등원은 전면 승격 해소를 시작했습니다. 기념관을 폐관하고 공사를 진행하기에 모든 참관 접대 업무를 잠시 중지합니다. 구체적인 재개방 시간은 따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위챗 공식 계정 연변 홍색 등원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0: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조직위원회에서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3라운드 경기가 연기되어 진행되며 구체적인 경기 시간은 따로 통지하게 됩니다.
1: 7월 18일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홈경기에서 대련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은 오후 5시부터 경기 전 공연 활동을 실황 중계하고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은 저녁 5시 50분부터 경기를 실황 중계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리미란입니다.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네, 이 홍수기에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 보관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수에 잠긴 식품은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홍수물에는 细菌, 바이러스, 각종 화학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겉보기에는 이상이 없더라도 포장 내부로 오염물질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캔 음식은 물론 곡물, 과일, 채소, 육류, 생선, 조리된 음식 등 모든 식품이 해당됩니다. 조리된 음식이나 부패하기 쉬운 음식은 실온 내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이 2시간을 초과하면 세균이 급속도로 증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류, 생선, 유제품 등은 영도에서 4도 냉장고에 보관하고 생식과 익힌 음식은 용기나 랩을 사용해 분리하면 좋습니다. 정전 시에는 냉장고 문을 될수록 열지 않으면 좋습니다. 홍수기에는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식품이 빨리 상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량을 사두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바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은 서늘하고 건조한 것에 보관하고 방충, 방습에 신경 써야 합니다. 또 남은 음식은 신속히 냉장 보관하고 24시간 이내에 섭취하고요. 냉장실에서 3일 이상 보관하지 말고 다음에 먹을 때는 반드시 완전히 가열해야 합니다.

0: 현대인이 소유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아이를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그가 스스로 걷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넘어질 때 함께 일어나주는 손길이 필요하다. 네, 취업 준비는 자녀에게는 자립이라는 이 거대한 퍼즐을 푸는 과정이고, 부모에게는 놓아주기와 지켜보기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여정입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이 여정에서 부모가 어떤 라침판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말과 침묵이 자녀에게 힘이 되는지 나누어보려 합니다. 함께 할 분, 연변대학 외국어 학원의 권미화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면 많은 부모님들 이제 다 컸으니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자녀는 여전히 부모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로 합니다. 이 반대로 지나친 관여는 오히려 자녀의 자립을

0: 당연히 옆에서 도와주면서 함께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 요즘 청년들이 마주하는 취업 환경은 부모 세대와는 많이 다르죠.
1: 그렇죠.
0: 네. 그리고 한 번의 취업으로 평생 직장이 보장되던 시대가 아닙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 번의 도전과 전환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는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직업의 형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1: 네.
0: 취업 준비 기간도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능력이 부족 때문이 아니라 불확실성과 경쟁 속에서 심리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네,
0: 따라서 이 시기에 부모 역할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설계하거나 방향을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자녀가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은 말들이 도움이 되겠죠.
1: 네.
0: 왜 아직 취업이 안 됐니? 누구의 집 아이는 벌써 취직했다던데?
1: 네.
0: 이런
1: 그렇죠.
0: 말들은 비교의 말이 되지 않습니까?
1: 네. 네,
0: 이런 말보다도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니?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1: 네.
0: 자녀하고 좀 대화를 진행하면서 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겠죠.
1: 네.
0: 그리고 경제적 지원도 역시 가능하다면 일정 부분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지원의 목적이 자녀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자녀의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데 있어야 됩니다.
1: 네.
0: 동시에 자녀 스스로도 일정 관리나 정보 탐색이나 지원서 작성
1: 네.
0: 이런 건 스스로 해야 되겠죠.
1: 네.
0: 실제적인 과정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또 부모님이 자녀를 믿고 맡겨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취업 준비 시기에 부모는 코치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죠.
1: 네.
0: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자네가 넘어졌을 때
1: 네.
0: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하고 네.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네요. 우리 부모 코치 역할에 가깝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0: 네.
1: 그 역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 아마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자신의 취업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해 줄 경우 94%의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 스트레스가 완화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비판이나 불안은 자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주는 정서적 영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특히 면접 탈락이나 자기 의심에 빠진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무엇일까요?
0: 네, 이 말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1: 네.
0: 특히 취업 준비생한테는 부모의 말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1: 네.
0: 예, 부모의 말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서 자녀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예,
0: 특히 취업 준비 시기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1: 그렇죠.
0: 취업 준비생들은 생각보다 쉽게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1: 네.
0: 예, 면접에 탈락했을 때 부모가 이번에 좀 잘 준비할 거지 혹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도 자녀 스스로도 지금 자기를 의심하고 있는데 부모마저도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정말 실패 그 자체보다도 내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구나 이러한 실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1: 네.
0: 예, 반대로 이번 결과가 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속상해하지 말라.
1: 네.
0: 그래도 많이 힘들었겠다.
1: 네.
0: 그래도 여기까지 준비한 노력은 분명 의미가 있어.
1: 네.
0: 이런 말은 자녀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되게 됩니다.
1: 네.
0: 네. 요즘 청년들은 실패를 두려워 했으기보다도 실패 이후 다시 일어설 에너지가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1: 네.
0: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자네의 마음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사람이면 좋겠죠.
1: 네. 네,
0: 특히 자기 의심에 빠진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의외로 거창한 격려가 아닙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도 된다. 취업 결과와 상관없이 엄마는 너를 믿는다. 이번 경험도 결국 너를 성장시키는 과정의 한 부분일 거야.
1: 네.
0: 또 힘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 또
1: 네.
0: 다시 도전하면 되지.
1: 네.
0: 이런 말들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자녀에게 너는 성과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도 존중받고 있다, 인정받고 있다
1: 네.
0: 이러한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1: 네.
0: 예,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는데
1: 네.
0: 이 안정감이 있을 때 사람들은 실패를 견디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겠죠.
1: 네.
0: 물론 이 심리적 안정감은 스스로가 자신한테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0: 네.
1: 그래도 아직은 취업 준비 과정까지는 아직은 그래도 부모의 그러한 든든한 지지가 있다면 자녀는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겠죠.
0: 네.
1: 그래서 취업 준비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정답을 알려주는 능력이 아니라
0: 네.
1: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네요.
1: 네.
0: 우리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는
1: 그렇습니까?
0: 네. 요즘 취직은 한 번에 성공되는 확률이
1: 점점 적어집니다.
0: 네, 적어지는 만큼 그 다시 일어설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우리 성공이 어머니라고 믿고 여러분 우리 좀 경쟁하다 보면 꼭 좋은 성과 효과 또 소식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도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예, 하지만 지금 안 하면 더 어려워져 같은 부모의 불안한 말투는 자녀에게 전달돼 오히려 자녀를 더 위축시킵니다.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조절하고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는 태도를 유지하는 방법 무엇인지요?
1: 네. 취업 준비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0: 네.
1: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예.
0: 네, 네.
1: 하지만 자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부모가 만약에 불안에 휩싸이면
0: 네.
1: 그 감정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0: 네. 네.
1: 그러면 자녀는 취업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0: 네.
1: 자신에 대한 의심까지 더 크게 느끼게 될 수 있죠.
0: 네.
1: 부모가 자신의 불안을 조절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보다 스스로가 먼저 인식해야 되겠죠.
0: 네.
1: 아,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것을 인식하면 부모가 먼저 자신의 태도를 고칠 수 있겠죠.
0: 네.
1: 그리고 취업은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0: 네.
1: 누가 먼저 취업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0: 네.
1: 각자의 시기와 때가 있다.
0: 네.
1: 그리고 길이 있다.
0: 네.
1: 이러한 믿음을 부모가 있어야 되겠죠.
0: 네.
1: 예, 불안이 커질 때는 부모 자신의 일상과 마음 상태를 돌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0: 네.
1: 취업난이나 경제 위기를 지나치게 강조한 뉴스를 계속 접하다 보면
0: 그렇죠.
1: 좀 더 위기감이 생기겠죠.
0: 네.
1: 그래서 그런 뉴스를 좀 더 거리를 두고
0: 네.
1: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글을 읽거나
0: 네.
1: 음악을 듣거나
0: 네.
1: 운동을 하거나 그리고 자기 일에 집중하거나
0: 네.
1: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긴장하면 호흡이 좀 고르럽지 않는데
0: 네.
1: 호흡을 좀 가다듬거나
0: 네.
1: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 네.
1: 예,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0: 네.
1: 제 동생도 올해 박사를 졸업했죠.
0: 네.
1: 사실 작년 연말에 졸업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취업 준비 시간을 아주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0: 네.
1: 처음에는 당연히 좋은 직장을 찾게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0: 네.
1: 여러 곳이 이력서를 보내도 소식이 없자
0: 네.
1: 동생도 불안하고 저 역시 불안했습니다.
0: 네.
1: 그때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0: 네.
1: 정말 취직 먼저 직장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내고 공부를 네. 선택하게 되었죠.
0: 네, 네.
1: 그래서 스스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그 선택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과정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0: 네.
1: 그렇지만 그 과정에 도움을 주는 분들도 많았고
0: 네.
1: 예상치 못했던 기회와 행운도 있었습니다.
0: 네.
1: 물론 쉽지만 않았죠.
0: 네.
1: 이 과정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 이 과정을 생각해보면서
0: 네.
1: 그 과정에 자신이 성장해왔고
0: 네.
1: 그렇게 이 박사 과정을 마칠 수 있었구나를 다시 회억해야죠.
0: 네.
1: 이 과정을 함께 돌아보면서 저와 제 동생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0: 네.
1: 아, 우리는 지금까지도 해냈고
0: 네.
1: 앞으로도 또 해낼 수 있다.
0: 네.
1: 이러한 자신감이 올라왔죠. 예.
0: 네, 네.
1: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조절하면서 계속 도전을 이어나간 끝에 우선 실습할 수 있는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0: 네.
1: 비록 처음부터 원했던 그러한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0: 네.
1: 최종 목표가 아닐 수도 있지만
0: 네.
1: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도 분명 나의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죠.
0: 네.
1: 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1: 자네의 성장 과정을 함께 돌아보고
0: 네.
1: 동시에 부모 자신의 삶의 여정도 돌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0: 네. 네.
1: 우리가 걸어온 길을 천천히 돌아다 보면 인생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죠.
0: 네.
1: 예, 그렇지만 결국은 각자의 길을 찾아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불안은 결국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커집니다.
0: 그렇죠.
1: 예, 하지만 지나온 삶을 돌아다 보면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속도와 자신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0: 네.
1: 부모가 그 믿음을 먼저 가질 수 있을 때 자녀 역시도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고 비록 딱 어떤 정답은 찾지 못하지만 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내 길은 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부모가 불안함을 갖지 말고 네. 자식과

0: 함께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이 맞는 길이겠죠.
1: 그렇죠. 네. 부모로서 불안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한마디로 이렇게 귀납할 수가 있겠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녀의 경제적 이손도 함께 늘어납니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자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하지만 과도한 지원은 오히려 자녀의 자립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취업 준비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의 적절한 수준, 시기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0: 네. 취업 준비 기간 동안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녀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자녀한테 큰 힘이 될 수 있죠.
1: 네.
0: 다만 중요한 것은 얼마를 지원하느냐, 이 양보다도
1: 네.
0: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원하느냐가 중요하다고
1: 네.
0: 생각합니다.
1: 네.
0: 개인적으로는 자녀의 미래의 역량과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1: 네.
0: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의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1: 네.
0: 취득이라거나 외국어 학습, 디지털 네. 기술 교육, 그리고 실습 과정 참여
1: 네.
0: 이러한 방면에서 자녀의 성장과 경쟁력을 높여주는 투자라면 충분히 의미 있는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비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특히 요즘 청년들은 과거 세대보다 취업 준비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1: 네.
0: 산업구조 변화와 경기 불확실성 또 속에서 더 많은 준비와 경험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쪽으로 내 경력이 도움이 되는 알바를 할 수 있다면 알바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1: 네.
0: 하면서 직장을 찾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1: 네.
0: 어떤 부분은 정말 자네가 집중적으로 어떤 뭐 경력을 쌓거나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거나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면
1: 네.
0: 자네의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예?
1: 네.
0: 그래서 지원이 경제적 지원이 자녀의 가능성을 키우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지나치게 여지껏 힘들게 공부했는데 그냥 좀 푹 쉬면서
1: 네.
0: 예. 좀 준비하거라 또는
1: 네.
0: 엄마가 줄게
1: 네.
0: 이렇게 의존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사람이란 것은 편한 것을 추구하니까
1: 네.
0: 그러면 엄마 부모한테 의존하게 되겠죠.
1: 네.
0: 예, 그래서 부모가 모든 경제적 부담을 끝없이 떠안게 되면 자녀도 모르게 심리적 부동력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1: 네.
0: 반대로 지나치게 이런 시기에 지원을 끊어버리면
1: 네.
0: 자녀는 생계 부담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진로를 충분히 탐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빨리 월급 타기를 해서라도 내가 나한테 맞지 않은 직장을 또 가게 되죠.
1: 네.
0: 그래서 경제적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이나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상황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1: 네.
0: 함께 기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부모의 지원은 자녀를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자네가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곁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1: 네. 네,
0: 결국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자네를 묶어두는 끈이 아니라
1: 네.
0: 더 멀리 날아오를 수 있도록 잠시 받쳐주는 디딤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네요. 우리 경제적 지원 부모로서는 목적성 있게 하는 것이 좋다. 바람직하다 그 말씀이죠.
0: 네.
1: 예, 이 부모는 자신이 사회적 경험과 인맥을 통해 자녀에게 유용한 취업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조언과 간섭은 자녀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취업 선택에 대해 부모가 조언자로서 머물고 결정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부모는 자녀보다 더 많은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 도움을 주고 싶어합니다.
1: 네. 네.
0: 실제로 부모가 제공하는 정보나 조언은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문제는 조언이 언젠가부터 그 자녀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1: 네.
0: 대신해서 결정해 주거나
1: 네.
0: 혹은 자녀를 지시해 주거나
1: 네.
0: 이러한 바뀌는 시점이 있습니다.
1: 네.
0: 과거에는 안전성과 평생 직장이 중요한 가치였다면
1: 네.
0: 오늘날의 청년들은 적성과 성장 가능성,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1: 네.
0: 자신의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따라서 부모의 기준이 반드시 자녀의 기준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1: 네.

0: 부모가 좋은 자로 머물기 위해서는 먼저 답을 주기보다는 네. 질문을 하면서 네. 자식과 함께 찾아가는 것이 좋겠죠.
1: 네.
0: 너는 왜 이 회사를 선택했니?
1: 네.
0: 이것보다도 그 일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
1: 네.
0: 너의 적성과 어떤 것이 맞았나? 그리고 그 분야에서 어떤 미래를 생각하고 있나?
1: 네.
0: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자녀 스스로가 생각을 하게 되죠.
1: 네.
0: 과연 나의 적성에 맞는가? 내가 추구하는 이렇게 가치하고 맞는가?
1: 네.
0: 이렇게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선택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부모가 이끌어주는 것이 좋겠죠.
1: 네.
0: 예, 또한 부모는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선택까지 책임질 수는 없죠. 예.
1: 네.
0: 부모가 결정한 길은 실패했을 때 자녀에게 원망으로 남을 수 있지만
1: 네.
0: 자녀 스스로 선택한 길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장의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1: 네.
0: 예,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더 안정적이고 더 쉬운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자녀의 인생은 결국 자녀가 살아가야 하는 게 길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방향을 정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1: 네.
0: 자녀가 스스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1: 네.
0: 옆에서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0: 좋은 부모는 자녀를 대신 선택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1: 네.
0: 자녀가 자신의 선택을 믿고
1: 네.
0: 책임질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사람입니다.
1: 네.
0: 조언은 하되 결정은 자녀에게 맡길 때
1: 네.
0: 예, 비로소 자녀는 진정한 자립의 힘을 키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그렇네요. 자녀 취업 선택에서 좋은 자로
0: 네.
1: 머무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이죠. 우리 여러분의 취업 실패는 자녀의 자존감을 크게 훼손합니다. 이때 부모는 자녀의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함께 극복해야 할까요? 이 자녀의 실패를 부모의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건강한 태도는 무엇인지요?
0: 취업 준비 과정에서 실패는 누구에게나 힘든 경험입니다.
1: 네.
0: 예, 특히 여러 번의 탈락이 이어지면 자녀는 아,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라는 자기 의심에 빠지기 쉽고
1: 네.
0: 부모 역시도 아, 내가 여지껏 아이를 잘못 키웠나
1: 네.
0: 내가 뭘 야를 이렇게 뭘 놓쳤지
1: 네.
0: 예, 이렇게 생각하면서 걱정도 하게 되고
1: 네.
0: 안타까움을 느끼고
1: 네.
0: 그리고 부모도 죄책감까지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부모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네의 취업 실패가 부모의 실패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 네.
0: 부모는 자네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지만 자네의 인생 결과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1: 네.
0: 자네의 실패를 아,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냐 하고 의심하면서
1: 네.
0: 부모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1: 네.
0: 조급함이 생기죠.
1: 네.
0: 그리고 그 조급함은 아, 왜 더 열심히 하지 않았지? 아, 이 방법도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1: 네.
0: 이러면서 또 자녀를 압박하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 또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어떻습니까? 사이가 벌어지고
1: 네.
0: 또 자녀는 또 부모를 원망합니다.
1: 네.
0: 엄마는 결국 나를 믿지 못하잖아.
1: 네.
0: 이러면서
1: 네.
0: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1: 네.
0: 예, 요즘의 취업 시장에서는 한두 번의 탈락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1: 네.
0: 오히려 자신의 적성과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1: 네.
0: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1: 네.
0: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여러 번의 도전 끝에 자신에게 더 잘 맞는 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1: 네.
0: 예, 취직했다가도 또 사직서를 내고 다시 또 재도전하는 친구들도 아주 많습니다.
1: 네.
0: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실패의 원인을 성급하게 분석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먼저 자녀의 감정을 충분히 인정해주는 것이죠.
1: 네.
0: 예, 많이 속상했겠다. 그리고 그동안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1: 네.
0: 또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 너도 기분이 안 좋겠지
1: 네.
0: 이러면서 자식의 마음을 풀어주고
1: 네.
0: 그리고 이번 결과가 너라는 사람이 가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야
1: 네.
0: 이러면서 자네가 이렇게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겠죠.
1: 네.
0: 먼저 이 사람들은 감정이 꼴딱 차다보면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1: 네.
0: 그래서
1: 그렇죠.
0: 공감이 필요한데
1: 네.
0: 이때 부모가 자식이 자네의 마음을 풀어주다 보면 자네 스스로가 자기 면접을 제 분석하게 됩니다.
1: 예. 네.
0: 그러면서 아 내가 어떤 면에서 좀 더 노력해서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죠.
1: 네.
0: 예. 그래서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겠죠. 예.
1: 네.
0: 그래서 지원 전략을 바꿔볼 수도 있고
1: 네.
0: 그리고 필요한 역량을 보완하거나 잠시 다른 경험을 쌓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0: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다시 방향을 찾는 과정을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것입니다.
1: 네.
0: 부모는 자녀의 실패를 대신 짊어줄 수 없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실패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은 함께 키워줄 수 있습니다.
1: 네.
0: 어쩌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공을 보장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1: 네.
0: 실패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어주는 부모일지도
1: 네.
0: 모릅니다.
1: 네. 네.
0: 자녀의 실패 앞에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넘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부모는 실망과 불안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때로는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불안을 억누르고 자녀를 신뢰하는 마음을 기르는 방법 무엇일까요?
0: 네. 부모라면 자녀에게 기대를 갖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1: 예. 네.
0: 오히려 기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1: 네. 네,
0: 하지만 때로는 부모의 이러한 기대와 지나친 그 자녀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자녀의 선택이 달라지면 어떻습니까? 부모는 실망하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부모님들이 저를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1: 네.
0: 부모님은 좀 더 공부를 하고 아이가 사회에 났으면 좋겠는데 자녀는 직접 자기 꿈이 있어서
1: 네. 예,
0: 취직하고 싶어하고
1: 네.
0: 그래서 부모님들은 또 취직할 때도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데
1: 네.
0: 자녀는 또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고 싶어합니다.
1: 네.
0: 예, 이럴 때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선택이 다를 때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걱정하는 것은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인가
1: 네.
0: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삶의 기준을 내 아이한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 네.
0: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죠.
1: 네.
0: 부모의 불안 중에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1: 네.
0: 가끔 보다 보면 사회적 비교나 주변의 시선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 네.
0: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모 세대의 성공 공식이
1: 네.
0: 더 이상 지금 시대의 정답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1: 네.
0: 예. 오늘날 청년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직업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한 사람이 평생 여러 번의 진로 전환을 경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지금은 정해진 길을 잘 따라가는 능력보다도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힘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1: 네.
0: 자녀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과정을 함께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아이는 이미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선택과 도전을 경험하며 성장해 왔기 때문에
1: 네.
0: 넘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스스로 일어섰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또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여기까지 왔기에 그 과정을 떠올려 보면 부모는 아, 이 아이에게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이 있다. 라는 믿음을 좀 가지면서 좀 자녀한테 믿음을 주고
1: 네.
0: 이 믿음이 뭐 근거 없이 락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1: 네.
0: 자녀가 지금까지 보여준 성장의 경험과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 좋겠죠.
1: 네.
0: 그리고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동안 조급함을 내려놓고 곁을 지켜주는 그러한 적극적인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부모가 믿어주고 기다려주면서 아, 내 아이도 분명 자신만의 길이 있다. 막막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이 같이 길을 찾다 보면
1: 네.
0: 좋은 길을 찾아갈 수 있겠죠.
1: 네.
0: 네.
1: 네. 우리 자녀가 취업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 부모가 해결책을 주기보다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부모가 문제 해결자보다 경청자라서 자녀에게 주는 선물은 무엇인지요?
0: 네, 부모는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1: 네.
0: 본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합니다.
1: 예. 네.
0: 어려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아, 좀 이번에는 이렇게 해봐라.
1: 네.
0: 예, 저 회사에서도 그 이력서도 넣고
1: 네.
0: 지원해봐라 이런 조언을 자주 합니다.
1: 예. 네.
0: 하지만 취업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자녀가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1: 네.
0: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는 경험일 때가 많습니다.
1: 네.
0: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충분히 받아들여졌다고 느낄 때 비로소 다시 생각하고 움직일 힘을 얻습니다.
1: 네.
0: 반대로 충분히 이야기하기도 전에 해결책이거나 조언이 쏟아지면 자녀는 아, 먼저 마음을 닫죠.
1: 네.
0: 내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고 있구나. 부모님은 빨리 조급해하고 네. 결과만

0: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1: 네.
0: 자네의 힘듦을 공감해주고
1: 네.
0: 자네의 말을 경청해주는 것입니다.
1: 네.
0: 취업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다.
1: 네.
0: 요즘은 괜찮아?
1: 네.
0: 힘든 부분은 없나?
1: 네.
0: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이러면서 네. 자네가 그 면접을 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1: 네.
0: 그리고 면접 과정에 겪었던 일들을
1: 네.
0: 그냥 그저 일상적인 대화식으로 풀이해 나간 거죠.
1: 네.
0: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수다들을 떨고 말하다 보면 자녀는 아, 내 이 고충을 들어준 사람이 있구나.
1: 네.
0: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부모님은 역시 내 편이구나.
1: 네.
0: 이런 안정감을 가지게 되겠죠.
1: 네.
0: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넋두리를 하면서 막 이렇게 풀다 보면
1: 네.
0: 감정이 풀리고 이러면 자네도 다 말하고 나면 투덜대기도 하죠. 예.
1: 네.
0: 면접관들을. 그러다 보면 돌아서선 다시 스스로 사과하게 됩니다.
1: 네.
0: 그래도 이 부분은 내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하면서 다음번 면접에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심을 가지는 이 말을 하게 되죠. 예. 예. 저도 아이와 공부하면서 똑같습니다.
1: 네.
0: 내가 막 이렇게 다그치다 보면 아이는 입을 닫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냥 제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하다 보면 아이 스스로도 뭐 여러 가지를 막 말하죠. 예, 불만을. 그러다가 감정이 해소되면 사실 돌아보면 내 이 부분을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기초 지식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시험 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다. 똑같습니다.
1: 네.
0: 공부나 취직이나.
1: 네.
0: 그래서 경청은 단순히 말을 듣는 행위가 아니라
1: 네.
0: 자네의 감정과 경험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1: 네.
0: 예, 그 신기하게도 사람은 이렇게 충분히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되죠.
1: 네.
0: 예, 그래서 부모가 아주 급하게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도
1: 네.
0: 자네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1: 네.
0: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부모는 경청자가 될 때
1: 네.
0: 자녀가 받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죠.
1: 네.
0: 실패해도 괜찮고
1: 네.
0: 흔들려도 괜찮다.
1: 네.
0: 예, 결과와 상관없이 나를 믿어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더 잘 나아갈 수 있다.
1: 네.
0: 이러면서 취업 준비 과정에서
1: 네.
0: 자녀는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가게 되죠.
1: 네. 이 자녀의 취업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불안, 죄책감, 무력감 등 부모도 다양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부모 자신이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것이 왜 자녀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부모가 자신을 돌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요?
0: 네. 취업은 자네의 인생에서 정말 큰 전환점이기도 하죠. 예.
1: 네.
0: 여지껏 학업을 마치면서 사회인으로 나가기 전에 큰 전환점이기 때문에
1: 네.
0: 이 자네의 취업을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전 집안의 일이기도 합니다.
1: 네.
0: 네. 그런데 이 과정에 부모가 불안, 죄책감, 네. 무력감, 조급함 네. 이런 네.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1: 네.
0: 이 과정에서 부모가 먼저 자신을 돌보는 관건이 뭐냐면 부모가 흔들리게 되면 자신을 이 자식은 자녀는 더구나 더 흔들리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부모가 자신을 돌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이니 상태, 정서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1: 네.
0: 예, 부모가 불안하면 자녀는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되고
1: 네.
0: 부모가 지쳐있으면 자녀 역시 자신의 어려움을 편하게 얘기하기 못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면접을 더 잘 볼 수 없겠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신의 건강을 돌보면서 사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규칙적인 운동이거나 또 산책을 하거나
1: 네.
0: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취미생활을 이어나가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1: 네.
0: 부모가 자녀의 그 삶을 걱정하느라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면 자녀는 역시 부모를 위로해 주느라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1: 네.
0: 부모가 자녀가 이렇게 취업을 하면서 흔들릴 때일수록
1: 네.
0: 부모 스스로의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다 보면 아, 엄마도 이렇게 잘 살고 아빠도
1: 네.
0: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1: 네.
0: 너도 엄마 아빠처럼 잘 보내고 있을 것이다.
1: 네.
0: 그래서 부모의 삶을 열심히 살고
1: 네.
0: 부모의 인생이 자네의 취업 결과에 하나에만 매달기 위해 온 집안에 딱 그 일을 가지고 흔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0: 그래서 부모가 자신을 돌보는 것은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네. 전체 집안의 분위기에 관계되기 때문에 네. 부모가 먼저 친구를 만나거나 혹은 배우자와 자기의 부담을 덜면서 자기의 정서를 잘 돌보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되겠죠.
1: 네. 네. 시간이 거의 끝나가네요. 우리 자녀의 취업을 돕는 부모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단순히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을 넘어 자녀가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것, 그 긴 여정에서 부모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무엇일까요?
0: 네. 긴 여정 속에서 부모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믿음과 기다림입니다.
1: 네.
0: 예, 내 아이한테도 자신만의 속도가 있고 네. 자신만의 길이 있으며
1: 네.
0: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1: 네.
0: 예,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자녀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곁에서 응원하고
1: 네.
0: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1: 네.
0: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나는 너를 믿는다
1: 네.
0: 라는 한마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나는 너를 믿는다.
0: 네.
1: 아마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연변대학 외국어학원 권미화 교수님을 모시고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앞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철학자 로자는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신뢰는 소유가 아니라 놓아줌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녀의 취업 준비 과정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도록 때로는 헤매고 때로는 넘어지면서도 결국 자신이 발로 걸어가도록 내버려두는 용기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성공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신만의 성공을 정리하도록 돕는 것이 아닐까요?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삶의 노래로 희망의 노래로 거듭나고 있는 민요 아리랑.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된 민요 아리랑. 고소한 중화 전통음악을 널리 알리고 아리랑의 매력을 더 널리 전파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설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 손에 손잡고 아리랑이 지구촌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이란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연면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0: 자,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1: 반가워요.
0: 활기차 넘쳐요. 네. 네. 지난번에 3아리랑을 네. 우리가 가사만 다 쳐고 오도록 했죠.
1: 제가 보니까 A, B, C, D, E, F, G,
0: H
1: 영어로 써놓으니까 네. H까지면 몇 절입니까? 1, 2, 3, 1, 8절. 2, 3, 4, 5, 6, 7, 8절이네요.
0: 네.
1: 세상에.
0: 세상에.
1: 원래 있던 그 절까지 하면
0: 9절.
1: 9절.
0: 네.
1: 네. 세상에.
0: 아, 그럼요.
1: 네. 우리가 네. 또 재미있는 가사를 선발을
0: 했죠.
1: 했으니 9절까지지.
0: 네. 네.
1: 있는 가사를 또 다 했으면은 뭐
0: 한
1: 열몇 절이 되죠.
0: 그렇죠.
1: 네, 네, 네. 너무너무 네. 잘하셨어요. 또 어제 어제가 아니고
0: 어제 같은 한 주가 너무 그러니까 그 리영관 선생님 한 주가,
1: 네, 한 주가
0: 빠르는 게 너무 빠르죠. 어제
1: 예. 네, 너무 지난주. 빨리 지나갑니다. 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0: 네, 그걸 세상을 알 때면 세상이 알 때 되면 시간이 빨리 가요.
1: 그래요?
0: 예.
1: 어제도 벌써 뭐 별로 뭐
2: 반찬 먹고
1: 해놓은 일 없이
0: 예.
1: 6개월이 흘러갔네요.
0: 그래도 해놓은 일이 많잖아요. 아리랑을 보급했잖아요.
1: 아리랑도 글쎄 보급을 마냥 하는 거고
0: 네.
1: 특별히 뭐 26년을
0: 네.
1: 계기로 해서 뭐 특별히 해놓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0: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뭐 그렇다고 뭐 세계 뭐 대공정을 하면 그 눈에 보이지만
1: 글쎄요.
0: 이 사소한 일 같은 건 눈에 안 보이는 건
1: 제가 무슨 만리장성을 쌓겠습니까?
0: 네.
1: 뭐 로켓을 타고 우주를 갔다 오겠습니까?
0: 네. 그러니까
1: 그렇죠.
0: 학생들을 또 많이 또 키워왔잖아요.
1: 네, 네, 그렇죠.
0: 또
1: 맡은 바이모는 열심히 했습니다.
0: 그럼요.
1: 네.
0: 그러면 됐습니다.
1: 네.
0: 그런 또 그 인재들을 육성하는 일 좀 성스럽잖아요.
1: 참여감 좋게 받고.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0: 네.
1: 우리 학생분들도 오늘도 이렇게 일곱 분이 나오셨네요.
0: 네. 지난번에 우리가 그
1: 네.
0: 추첨을 통해서 상 받으신 분들에게는
1: 상 받으신 상 뭘 무슨 상을 드렸나요? 우리가 뭘 드렸어요?
0: 용환 선생님 먼저 가시다 보니까 못했잖아요.
1: 아 그래요?
0: 오늘 해야겠어요.
1: 아 또 뭘 자꾸 이렇게
0: 냉면
1: 냉면
0: 찰떡 네 냉면 찰떡
1: 오늘도 또 이렇게 뭐 다들 이쁘장하게 입고 오셨네.
0: 그럼요.
1: 색 찬란하게
0: 네
1: 뭐 핑크색도 있고 뭐 노란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뭐
0: 그럼요.
1: 흰색 붉은색 뭐 다 있네요. 뭐 오미란 선생님도 오늘 뭐 이렇게 노란 원피스를
0: 네.
1: 이쁘게 하고 오셨네.
0: 그러면 이쁘게 해야죠.
1: 네.
0: 네. 뭐 우리는 오늘 다 칭찬 서로
1: 네, 서로 칭찬해 주는
0: 시간. 동관 선생님 그 의상이 너무 젊어 보인다고 그렇죠. 아까 학생분들이
1: 오늘 좀 신경을 썼어요.
0: 그렇게요.
1: 네.
0: 신경 많이 쓰시는
1: 금요일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0: 네.
1: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0: 네.
1: 방송이 있으니까.
0: 보이는 라디오도 있고.
1: 네. 그렇죠.
0: 그럼요. 뭐
1: 아무거나 입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네. 뭐 저, 옷은 몇 벌 없지만
0: 네.
1: 그 중에서 좀 깨끗한 걸로.
0: 아유, 옷이 의상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1: 의상이?
0: 네.
1: 별로 뭐.
0: 저는 이 보이는 라디오가 없는 날에는 그냥 그냥 그, 그 입는 그 멘티나 네. 입을 수 있는데 에이, 보이는 라디오 있으니까 방법이
1: 그렇죠. 없죠.
0: 예쁘게 해야죠.
1: 그러니까요. 항상 그래서 우리 이 스튜디오는.
0: 네.
1: 활기로 넘치고
0: 네.
1: 네, 향기로 넘치고
0: 그럼요. 꽃향기. 영원
1: 네,
0: 선생님 행복한 거예요.
1: 저만 뭐 행복합니까?
0: 네.
1: 다들 같이 행복한 거죠.
0: 네, 꽃밭 속에서
1: 네.
0: 네.
1: 그러나
0: 네.
1: 그 요즘에
0: 네.
1: 그 날씨가 이제 갑자기 막 더워지고 이러니까
0: 네.
1: 그 음식 섭취하실 때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럼요. 위장염 네. 많이 또 네. 찾아드는 그렇죠. 절기죠.
1: 제가 한 며칠 전에 급성 위장염을 만나가지고 네. 정말 힘들었어요.
0: 다양한 경험을 하시네요. 네.
1: 다양한 경험을 네. 해봐야죠. 뭐 길지도 않은 그러니까, 인생이.
0: 그러니까 그날에 왜 냉면을 우리 그 청한다고 했잖아요. 아, 오늘 다 가버리시니까.
1: 아,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0: 오늘 약속 지켜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위장염을 네. 더 위장염이
1: 그래서
0: 안 걸려요.
1: 네. 그 여러분들도 음식을 드실 때 네. 꼭 제때제때 해서 드시고 그 묵은 음식 절대 드시지 마시고
0: 묵은 음식 드셨어요? 네. 상한 거?
1: 아니 아니 저는 뭐 묵은 거는 안 먹었는데 그리고 또 찬 음식 갑자기
0: 그럼요. 네.
1: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막 찬 음식을 갑자기 막 드시거나 그러지 말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0: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또 있어요?
1: 네.
0: 또 있습니까?
1: 뭐 할 말이요?
0: 네.
1: 할 말은 뭐 내일까지 해도 다 못하지.
0: 뭐 아리랑을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건강 교류, 건강 정보.
1: 왜냐하면 첫째도 네. 건강이요, 둘째도 건강. 그 가사는 없네.
0: 영아 선생님의 가사인데요.
1: 제가
0: 넣어야죠. 네.
1: 왜냐하면 제가 그 갑자기 그렇게 막 아프니까
0: 네.
1: 하루를 그렇게 죽게 아팠습니다 정말. 네. 근데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드냐면 아,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구나.
0: 그럼요. 네.
1: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날은 정말 생각은 뭘 해야 될 일이 가득한데
0: 네.
1: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3: 좀 빠졌어요.
1: 살이 좀 빠졌죠.
3: 예. 네.
1: 요즘 죽만 먹고 살아서 그래요 지금.
0: 근데 워낙 또 감기랑 아주 친한 네, 사이인데 그렇죠. 거기다 위장염까지.
1: 그래서
0: 친하지 마세요.
1: 그래서
0: 담배는.
1: 여러분들 네. 정말 건강.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또 더군다나 네. 이 더위에 건강을.
3: 그러니까 저 젊었으니까 저렇다요.
2: 우리는 자꾸 알습니다.
3: 젊으니까 네. 젊으니까.
2: 모른다.
0: 아니, 저는 급성위장염 되니까요.
1: 제가요.
0: 감기랑 친한 사이잖아요.
3: 그 지나가고.
1: 그 냉장고에서
0: 갑자기 찬 음식을.
1: 찬 음식을 꺼내서 그대로 막.
0: 아,
1: 먹었더니
3: 우리 아들들도
1: 그런 게 없어.
3: 광채한테 위장염이라서 머리가 잡사도
0: 자, 보세요.
1: 역시
0: 본인 건강 관리는
1: 역시
0: 본인이.
1: 제가 부실한 겁니다. 네.
0: 잘 하시고요. 네,
1: 제 예. 건강.
0: 자, 잡쌀떡이랑 여기 있잖아요.
1: 합시다.
0: 네. 닭골물 잡쌀떡이랑 드시면서
1: 여러분들,
0: 오늘 또 사마리랑 불러봐요.
1: 네, 삼.
0: 네.
1: 참 그 사마리랑.
0: 네.
1: 들으면 들을수록 네. 흥이 나는 사마리랑.
0: 그럼요.
1: 네. 가사말을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우리가 하는 방송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20년, 30년, 40년, 50년 뒤에는 이 가사가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그 후대들한테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사 수집을 했잖아요. 너무나도 대단한 일을 지금 하셨잖아요.
0: 그럼요.
1: 지금은 네. 모르지만.
0: 네. 나중에는.
1: 그렇죠. 네. 한 50년 뒤에 이 가사를 부르는 분들이 꼭 있을 겁니다.
0: 그럼요. 전해져 가는 거죠.
1: 전승을 하는 것이 우리의 네. 목적이니까 또.
0: 네.
1: 그래서 기념으로다가 우리 오미란 선생님께서 쭉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 예, 박수.
0: 기념으로.
1: 네, 기념으로. 또 본인이 스스로 장구를 열심히 또 치시면서 너무너무 또.

0: 보십시오. 잠시만요. 처음에 아리랑 가사 없어요.
1: 네, 후렴은 아리랑 아리랑 기억나시죠?
0: 네. 네.

0: 8절까지 잘했어요.
1: 잘했어요.
2: 길었어.
0: 숨 차게.
3: 네, 그럼요.
4: 아니, 근데
0: 숨이 차세요?
4: 아니, 괜찮아요?
0: 아니, 괜찮죠?
4: 괜찮죠?
0: 그럼 아직 8절쯤이야, 뭐. 20절 해도 뭐.
4: 재밌잖아요. 네네네. 1절 하기에는 좀 아쉬워서.
0: 그러면 장단을 잘 살리면서 자 이번에는 제가 무슨 지금 그 네. 사회자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4: 그럼요.
0: 이번에는 네. 우리 학생분들께서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쭉 불러보겠습니다.
3: 네. 오, 다 같이.
0: 오, 다 같이. 그게 장난이 아니지.
4: 그럼요.
0: 그리고
4: 후렴 같이
0: 여러분들이
4: 하니까요.
0: 다 같이 함께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한 절씩 돌아가면서 부르겠습니다.
5: 1절씩.
0: 네, 한 절씩. 한 절, 1절, 2절, 3절, 4절.
1: 두도 뭐, 전부 시간 에이 왔어.
0: 괜찮아요. 8절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보면 금방 따라 배웁니다.
4: 그럼요.
0: 네,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선율이 굉장히 쉽게 와닿잖아요.
4: 그렇죠.
0: 그렇죠.
4: 네.
0: 네. 안 그렇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0: 네, 그렇지요.
5: 노래하겠습니다.
4: 네.
0: 자, 해봅니다.

0: 잘하셨어요.
1: 오, 처음 하셨는데.
0: 네, 너무 잘하시네.
1: 그럼요. 네. 조금 헷갈리는 야. 부분이 있다면 네. 호려모는 아리랑 아리랑 이렇게 네. 내려가고 1절에 사슬을 네. 들어가서 올라가잖아요.
0: 본절은 쳐야 됩니다. 네. 네. 선율을. 자 그리고 뭐 또 제가 또 안내를 네.
1: 그럼요.
0: 계속해서
1: 진행하세요.
0: 진행해야죠.
1: 네네네. 네, 네.
0: 여러분들이 또 불렀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부르고 싶은 절만 골라서 부를게요.
1: 아 그래요?
0: 네.
1: 네.
0: 여덟 절을 다 부르자면은 너무 뭐라 그럴까? 길어서.
1: 괜찮아요. 네.
0: 네, 제가
2: 다 부르십시오. 야.
0: 다.
1: 1절부터. 네. 그러면 우리
0: 저성을 제가 저는 저성을 좀 고쳐서 해야 돼요. 네.

0: 골라서 불러봤어요.
1: 네. 재밌죠. 어때요? 너무 좋죠.
0: 제가 보기에 재밌는 가사.
1: 네. 다 재밌어요. 네. 다 재미있는데.
0: 다 재밌죠.
1: 그죠. 네. 자, 이제는. 네. 진행을 또 해야죠.
0: 해봐. 제가요.
1: 하세요. 네.
0: 진행을 하자면. 이제는, 이번에는 이제 시간이 지금 얼마나 지나갔죠? 시간을 보면서.
1: 시간 괜찮아요.
0: 아, 괜찮아요.
1: 네.
0: 우리 학생분들.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한 절씩 돌아가면서 어미란 선생님이
1: 네.
0: 모두 8절이니까
1: 네.
0: 아니 여기 있는 절까지 하면 9절이니까 네. 우리 오늘 사람이 딱 맞아요.
1: 네.
0: 그렇죠?
1: 네.
0: 어? 그러니까 이제
1: 그러니까.
0: 한 사람이 한 절씩
1: 네.
0: 한 사람이 네. 한 절씩 하고
1: 네.
0: 마지막 절은 다 네. 같이 하고
1: 네.
0: 다 같이 합창으로
1: 네.
0: 아리랑 교실은 우리의 사랑을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다 같이 하고 어미란 선생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1: 저는
0: 아리랑 강남은 천리나무도.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자 네. 순서를 제가 다 정해드릴게요. 우리 반장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서
2: 오늘부터 내려오겠어요.
1: 이렇게.
0: 아 그렇게 할래요?
1: 그럼요.
0: 네.
2: 오늘부터.
0: 오늘부터. 알았어.
2: 중간부터 빨 빠지게.
1: 그럼요.
0: 반장 선생님.
1: 그냥 이렇게 쭉 순서대로 갔다가.
0: 반장 선생님이 잘하시니까.
1: 아 예.
0: 예. 잘하시니까 첫 사람으로 하라는 거지요.
1: 괜찮대요. 예.
0: 괜찮아요.
2: 오른쪽부터 왼쪽부터.
1: 그럼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세요.
2: 왼쪽부터지.
1: 네네네.
0: 저쪽부터 하세요.
1: 예.
0: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저쪽부터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여기 그 이쪽에서 끝나면 바로 뒤로 넘어갑니다.
1: 네.
0: 네네.
1: 네.
0: 뭐지?

0: 맞추셨어요.
1: 100점.
0: 네. 네.
1: 다들 너무 잘 배우셨네요.
0: 가사말을 넣어도
1: 자기가 쓴 네. 가사를 또 부르니까 감회가 새롭죠.
0: 그렇죠.
1: 우리 반장선생님. 반장선생님 어느 가사 쓰셨나요?
2: C. 네. ABC.
1: ABC를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쓴 가사를 부르셨네요.
2: 아니. 응? 난 장백산.
1: 아, 장백산?
2: 이렇게 하면 내가 부르겠는데.
1: 아, 그랬구나.
2: 선생님 자기가 불렀습니다.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아, 묘하게. 선생님. 그렇지. 그랬구나. 자기가 쓴 가사 한번 불러보세요.
0: 예.
2: 아우. 괜찮다, 내 지금.
1: 괜찮다.
2: 기침이 그 낭나고.
1: 아, 그랬구나. 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2: 네, 없습니다.
1: 네. 알겠어요.
0: 아니, 요즘은. 그 목 상태도 안 좋은 분들 계세요.
1: 안 좋고요.
2: 네. 아니요. 네. 다 좋습니다.
1: 어떻게.
0: 네. 네. 네. 그러니까.
1: 날씨가 네. 더우니까
0: 그럼요.
1: 저도 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0: 네.
1: 네. 조금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그러니까요.
1: 사람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2: 더 끊어지?
0: 네.
2: 어째 자꾸 끊어.
0: 에어컨을.
1: 너무 사람이 네. 여름 되면 겨울이 그립고 겨울 되면 여름이 그립고
2: 네.
0: 그렇죠.
1: 네. 네.
2: 예. 맹이 안 나온다.
3: 그래서
0: 아, 그래요.
2: 다 노래 좋고.
0: 노래를 부르면 또 힘이 네. 나잖아.
2: 작년엔 한 번도 꾸지 않았어. 분명히 별나게 자꾸 쿵표를 꿉니다. 그래, 더부 죽겠습니다.
0: 아깝다. 아, 그게 바람이 있으면 오히려 앉으신 학생분들한테 직통으로 오니까. 예, 사실 그래서 저는.
1: 찬바람 맞으면 감기 드실까?
0: 예, 감기 걸리시면 또 안 되잖아요.
3: 찬바람
0: 예. 그래서 아. 그 이런 더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더워도 뭐
1: 네.
0: 흥겨운 노래. 근데 이걸 좀 빠르게 속도 네. 한 번만 빠르게 해서 시간이 얼마 없어요.
1: 빠르게 하면은요.
0: 네.
1: 구수한 맛이 없어요.
0: 구수한 맛이요.
1: 네.
0: 지금
1: 덩덩덩덩 이게 구수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0: 네.
1: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빨리 했거든요.
0: 네.
1: 네.
0: 없어요.
1: 아리랑 아리 이렇게 하니까
0: 네.
1: 장단이
0: 너무 빨라서
1: 네, 제가 집에 돌아가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너무 빨리 하니까
0: 네.
1: 그 깊은 맛이 하나도 없고
0: 네.
1: 그렇더라고요.
0: 아, 그래서 너무 느리지도 말고
1: 덩덩 따쿵따 덩덩 따쿵따 덩 네.
0: 그 너무 느리면 또 더 그렇죠. 졸리다고 하실까 봐.
2: 네,
0: 네. 그렇죠. 그럼요.
1: 네. 근데 장단을 노래... 살리려면은 속도를 조금 늦춰야 네. 될 것 같아서 좀 늦게 했습니다.
0: 다...

0: 이러니까.
1: 아니, 그러면 안 되고.
0: 이잖아요.
1: 바닷물 탕. 하세요. 가사가 어때요?
2: 어깨는 조금.
0: 그렇죠. 속도 조금만. 네. 아유, 한 절만 하세요.

0: 빠져올 것 같네요.
1: 그렇죠. 그렇죠. 너무 느려도 네. 지금 젖어 있는 상태에서. 네.
2: 아니 그래도 네. 뭐 오늘 보니까 괜찮죠? 여러분들이 이 8절을 네. 다 아우. 이제 터득을 하셨으니까 네. 너무 기분 좋습니다.
1: 잘하셨어요.
2: 네네. 어 선생님도 벌써... 기분 좋죠.
1: 그럼요. 네. 저는 매일 좋아요.
2: 네, 매일 좋아요.
1: 그 금요일 특히 더 좋습니다.
2: 그래요. 그럼 다음 금요일을 기대해 봅시다.
1: 그럼요. 네네. 그래서 은근히 지난 아까도 지난주를 또 어제라고 아, 얘기하는 그렇구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다음 주를 또 손꼽아 그러니까. 기다리는 건 네. 오래 시간이 걸리지만
2: 내일 만난다고 예, 생각하고
1: 내일 만난다고 생각하면 네.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2: 그럼요.
1: 네. 자,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리용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하셨어요.
1: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3아리랑 연변 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3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장소는 준이의 정황을 알아보려고 포로 련장 한 사람과 병사 몇 사람을 찾아 방으로 데려왔다. 포로들은 겁에 질린 나머지 뭘 물어보기만 하면은 다들 벌떡 일어나 차례차례

사슬로 더듬거리었다. 황선은 하는 수 없이 포로들을 앉혀놓고 홍군이 어떤 군대인지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결국 홍군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군대라는 말이 먹혀들었는지 포로들로부터 준희의 정황을 낱낱이 들을 수가 있었다. 준희는 적들의 한계사에 병력이 지키고 있다지만 이미 활에 놀란 새였다. 류참모장은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보라고 했지. 포로들의 도움을 받으면 준희 성문을 손쉽게 열 수가 있을 텐데 말이야. 포로가 200명이나 돼 옷도 넉넉하고. 이렇게 생각한 황소는 적의 연장에게 물었다. 우리는 곧 준희를 치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준희 성문을 열어주기만 한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포로 연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우리한테 베풀어주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겠지요. 황소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정치처 간부를 불러 로자로 쓰자며 포로들에게 은전 샛잎씩 나누어 주었다. 홍군은 시퍼런 얼굴이 머리는 빨갛고 사람들 심장을 파먹는 마귀라고 하더니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주는 정말 몰랐습니다. 포로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0: 장소는 서둘러 한동정을 깨웠다. 가참 기막힌 생각인데. 한동정은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소리쳤다. 이 일은 김오래한테 맡기는 게 좋겠지?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이니까 뜻밖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만약 속임수가 먹히지 않으면 거세게 공격해야 하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돼. 두 사람은 김오래를 불러 계획을 난리한다. 그는 아이처럼 들떠서 주우했다. 한동정이 말했다. 이건 놀이가 아닙니다. 아주 진짜처럼 꾸며야 합니다. 김우래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는 련부에 돌아가 사람들을 모은 뒤에 변장을 시키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한 사람씩 불러 어디 허술한 데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았다. 다들 대나무 배낭을 메고 손에 대나무 가방을 두니 제법 귀주군대 같았다. 그런대로 만족스러운 차림새였다. 지휘부는 중요한 작전인 것만큼 정찰패를 이련에 딸려보내기로 결정했다. 출발을 앞두고 김우래가 단지휘부를 찾아왔다. 건의할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한동정이 말했다. 단에 있는 나팔수 20-30명도 같이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나팔수가 그렇게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게 뭐 뿜뿜 빠빠 올리야 기세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 친구 제법 엉큼한 데가 있군. 어? 한동정이 웃으면서 참모를 보고 나팔수 소대를 불러오라고 했다. 곧 구리 나팔을 맨 소년병들이 달려와 빨간 비단 댕기를 날리며 김오래를 따라 기세도 높이 출발을 했다. 김오래는 포로 연장을 앞세우고는 그 뒤에 바짝 붙어 걸었다. 그는 뒤에서 총을 들이대는 것이 영마음에 걸려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해볼까 하고 포로 련장의 어깨를 툭툭 치며 물었다. 노형은 고향이 어딥니까? 동제요. 그는 김우래를 힐끔 보더니 선선히 대꾸했다. 올해 나이가 얼마죠? 어휴, 만둘입니다. 그럼 집에 있는 게 나을 텐데 군대는 못하러 돌아갔답니까? 아우님은 모르겠지만은 주서성하고 왕가리리 다 우리 고향 사람입니다. 그래서 덕이라 좀 볼까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오래됐습니까? 벌써 20회가 돼갑니다. 20회인데 겨우 연장밖에 못 올라갔단 말입니까? 말이 나오자마자 부로 연장이 울분을 쏟았다. 아휴, 아우님 밥 벌어먹기가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뒤를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할 수가 없지요. 오늘 총에 맞아 죽은 그 영장은 탄장 처남인데 입대한 지 며칠 안 돼서 내 상급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 작자들 따라서 귀조에서 사천으로 쳐들어갔다가 다시 사천에서 귀조로 쳐나오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 고생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놈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한테서 아편을 심으라고 하고는 그걸 광서에 내다 팔아 총을 사지요. 그걸 미천삼아 군대를 누리고 저희 세력을 키운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또 백성들 피땀을 짜내가지고는 그 돈을 외국은행에 꽁져놓죠. 그러니 홍군에 온다 해도 누가 그 작자들을 지키자고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까? 그나저나 그날 아우님들은 수마를 타고 오강을 건넜다던데요. 아니 로형, 우리 홍군한테 진짜 수마가 있다고 믿는 겁니까? 김오래가 웃으며 물었다. 다들 그러던데요.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지위구에서는 사흘 뒤에나 올 거라던데. 홍군은 심계수를 지나 준위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계림에서만 볼 수 있는 작은 산들이 많아 풍경이 퍼그나 아름다웠다. 하지만 준위를 기습하러 가기에 전사들은 나는 듯이 걸음을 옮기느라 경치를 눈에 담을 겨를도 없었다. 날이 저물자 또 비가 한바탕 내리었다. 길이 어찌나 질척거리는지 넘어지는 사람이 숱했다. 여기저기 흙투성이가 된 전사들이 많았다. 전사들의 걸음이 더뎌지는 듯하자 김우래가 서두르라고 막 한 소리를 하려는데 그만 집신의 진흙이 벗겨지고 말았다. 갈 길이 바쁘다 보니 한숨부터 나왔다. 귀조의 진액은 어찌나 끈끈한지 집신의 풀처럼 딱 달라붙어 떼어내려면 꽤나 애를 먹어야 했다. 그는 숨을 모으고는 있는 힘껏 당겨보았다. 하지만은 집신 허리만 뭉텅 끊어져 나갔다. 김우래는 화가 치밀도록 치밀어 동강난 집신을 내 동댕이 치며 욕을 퍼부었다. 젠장! 내 집신이 그렇게 마음에 들면은 그냥 가져가라고! 그는 다른 천사들처럼 맨발로 걷기 시작했다. 두 시간쯤 걷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멀리 등불이 보이었다. 김우래는 얼른 걸음을 멈추고 등불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긴 뭐 하는 데입니까? 조니성입니다. 불 켜진 데가 아마 남물일 겁니다. 그럼 얼추 다운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김우래는 사창을 포로 연장의 등에 가까이 들이대며 말을 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김우래는 정찰패를 불러놓고 서남 쪽에 있는 병정산을 가리키며 지시했다. 저기가 홍화강이라는 곳인데 조니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죠. 몰래 가서 보초를 없애버리세요. 정찰패는 포로 몇을 데리고 홍화강으로 갔다. 김우래는 이른 앞에 와서 소리를 낮춰 말했다. 동지들 침착해야 합니다. 절대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는 부대원들에게 할 일을 꼼꼼히 이루고는 손을 저었다. 자, 뛰시다. 김우래는 포로 연장 앞세우고 달리었다. 다른 포로들도 뒤따라 준이 남문 쪽으로 힘껏 내달리었다. 철벅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어지럽게 거리를 울렸다. 성문의 등불이 점점 가까워지었다. 갑자기 거무직직한 그림자가 앞에 나타나더니 묵직한 외침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요? 그러더니 절커덕절커덕 총격발기를 쳐치는 소리가 들리었다. 포로 연장이 잠깐 머뭇거리자 김우래가 총으로 등을 쿡쿡 찔렀다. 포로 연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형제들 쏘지 말게. 쏘지 마라. 우리는 심계수의 구양단이야. 그래, 구양단이라고? 산호기는 안 지키고 여긴 못하러 왔나? 공산군이 쳐들어왔네. 우린 꼼짝없이 포위돼서 몽땅 끝장이 났어. 영장도 죽었다고. 우리 연만 간신히 포위를 뚫고 나왔다니까. 어서 문을 열게. 빨리 들여보내달라니까. 뭐? 공산군이 쳐들어왔다고?
1: 성루에서 겁에 질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때 누군가 물었다.

0: 벌써 2, 3일이 지나야 온다 하지 않았나? 2, 3일이라니 공산군은 수마를 타고 왔단 말이야. 소문도 못 들었나? 총칼도 안 들어가는 철갑옷까지 입었다고. 싸우려면 어림도 없어.
1: 그럼 좋아. 내 열어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게.
0: 김우래가 흡족해서 문이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루에서 사나운 욕지거리가 터져나왔다.
1: 제기다. 죽고 싶냐?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문을 열었다가 공산군이라도 들어오면 내가 책임질 거냐?
0: 이어 철썩철썩 뺨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우래가 보루 연장을 툭 치면서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성노인은 저놈은 누굽니까? 연장일 겁니다. 겁을 먹지 마세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로형은 제대로 본때나 보여주세요. 김우래가 길을 또 거주어왔다. 그러자 포로 연장이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1: 우에는 네 놈은 누구냐?
0: 우에서도 록록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1: 너야말로 누구냐? 나는 구양탄의 왕연장이다. 설마 날 모른단 말이냐?
0: 그러자 대관은 말투가 꽤 누그러들었다.
1: 저는 이탄 1연의 마패장입니다. 제가 딱히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이 터지면은 제 선에서는 책임질 수가 없는 노릇이니 그렇습니다. 고향탄이라면은 탄장의 첩이 몇인지쯤은 될 수가 있겠지요.
0: 김우래가 포로 연장 곁에 서서 또 속삭이었다. 이럴 때는 더 세게 나가야 하는 겁니다.
1: 뭐 첩이 어쩌고 저째? 이 마가놈이 척범이나 알아야지. 네 놈이 눈이 멀어도 대단히 멀었구나.
0: 포로 연장은 목소리를 더 높이었다.
1: 더 꿈을 대다가는 너 아주 혼날 줄 알아라. 더 시끄럽게 시간을 끌면은 아예 문을 부수고 들어갈 터이니까.
2: 좋습니다. 좋아요. 열지요. 곧장 열겠습니다.
0: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손전등 몇 개로 아래를 쭉 비추어 보았다. 하지만 비춰본들 하나같이 김우래가 깐깐하게 심사를 해 제법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귀주 군대인 데다가 때마침 내린 비로 해서 진창길에서 흙투성이가 된 참인지라 그야말로 의심할 나위가 없었다. 손전등 불빛이 머리 오를 몇 차례 휘젓고 지나가자 배잔병들도 장단을 맞춰 쓰고 있던 귀주 군대의 모자를 치면서 마구 욕을 퍼부었다.
1: 제기랄, 우리가 고향탄인지 아닌지 두 눈을 뜨고 똑똑히 보란 말이야.
0: 마패장은 마침내 결단을 내리었다. 좀 지나 묵직한 성문이 삐걱삐걱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우래는 고생을 했다며 포로 연장의 어깨를 툭툭 치고는 앞장서서 성문 앞으로 걸어갔다. 큼직하고 무거운 빗장이 빠지면서 높고 두터운 성문이 삑 열리었다. 진작 총알을 채우고 총칼까지 꽂은 배잔병들이 성문 안으로 우르르 쓸어들어갔다. 문을 열던 병사는 그때까지도 놀람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3: 저기 공성문 어쩌면 그렇게 빠르냐? 어?
0: 맨 앞에 선 전사가 그를 덥석 잡으며 말했다.
4: 그건 알 것 없고 이 어르신이 바로 공산군이니 어서 무기를 버려라.
0: 이어 사람들이 성 안으로 돌격해 들어갔다. 마패장은 일이 흘러지는 걸 알고 다급히 기관총을 잡으려 했지만 먼저 홍군이 쏜 총을 맞고 쓰러지었다. 나머지 병사들은 벌벌 떨면서 다투어 투항을 했다. 김우래는 나팔수 2, 30명을 곧장 성루 여기저기로 보냈다. 그러고는 기세 좋게 온 존인성을 울리는 돌격 나팔 소리에 맞춰 면을 거느리고 시가지 한복판에 있는 적의 사지위부로 달려갔다. 시가지에 들어서니 귀주 군대가 어수선한 틈을 타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있었다. 문을 부수는 소리, 욕소리,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어지럽게 들려왔다. 녹이 충천한 김우래와 전사들이 경기관 총 내에 갈기자 귀조 병사들은 머리를 쏴주고 도망치었다. 땅에 금이며 은장신구가 너저분하게 흩어지었다. 홍과강 우에

0: 신호탄 세 발이 울리었다. 정찰패가 고지를 점령한 것이다. 김우래는 대를 맞추어 적의 사지위부를 공격해 보로 수백 명을 붙잡았다. 나머지 적들은 북문으로 나가 루산관 쪽으로 도망을 취한다.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던 홍군들이 우르르 성난으로 들어와 남은 적들을 모두 무찔렀다. 1935년 1월 7일 아침 해가 하늘을 선홍빛으로 물들이며 아스라하니 떠올랐다. 귀주군대가 온갖 나쁜 짓은 다 저질러 놓아서 진저리가 난 준희성 시민들은 홍군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순두부와 국수 같은 귀주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잇따라 문을 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소문으로만 듣던 홍군이 이제는 바로 눈앞에 있었다. 온 마을이 기대차 술렁거리었다. 웬 싱거운 사람이 그랬는지 김오래가 묵고 있는 집에 분필로 커다랗게 수마사령부가 여기 있노라라고 써놓았다. 그 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생기었다. 김우래가 피곤해서 한숨 푹 자려고 벼르며 누웠는데 이른 새벽부터 밖이 어찌나 떠들썩한지 잠을 설치고 말았다. 무슨 일인가 해서 일어나 보니 문 앞에 사람들이 북적거리었다. 청년들과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김우래가 나오자 웃으며 수군거리었다.
1: 저기 봐, 살인이야, 여기 나왔어. 저 사람인가 봐. 저는 좀 봐, 진짜 부리부리해.

장편 소설 대장정 1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 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 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 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건뇌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근뇌 보신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뇌 보신환 우리 요즘 들어서 이렇게 소개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흥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증상을 쭉 들어보면은 확실히 나도 이게 치매 걸릴까봐 항상 걱정하는 바이라고의 기억력이 이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졌고 특히 금방 하고 돌아앉은 일을 더 기억 못하겠다 이런 분들 많죠. 또 이런 분들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기억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압이 높거나 혹은 저혈압이거나 혹은 골다공증이 많이 나오거나 소변이 작거나 만성신염, 만성요도염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 질병치료에서 이 치매가 온다 해서 꼭 이 뇌과병원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치매가 오는 원인, 기억력이 떨어지는 원인 또 특히 우리 금방 한 일을 잊어먹는다 이거는 우리 치매 제일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자면 바로 근뇌 보신환 같은 약을 써줘야 됩니다. 우리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조직에서 나타나는 많은 질병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이겁니다. 그 원인은 콩팥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은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냅니다. 그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꼭 우리 이런 근뇌 보신환을 좀 여기서는 장기적으로 쓸 걸 제창드립니다. 이런 질병들 하루아침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이런 골수가 적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또 기혈 부족이 있다 할 때는 이런 골수를 뇌에서 올리다 전달하지 못합니다. 기와 혈이 부족이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 보신환은 기와 혈을 보충하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될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고 또 콩팥이 기능이 좋아지자면 비위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콩팥이 좋아지면은 따라서 좋아지는 장기는 간입니다. 그 다음 콩팥이 나쁘다

0: 할 때, 나쁘다 할 때 따라서 나빠지는 장기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질병들을 종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끔 25미나 되는 25가지 중약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저희를 이 건네 보신안을 쓰신다 할 때, 우리 이런 기운격 방면에서 수소 먼저 알립니다. 그렇게 그저 금방 한 일도 잊어버려서 아무것도 기억 못했던데, 네, 지금 그 방면에서 효과 본다 이거죠. 사실 건네 보신안은 잡숫기도 편합니다. 그 따미왈이 아니고 조그마니 녹두알처럼 이렇게 수미완처럼 만든 약입니다. 한 봉지에는 15알 정도 들어가 있고, 우리 한 통에 24봉지 있기 때문에 한 통 갖고 12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몸이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0: 네.
2: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0: 네, 말씀 주시오.
2: 네. 저는 이제 방송을 띄우니까 마침 건네보시면 하는 들었으니 선생님 강의를 이제 많이 못 듣고 이제 첫부터 들었는데, 저는 어떤 증상이 있는가 하면 귀도 나쁘고 손도 나쁘고 허리에 지장에 어떤 때는 흔들거리기도 하고 얼빠나기도 하고 조금 기억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네보시면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서 전화합니다.
0: 네, 첫째 비위가 나쁜 사람들 콩팥이 다 허해진다. 콩팥이 기능이 나빠지고, 이런 콩팥이 기능이 나빠지면 뇌에 와서 또 이런 뇌경색이라든가 뇌조직 위축이라든가 알츠하이머성 혹은 도파민이 분비되는 중뇌 흡질이 줄어든다거나 많은 문제가 생기죠. 이런 면에서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OTC 약이가 건네보신환입니다. 쓰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2: 한 통에 값은 얼마입니까?
0: 498원이고 24봉지가 들어가 있으면서 12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2: 그래 마야지. 12터 싸면 무슨 우대 있습니까?
0: 우대 있습니다. 요즘에 우대 있습니다.
2: 배달 받으십시오.
0: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고.
1: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네, 5012797.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하루에 두 번 잡수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좋기는 식전에 잡수십시오. 특히 이 비싼 약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비싼 약들은 낭비 없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될수록이면 다 흡수되게끔 이런 잡수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추천드리는 거는 땅이엔수입니다. 미지근한 물에 0.9% 되는 소금물을 땅이엔수라고 합니다. 이런 미지근한 소금물에 잡수면 흡수가 그냥 잡수기보다 잘 된다 이 말입니다.
1: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3: 예, 저도 이제 지금 방송을 새로운 약 방송 듣는데, 지금 이게 이제 위에서 말씀한 선생님 말씀 강의 내려볼까 하니 이게 저 약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 소변도 좋고 이 기억력이도 좋고, 예. 그다음에 저 요새는 이 약간 여러 가지 어쨌든지 이 몸에가 이 좀 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내게 지금 합당한 이게 내 증상한 게 지금 이게 소변도 그렇고 어쨌든 신장도 또 황황하면서 되고 여러 가지 증상이 따오는데, 그 이야기가 좀 어떻게 하는가.
0: 예, 그렇게 황황하다 할 때는 주로 우리 심장에 심지체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지체세가 있는가.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피가 부족하고 이 혈액을 순환시켜줘요. 그러니까 심장이란 이 발동기가 잘 돌아가자면 기와 혈이, 심장의 기가 충분해야 되고 혈이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황황하고 불안하고 심혈문란이 나오는데, 그냥 심장약만 써서는 효과 못 보던 분들 이 약을 쓰게 되면 먼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누군지 쫓긴 것처럼 불안하고 잠이 아여든 게 해결된다. 또

0: 뜨거리 연골이 농부라는 이런 약재가 들어가고 사인 그다음에 단조인 이야기 다 들어가나서 가슴이 황황하고 불안하고 눈이 쫓겨가고 불면증이 있다 이런 분들 처치하고.
1: 아, 잘 알았어.
0: 네, 진짜 잘 아시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우리 그런 25미 중약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25가지 중약제를 따지고 보면 다 비싼 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귀한 약제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꼭 말씀드릴 거는 원지, 산조인, 사인, 병골 이런 약들은 그냥 우리 임시구급으로서는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나 이런 대신에 쓸 수 있는 중약입니다. 따라서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냥 수면제 같은 거는 그냥 오늘 먹으면 자고 내일 안 먹으면 또 못 자고 이런 세월이 장기적으로 가면은 자꾸 수면제 먹은 사람들 정신 상태가 오리버리하고 기억력이 뚝 떨어지죠. 이건 치료약이 아니란 말입니다. 임시구급약이죠. 그런데 우리 중약제에서 원지라든가 산조인이라든가 사인이라든가 당귀라든가 연골이라든가 이게 다 신경 안정시키면서 이런 신경문란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우리 몸에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신경이라는 게 이게 문란이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신경 문란이 생긴다 할 때는 신경이 미조신경 그다음에 뭐 우리 여러 가지 식물 신경 문란 이런 면에서 문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장기적으로 해봤댔자 사람이 모조리 됐다 이렇게도 말하죠. 불판해집니다. 이런 신경 안정제만 수면제만 자꾸 쓰고 우울증 치료요 이다 다른 약이 없단 말입니다.
2: 네. 다음 분이랍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3: 예. 예. 또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지금 건네 보시고 하는 지금 다다고 그랬다.
0: 예.
3: 예, 예, 그니까, 허리도, 이때니까, 예쁜 방면에, 이때니까, 경우 이렇게, 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 어금니, 지금 또 한 70 넘었습니다.
0: 예.
3: 예, 예, 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머리도 또 항상 어지럽고, 예, 이렇게, 뭐, 항상 이렇게, 생하다 할까, 맨날 그랬다.
0: 예.
3: 그래갖고, 이번에, 예. 이 광, 예, 그러니까, 금리가 시원한 사장인데, 또, 열광 사장에는 열광상 내통증가?
0: 열도가가 도둑입니다.
3: 아, 연속광들인가?
0: 예, 그리고 분의 QCV의 또 아웃광들입니다. 예. 이래 담은 한 분들은.
3: 아, 글쎄, 이렇게 예. 사달해서, 네, 지선아, 뭐, 사달해서 들어간다. 그럼 그거 어떻게 제대로 찍고, 이제 이모지 배달하면 되겠습니까?
0: 예, 다 배달하면
3: 되겠 나오기도 부채로.
0: 예, 이제 전화 드립니다. 예,
3: 예. 예.
0: 예, 아니면 예, 501-2797로 지금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3: 아, 502 QCV.
0: 예, 8가구 드리는데 9가구 들으시오.
3: 아, 그럼까? 오, 예. 좋습니다. 예, 예, 지금 전화하겠습니다. 예. 502-2797. 예, 알겠습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지금 임상에서 보면은 환자분들을 접촉해 보면은 제일 치료가 어렵고 제일 문제가 생기는 병이 뭔가 하면은 신경문란입니다. 우리 몸에는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4: 네, 선생님 건네보시오 안에 담은 합시다. 나 이 당뇨 이 순의 소리 이 몸이 나빠져가지고 소리 이 자꾸 그 다음에 거품도 나가고 피부만 나가면 이용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0: 네.
4: 예, 이 어제 그래그런도 소화도 아이디지, 이, 또 요구리는 뭐 있는데, 또 요구리 어제 자꾸 키운단 말입니다.
0: 네.
4: 이런 데다 끝내보지 않으면 어떻겠는가, 내 담은.
0: 일단, 당뇨가 있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뇨병성 신염이 제일 무섭습니다. 물론 혈관성이죠. 다 이 혈관이 끈적끈적한 혈탕 때문에 절바지고 굳어지고 해서 사실 코파지도 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성 신염이라는 게 뭐 당뇨병성 눈병, 당뇨병성 뭐 심장병 외에도

0: 당뇨병성 신염이 아주 무섭습니다.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우리 피가 끈적끈적 하던 게 끈적끈적 되지 않습니다. 피가 맑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합병증 치료에서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이제
0: 목소리 좀
1: 닮아지죠?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예, 예. 이게 전화번호 얼마입니까?
2: 5012797번입니다.
1: 5012797번이 예, 감사합니다.
0: 예, 치료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문란이 생기면서 병이 치료해야 되는 거 제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이 그냥 니까 병원 간다거나 약국에 가서 수면제를 싸먹는다거나 혹은 심장이 벌렁된다고 그냥 신경안정제 뭐 신다한이라든가 메톨로얼이라든가 이런 약 잡수면 이제 빌려는 합니다. 잡수면 네. 또 많이 낫고
2: 땀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3: 무슨 수고를 하신다.
0: 네.
3: 문자 안에 좀 담아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애기가 애기 고마워가지고. 네. 뭐, 자꾸 나왔는데 지금 효과가 뭐 그닥지 않아가지고, 발달도 지금 잘 못 쓰고, 지금 붙어 있어가지고 이래서, 이런데 이거 끝내 복수 안 쓰면 어떻게 하는가 담아내 봅니다.
0: 네, 그런 사람들 직접적으로 좋죠. 푸이라는 게 이게 대부분 우리 머리 혈관이 막히는데, 그 머리 혈관이 막히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런 걸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쓰면은 벌써 머리 중풍 환자들 항상 머리가 뻥합니다. 그래서 안개꼴도 낀 것처럼 정시안하고 환자 자체도 아주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약을 벌써 한 개 요정 써보시오. 머리가 맑고 정신합니다. 예, 그리고 재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3: 좀 대답하다고 한다게 뭐.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이런 신경성 문제, 우리 제발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하자, 이 말입니다. 그 치료 방법에서 우리 건네보신화를 추천드립니다. 약이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벌써 진귀한 약종들로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산동 뚱어 어조 제약공장, 이 우리나라 세계적으로도 알아보는 제약공장입니다. 역사도 깊고 명의도 대단하고 지금 현재 3,600명이 직공을 갖고 있는 양치입니다. 국가기업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생산한 건네보신환 일반 건네보신하고 틀립니다. 약이라도 효과가 독특하고 또 오래 쓰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서 좋은 건네보신환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작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어제 이어서 우리 계속 그 내용에 따라서 방송 드린다 할 때 어제는 제가 우리 신선부조라는 데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신선부조가 있게 되면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 걸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분들 많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입은 마르고 마른 기침이 나고 조금만 이 특히 요즘 같은 이 봄이 돌아오는 건조한 계절엔 더 할 겁니다. 자꾸 입이 말라서는 밤에 잘 때

0: 이 옆에다 물을 놓고 잔다 이러죠. 물을 한 모금씩 일어나서 먹는다거나 입에 문다거나, 근데 그게 임시구급이지 또 계속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머리에 열이 올라가서 머리가 항상 휑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정신이 나고 이 코안도 마르고 이런 분들, 이게 상릅니다. 위가 덥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분들 아래는 또 냉합니다. 아, 너무 마르니까 이거 조금 증거하는 약을 쓰자. 특히 이러면 심장열, 폐열이 다 쓰이니까 이 정신말이나 먹으면 좋단 말입니다. 감각이. 그런데 이 정신말은 계속 먹고 나니까 또 도로 손발은 시리고 특히 발이 착하서는 5월에도 양말을 신고 있어야 되고, 그래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맨날 발이 시려서 고생하게 되죠. 이게 발만 시린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배꼽 아래를 해서 하철로 해서 다 시립니다. 배꼽 아래 하면은 우리 여자들 본다 할 때는 제일 큰 자궁이 있습니다. 지금 자궁 진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단초암이요, 자궁암이요. 이게 다 이 찰 때, 몸이 찰 때 생기는 병입니다. 그 다음 남성분들 전립선염, 그 다음에 또 방광염, 심지어 전립선암, 방광암, 이게 다 차서 생기는 겁니다. 냉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발만 시려서 뭐 양말을 신어서 해결할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왜서 이 병이 생기는가? 이게 바로 이 콩팥이 허하고 이래서 간열이 세지고, 특히 콩팥이 허하다 할 때는 음이 허한가 양이 허한가, 보통 이런 사람들 음양이 다 허합니다. 수왕쉬. 네. 두 가지가 다 허하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나도 지금 뭔가 뭐 방송 듣고서 지금 연기 깡고 배고 먹습니다.
0: 네.
2: 먹을 때는 어째 먹는가 하면 삐치 부르던 이야기, 어찌시 이야기 돼서 별로 안 드는 이야기였거나 부작용도 적재해서 그래서 지금 좋다 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확실히 효과 좋습니다.
0: 네.
2: 벌써 먹은 맛을 한달 훅 지나니까 눈이 깔깔하고 뿌옇게 보이고 그냥 뭔가 눈이 건조했댔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그거는 맹확히 간열이 시든 사람이란 네. 말입니다.
2: 그냥 건조해서 눈이 뻣뻣했댔습니다. 근데 우선 그 주사 다 나와서 없습니다. 저는
0: 네.
2: 빤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눈도
0: 네.
2: 그리고 콩팥이 허한지 소변이 실실실실 나가고 기침을 치러도 나가고 웃어도 크게 웃어도 나가고 예. 어제 네. 빨리 걸어도 힘들어도 콜 나가고
0: 빨리 걸어도 나가고 예. 무거운 거 들고 빨리 예. 걸어도 안 되고.
2: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좋아졌어. 어제 가끔씩 그래서 어제는 그게 다 나아졌습니다 저는.
0: 예, 그럴 겁니다.
2: 예. 그리고 또 소화 안 되면서 그냥 예. 꼴꼴이 자주 나고 그리고 혓바닥이 그냥 그러니까 대단 두부로 하면 혓바닥이 살짝 설탕 그래서 영 텁텁했댔습니다.
0: 네.
2: 근데 그게 설태도 싸버려서 소화용 인간 잘 된다.
0: 그런 그죠? 사람들이 바로 이 한기가 중초에 뭉쳐있기 때문에
2: 네.
0: 우리 몸에 열기하고 이 바람, 이 풍한 네. 습 이게 어디가 뭉친단 말입니다. 순환하지 네. 못해서. 예. 그러면 해가 설태하였습니다.
2: 예. 네. 그리고 뒤에서 소리 유행 소리 세게 나는데 그냥 유행 소리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딱 자다가 유행 소리 나는 소리 자지 못하겠을 때다. 그래서 네.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 막 아프고 혈압이 올라가면 이랬던 게 지금 뒤에서 소리 덜 나니까 나 엉덩이 혈압 엉덩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머리 뒤에서 아예 아픈다 저는.
0: 네.
2: 예, 그 중에서 많이 좋아지고 뭔가 뭐 먹던 중간에서 이게 제일 최고 약 같습니다. 내 먹던 중간에서는 진짜.
0: 네.
2: 그래서 내 지금 이게 오랫동안 저는 한 6달 거의 먹으니까 계속 더 먹자고 아무래도 오늘 또 배달 받아야 되겠습니다.
0: 네.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
1: 네. 맞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한 사람들. 만병이 원인입니다.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콩팥이 질병, 비뇨기 계통의 질병, 고가병, 그러지 않으면 또 실면증, 심내혈관 질병, 이게 다 옵니다.
1: 네.
0: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네. 네.
0: 영지 이간 고개고 어쩌면 1년은 3달이면 1년 먹습니다.

그래, 작년부터 이제 가서 1년 먹고 나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야기. 예. 그래, 어디 믿어가 전이 이렇게 자꾸 눈이 거의 이 손바닥이 발바닥이 말라들고, 그래, 마지막에 가서는 이온 피부 다 말라들어 꼼짝 못하겠습니다. 손을 자꾸

0: 반다더니 벌써 야 어제 이게 말라든 이게 없어졌는가 싶어 생각 영 기분이 좋았을 때다 깨고 신발
1: 몸에 진액이 돈단 말입니다. 예, 진액이 안 되는 약
0: 그렇습니다. 예. 그 방면은 정말 진짜 말라든지 영향이 좋았을 때다. 그리고
1: 예.
0: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피부에 좀 이렇게 얼굴색이나 이런 피부색을 우리 몸이 피부색을 놓고 보니 좀 이렇게 윤기남이 좀 이렇게 이래 젊어진 이런 피부 같다는 이런 감각을 줄게까 기분도 좋고 눈은 오랫동안 뭔가 확실히 이득입니다. 좀이 환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이 무식이 떠댕인 것도 예 다는 없으나 이제도 좀이 연해지고 예 어제는 좀 좋습니다. 부인께서 많이 나서줬습니다. 예, 그래, 내 이하고, 전문이랑 싸긴 싸는데, 우리 또, 사촌 오빠도 이렇게, 어디 저기 상에서 갔다 온 게 조금 간이 나쁘다지. 간이,
1: 네.
0: 그 알코올 중독이란가, 그거 알코올 주식이랍니다. 네. 근데 이거 먹으면 어쩜 좋겠다 생각.
1: 알코올 중독이든, 그 다음에 지방이 간에 쌓였든, 스트레스가 쌓였든, 그 다음에 약에서 오는 약물성 이런 독이 쌓였든, 그 독을 해독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 여러 가지 병이 오죠.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약이가 영지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오색영질로의 이 약을 꼭 드시라 하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래서 우리 간을 치료하자면 꼭 먼저 좋아져야 되는 게 콩팥입니다. 콩팥을 치료하고는 간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성, 간성 이게 다 이 우리 중에서 도리가 있는 말입니다. 쌍둥이 형제처럼 붙여서 말하지 않습니까? 간하고 콩팥이니 치료도 그렇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따스한 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민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번째 곡은 최선수 작사 김민환 작곡의 쉼표 인생입니다. 마음이 쉼표처럼 잠시 쉬고 다시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노래했습니다. 유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전용일 작사 황영아 작곡의 연길 커피입니다. 따뜻한 연길 커피처럼 버거운 감정을 담은 이 곡을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대학 작사 리동민 작곡의 세월을 당겨 보자를 준비했습니다. 추억 속의 아름다운 세월을 그리워하며 함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따뜻한 노래입니다. 방송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허미란 작사 박광준 작곡의 내 고향 시냇물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의 시냇물처럼 평온하고 아름다운 마음 노래한 이 곡에서 향수의 정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니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 곡은 한하나 작사 김기천 작곡의 우리 연변입니다. 연변의 아름다운 모습과 애정을 담은 이 노래를 염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김동진 작사 라송도 작곡의 살기 좋은 우리 연민을 준비했습니다. 연민에서 사는 행복을 담은 노래로서 살기 좋은 연민의 아름다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춘단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리성비 작사 최학산 작곡의 내 고향 나팔꽃입니다. 고향의 나팔꽃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향수를 노래한 이 곡을 이상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전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황공표입니다. 우메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초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뇌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뇌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걸입니다. 뇌행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풍경이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는 온기라고 합니다. 낯선 길에서 건네받은 인사, 작은 식당에서 나눈 정겨운 대화, 그 모든 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이유는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여행 가이드는 여러분의 여행이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마음속에 오래 간직할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연길 수상시장 최신 소식에 따르면 새 수상시장이 7월 18일 시험 운행을 하게 됩니다. 시장 운영 질서를 한층 더 규범화하고 안전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시민과 관광객, 업주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 및 경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7월 16일부터 원 수상시장은 전면 폐쇄하고 2026년 7월 18일부로 새 수상시장이 시험 운영에 들어갑니다. 새 수상시장 주소는 연길시 삼꽃거리 2599번 원수상시장에서 북쪽으로 1km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더 넓고 더 깨끗한 공간으로 변신해 시민 여러분과 관광객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는 새 수상시장. 새 수상시장의 오픈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여름 연길 인민공원 연못의 연꽃이 활짝 피어 은은한 향기가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면 찬란한 조명이 하나둘 불을 밝히고 분홍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연꽃과 반짝이는 수면은 한 폭의 시적인 여름밤의 그림을 펼쳐냅니다. 시민들은 연못가를 거닐며 연꽃을 감상하고 사진에 추억을 담습니다. 상쾌한 저녁 바람과 그윽한 연꽃 향기가 코끝을 스치면 도심 속 더위는 잠시 잊혀지고 싱그러운 자연과 여유로운 밤의 정취가 마음까지 시원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길 인민공원의 여름밤 연꽃 풍경을 전해드렸습니다.

연변 음식은 청산과 록수가 빚어낸 자연의 보고입니다.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대자연의 선물을 가장 조화롭게 담아내는 예술이자 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매운 듯 시원하고 달콤한 듯 깊은 여운을 남기는 연변의 맛은 그 자체로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정성스러운 손길로 빚어진 연변의 특색 음식들은 다지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향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쌀을 씻고 어머니가 정성스레 버무린 김치 한 포기 그리고 형제 민족이 하나 되어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 꽃을 피우는 훈훈한 인심까지 그 모든 순간이 연변의 맛을 완성합니다. 여행 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우리는 음식을 넘어 그 음식을 빚어낸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맛보려 하는데요. 연변의 특색 음식과 특산품이 간직한 깊은 향기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연변의 맛 코너에서는 연변 특색 음식 도토리묵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토리묵은 조선족의 전통 음식으로 특히 여름철 별미죠. 도토리묵 무침은 도토리묵을 가장 대표적으로 즐기는 방법인데요. 오늘 시간을 통해 도토리묵을 만드는 방법부터 그 유래와 효능 그리고 맛있는 도토리묵 무침을 만드는 법까지 다루겠습니다. 먼저 도토리묵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토리묵을 만드는 관습은 산간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참나무가 풍부했던 그 옛날 매년 가을마다 많은 도토리를 수확할 수 있었고 이는 사람들의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토리묵은 쉽게 상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먼 길을 여행할 때 휴대하기 좋은 식량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도토리묵은 조선족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 도토리묵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토리묵은 도토리 전분으로 만든 젤리 형태의 음식입니다. 하지만 도토리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이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토리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번 물을 갈아 우려내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전통적인 제조 과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을에 땅에서 죽거나 나무에서 털어낸 도토리의 껍질을 벗기고 속살을 갈아 주황갈색의 걸쭉한 반죽 상태로 만듭니다. 이것을 페이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큰 물통에 넣고 저어주면 섬유질과 전분이 분리되는데 채로 걸러낸 후 전분이 섞인 물을 가만히 놔두면 탄닌이 물로 확산됩니다. 이 우려내는 과정은 페이스트의 탄닌 함량에 따라 달라지며 유해물질을 완전히 빼내기 위해 물을 여러 번 갈아주는 작업을 반복해야 합니다. 탄닌이 제거된 전분 페이스트는 흰색에 가까운 색을 띠게 됩니다. 이후 전분이 완전히 가라앉으면 물을 따라내고 페이스트를 트레이에 담아 건조시킨 뒤 가루로 만들어 보관합니다. 다음으로 간편한 조리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시중에서 도토리묵 가루가 판매되고 있어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토리 가루와 물을 1:5 또는 1:6의 비율로 섞고 소금을 약간 넣은 뒤 약한 불에서 걸쭉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저어줍니다. 농도가 진해지고 큰 거품이 올라오면 불을 끄고 기름을 살짝 바른 용기에 부어 식혀 굳히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도토리묵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식재료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연변의 맛 코너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연변의 특색 음식인 도토리묵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도토리묵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도토리묵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서 우리 몸에 다양한 이점을 주는 건강식품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토리에는 단백질 4.4%, 탄수화물 44.5%, 유지 3%가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기질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도토리 분말 수용액은 생체 내에서 항산화 효능을 발휘하여 노화에 따른 세포 손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분들로 인해 도토리묵은 중금속 배출, 콜레스테롤 배출, 노화 방지, 알코올 분해, 위장 보호, 지혈, 다이어트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조선족은 여름철에 도토리묵을 즐겨 먹는데 이는 열을 내리고 몸을 식혀주는 효능이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홍역, 인후염, 입마름, 땀띠, 다래끼, 담낭염, 변비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도토리에는 탄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 많이 먹으면 변비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침샘을 자극할 수 있는 새콤달콤한 도토리묵 무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토리묵은 대부분 도토리묵 무침의 형태로 즐겨먹는데 쫄깃한 식감의 도토리묵에 새콤달콤한 양념장이 더해져 입맛을 돋우는 최고의 밑반찬입니다. 준비 재료로는 도토리묵과 함께 오이, 당근, 양파, 깻잎, 상추 등의 채소를 취향에 따라 준비하고 양념장은 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식초, 설탕, 참기름, 통깨로 만듭니다.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법은 먼저 시중에 판매되는 도토리묵을 뜨거운 물에 3분 정도 데쳐 깔끔한 맛을 낸 뒤 먹기 좋은 크기로 납작하게 썰고 채소는 오이, 당근, 양파를 채 썰거나 얇게 썰며 깻잎

겉과 상추는 적당한 크기로 뜯어서 준비합니다. 이어서 그릇에 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식

있는데 도토리 묵이 쉽게 부서질 수 있으므로 너무 세게 묻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솔솔 뿌려 마무리하면 완성입니다. 네, 지금까지 연변 특색 음식 도토리 묵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위지리행객들께서 연변에 놀러 오시면 꼭 이 특색 음식을 맛보시어 그 깊은 향기와 맛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여행은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되지만 진짜 여운은 돌아온 뒤에 더 깊게 남는 법입니다. 찰나의 풍경 속에서 느꼈던 설렘, 낯선 이들과 나눴던 짧은 대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에 조용히 스며들어 내일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새롭고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프로기획과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윤걸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우리에게는 커다란 기쁨과 감사함이 아닐까요? 최근 작사 박연춘 작곡의 방성길 가수가 부른 장수타령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어머니의 포근한 등에 업혀 자란 그 시절의 따뜻한 추억과 그 등에 담긴 한없는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라면서 김영택 작사, 김창근 작곡의 차미령 가수가 부른 어머니의 잔등을 전해드립니다.

부부는 평생을 함께 걷는 동반자입니다. 백년 해로는 부부가 오래도록 함께 아름답게 늙어가자는 아름다운 약속인데요. 박흥률 작사, 조영룡 작곡의 한초로 조미란 가수가 부른 백년 해로 하자요를 전해드립니다.

여성이인창, 김일량 작사, 김일한 작곡의 김매화, 김은화 가수가 부른 웃는 얼굴, 우는 얼굴을 전해드립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반복되는 가사와 육아, 집안일로 가득한 평범한 일상, 매일 똑같은 하루가 지루하고 무겁게 느껴질 때, 짧은 한 줄의 글, 좋은 한 권의 책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겨주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돌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 네, 오늘도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주부 도서관과 함께 따뜻한 책 여행 떠나면서 먼저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이금입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나눌 책은 미국 최고의 자기개발 전문가 제임스 클리어가 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네, 이 책 벌써 제목만 들어도 뭔가 해볼만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모두 새해가 되면 또 월 초면 결심하잖아요. 올해는 이번 달은 운동 꼭 가자. 올해는 이번 달은 책 꼭 읽자. 올해는 내일부터 일찍 자자. 이런 다짐들. 그런데 한 달만 지나면, 아니 며칠만 지나면 어느새 예전으로 돌아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곤 하죠. 왜 그럴까요? 의지력이 부족해서요? 아니면 원래 인간은 나약해서요?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해 전혀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 앞에 얼음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방은 영하 4도입니다. 천천히 온도가 올라갑니다. 영하 3도, 영하 2도, 영하 1도. 이때까지 얼음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0도가 되는 순간 얼음이 녹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이 책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직선적으로 나타나길 기대하지만 현실에서 노력의 결과는 대부분 그렇게 오지 않죠.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이 쌓이고 있는 중인 겁니다. 저자는 이 구간을 잠재력 잠복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포기하느냐 버티느냐가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책이 말하는 성공의 방정식을 짚어볼까요? 그것은 바로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저자는 중요한 개념을 하나 꺼냅니다. 바로 목표와 시스템의 차이죠. 우리는 대부분 목표에 집착합니다. 살을 빼겠다는 목표, 책을 쓰겠다는 목표. 그런데 문제는 목표를 달성한 순간 우리는 종종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거나 아예 목표를 이루지도 못합니다.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죠. 반면 시스템은 다릅니다. 목표가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라면 시스템은 게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핵심 조언은 이것입니다. 목표를 높이지 마라. 시스템의 수준을 낮춰라.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체계를 먼저 만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당신을 움직이는 숨은 엔진 같은 거죠. 우리는 보통 결과를 바꾸려고 합니다. 체중계의 숫자, 연봉, 성적. 하지만 진짜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정체성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금연하는 두 사람을 예로 들어볼게요. 누군가 첫 번째 사람에게 담배를 권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아니요, 저 지금 담배 끊는 중이라서요.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뭔가 다르게 들리죠?

첫 번째 사람은 여전히 자신을 흡연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잠시 끊는 종일 뿐이죠.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정체성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규정해버린 겁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행동 변화의 세 단계 중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은 결과도 과정도 아닌 정체성이다. 진짜 변화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믿음이 바뀔 때 일어납니다.

저자는 습관의 메커니즘을 아주 단순하게 네 단계로 설명합니다. 신호, 열망, 반응, 보상. 이 네 가지인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위챗 알람이 울립니다. 이게 신호입니다. 누가 보낸 거지?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지죠? 이게 열망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집어둡니다. 이게 반응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읽고 궁금증이

해소되죠. 이게 보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습관은 이 네 단계를 거쳐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네 단계에 대응하는 행동 변화의 네 가지 법칙을 제시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씩 짚어볼까요?

먼저 분명하게 만들어라. 우리는 숙권을 만들 때 너무 모호하게 시작합니다. 올해는 책을 많이 읽어야지 라는 식인데요. 올해는 책을 많이 읽자가 아니라 나는 매일 밤 9시에 침대에 누워서 책을 한 페이지 읽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로 실행 의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면 이행률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또한 이미 있는 습관 후에 새로운 습관을 얻는 습관 쌓기 전략도 효과적인데요. 커피를 내린 후에 1분간 명상하겠다. 뭐 이런 식이죠.

다음으로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인간의 뇌는 도파민에 의해 움직입니다. 도파민은 즐거울 때보다 즐거울 것이라고 예상될 때 더 많이 분비되는데요. 좋은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들려면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과 묶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 드라마를 보고 싶다면 페달을 밟을 때만 드라마가 나오게 장치를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유혹 묶기 전략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라는 조언도 이 법칙에서 나옵니다.

마음으로 하기 쉽게 만들어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게으르죠. 최소 노력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러니 환경을 쉽게 설계하라는 것인데요.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미리 눈에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운동 가방을 현관에 준비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과 나 사이의 마찰을 줄이라는 뜻이죠. 반대로 나쁜 습관은 하기 어렵게 만들면 됩니다.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본다면 리모컨 배터리를 빼서 다른 방에 두라는 거죠. 저자는 특히 2분 규칙을 강조하는데요. 새로운 습관은 처음에 2분 이하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매일 운동하겠다가 아니라 운동화 끈을 묶겠다 해서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우리의 뇌는 지연된 보상보다 즉각적인 보상에 훨씬 민감한데요. 그런데 좋은 습관들은 보통 보상이 먼 미래에 있습니다. 운동하면 몇 달 후에 살이 빠지고 몸이 튼튼해지죠? 하지만 나쁜 습관은 보상이 즉각적입니다. 담배 한 대 피우면 스트레스가 바로 해소되는 것 같은 느낌처럼요. 그래서 좋은 습관에도 즉각적인 만족감을 더해주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적은 계좌에 해변 도시 여행 자금이라고 적어두고 커피 한 잔을 건너들 때마다 그 돈을 그 계좌에 넣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성과가 동기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 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법칙은 그대로 뒤집어서 나쁜 습관을 끊는 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보이지 않게, 매력적이지 않게, 어렵게, 불만족스럽게 만들면 됩니다.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1830년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출판사와 계약한 원고 마감일을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계속 친구들을 만나고 다른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모든 옷을 조스에게 주면서 큰 옷장 안에 잠가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건 큰 숄 하나뿐이었어요. 밖에 나갈 옷이 없어진 그는 집에 틀어박혀 오직 글쓰기에만 몰두했고요. 결국 파리의 노트르담을 마감보다 2주일이나 일찍 완성합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집행장치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내가 나쁜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당장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죠.

한 가지 방법은 습관 계약입니다. 자신의 특정 습관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대가를 정하고 지켜봐줄 파트너를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운동을 안 하면 아내에게 100원을 지불하겠다. 이와 같은 거죠. 누군가가 지켜본다는 것. 그리고 금전적 손해라는 이 즉각적인 고통은 나쁜 습관을 끊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의 가장 큰 적은 실패가 아니라 지루함이라고요. 처음에 새로 시작한 습관은 흥미진진하죠. 그런데 그게 일상이 되고 더 이상 새로운 자극이 없을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여기서 전문가와 아마추어가 갈립니다. 전문가는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분이 나쁠 때도 하는 사람인데요. 동기가 없을 때도 일정을 따라하는 사람이죠.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루함과 사랑에 빠져라. 우리는 너무 큰 변화를 꿈꾸다가 좌절하곤 하죠. 하지만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 책은 말합니다. 변화는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작은 습관들이 모여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 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좋아하는 책 한 페이지만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내일 아침 일어나서 운동화 끈만 묶어보시면 어떨까요? 작은 시작이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내일로 데려다 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책 나눔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습관 하나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주부 도서관이었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전정예,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삶이 멈춰선 듯이 보이거나 오히려 과거로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의 시기가 바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흔들림을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불확실한 시간을 이겨내며 자신도 몰랐던 힘과 용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뛰어넘을 힘을 발견한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삶이 불안하거나 초조해질 때면 그것이 가져다줄 힘과 용기를 그려보며 묵묵히 버텨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글과 함께 마음의 응원을 전합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남의 글 한 편 보내드리겠습니다. 돌격 앞으로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나도 그랬다. 내가 부족한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더 힘을 주고 더 밀어붙이고 더 잘하려 애썼다. 그게 맞는 삶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수록 여유는 멀어졌다. 항상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달리고 있으니 쉴 틈이 없었고 나는 그걸 아직 부족해서라고 해석했다. 조금만 더 채우면 조금만 더 잘하면 그때는 여유가 생길 거라고. 하지만 비교는 멈추지 않았고 부족함도 끝이 없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였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여전히 힘이 들까? 그때 처음으로 들은 말이 있다. 힘을 내는 게 아니라 힘을 빼야 해. 이해가 되지 않았다. 힘을 빼면 더 뒤처지는 게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도 아주 잠깐이라도 나만의 여유를 벌어보자고 마음먹었다. 여유는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믿어보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부족한 게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생각, 꼭 지켜야 하는 규율이 아니라 내가 편한 선택을 해도 된다는 허락, 화를 내는 나도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는 나도 괜찮다고 인정했다. 그렇게 조금씩 힘을 빼기 시작하니 일을 할 때도 바로 밀어붙이기보다 한 발 물러서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피곤한 날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편안함이 생겼다. 그제야 알게 되었다. 여유는 무언가를 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쥐고 있던 힘을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었다. 나는 더 힘을 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너무 힘을 주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리고 내가 찾고 있던 여유는 더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순간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 여유에 관한 감수를 담은 글 한 편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의 두 손은 어떤 상태인가요? 꽉 쥔 주먹인가요? 아니면 양손을 쫙 펴서 끌어안으려는 자세인가요? 여유는 무언가를 꼭 쥐고 있을 때보다 힘을 빼고 하나씩 놓기 시작할 때 찾아오는 것이라는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이어지는 글입니다. 김영희의 그 시절 우리 집 냉장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마당 우란, 땅 위에도 땅 속에도 커다란 천연 냉장고를 여러 대나 둔 동네에서 소문한 부잣집이었다. 투피 냉장고. 집벽에 붙여진 헛간이 봄 가을에 많이 쓰는 투피 냉장고다. 황토에 볕짚을 골고루 섞어 물로 개어 벽돌 모양을 낸

나무털에 다진 후 벽돌처럼 굳힌 재질을 두피라 부른다. 두피를 만드는 날은 집집마다 애들을 데리고 진흙을 밟고 다지는데 아이들은 일손을 돕는다기보다 진흙투성이가 돼 엄마의 뒤치닥거리를 늘려줄 뿐이었다. 그래도 엄마들은 그런 아이들을 입으로는 소리 지르며 뭐라 하면서도 얼굴엔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다. 엄마, 아빠와 같이 온종일 진흙놀이에 지친 아이들은 도랑물에 진흙탭이 몸을 대충 씻은 채 초저녁 단잠에 골아떨어지곤 했다. 마당에 늘어놓은 두피가 바싹 마르면 온 집 식구가 힘을 합쳐 헛간을 지낸다. 애들이 고사리 손으로 낑낑대며 두피를 한 장씩 날라오고 아빠는 엄마가 퍼주는 황토 점착제로 착착 벽을 쌓아 올린다. 집을 한 채 지어 재산을 누린 셈이었다. 뒷마당에 닭 10마리 정도 길렀던 우리 집은 닭장과 헛간 사이에 작은 구멍을 내고 닭들이 헛간에 놓은 바구니에 알을 낳게 했다. 매일 금방 난 따끈따끈한 달걀을 한두 개씩 거두어 올 때의 그 설렘은 뭐라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찼다. 설 음식 전용 냉장고. 12월이 되면 집집마다 한 달 내내 설 음식 준비로 분주하다. 몇 시간씩 기차나 버스를 타고 어르신이 계시는 큰 집에 모여 설을 쉬는 풍습 때문에 음식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든다. 박낙관에서 쌀을 빻 가래떡 스무 탈에 이상 만들고 시루떡을 한 솥씩 지며 오일장에서 돼지별과 피를 받아와 순대를 한 달씩 한다. 물만두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솜에 걷어붙이고 천 개 이상 빚는다. 반죽을 눌러 일정한 크기로 납작하게 만드는 일을 분배받은 나는 거의 끝날 무렵이면 감각을 잃을 정도로 엉덩이가 베기고 쬐꼬만 손바닥이 얼얼하게 아팠지만 다음번에 끼워주지 않을까봐 한 번도 투정 부린 적 없었다. 그런 음식은 만드는 그날 한 끼 배불리 먹고 몽땅 얼려서 두피 냉장고에 넣어 얼려두고 명절 전날부터 먹기에 아이들은 항상 설날이 오기를 손까봐 기다리곤 했다. 친척들이 돌아가면 냉장고에 보관했던 음식은 거덜내고 친척들이 메고 온 음식들로 그 자리가 채워진다. 엄마는 가끔 나더러 순잣집에 음식을 한 사발씩 들려보내곤 했고 순잔에도 꽁꽁은 꽁리나 참새를 들려보내오기도 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왁자지껄 함께 만들고 비좁은 밥상에 비비고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더 깊어지는 맛, 풍족했던 마음들,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들이었는지 그땐 미처 몰랐었다. 엄동설에는 집마당을 둘러싼 나무 바자가 말짱 로천 냉장고로 변한다. 꽁꽁 얼린 시라기, 옥수수가 바자에 주렁주렁 걸리고 명절 때면 집쪽을 향한 바자굽에 돌멩이처럼 땡땡은 감, 사과배가 한자리 차지한다. 바자 사이에 끼우 올린 집에서 어른들과 같이 만든 옛가락, 당후루, 물에 사탕가루와 식초를 타서 올린 자작 아이스크림, 사탕가루 물에 소다를 넣고 수없이 저어 만든 달고나는 이 냉장고에서 제일 인기는 아이들 간식거리였다. 문득 바자 사이에 숨겨놓았던 옛가락을 찾지 못해 눈물을 뚝뚝 떨구던 동네집 남자애가 생각난다. 마트급 냉장고. 여름철 쉽게 상하는 음식, 겨울철 생으로 먹을 음식이나 남새, 과일은 모두 땅속 냉장고로 직행한다. 마당에 성인의 키 두 배 깊이로 땅굴을 파고 돌로 내면을 쌓은 김치움은 용량이 엄청 크고 사시장철 쓸 수 있는 마트급 냉장고다. 초겨울 골목길에 산더미처럼 무져놓은 배추, 무가 진풍경을 이룬다. 당시 겨울에 먹을 유일한 채소였기에 집집마다 충분한 양을 장만하기 때문이다. 햇볕에 늘어놓은 배추가 시들시들 건기가 들면 김장 만들기 잔치가 시작된다. 별 양념 없이 소박하고 깔끔하게 담근 배추김치, 깍두기, 채지, 영채김치, 마늘 찌는 크고 작은 김치독에 담겨 이 냉장고에 모셔진다. 그때 김장이 약간 짠 고니는 기온 변화와 관계없이 쉬지 않고 이듬해 봄까지 먹을 수 있게 하려는 엄마들의 지혜에서 찾아내야 할 것이다. 1년 동안 먹을 김장을 만들어 이 냉장고로 모시는 날이면 이웃집에서까지 일손을 도우며 야단법석을 떤다. 가을이면 생신한 배추, 무, 감자, 고구마도 벽면에 빼곡히 자리를 틀고 앉는다.

엄마의 자존심, 김치움의 모양, 우만의 크기, 장독 개수, 남세령이 그 집에 불을 보여주는 척도였던 까닭에 엄마는 아빠한테 부탁해 운문의 양철을 씌워 다른 집보다 문이 더 멋있고 튼튼하게 보이게 했다. 짐이 땅에 닿기도 전에 얼어붙는 추운 날씨, 김치우매가 먹을 걸 꺼내오는 일은 지옥같은 일이었으나 우매에서 사과배 한두 개, 새콤달콤한 동치미를 꺼내오는 재미에 나는 가끔 울며 겨자 먹기로 옴심부름을 하곤 했다. 천연 이어컨 삼북 더위에는 우미 천연 에어컨 노릇을 톡톡히 했다. 짐을 구는 더위에 대문이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은 곧바로 우무로 직행했다. 한참 동안 시원한 땅속 기운을 받고 땀을 들인 후 새콤 시원한 동치미 한 사발을 후루룩 마시고 나오기도 한다. 완벽한 냉방 역할을 하는 이 천연 에어컨 덕에 에어컨의 애자도 모르던 시절 우린 이 자연 냉방 시스템으로 여름을 시원히 보낼 수 있었다. 따뜻한 냉장고, 온갖 양념을 다 넣고 만든 요즘에 빨갛고 먹음직스러운 배추김치가 몇 가지 양념 없이도 소박한 손맛 덕에 은은한 분홍빛을 띠고 쨍하고 깔끔한 맛을 내는 명품 음식, 옴김치 앞에서 명함도 못 내미는 것은 김치움의 신비한 발효, 신선도 보장 기능, 거기에 조상들의 생활 지혜가 어우러졌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지금 집 한 면을 꽉 차지한 다양한 기능을 가진 냉장고를 볼 때마다 전기도 안 쓰고 습도, 온도 조절도 필요 없고 용량 제한도 없는, 거기에 수리하거나 새 것으로 바꿀 필요도 없는 그 시절의 천연 냉장고가 눈앞에 떠오르고 그 시절의 애틋한 가족의 형제와 훈훈하게 오고 가는 이웃 간의 정, 추억이 그대로 담겨져 있던 그 천연 냉장고에 더 정감이 가면서 마음이 서서히 따뜻해져 온다. 삼북 더위가 한창인 요즘 마음에 와닿는 글 한편으로 지난간 시절에 따뜻하고 훈훈했던 풍경을 그려보게 됩니다.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풍요로움의 공간이었던 그때 그 시절의 천연 냉장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 그 시절을 함께 지나온 사람들과의 행복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불어 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북경 시간으로 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동포 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

0: 6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 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8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6월 초다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우리의 삶은 한 잔 술과도 같습니다. 쓴맛, 단맛, 그 모든 맛이 어우러져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리현숙의 글입니다. 술은 달다. 제목을 쓰고 보니 너무나도 거창한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마시는 술은 진짜로 달다. 여자가 뭔 술타령인가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는 술이 좋다. 아버지는 술꾼이셨다. 생전엔 매일마다 반주술을 마셨다. 식사를 거르셔도 술은 챙기는 그런 분이셨다. 질푼 알각잔에 소주를 찰찰 흐를 것처럼 부어서는 잔을 들지도 않고 고개를 숙여 마시곤 했다. 술을 좋아해서인지 술 친구들도 자주 집으로 부르셨다.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 술안주 갖추기가 힘들어서 친구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잔소리하지만 그런 말이 아버지에게는 먹히지 않는다. 덕분에 우리는 돼지고기 한 점이라도 더 얻어먹을 수 있었고 그 멋이 좋아 술 마시는 아버지가 좋았다. 반대로 어머니는 술을 마시지 않으셨다. 맥주 반 잔쯤 하셔도 얼굴이 빨개 나셨다. 간에 알코올을 해독하는 성분이 없다나 그렇게 들은 것 같다. 그런 걸 알기에 친구분들은 어머니에게 술을 권하시지 않는다. 그런 어머니는 왁작한 술상에서 늘 이방인으로 보였다. 어머니를 많이 닮아서인지 오빠와 동생은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그런 두 분의 유전자를 아주 고르게 이어받았는가 보다. 술을 아주 즐기지만 술만 마시면 알코올을 해독시키지 못하는지 얼굴이 빨개 난다. 그런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좋지 않다지만 나는 술을 아주 좋아한다. 내가 처음 술을 접한 것은 초중 3학년 졸업식 때였다. 졸업식이 시작되자 처음엔 학부 형이랑 선생님들의 눈치를 봐가며 가만가만 마시던 술이 선생님께서 오늘만은 마셔도 괜찮다는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너도 나도 술병을 꺼내들었다. 그날만은 모범생, 문제생이 없었던 것 같았다. 그 후 사회로 나와서 조금씩 마시던 술이 홀로 여행사를 차리고 나선 점점 더 많이 마시게 되었다. 결혼하고 나선 술 마실 일이 종종 있었다. 친정이요, 시집이요, 일도 많았고 남편 쪽, 내 쪽 친구들도 많았으며 직장 동료들도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자주 술을 마셨다. 하지만 술도 상대와 장소를 가려서 마셔야 한다. 이젠 나이도 마흔을 넘어섰고 애도 크고 별로 속타는 일도 없으니 친구들이랑 자주 모여서 술 모임을 한다. 그래서인지 며칠 안 마셨다 싶으면 술 생각이 난다. 그러면 위챗에 오늘은 술 한잔 하고 싶다. 오늘은 취하고 싶다. 오늘은 간단하게 한 잔만. 이라고 글을 올린다. 그러면 꼭 나처럼 술 좋아하는 친구들이 저녁에 술 한잔 할까 하고 유혹한다. 혹시 술 마시자는 친구가 없으면 나는 집에서 마른 명태 조각에 맥주 한 병쯤 혼자서 간단히 한다. 그러는 나를 보고 술이 맛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고 대답한다. 나는 술이 달다. 왠지 달고 마시고 싶다. 그것은 술보다도 술만 마시면 동동 뜨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좋아서인 것 같다. 기분이 좋아지면 주위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인다. 언짢았던 일들도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술이 해결해주는 일이 의외로 많았다. 안 풀리던 일들도 술상에서 해결이 되고 어색하던 사람들도 한 번의 술로 친숙해지고 다시는 안 만날 것처럼 싸우던 친구들도 술상에선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된다. 그런 모습에 술이 좋았고 술이 달았다. 술을 마시고 오만상을 찌그리는 그런 술을 나는 마시지 않는다. 예전에 소주를 한 잔 마시고 상을 찌푸리는 친구를 보고 그럴 거면 술을 왜 마시냐고 술이란 건 마셔주고 살짝 웃어줘야 같이 마시는 사람도 기분이 낫지라고 했더니 그것이 후엔 술상의 어록이 되었다. 지난 단오에 있은 일이다. 아침 일찍 친구가 위챗 모멘트에 이런 글을 올렸다. 우리 친구들 속엔 남자가 없으니 양꼬치 구워줄 사람도 없구나. 그리고 의리에 하회가 있으려니 했는데 말이 없었다. 이어서 내가 연속 글을 올렸다. 3일이나 휴식인데 얼굴이나 보자.
만나서 간단하게 술이나 하고 간단하게 자기 자랑도 하고 또 간단하게 시집 흉이나 보자. 효과가 짱이었다. 그렇게 간만에 만난 우리는 누구 권할 곳도 없이 술이 쭉쭉 잘도 내려갔다. 그 맛이다. 달달한 술맛, 달달한 친구 사이, 그리고 달달한 우정의 술은 정말 달았다. 값비싼 술을 부어서는 남몰래 상 밑에 쏟아버리는 그런 일을 나는 하지 않는다. 아니아니 하면서도 마실 것은 다 마시는 그런 일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실 거면 재미나게, 안 마실 거면 아예 술상에 앉지도 말자는 것이 나의 술상 법도이기 때문이다. 술은 오락연의 흥분제이고 사람들 사이를 개선시키는 윤활제이다. 술의 의의는 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술상에 있고 같은 술상에 앉은 사람들에게 있고 기분에 있는 것 같다.

암수필입니다. 정국선이 쓴 수필, 마음벽에 걸린 시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딱, 똑딱. 시계바늘 소리가 귓가에 또리

다시 들려온다. 시계는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이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변함없이 돌고 또 돌아가며 시간을 알리고 있다. 시계의 끊임없는 회전과 함께 날이 가고 달이 지나며 추나 추동 사계절이 바뀌고 한 연대 한 세기 세월은 덧없이 흐르고 있다. 쉼없는 시간의 흐름에 동반된 삶, 어쩌면 삶을 주도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시계 하나가 걸려있는 듯 싶다. 한 점의 흐트러짐도 모르는 규칙적이고 정확한 시계와는 달리 주인의 마음에 따라 빠르다가 늦다가 가끔은 멈추기도 하면서 마음속의 시계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변화를 거듭한다. 철부지 동년 시절, 학창 시절에 마음의 시계는 거침없는 달림을 해왔다. 친구들과 소꿉놀이에 시간을 아끼며 선생님의 칭찬말에 마음을 부풀리며 동실 뜨는 아침해를 마중하고 불타는 저녁 노을과 합창을 하고 둥근 달 바라보며 꿈을 키우는 시절. 그 시절은 마냥 달기만 하던 시절이어서 언제 하루 해가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지냈다. 사업에 갓 참가해서 헷내기 교원으로서 로 교원들의 경험을 배우는 한편 사랑하는 학생들과 울고 웃으며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던 때 시간은 항상 나를 재촉하여 눈, 코 뜰 새 없었다. 마음벽에 걸린 시계는 훌쩍훌쩍 뜀질이라도 하듯이 20여 년이란 세월이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 후 20여 년의 경력을 쌓고 로 교원의 행렬에 들어선 후 어느 날부터인지 딱히 알 길 없이 나는 가끔 벽에 걸린 시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아직 20분이나 있어야 점심시간이네. 이제 3시밖에 안 됐네. 아직 2시간이 있어야 퇴근 시간이구나. 벽에 걸린 시계는 자꾸만 내 마음속에 걸린 시계를 조롱이라도 하듯 하고 나는 짜증이 슬슬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분명 내 마음 벽에 걸린 시계는 나의 권태와 함께 늦장을 부리며 마음속에 부글부글 거품을 일구고 있는 것이다. 한 시간이 2시간 같고 하루가 열흘처럼 지겨워지며 순간순간 솟구쳐서 무엇인가 쓰고 싶던 글들도 제목만 달랑 책자에 써놓고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그대로 버려둔 채 딱히 마음을 잡지 못하고 늦장을 부리며 있는데 퇴직을 1, 2년 앞둔 노교원들의 언제면 퇴직이 될까? 이젠 교직 생활도 30여 년이 지나고 나니 징글징글 지겨워진다. 라는 내심의 고백이 들려온다. 모심 중 죽음을 향한 삶의 행정에 대한 생각을 더해보게 된다. 사람이 태어나서 언젠가는 꼭 죽게 되지만 언제 죽을지는 모른다. 언젠가는 꼭 죽게 된다는 확실한 사실 앞에서도 누구나 죽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지. 얼마 전 교직원 20여 명이 4명의 정년퇴직 교원들을 위해 준비한 만회에서 한 정년퇴직 교원은 눈물이 글썽해서 퇴직을 앞둔 나날엔 언제면 퇴직이 될까고 그토록 학수고대했었는데 정작 퇴직을 맞고 보니 마음이 텅 비어가는 느낌에 허전하기 그지 없다고 했다. 상악종소리 울리고 하악종소리 울리는 데 따라 마음이 움직이고 자꾸만 학교 운동장에 눈길이 가고 마음은 그냥 쉬지 못하고 학교에 머물러 있다고. 토요일, 일요일 휴식일이 되어야 마음 편히 집에서 있을 수 있게 된다며 퇴직을 기다리며 살아온 몇 년이 참 후회스럽다는 감수를 토로했다. 그동안 학교 사업에서 항상 앞장서고 열심히 달려오신 선배 선생님이 퇴직을 앞둔 몇 년 단계를 풀었던 짧은 순간도 아깝고 후회로 남는 시간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항상 열심히 뛰며 살아간다면 후회가 없을 것 같았다. 지난 4월 조직된 교원연수회에도 나이 50에 연수는 해서 뭘 하냐 하는 동사자들의 편견을 뒤로 물리한 채 나는 아무런 주저도 없이 참가할 결정을 내리고 연수를 떠났다. 내심 내 나이가 제일 많아 젊은 교원들 속에 끼어 난감하지 않을까 걱정도 약간 했었는데 정작 연수에 참가하고 보니 퇴직을 1, 2년 앞둔 로 교원들도 와 계셔 한시름 푹 놓을 수가 있었다.
더욱 연수기간 그분들의 나이와는 전혀 무관하게 열심히 청강하고 토론에 참여하고 의견을 발표하던 모습이 참으로 공경스러워 내 마음속에 잔잔한

가문이 일게 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배우기 딱 좋은 나이구만. 나는 신이 나서 교실 맨 앞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고 하루에 거의 8시간에 달하는 강좌를 지루할 줄 모르고 열심히 들었다. 내심의 동력과 함께 내 마음속의 시계는 늦장을 부리지 않았던 것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두고 그 누구도 라테와 함께 뒤따르는 권태로 하나의 죽어가는 영혼의 죽은 늪을 파고 그곳에 자신을 던져버리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봄 계절의 노크 소리와 함께 이른 새벽 드레나가 곡식을 심고 변모를 하고 모던 여름철에도 땡볕 아래 땀덩이를 쏟으며 기음을 메고 농약을 치는 싱그한 농민들의 모습에 감동이 흐르고 운동장에서 단체무 훈련, 체조 연습, 배구 훈련, 축구 훈련을 하며 항상 운동장이 들끓게 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생기가 넘쳐 흐른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밤을 패가며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은 마냥 대견스럽다.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자신의 삶이 더 풍요롭고 즐겁고 찬란하기를 바람하지 않을 것이다. 지혜와 땀으로 자신의 삶을 예쁘게 살찌워가는 삶이야말로 화려한 삶이 될 것이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들은 우리들의 삶이 꽃피고 열매 맺게 하고 아름다운 화원도 보게 되고 풍성한 수확의 희열도 만끽하며 인생을 빛나게 거듭날 수 있게 할 것이다. 항상 삶에 감사하며 마음속의 시계를 멈추지 말고 멋진 인생 그래프를 그려가기 위해 쉼없는 행정을 계속해야 하리라. 똑딱, 똑딱. 시계는 시간을 날리고 내 마음속의 시계도 신나게 달리고 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최정연

이효석 이룡철 작사 김태곡 작곡의 첫사랑은 달콤해 준비했는데요. 청춘 시절 가장 설레고 아름다운 기억 바로 첫사랑이 아닐까요? 떨리고 행복했던 첫사랑의 감정을 노래한가요? 멜로디에 달콤한 마음이 담겨있어 아련하고 따뜻한

이어서 가야금 병창의 가요죠. 잔잔한 선율 속에서 전통악기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웅준 작사, 안국민 작곡의 내 사랑 가야금 보내드립니다.

웃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정이자 행복의 시작입니다. 활기찬 노래를 들으며 마음껏 웃고 행복을 맞이해보시길 바라면서 류용군 황영애의 웃으면 복이 와요. 함께 들어보시죠.

구수한 보리차 한 잔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멜로디가 지친 마음을 달래줍니다. 평온하고 소중한 일상의 행복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김명근 작사 안계린 작곡의 보리차 보내드립니다.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시골 빨래터는 언제나 웃음소리와 정겨운 대화로 가득한 곳입니다.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소박한 일상의 풍경이 선율 속에 생생하게 펼쳐지는가요? 김동호 작사, 김경애 작곡의 빨래터에서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성수길 김홍련의 황홀한 내일이 기다립니다. 보내드립니다. 현재의 행복을 간직하며 더욱 멋진 미래를 꿈꾸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희망에 가득 찬 멜로디가 맑은 내일을 향한 기대와 설렘을 노래하겠죠.

이것을 이광수 작사, 박항림 작곡의 사랑의 샘 보내드립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깊고 풍요로운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주와 그의 친구들이 숨은 영웅 카멜레온을 만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아름다운 연못가에서 특별한 노래 시합을 즐기는 모습을 함께 보았어요.
0: 맞아요. 또 개구리 친구들의 숨겨진 비밀도 알게 됐죠. 오늘 주주와 친구들은 공원에서 공연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또 특별한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0: 여행 모험기 제7장 음식을 잃은 큰 도마뱀.
1: 꼬마 주주 친구랑 여행 떠나요.
0: 노래 시합도 즐겁게 마무리됐고 주주 일행은 이제 이 공원을 떠나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조주는 카멜레온이 다시 련잎수리 함께 타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수리의 우쪽을 향해 큰 소리로 불렀어요. 카멜레온아! 카멜레온아!
2: 그 애는 벌써 떠났어요. 도꺼비 아저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주는 살짝 실망하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카멜레온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말 보고 싶었는데...
0: 카멜레온은 오늘 도마뱀네 집에서 손님을 맞는다고 해서 일손을 도와주러 갔어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가 아가씨한테 카멜레온 사진이 많거든요. 두꺼비 아저씨가 주주를 달래주며 말했어요.
2: 주주는 눈에 호기심이 가득 담긴 채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저 그 사진 하나만 받아도 될까요?
0: 그럼요. 당연하죠. 잠시 뒤에 아그 아가씨한테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면 돼요.
2: 두꺼비 아저씨가 웃으며 답하자 주주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3: 아저씨, 혹시 아저씨 사진도 있나요?
0: 두꺼비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나는 사진 찍는 걸 정말 싫어해요.
3: 사진 찍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왜 싫어해요?
2: 주주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0: 나는 사진이 잘 안 나와요. 내 모습도 그렇게 멋지지도 않고. 두꺼비 아저씨가 잠시 생각을 하다가 수줍어하며 말했어요.
3: 전혀 그렇지 않아요.
2: 주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든 동물은 저마다의 특징이 있잖아요. 저희는 아저씨를 전혀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저씨의 모습이 정말 특별하고 멋지다고 생각해요.
4: 이것이 바로 주주가 이번 여행을 통해 배운 소중한 마음이었어요.
0: 두꺼비 아저씨는 주주의 따뜻한 말을 듣고 눈시울이 살짝 젖어올랐어요. 그는 속으로 정말 기뻤어요.
2: 그때 아그 아가씨가 활짝 웃으며 다가왔어요. 손에는 예쁜 사진들을 들고 있었어요. 사진 갖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하나씩 줄게요.
5: 저요? 아, 저요? 저 하나 주세요.
0: 주주가 손을 높이 들었어요.
5: 저도요? 저도요? 주세요.
0: 총구니와 쟁쟁이도 그 말을 듣고 뒤처지지 않을세라 바로 소리 높이 외쳤어요.
2: 아구 아가씨는 주주와 친구들에게 사진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사진 속 아그 아가씨는 웃는 모습이 좀 과장돼 보였는데 하얗고 큰 이를 활짝 드러낸 모습이 웃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음식을 먹으려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0: 카멜레온 사진은 없나요? 주주가 사진들을 살펴보며 물었어요. 기다려봐요. 아그 아가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몇 장을 꺼내 주주에게 건네주었어요. 여기 이 사진들이 카멜레온 사진이에요.
2: 주주는 사진을 들고 자세히 살펴봤지만 사진 속에는 그저 흙이나 나뭇잎만 보일 뿐 카멜레온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주주는 살짝 속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3: 이렇게 사진이 많은데 카멜레온이 찍힌 건 하나도 없나요?
0: 아가 아가씨가 크게 웃으며 설명해줬어요. 카멜레온은 개구쟁이라서 사진 찍을 때도 주변 색깔에 맞춰서 자신의 몸 색깔을 바꿔 숨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찾아봐야 겨우 그 친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2: 그런데 그때 주주가 사진을 자세히 볼 겨를도 없이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3: 가지마! 왜 도망가는 거야?
2: 목소리는 아주 크고 다소 거칠게 들렸어요.
0: 세상에, 대체 이건 무엇일까요? 길 한가운데 작은 산처럼 생긴 무언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아가 아가씨가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다가갔을 때 커다란 머리 하나가 그 산속에서 튀어나오며 말했어요. 당신이 방금 음식을 떨어뜨렸어요.
4: 그 작은 산은 나무 기둥처럼 굵은 발톱으로 음식 봉지를 악어 아가씨 앞에 밀어주었어요. 악어 아가씨는 그 음식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떨어뜨린 음식이 아니에요.
0: 그래요? 그럼 방금 전에 그 정체가 당신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4: 그 작은 산은 의아해하며 방금 전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0: 방금 전에 악어 아가씨처럼 키가 큰 동물이 나를 보더니 꼬리를 사납게 휘둘러댔어요. 다행히 고리가 좀 멀어서 맞지는 않았지만 만약 맞았더라면 정말 아팠을 거예요. 그 녀석은 나를 때리지 못하자 입을 크게 벌리고 이 음식들을 뱉어낸 뒤 급하게 도망쳐버렸어요.
4: 그건 내가 아니에요. 당신이 본 건 틀림없이 큰 도마뱀일 거예요. 큰 도마뱀은 적을 만나면 싸워서 이기려 들지만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방금 먹은 음식을 뱉어서 적의 시선을 돌리고 도망치거든요. 정말 몹쓸 녀석이죠. 악어 아가씨는 고개를 쳤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물었어요. 잠깐만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세요? 이 공원에서는 처음 보는 모습인데요.
0: 아, 참, 내가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코끼리 거북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이 공원에 왔어요. 작은 산처럼 보이는 코끼리 거북이는 수줍은듯 말했어요.
4: 그렇군요. 어쩐지 낯선 모습이라 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거대하니 큰 도마뱀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네요.
0: 그럼 어떡하죠? 제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해야겠어요. 코끼리 거북은 미안한 듯 머리를 껍데기 속으로 쏙 집어넣었어요.
4: 그런데 큰 도마뱀이 어디에 사는지 모르잖아요. 아가 아가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이때 두꺼비 아저씨가 나서서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가 큰 도마뱀한테 가서 상황을 설명해 줄 테니 여러분은 먼저 길을 떠나세요.

0: 조주의 요행모험기 제8장 도마도 대사. 코끼리 거북은 땅에 엎드려 새 친구를 자기 등에 올라타게 했어요. 하지만 몸이 너무 크고 높아서 새 친구는 쉽게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쟁쟁이는 자신의 활공기를 꺼내 주주와 총구를 태우고 코끼리 거북의 등으로 안전하게 날아올라갔어요.
1: 출발! 코끼리 거북이가 기쁘게 큰 소리로 외치며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갔어요.
0: 잠깐만요! 주주는 산처럼 큰 코끼리 거북 등 위에 가장자리로 달려가 아래를 향해 힘껏 손을 흔들었어요. 두꺼비 아저씨, 잘 가요!
1: 왠지 모르게 주주는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럴 만도 했어요. 주주와 친구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두꺼비 아저씨가 용감하게 지켜주었고 신기한 지식도 알려주었거든요. 두꺼비 아저씨는 겉모습은 조금 흉해 보였어도 점잖은 말투와 용감한 모습, 따뜻한 마음이

0: 정말 눈부시게 빛나 보였어요.
1: 총군과 쟁쟁이도 함께 다가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두꺼비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요, 잘 가요. 여러분을 만나 정말 기뻤어요. 두꺼비 아저씨도 손을 흔들며 련잎수레를 끌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0: 자, 빨리 갑시다. 곧 있으면 동물원 문이 닫힐 거예요. 악어 아가씨가 걸음을 재촉했어요.
1: 코끼리 거북이의 등은 정말 컸어요. 조준은 높은 곳에서 공원 풍경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꼬마 주인도 함께 왔더라면 정말 좋을 텐데, 이 멋진 풍경과 특별한 동물 친구들을 함께 봤다면 분명 정말 좋아했을 거야.

0: 친구들, 오늘 조조와 친구들은 거대하지만 착한 코끼리 거북을 만나 새로운 우정을 맺었어요. 그리고 코끼리 거북의 등에 앉아 공원 문으로 향했어요.
1: 맞아요. 비록 두꺼비 아저씨와는 헤어졌지만 그의 용감함과 따뜻한 마음은 주주와 친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이제 주주와 친구들은 공원 문이 닫히기 전에 이곳을 나가야 하는데요. 과연 안전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0: 오늘 주주와 친구들의 모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친구들, 세상에는 이처럼 많은 아름다운 생물과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도 주주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0: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화 선생님, 방송 담당의 김민혜 리봉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기회를 빌어가지고 길태둥이 문진부에서 각종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놓고 있는 강철수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강철수 주임은 일찍이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졸업한 뒤 끝에 조약에는 화룡시 중의원에서의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는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매일같이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40여 년이라는 중의서의 임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임상학에서 놓고 본다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심내혈관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그리고 멘풍에 관심병에 심교통에 심근경색 이러한 말이죠. 심내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만성간염, 담낭염, 변비, 설사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비뇨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만성신염이라든가 신결석의 신적액의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 이외에도 폐뇌결절, 흉막염, 인후염, 비염 이런 호흡계통의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결절성, 종류성 병병 치료에서도 특장이 있는데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유선 결절, 림파성 종대, 즉흥 지료에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골관절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해서 말이죠. 많은 환자들이 인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강철수 주임이가 골관절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한다는데 얘기에 대해서 대화를 해봅시다. 우리 인체에는 양배역의 말이죠. 뼈마디가 있고요. 또한 그 명칭이 뚜렷한 말이죠. 70여 개의 관절계통이 있습니다. 모종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인체의 골격하고 관절에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질병을 갖다서 골관절계통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경주염이라든가 요추간판 돌출증 좌골신경통 퇴행성 관절염 활막염에 이러한 질병들을 말이죠. 열어둘 수 있습니다. 이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우리나라의 정황은 대략 1.3억 정도 되는 분들이 이 문제로 말이죠.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골관절계통의 질병을 놓고 보게 되면 냄새하고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40세 내지 60세 좌우의 분들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6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놓고 본다 할 때 50%, 70세 이상 되는 분들은 70,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많을수록 이 골관절계통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0: 이 골관절교통 질병에서의 몇 가지를 골라서 여러분들하고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혹시 하늘로 징젠퉁이란데 환자분들이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인가 알아봅시다. 이 징젠퉁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략 40% 정도로 자질하는데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후의 목 뒤라든가 견갑골 구역의 젠자구에 여기가 말이죠. 어느 날부터인가 시큼시큼 아파납니다.
1: 저는 매일 아픈데요.
0: 그리고 뻣뻣해지고 그러니까 목을 놀리거나 어깨를 놀리거나 심지어는 이 통증이 머리라든가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이런 곳까지 방사성 통증이 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활동도 없이 받거든요. 늘상 말이죠. 이런 부위가 마비되고 더뎌나고 아프고 어떤 분들도 어쨌네 이 손이 근년에 말이죠. 냉해지는가 산산해지는가 이런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늘상에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픈 이런 말죠. 증상들을 보입니다. 우리 치료도 좋겠지만 이러한 말조의 징젠퉁을 예방하자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알 필요가 있는가, 어떤 분들 속에서 이 질병이 잘 인기되는가에 조약에는 말이죠. 방공실에서 앉아서 말이죠. 사업을 하는 분들 속에서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1: 네.
0: 컴퓨터로 먼저 문제를 작성하거나 문제를 연구를 하거나 그리고 또 IT 학업에 종사하는 분들 소학교, 중학교, 고등, 대학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말이죠. 이러한 말이죠. 징젠퉁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1: 네, 그래요. 네, 문의전화 걸려 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안녕하세요.
0: 예, 예.
2: 저는 지난번에 어깨하고 목에 불편해서 최영희 주임한테 친구 치료를 받아서
0: 돌아왔었습니다. 예.
2: 오늘은 제가 허리하고 무릎이 좀 아픈데 친구.
0: 예. 그냥 오세요. 일찍 오세요. 예.
2: 최주마 대약이 되십니까?
0: 예.
2: 고맙습니다.
0: 예.
1: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0: 예.
3: 예, 수고 많습니다, 선생님.
0: 예.
3: 우리 남편이, 요추간 판 탈출이 되고, 이 무릎 관절도 있고, 목 관절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혈압도 높고, 이래서 그, 일대 중에 그, 원장님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0: 예.
3: 지금, 그렇게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서 미저리 한 발짝도 못 걸던 게 지금은 나가서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0: 예.
3: 그리고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어쨌든 여름에 늘로 그 원장님이 치료를 받은 게 많이 효과 좋습니다.
0: 예.
3: 그래서 조금 치료를 더 받으려고 오늘 약도 찍고 가겠습니다. 연결
0: 예, 연결됐습니다. 예. 그냥 오세요.
3: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4: 저도 원장님이 치료를 받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종에서 치료받습니까?
4: 경주가 아파서,
0: 경주
4: 치료는 영 효과 많이 좋습니다.
0: 그래서
4: 한 번쯤 공고 치료 때문에 또 예약하라고 그랬는데.
0: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4: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5: 예, 나는 다리 서리고, 발다리 다 서려요. 일어나면 앞이 새까매 나서, 주인이 약을 몇번 깼다 먹은 게 많이 좋아지고 저린 것도 나가지고 이따 어지러운 것도 많이 나가 좀 해서 그걸 듣고 박인덕 주인을 위해 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0: 예.

0: 사장님 일찍 오세요. 예.
1: 예,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누구십니까?
0: 예, 맞습니다.
3: 나는 허리가 그렇게 아프고 이래고 어깨가 막혀서 저리고 이러던 게 주임이 선생 약을 쓰구나 많이 나사됐습니다.
0: 예.
3: 그 한 3주일 약을 쓰는데 많이 나가서 일 못하던 게 일도 막 조금씩 하지.
0: 예, 좋은 일입니다.
3: 그래서 주임이 약 더 쓰려고 된다.
0: 예, 어전히 오세요.
3: 예.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0: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0: 예.
4: 저는 저 노끈으로 인해서 머리가 어지럽고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나면 앞이 캄캄하고
0: 예.
4: 그래 다리 아래 다리 매겼고 그래서 박용덕 주임한테 가서 한 보름간 치료했는데 15일간
0: 예.
4: 지금 머리가 어지러운 것을 쓰라고 그 다음에 아래 다리 맥도 좀 어르고 해서
0: 예.
4: 그리고 또 그 주임은 저 눈 그 새띠 이래 손 이래 보면서 진단을 영 정확하게 하더라고 한다.
0: 예, 그래요. 예.
4: 그다음에 저 어떤 병에는 민간요법에서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몸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고 그래 상세하게 알려주니까 환자들도 배합하기 좋고 예.
0: 그렇지.
4: 예. 되는 게가 영 빠르다 말인다. 그래서 예. 약을 좀 더 쓰자고 박용덕 주임을 저 예. 예약합니다.
0: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4: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예, 접니까?
0: 예, 맞습니다.
5: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0: 예, 예.
5: 예, 우리 집에서 요즘 그 시현장한테 가서 그 다리 아파서 그 가서 치료받는데 오늘도 연결을 해
0: 예, 그냥 오전에 오십시오. 연결됐습니다. 예,
5: 감사합니다.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필차중이의 강철수 주임한테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점에서 치료받습니까?
6: 목이에 이렇게 뻣뻣하고 팔이 저리고 그리고 머리가 계속 어지럽고 정치아이 나고 깨고 맥이었고 이래서 강철수 주임한테 가서 침도 맞고 차약도 쓰고 어떤 초약을 한 두 번 갖다 먹었습니다.
0: 그런데
6: 네. 지금은 얘 정신하고 얘 맥인 없는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0: 네.
6: 오늘도 강철수 주임을 예약합시다.
0: 네. 그냥 오세요. 다 연결되었습니다. 예.
6: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 경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고 또 냉층화에 나이 어릴수록 말이죠. 사질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2: 그렇죠.
0: 예, 이것은 주약의 무슨 원인가 하게 되면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자체가 말이죠.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네.
0: 여러분들 혹시 하늘로 디토우즈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말이죠. 냄새 많은 분들도 그렇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핸드폰을 보기 시작하는데 네. 영화 드라마도 좋고 유시도 좋고 그냥 말이죠. 고개를 수그리고 말이죠. 핸드폰을 본단 말입니다. 이런 말이죠. 디토우즈 가운데서 이 말이죠. 경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말이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자세를 말이죠. 바로 잡아주기를 기원합니다. 이거는 예방학적 각도에서 말하는 겁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저는 오랑이빈 환자입니다. 1년에도 서너 번씩 발작하고 위가 아프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배도 붓고 속도 쓰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파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0: 예.
7: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박찬호 주임 선생님한테 가서 정약을 세 번 재다 먹었는데 아주 마음이 나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박창호 중

0: 선생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오늘도, 예. 예, 오늘도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1: 예, 꼭 어서 오세요. 예.
0: 예,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에, 저는 이제, 어제는 한 몇십 년 됐나, 한 20년. 진주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계속 오림띠 나고, 예.
1: 네.
3: 그래서 다리, 다른 게 아니라 허리도 아프고, 이렇다 마음 그래가지고, 저, 뭐니까, 갠병원에가 여러 군데가 배웠는데, 내 친구 거기 가서 강철수 선생님 데 가서 배워가지고, 예, 효과 영 좋더라면 이랬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배운 게 확실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오늘 거기 가서 약도 짓고 짐 맞자고 그랬나.
1: 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3: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네, 선합니까?
1: 네, 맞습니다.
4: 수고하십니다. 아, 저는 저 강철수 주인한테 가서 신문을 얻어 몇 번 맞았는데 상당 효과 좋습니다. 다리 아프고 다리 맥이었고 한데
1: 예.
4: 상당히 좋습니다.
1: 예, 예.
4: 그냥 한 번 더, 지금 더 가자고.
1: 예. 그냥 오세요. 예, 실험도 오세요. 예.
4: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땅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예. 저기, 난 걸을 때도 심장이 좀, 예, 몸이 생긴 것 같아서, 박상호 주임 그 선생님 찾아서, 천약 썼는데 지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예.
5: 그 박상호 주임 그 천약을 한 번 더 쓰려고 지금 오늘이 생각다가 그렇게
1: 예
5: 전화를 했습니다.
1: 오늘은 예 오전에 오세요. 예.
5: 예.
1: 예. 연결됐습니다. 예.
5: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아, 예, 심장이 조이는 것처럼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요즘에 날씨도 그런지 그러니까 일하다가 앉았다 일어나면 막 눈앞이 캄캄해질 때도 있고
1: 예.
6: 이런 증상이 좀 있었거든요. 이거 진철이 소개해가지고 그 김태중이 박창호 주임 찾아가서 야 이제 두 번인가 먹었는데
1: 예.
6: 가슴도 많이 편해지고 요즘에 더더 그때보다 더 더운데 뭐 앉았다 일어나도 뭐
1: 예.
6: 눈앞이 캄캄하던 증상도 없고.
1: 예, 체력 효과가 좋습니다. 예.
6: 예, 식은땀이 나던 것도 식은땀이 안 나고, 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오늘 좀 한 번 약 더 쓰려고.
1: 예, 오늘만은 오전에 오세요, 예?
6: 예, 오전에 몇 시, 제일 늦어 몇 시까지 가면 됩니까?
1: 예, 약을 재야 되기 때문에 11시 전에 오세요.
6: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6: 예, 예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8: 예, 제 전화 맞아요?
1: 예, 듣고 있습니다.
8: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 상단기 이렇게 아프고,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지팽이를 짚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MRI를 찍어보고 이런 그 약도 개다 먹었는데 효과 없어서, 그래가지고 저리 길태중이 병원에 그런 강철수 주임 이사를 보였는데 선약
1: 예.
8: 먹고 예, 피 맞은 것이 효과가 너무 좋아서
1: 예,
8: 운전지 편의도 다 버리고 지금 안 짓고 다녀요.
1: 예, 저는
8: 예, 선약도 먹자고 지금 선약과 침 좀 더 맞으려고 예약합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연계 예, 다 됐습니다.
8: 알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9: 선생님.
1: 안녕하십니까?
9: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9: 선생님, 오늘 박윤동 선생님 좀 예약하기시오. 예.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9: 아, 저, 뭔가, 우리 아저씨의 콤파치나 봐갖고,
1: 예.
9: 기다리형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을 갖다 썼는데, 형 효과 좋습니다. 그래, 오늘 또 첨야 지울라 가려고 그랬는데. 예.
1: 어전에 일찍 오시시,
9: 예.
1: 오세요, 예.
9: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10: 예. 요즘 들어서, 허리가 마저 아프고, 다리도, 밤에 수시는 것은 아프고,
1: 예.
10: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지직지직하고,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약을 좀 썼는데, 많이 호전됐습니다.
1: 어느 선생님을 보였습니까?
10: 원장 선생님도
1: 보였습니다. 예, 예, 예.
10: 그러니, 이제 좀 약 좀 더 써보려고, 한번 드립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실험 넣고, 예.
10: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남자나 봤습니다. 여보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11: 예. 제가 저번에 그 계단을 내리다가 발목을 이렇게 삐걱한 게 지금 엄청 붓게갖고서 그 강철 수술만 돼서 진도 맞고 뭐 중약도 조금 먹고 한 게 좀 붓긴 거는 많이 내렸습니다.
1: 예, 예.
11: 근데 조금 아직도 조금 그렇게 조금 불편해갖고
1: 예.
11: 오늘이 한 번 더 가보려고 하는데.
1: 예, 그냥 오세요. 예.
11: 아, 오늘.
1: 예.
11: 선생님이.
1: 예.
11: 예.
1: 어떠냐 오세요. 예.
11: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럼 시간이 좀 있는데 지금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2: 네.
1: 예, 보통 40세 좌우의 분들의 특히는 예, 이 문헌기제 이야기면 이 견주염을 갖다서 예, 50견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50세 좌우의 분들이야 이 말이죠. 이 질병에 걸릴 말이죠. 기회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럼 어째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궁금하겠죠. 조약에는 예, 우리 어깨에 있는 말이죠. 연조직들의 수복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수후에
2: 네.
1: 예, 요 연령 단계에 보게 되면 이 말이죠. 이 수후 능력이 예, 저 감퇴됩니다.
2: 네.
1: 예, 감퇴됩니다.
2: 네.
1: 예. 예, 저항력도 내려가고 예. 예, 손상이라든가 염증에 대한 말이죠. 이런 저항력이 내려가기 때문에 예, 요 연령 단계에 말이죠. 예,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기회가 많습니다.
2: 네.
1: 그리고 또 예, 성별하고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네. 말인가 하면 이 50견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예, 더 많습니다.
2: 네.
1: 그럼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예, 요 연령 단계를 보게 되면 여성분들이 갱년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2: 네.
1: 예. 이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치지수라는 것이 몸에 있는데 이 치지수, 이 호르몬이가 말이죠. 예, 변화를 가져옵니다.
2: 네.
1: 이렇게 되면 말이죠. 내분비 교통을 비롯해서 예, 일련이 말이죠. 예, 문란 현상이 생기는데 이때 기대하면 또 예, 예, 견주염으로 교생을 기회가 많습니다.
2: 네, 남성분들은 갱년기가 없나요?
1: 있죠.
2: 네, 그렇죠.
1: 있는데 그 등, 네. 증상이 여성분들보다 좀 말이죠. 네. 뚜렷하지 못하거든요.
2: 네.
1: 예, 이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어깨 주위가 부어나거나 아파나고 심지어는 예, 팔을 놀리거나 말이죠. 예, 손으로 무엇을 쥔다 할 경우에 말이죠. 예, 이 통증이가 더 심해집니다.
2: 네.
1: 방사성 통증이 오는데 환자분들은 보통 줄이 뻗치면 아프다 합니다.
2: 네.
1: 어깨로부터 목, 예, 어깨로부터 팔, 예, 팔꿈치, 예, 이런 부위까지 말이죠. 예, 방사성 통증이 오는데 또한 말이죠. 예, 낮하고 밤 차이가 있습니다. 밤에 가에 보통 더 심해집니다. 이 통증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견주염으로 고생할 때 수면장애까지 느끼게 됩니다. 예, 돌아눕기도 바쁘고 예, 그리고 말이죠. 예, 우리 아침에 세수도 하고 예, 머리도 빗어야 되고 예, 옷도 챙겨 입어야 되는데 이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말이죠. 활동 저해를 받기 때문에 예, 생활에 맞아 아주 그 지장이 있습니다.
2: 네.
1: 그리고 우리 견주염 환자들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진찰을 하다 보게 되면 이 경관절 주위에 말이죠. 명확한 압통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주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년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50세 좌우의 분들이 더 많거든요.
2: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 년령 단계에서 이 견주염을 말이죠.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밤에 쉴 때라든가 지금은 여름이지 않습니까?
2: 네.
1: 여름에 말이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떤 분들 에어컨 켜고 또 자는 습관이 있는데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바람을 맞지 말고 그다음 습기를 피면하고 지금 또 여주간반돌 졸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어떤 것인가 하게 되면 허리가 몹시 아프고 특히 말이죠. 좌골신경이라든가 이런 부위를 말죠. 조직을 자극 줄 때는 허리 아프면서 엉덩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심지어는 발까지 말이죠. 방사성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말이죠. 대소변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대소변을 보기가 바쁘고 어떤 분들은 또 대소변이가 말이죠. 나가는 것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2: 네.
1: 우리 인체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좌골신경은 아는 분들이 많은데, 마외선증이라 합니다. 말꼬리 신경. 이 말이죠. 요트로 인해서, 말꼬리 신경을 말이죠. 자극을 줄 때이 되면 이 대소변에 엄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가리지 못하는 실금증 현상이 있을 때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에서의 엄청난 말조인 부담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께 골관절 교통에 대해서 교대를 했는데 년령 단계에 근거해서 우리 중의에서 말하면 선죽으로 하는데 콩팥을 말이죠. 선천지변은 콩팥을 자양해줘야 이러한 질병들을 말이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환자분들께서 건강을 되찾길 바라면서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16일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류신강의 사회하에 2026년 제9차 주민정부 당조회의와 16기 주민정부 제60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최근 중요연설 중요지시정신과 중앙정치국회의정신, 공무원 상무회의정신, 성정부 상무회의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연변주 장기 간호보험제도 구축 실시 방안 등 문건을 심의했으며 경제운행, 홍수방지 재해구조, 안전생산 등 중점사업을 연구 포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중요지시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으로 마음을 다듬고 정신을 고취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학습교양 전개와 결부해 고품질 발전을 다그치고 민생복지를 끊임없이

승진하며 정부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복근과 영하 협력 경험을 학습 운용해 길림과 절강의 협력, 연변과 장춘의 협력을 깊이 추진하고 상생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대화 대농업 발전을 주공 방향으로 견제하고 높은 표준 농경지 건설을 잘 틀어지어 식량 안전 보장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공무원 상무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해 인공지능 혁신 돌파를 힘써 추진하고 기업이 기초연구와 선도적 탐색을 전개하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대외무역 발전의 량환 기세를 유지하고 대외무역의 질 향상과 능률 제고를 촉진해야 합니다. 산업의 친환경화, 저탄소화를 추진해 고품질 발전의 친환경 바탕을 두텁게 다져야 합니다. 건강 분야의 신형봉사 업무 경영 방식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이민 대중의 전 생명주기 건강을 더 잘 수호해야 합니다. 유통 질의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고 능률적이고 원활한 현대 유통체계 건설을 다그치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성정부 상무회의 포치를 잘 실시해 일괄식 처리, 비대면 심사 비준을 다그쳐 추진함으로써 스스로 처리 가능한 것이 상시화되게 해야 합니다. 국유기업 계획을 재심화, 재향상시키고 국유기업 발전 체제와 기세를 진일보 최적화해야 합니다. 인구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건강양생산업, 보편 혜택성 양도 및 보육, 대학 졸업생 연변에서의 취직 등 사업을 잘 틀어져야 합니다. 정부 부문 관리 능률 제고를 다그쳐 추진해 정부 질의 체계와 질의 능력 현대화 수준을 진일보 높여야 합니다. 도시 갱신을 고품질로 추진해 이민 대중을 위해 고품격 생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각급 각 관련 부문에서는 장기 간호보험을 중대민생공사로 간주하고 각자 책임을 다하며 협동해 힘을 내므로써 정책이 평온하게 락착되고 규범적으로 운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경제운행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진지하게 검토 분석하며 단점과 부족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유력한 조치로 전주경제 사회 평온한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큰 홍수를 방지하고 큰 위험을 막으며 큰 재해를 구조하는 데 입각해 재반 예비안과 조치를 실시하고 홍수방지 긴급구조, 재해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안전생산을 통괄적으로 잘 틀어지고 위험 우환 조사 정돈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이민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과 사회 전반 대국 안정을 전력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회의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연일 지속된 강우 영향으로 우리 주 일부 지역의 도시 고인물 피해와 도로 통행장애, 주민 고립 등 위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주 각지 여러 부문에서는 주당위, 주정부 포치 요구에 따라 신속 대응, 과학적 배치, 정밀시책, 사람 위주 원칙을 고수하면서 고인물 빼기와 감탕 제거, 환경 소독 등 각종 작업에 나서 피해 지역의 기본 생산 생활 질서를 최단 시간에 회복시켜 긴급 구조 구호, 난관 공략전 승리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6일 비가 그친 후 도나시에서는 신속히 다방면 구조 인력을 집결해 고인물 빼기 작업에 전력했습니다. 대형 고출력 배수 장비를 침수 현장에 긴급 투입하고 동환로, 흔일화성, 빈강로, 강동 등 7개 중점 구역별로 작업 방안을 내오고 펌프와 배수관을 설치해 분업, 협력하고 다지점에서 동시 강제 배수 작업을 했습니다. 또한 41개 주거단지 지하 주차장에 전담 배수 인력을 배치해 주민 출행 조기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도나 주민 고흠입니다. 부모가 이곳에 거주해 있는데요. 소방대원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긴급 구조 구호 작업에 힘쓰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정부를 믿습니다. 주민들도 함께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목전 도나시 고인물 빼기 구조 작업은 긴박하게 진행 중입니다. 16일 오전 7시까지 도시구역 침수 위험 지점 9곳을 처리하고 총 27만 5천 립방미터의 고인물을 뺐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도나대대 제1중대 정치지도원 강흥안입니다. 우리 대대는 장병 75명, 차 10대를 투입해 도시구역 고인물 빼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5일 오후 4시부터 지금까지 배수차를 연속 가동해 대부분의 고인물을 뺐습니다.
계속 각 단위와 긴밀히 협력해 끊임없이 골물 빼기 작업을 진행해 주민 통행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동시에 도나시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소독작업을 전면 전개했습니다. 전문 응급기동대를 모어 물이 들어온 주택, 쓰레기 환적소 등 중점구역을 집중 소독하고 물에 잠겼던 벽체, 지면, 여러 물체의 표면을 중점으로 소독작업을 펼쳐 대중생활환경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왕가흔 기자입니다. 여기는 안도현 명월진 동북촌입니다. 태풍 바비 영향으로 연속적인 강우가 내려 제 뒤편의 다리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홍수 영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온 마을에 물과 전력 공급이 중단돼 촌에서는 명월진 정부와 적극 연계했는데 입살과 물 등 신선한 물자가 도착해 제때에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수해 발생 직후 안도현 당뇨 정부는 가장 먼저 비상 대응에 나서 전 가구 전면 점검을 하고 비상 지원 업무를 철저히 추진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에게 생활 물자를 제때 지급해 대중의 당면 생활 애로를 해결했습니다. 한편 사업일꾼과 초민들을 조직해 집안의 침수 제거, 마당 잔물 정리 작업을 적극 추진했으며 다각적인 지원 조치로 피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안도현 명월진 동북촌 초민 강선생입니다. 손에서 빨리 대피하라고 알려져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돌아와 보니 집에 물이 들어오고 잠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밖에서 간부들이 같이 정리해주고 있는데 혼자서 정리하려면 여름 내내 해도 못합니다. 진지도 간부들이 도와서 같이 하고 있는데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이와 동시에 안도현에서는 환경정돈과 공공위생방호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도로의 진흙퇴적, 잔여 침수 상황에 대비해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부문은 인력과 기계를 긴급 투입하고 도시 전역 준설 작업을 했습니다. 안도현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 부국장 곡파입니다.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국에서는 밤새 예비안을 가동하고 현의 통일 포치에 따라 10여 대 기계 장비와 2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진흙 제거 작업을 진행해 세 갈래 주요 도로를 정비했습니다. 안도현 왕덕태 홍군소학교에서는 학생,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신속히 집결해 무더위 속에서 진흙 제거 작업에 전력했습니다. 증수기 공공위생 안전 최저선을 지키기 위해 당지 위생건강부문은 전문 소독팀을 모았습니다. 비 온 후 습한 환경에서 세균과 해충이 번식하기 쉬워 상시화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질병예방통제중심 공공위생감측과 과장 손립강입니다. 도시 주요 거리에서 침수 구간의 진흙을 제거하고 안도 1교 부근 주요 도로에 대한 소독 작업을 마쳤습니다. 지금 강변 부근 가두에 대한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도현에서는 강우와 수위 변화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농촌 교량, 도로 복구, 물, 전기, 도관망 정비, 농경지 피해 복구 등 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 환경 정돈과 위생 소독 작업을 잘 들어지어 증수기 안전 방어선을 전방위로 구축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산 생활 질서를 안정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강우와 상류 유입수 영향으로 연결시 불화 통화 수위가 뚜렷이 상승해 강변의 대량의 진흙이 퇴적됐습니다. 침수가 빠진 뒤 연결시에서는 전 시각기관, 가도, 국유기업 당원 간부 4,500여 명을 조직해 다지점 전방위 진흙 청소 작업을 전개했습니다. 연결시 무인기 응용협회 부회장 장태흠입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당원으로서 언제나 가장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대군인이기도 한데 앞으로 그 어떤 상황이 닥치든 조직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장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20여 년간 정교한 모습을 보여온 수상시장이 전면적인 변신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속 늘어나는 방문객 수요에 맞춰 새로 건설된 수상시장이 곧 운영을 시작하게 되는데 관련 부대시설도 전면 승격됩니다. 오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 계열 보도 두 번째 부분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수상시장 뒤에 깃든 민생의 온도와 도시관리의 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상시장에 들어서면 시장의 정취가 물씬 풍겨오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쫄깃하고 고소한 찰떡,
순대 등 각종 조선족 특색 미식이 한눈에 안겨옵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형제 조식집 책임자 범해

0: 가게는 능숙하게 음식을 담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이 가게는 건강한 재료와 정통적인 맛으로 손님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으며 대표적인 맛집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강변에 자리한 지리적 조건의 제약으로 장마철이면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형제 조식집 책임자 범혜연입니다. 장마철이면 쉴 때가 꼭 있습니다. 우리 업주들이 장사를 나갈 수 없어서 며칠 쉬어야 했습니다. 범혜연은 수상시장에 가장 먼저 입주한 몇몇 업주 중 한 명입니다. 오랜 세월 시장을 지켜온 업주들에게 이 시장은 깊은 추억과 따뜻한 정이 깃든 곳입니다. 이들은 시장을 떠나는 아쉬움도 크지만 새 시장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이들은 도시 발전과 더불어 민생시설이 지속적으로 승격되어 새 시장이 부족점을 메우고 품질을 높여 오랜 역사를 자랑한 수상시장이라는 브랜드에 새 활력을 불어넣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범혜연입니다. 시장이 점점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환경시설이 모두 승격되고 관광객들에게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저희도 정말 기쁩니다. 수상시장은 업주들이 장사하는 터전일 뿐만 아니라 위지 관광객들이 연길의 민속 풍경을 느끼고 연변의 일상생활을 체험하는 최고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시장에 가서 특색 미식을 맛보는 것은 이미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상해 관광객 왕 여사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곧 이사해서 환경이 더 좋아진다고 들었는데 관광객들에게는 더 좋은 체험 장소가 되고 현지 주민들에게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 수상시장에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새 수상시장은 연지파 동쪽 삼꽃거리 서쪽에 있고 총 투자가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3층 건물로 총 건축 면적이 12,000평방미터입니다. 새 시장에 들어서면 탁 트이고 박 다는 것이 첫 인상으로 남습니다. 1, 2층은 표준화된 특색 상점과 편리한 로점으로 설계되는데 1층 로점 구역에는 나무집, 낮은 담장을 특별히 재현해 익숙한 추억을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시장의 교체 성격은 기초시설 환경의 개선일 뿐만 아니라 도시 정밀화 관리, 민생 봉사 질 제고의 생생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연변 동방 수상 주야 시장 유한회사 시장관리소 관리원 장광입니다. 시장이 건설된 지 오래된 데다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현유의 기초 환경이 발전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방선, 교통 등 방면에서 개선이 필요했죠. 새 시장은 기획 단계부터 부족점을 전면 보완하고 환경과 시설 모두 승격시켰습니다. 구역별 경영, 차와 보행자 분리 통행, 오물 배출, 소방, 긴급 홍수 방지 시설을 완비하고 상시화 위생 관리를 실시해 시장 환경을 전방위로 제고하게 됩니다. 비록 시장의 옛 풍경은 사라지지만 시장의 정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품질이 향상되고 정밀화, 규범화로 나아가는 연길 수상시장의 교체 성격을 통해 도시 정밀 관리의 온도와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 시장의 운영이 계속 최적화되면서 이곳은 민생의 생기를 지키는 동시에 문화관광의 새 활력을 지속적으로 발산하며 연길의 도시 문명과 민생 행복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창구가 될 것입니다.
1: 18일 저녁 6시 동북축구연맹전에서 연변 대표팀이 대련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7월 16일 저녁 연길에 도착한 대련 대표팀이 우리소 각계 대중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당일 저녁 대련 대표팀 일행이 연길 서역에 도착하자 이곳에 대기하고 있던 연변 특색의 명태 응원단이 조선족 전통 의상을 차려입고 경쾌한 음악에 맞춰 춤추며 멋진 공연으로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인파 속에서는 환호성이 이어졌으며 현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호텔 접대 측에서는 연변 특색의 명태와 커피를 준비해 대련 대표팀 성원들에게 연변의 맛을 선사했습니다. 교류 속에서 대련 대표팀 성원들은 이번 원정에 큰 기대를 표했습니다. 대련 대표팀 선수 고욱입니다. 세 번째 연길 행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초중을 다닐 때 왔고 두 번째는 고중을 다닐 때 왔는데 모두 축구 경기를 하러 왔습니다. 이번에 오니 정말 기쁘고 설렙니다. 동북축구연맹전 때문에 연길에 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따내고 싶습니다. 대련 대표팀 감독 왕쇠룡입니다.
2: 저
1: 정말 열정적입니다. 민족 복식이랑 지금의 발전 모습을

0: 보니 정말 좋습니다. 사실 선수 시절에도 와봤고 감독으로 팀을 이끌고 연변에 온 적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연변 축구는 정말 잘 되고 있고 강하고 특색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팀을 이끌고 온 건 일종의 교류이기도 합니다. 연변 축구랑 대련 축구가 여러 해 발전한 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고 많이 교류할 수 있어 정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련 대표팀은 짧은 휴식을 취한 후 다가오는 대결을 위해 전력 준비할 예정입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연변 여러 지역이 홍수와 지질재해의 이중 위협에 처했으며 전주상하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일부 1인 미디어 계정에서 연변 재해 상황 관련 헛소문을 퍼뜨려 사회 대중을 오도하고 좋지 않은 사회적 영향을 초래했습니다. 이들은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피해 지역 물가 폭등 헛소문을 퍼뜨려 인터넷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악랄한 사회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재 이 계정들이 모두 처리됐고 담당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부문에서는 공안기관과 손잡고 관련 계정 운영자를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0: 전시 시절을 최적화하고 홍색 교양 수술을 제거하기 위해 연변 혁명 열사릉원은 전면 승격 해소를 시작했습니다. 기념관을 폐관하고 공사를 진행하기에 모든 참관 접대 업무를 잠시 중지합니다. 구체적인 재개방 시간은 따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위챗 공식 계정 연변 홍색 릉원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1: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조직위원회에서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연맹전 제3라운드 경기가 연기되어 진행되며 구체적인 경기 시간은 따로 통지하게 됩니다.
0: 7월 18일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홈경기에서 대련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당일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상 계정은 오후 5시부터 경기 전 공연 활동을 실황 중계하고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조선호 종합 채널은 저녁 5시 50분부터 경기를 실황 중계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2: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3: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2: 고향은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고향 소식에 이어 잣나무 재배에 필요한 기술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여수모리주에 지질재해 기상위험 저기경보가 발부되었습니다. 이번 강우 과정은 지속시간이 길고 극단성이 있으므로 사전방비에 꼭 주의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최신 일기예보 및 조기경보 정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출행을 합리적으로 배치합시다.

네, 먼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수 각 현 시들에서 홍수기 대종 안전 보장 사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왕창현에서는 홍수기 대종 안전 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홍수 위험에 직면해 왕창현에서는 홍수 방지 포치를 엄격히 실시하고 각급 책임을 단단히 다지며 감시 측정 조기 경보 잠재적 위험 조사 대중 대피 긴급 구조 보호 배치 보장 등

사업을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홍수기 안전 방어선을 튼튼히 구축해 대중들의 홍수기를 안전하게 넘기도록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수기에 앞서 왕성현에서는 관할 구역 내 15개 주요 하천, 각종 저수지 등 중점 홍수 방지 구역에 존재하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조기 조사, 조기 송도, 조기 발부를 견지하고 홍수 방지 안전 위협에 대한 그물식 조사를 펼쳤으며 잠재적 위험에 대해 전부 临시 방호 조치를 실시하고 홍수 방지 전문 예비안을 전면적으로 개정 보완했습니다. 8개의 홍수기 하천 공사 대상에 대해 전문 관리 방안을 제정하고 홍수기 시공 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했으며 시공 안전 위험을 엄격히 관리 통제해 홍수기 시공 안전 사고의 발생을 예방했습니다. 왕창현에서는 홍수방지 사업 전문회의를 소집하고 홍수방지 지휘체계를 구축했으며 홍수방지 사업 책임제도와 소속 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고 각급 홍수방지 책임자를 확인해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 가능하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비추어 왕창현에서는 각급 종합 긴급 조대를 편성하고 구조 장애물 제거, 물자 운수 등 여러 전문 소조를 해왔으며 홍수방지 훈련을 전개해 대호의 빠른 대응을 보장했습니다. 모래주머니 구명조끼 사업, 조명, 설비 등 긴급 구조 물자를 통일적으로 비축하고 무전기, 위성 전화 등 통신 설비를 갖추어 극단적인 날씨로 인해 신호가 중단되는 문제에 대응하고 원활한 통신을 보장해 위험 상황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상부에 보고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왕청현에서는 이미 총 1,340명으로 구성된 29개의 홍수방지 긴급구조팀을 구성하고 긴급구조기계설비 216대를 배치했으며 32곳의 응급피난장소를 과학적으로 설치하고 각종 재해구조물자 4,500건을 비축해 홍수기 돌발상황 응급처치 대피와 배치 등 업무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경로로 홍수방지 과학보급 선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총급 위협 단계 대외방송 동굴 소리방 등 경로를 통해 기상 조기경보와 피난 지식을 제때 보급하고 방송 가정 방문 등 방식으로 대중들이 폭우 날씨에 낚시 방목 등 위험한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유하는 동시에 촌내 피난 대피소 대피 철수로선을 명확히 알려주고 대피 요구를 보급하는 등 조치로 대중들이 주동적으로 홍수방지 사업에 협조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네, 도나시에서도 전력으로 홍수방지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태풍 바비 영향으로 지속되는 경우에 대비해 도나시는 비상대응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도나시는 대중을 최우선으로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핵심 원칙에 홍수 및 태풍 방지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주민들이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나시는 재해 대처 사업을 앞당겨 배치해 안전 생산 및 홍수 방지 업무 회의와 지질 재해 방지 전문 회의를 열고 위험 요소 점검, 비상 훈련, 물자 비축 등 업무를 사전에 추진하도록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관할 부문 및 산사태 피해가 빈번한 지역에서는 사전에 여러 차례의 전면 점검을 하고 위험 지점을 대상으로 기록부를 작성하며 책임자와 피난 이송 경로를 명확히 했습니다. 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도나대대는 향촌 홍수방지 대피구조 기반을 든든히 다졌습니다. 위험경보가 발령되자 소방구조 일꾼들은 고로령 로인과 움직임이 불편한 대중들을 부축하거나 어버 호송해서 대피소로 대피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빠르게 주민들이 생활용품과 비상장비를 수송하고 临시거주지를 신속히 설치하며 기초생활보장물자들을 충분히 배급함으로써 그들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각종 구호 작업을 능동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했습니다. 관련 부문은 24시간 근무제로 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도라시 승리가도 민화사유구역에서는 각항 조치를 적극적으로 리행하고 업무 책임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관할 지역의 안전방어선을 견고히 구축하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했습니다. 특별업무 배치회의를 소집하고 65명으로 구성된 홍수방지 돌격대를 조직했으며 7개의 주요 순찰구역을 지정해 수시로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지시가 났고 침수가 발생하기 쉬운 800여 곳의 홍수방지 모래 주머니를 섞고 독거로인 단층집 주민 등 위험에 노출된 주민들을 사전에 대피시켰습니다. 도라시 빈주가도 림원 사유의 구역에서는 지질재해 위험 지점, 침수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정을 찾아 사전에 대피하도록 권유함으로써 대중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0: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자금,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과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잣나무는 동북지역 고유의 귀한 자생 수종으로 생태효과, 목재가치, 자세, 경제적 가치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잣나무는 버릴 것 하나 없이 쓸모가 많고 자생산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목재 품질도 우수합니다. 잣과 목재를 함께 얻는 경영림 조성은 우리 서민들이 수입을 늘리는 중요한 길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잣나무는 생장 주기가 길고 묘목 육성부터 숲이 자라 열매 맺을 때까지 모든 관리 단계가 우리 후기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주림업과학연구원 박현철 부원장님을 모시고 잣나무 재배에 필요한 기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먼저 우리 주 이 잣나무 재배 현황 어떠한지 말씀 주실까요?
1: 우리 주를 보게 되면
0: 네.
1: 잣나무 자생품 포이자 우리 네. 성 주요한 잣 생산 기지로서
0: 네.
1: 잣나무 림업 발전 그

0: 기초가 네. 아주 튼튼합니다.
1: 네.
0: 첫째로는 자연 조건이 적합합니다.
1: 네.
0: 연변이 기후, 네. 토양, 네. 환경은 잣나무 생장에 알맞고
1: 네.
0: 오랜 기간 잣나무를 심어온 전통이 존재하며
1: 네.
0: 상

0: 황천, 안도, 훈천 등 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있고
1: 네.
0: 현재 우리 주 림업 림지 면적은 362.3만 헥타르에 달하는데
1: 네.
0: 그중에서 홍성 림지 면적은 3.89만 헥타르에 달해 양질 동북자시 주요 산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생산한 잣들은 네. 전국 각지로 팔려나갈 뿐만 아니라
1: 네.
0: 국외까지 수출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네,
0: 한국, 일본,
1: 네. 네,
0: 요 근년에는 러시아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그 설방물은 가공을 거쳐
1: 네.
0: 활성탄으로 만들 수도 있고
1: 네.
0: 활성탄은 공기 정화, 수질 정화에 쓰입니다.
1: 네.
0: 또 분쇄하여 농작물이 무토재백 기질로 쓰이기도 하며
1: 네.
0: 예, 약재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1: 그렇네요.
0: 예, 요 근래에는 한국에서
1: 네.
0: 우리 잣나무 그 이파리 가지고
1: 네.
0: 또 이런 향수도 만들고 예,
1: 네.
0: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1: 네, 네, 네.
0: 그리고 우리 요 근래에 우리 연변에서
1: 네.
0: 잣소를 분쇄하여
1: 네.
0: 우리 불고기 구이하는데 그 목탄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1: 네. 네.
0: 그 불고기 향도 돋구는 그런 작용도
1: 아,
0: 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둘째로는
1: 네.
0: 잣나무는 조림 사업이 꾸준히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1: 네.
0: 국가 산림 생태보호
1: 네.
0: 정책에 따라
1: 네.
0: 매년 잣나무 묘목 육성
1: 네.
0: 산지 조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최근에는
1: 네.
0: 단순한 조림을 넘어
1: 네.
0: 림상 경영
1: 네.
0: 우리가 말하는 림간 경작
1: 네.
0: 경작 이거는 우리 린샤 징지도 있고
1: 네.
0: 예, 그 모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1: 네.
0: 잣나무 숲 아래 약용 식물 버섯류를
1: 네.
0: 재배하는 림 농복합 경영을 장려해 촌민들이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1: 네.
0: 이거는 우리 지금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1: 네.
0: 대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림하 경제
1: 그렇죠.
0: 한계 종류로 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첫째로는 재배 기술이 지속적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1: 네.
0: 농림 기술 부문에서는
1: 네.
0: 잣나무 우량모 선별
1: 네.
0: 이식 재배
1: 네.
0: 가치치기
1: 네.
0: 병충해 방지
1: 네.
0: 결실 촉진 기술
1: 네.
0: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전에는 잣나무가 열매 맺기 전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
1: 네.
0: 농가들이 부담이 컸으나
1: 네.
0: 과학적 관리 기법을 통해서
1: 네.
0: 예, 결실 재배 시간을 앞당기고
1: 네.
0: 단위 면적당 잣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 네.
0: 2025년은
1: 네.
0: 잣나무의 소년입니다.
1: 네.
0: 예, 잣나무는 자연적으로 3년에 한 번 소년이고
1: 네.
0: 예, 5년에 한 번 대풍년이라는 자연 네. 법칙이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예, 여기 네. 우리 예, 생태적으로 보게 되면 생리적으로 보게 되면 잣나무도
1: 네.
0: 한 번에 결실을 많이 하기 때문에
1: 네.
0: 예, 대풍년이 한 번 된 다음에는 그 예, 불이로부터
1: 네.
0: 이 저 그 영양분을 축적하는 시간이가 좀 길어요. 그래서 5년에 풍년, 3년에 소년이 라는 네.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0: 2024년은
1: 네.
0: 풍년이고
1: 네.
0: 2025년은 소년으로서 그 네. 산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1: 네.
0: 우리 주의 잣설 촌상 생산량은
1: 네.
0: 약 5,900톤에서 6,100톤으로 된다고 합니다.
1: 네.
0: 그중에서 규모화된 인공림 재배에서의 산량은
1: 네.
0: 5,800톤이고
1: 네.
0: 자연림 산량은 약 네. 300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 네.
0: 우리 지금 자연림 홍성 소나무는 그 결실이가
1: 네.
0: 인공림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1: 그렇죠.
0: 예. 전주에는 100여 집이 비교적으로 규모화된 잣설 합작사가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예. 100여 집이면 대단합니다.
0: 그렇습니다. 이
1: 네.
0: 합작사들은 다 큰 예, 규모화된 이미
1: 그렇죠.
0: 규모화된 합작사들이거든요.
1: 네.
0: 2025년에
1: 네.
0: 잣 한 송치에
1: 네.
0: 10원.
1: 네.
0: 2024년이 한 송치 7원이 가격에서
1: 네.
0: 10원으로 올랐습니다.
1: 네, 좀 예. 적으니까요.
0: 예, 적으니까 값이 네. 올랐죠.
1: 올랐죠.
0: 예, 네. 2025년에는 러시아의

0: 수출이 작년보다 약 18% 증가되었습니다.
1: 네. 네. 그렇네요.
0: 길림성 장백산 산림공업집단 네. 하룡림업유한회사
1: 네.
0: 대만구 림산작업소에서는
1: 네.
0: 홍성림지가 약 11,100헥타르에 있습니다.
1: 네.
0: 하룡림업유한회사 퇴직종업원 유순강은
1: 네, 네.
0: 홍성림지 3,411헥타르를 조금 맡았는데 2024년에 솔방울 22만 네. 개를 채취했고
1: 네.
0: 자슬
1: 네.
0: 자슬 2만여 건 수확했다고 합니다.
1: 네.
0: 하룡림업유한회사에서는
1: 네.
0: 2023년부터
1: 네.
0: 림특산물 경연 판매 중심을 세워
1: 네.
0: 온라인 플랫폼에서
1: 네.
0: 생방송으로 네. 잣하고 솔방울을 판매하고
1: 네.
0: 있는데 지난해 여러 농호들을 위해서
1: 네.
0: 잣을 3.5만 건
1: 네.
0: 그리고 솔방울을 15만 건을 판매해드렸다고 합니다.
1: 그렇네요.
0: 그 판매액은 약 180만 원을
1: 네.
0: 돌파했다고 합니다.
1: 네.
0: 2025년에는
1: 네.
0: 기후 조건이 비교적 좋아
1: 네.
0: 수확량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비교
1: 네.
0: 비록 소년이지만 그래도 왕년보다 그래도 더 좋은 결과를 봤다고 합니다.
1: 네.
0: 온라인 생방송 판매 규모를 더 확대했고
1: 네.
0: 잣 가공하고
1: 네.
0: 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1: 네.
0: 소비자들이 호응을 얻었으며
1: 네.
0: 림산 소득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네.
0: 왕청현 라자구진 수분촌의 경우
1: 네.
0: 현재 왕청현의 송융신정 묘목재배 전무합작사를 설립해가지고
1: 네.
0: 홍성나무 산업을 운영하고 있고
1: 네.
0: 486가구 촌민이 주주로 가입시켰는데
1: 네.
0: 앞으로 그 재배 면적을 1층 확대하고
1: 네.
0: 홍성나무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서
1: 네.
0: 그 주변이 촌민들의 경제 발전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 네.
0: 한마디로 잣나무 산량은 그 네. 효과성이 아주 좋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1: 그렇네요.
0: 넷째로는
1: 네.
0: 산업 발전의 과제도 중요합니다.
1: 네.
0: 일부 곳에서는
1: 네.
0: 재배 관리
1: 네.
0: 기술 수준이 낮고
1: 네.
0: 방목식으로 림지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묘목 품질
1: 네.
0: 품질이 불균일하고
1: 네.
0: 잣 수확 후 가공 수준이 비교적 낮고
1: 네.
0: 브랜드 화가 부족한 점이 발전이 제약 최요소로 꼽힙니다.
1: 그렇네요.
0: 향후 우리 주에서는
1: 네.
0: 잣나무 생태 가치와
1: 네.
0: 경제 가치를 함께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1: 네, 네.
0: 과학적으로 재배 기술 확산,
1: 네.
0: 림학 경영,
1: 네.
0: 모텔 확대,
1: 네.
0: 심층 가공 산업 육성으로 잣나무 산업이 산촌 주민들이 장기적인 안정 수입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1: 네. 우리 조항 1호 문건에서 림하 경제를 적극 발전시키는 형세에 맞는 잣나무 생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방 원장님께서 아주 자상하게 우리 주의 그 현황에 대해 소개해 주셨죠. 좋은 면도 있고 또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 아마 연구 부분에 적극적인 협력하에 우리 주 잣나무 재배는 더 좋을 것이라고 내다보게 됩니다. 이 잣나무에는 솔방울 생산이라 하죠. 이 잣나무의 그 특성을 장악하는 것이 솔방울 생산에서의 관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0: 네. 그 특성을 보게 되면
1: 네.
0: 첫째로는 생물학적 특성을 보게 되면
1: 네.
0: 잣나무는 장수성 상록 침엽수로서
1: 네.
0: 그 생장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1: 네.
0: 그 나무 수명이 아주 깁니다.
1: 네.
0: 어린 묘목 시기에는 내염성이 강하고
1: 네.
0: 성목이 되면서 충분한 광량을 필요로 합니다.
1: 네.
0: 우리개는 깊고
1: 네.
0: 발달에 바람에 강하며 자연적으로 번식력은 양호하지만 결실 주기가 길어 자연 상태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1: 네.
0: 이 잣나무는 보면 수명이 몇백 년.
1: 네.

0: 걸리고
1: 네.
0: 예, 우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 잣나무 야생 잣나무는 그 결실이가 한 20몇 년 걸려야
1: 네.
0: 예, 자연적으로 결실을 예,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네. 우리 지역의 기후와 토양이 잣나무 생장에 매우 적합합니다.
1: 네.
0: 예, 기후로 보게 되면
1: 네.
0: 한쟁 온대. 네. 우린 지금 온 대륙 온대성 기후거든요. 네. 우리 기후를 선호하며
1: 네.
0: 추위에 강하고
1: 네.
0: 혹한도 견딜 수 있습니다.
1: 네.
0: 추운 그 한도 견딜 수 있습니다.
1: 네.
0: 연평균 기온이 낮고
1: 네.
0: 개별성 기온 차이가 큰 환경에 최적화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동부 삼성의 예, 겨울에 추운 예, 낮은 기온도 적응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1: 네.
0: 둘째로는 토양에
1: 네.
0: 배수가 잘 되는 약산성 혹은 중성이 부식질이 풍부한 사질 토양을 좋아하며
1: 네.
0: 물이 고이는 습지나 단단한 점토에서는 그 생장이 저하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면 농작지
1: 네.
0: 평평한 농작지에서는 이 토질이가 그닥 적합하지 않다는 그 말씀입니다.
1: 네.
0: 그리고 입지 방면에서는
1: 네.
0: 이제 이야기하다시피 경사가 완만한 산지
1: 네.
0: 반음지 또는 네. 햇살이 적절히 드는 곳이 적합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경사재 가지고 물이 잘 빠지고
1: 그렇네요.
0: 반음지를 요구하는 거는 지금 최광조
1: 네.
0: 햇빛이 많은 이곳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 말씀입니다.
1: 네. 네, 그러면 이 어떻습니까? 잣나무 재배하려 할 때는 어떤 면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0: 홍성 재배로
1: 네.
0: 좋은 효과를 얻으려면
1: 네.
0: 품성 선별,
1: 네.
0: 묘목 관리,
1: 네.
0: 토양 정비,
1: 네.
0: 파종,
1: 네.
0: 그리고 식재 기술,
1: 네.
0: 그리고 시비,
1: 네.
0: 시비라고 이거는 우리 비료 관리,
1: 네.
0: 수분 관리,
1: 네.
0: 병충해 방제,
1: 네.
0: 접목 기술,
1: 네.
0: 연차별 생육 관리
1: 네.
0: 등 일련의 표준화된 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1: 네.
0: 특히 홍성은 생산 주기가 길기 때문에
1: 네.
0: 초기 묘목 관리와
1: 네.
0: 장기적인 전기 관리가 수확량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이 잣나무가 효과성이 좋다 해서 어느 곳에서나 다 재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잣나무 재배지 어떤 곳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0: 예, 첫째로는 파종 및 식재 기술인데
1: 네네.
0: 파종에서는 가을 또는 이른 봄에
1: 네.
0: 채집한 건강한 종자를 사용합니다.
1: 네.
0: 종자는 미리 저온 청적 처리로 발효를 높인 뒤
1: 네.
0: 이 청적 처리라는 거는
1: 네.
0: 우리 잣을 뜯어가지고
1: 네.
0: 종자를 뜯어가지고
1: 네.
0: 모래 섞어가지고
1: 네.
0: 우메다가
1: 네.
0: 온 겨울 청적 처리를 합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이 잣이가
1: 네.
0: 그러니까 청적 처리 하게 되면 새봄에
1: 네. 네.
0: 그 아가리가 벌려집니다.
1: 네.
0: 벌려진 뒤에 작은 싹이 나오게 되면
1: 네.
0: 그걸 가져다가 파종하게 되는데 이 잣은
1: 네.
0: 보통 청적 처리를 한 2년 해야 됩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발효를 청적 처리로 발효를 높인 뒤
1: 네.
0: 파종상에 균일하게 뿌리고 얇은 흙으로 덮어줍니다.
1: 네.
0: 묘상은 배수와 통풍을 확보하고
1: 네.
0: 잡초를 제때 제거합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식재인데
1: 네.
0: 산행생태는 건강한 묘목을 선발해
1: 네.
0: 그러니까 이 건강하고 그 병해가 없고
1: 네.
0: 건강한 묘목을 선발해서
1: 네.
0: 이듬해 봄 토양이 녹은 직후
1: 네.
0: 식재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1: 네.
0: 식재 구덩이는 뿌리가 펴질 수 있게
1: 네.
0: 충분히 파고
1: 네.
0: 뿌리를 구부러지지 않은 채 흙을 채워 단단히 다집니다.
1: 네.
0: 식재 간격은
1: 네.
0: 성목 생장 공간을 고려해
1: 네.
0: 일정한 간격을 유지합니다.
1: 네.
0: 처음에는 한 2m 사이로
1: 네.
0: 식재하고
1: 네.
0: 일정하게 큰 다음에는

0: 나간 묘목을 네. 빼가지고 다른 데 죽은 묘목을 네. 공유하면서 네. 4m 간격을 하게 되면 네. 앞으로의 산량에 아주 도움됩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시비 및 수분 관리 있는데
1: 네.
0: 시비라고 하면 우리 그 비료 관리
1: 네.
0: 어린 묘목 시기에는 질소 위주의 비료를 사용해주고
1: 네.
0: 성목된 후에는
1: 네.
0: 인산 칼륨 등을 위주로 하는 복합 비료를 추가해 네. 그 결실을 유도합니다.
1: 네.
0: 봄 생장기와 가을 휴면 전 2회 집중 시비하며
1: 네.
0: 부식 퇴비를 함께 사용해 토양 비옥도를 유지합니다.
1: 네.
0: 과비는 불이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 네. 이제 시비에 주의할 점은 우리 네. 여러분들 보게 되면 산이 가파롭고
1: 네.
0: 상황이 안 좋으니까 모두 이 시비에 크게 중시를 하지 않는데
1: 네.
0: 우리 이제 얘기하다시피 우리 잣나무는 풍년 오는 풍년 3년 소년이 있기 때문에
1: 네.
0: 특별히 시비 단계를 중시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과비는 이제 뿌리에 영향을 준다 하니까 우리
1: 네.
0: 너무 비료도 너무 많이 주게 돼 한꺼번에 많이 주게 되면 뿌리에 네.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쪽에도 네. 또 주의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수분 관리였는데
1: 네.
0: 묘목 활착기에는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1: 네.
0: 정기적으로 관수합니다.
1: 네.
0: 홍성은 가뭄에 어느 정도 강하지만
1: 네.
0: 장기적으로 가물게 되면
1: 네.
0: 반드시 관수가 필요됩니다.
1: 네.
0: 반대로 비가 많을 경우에는
1: 네.
0: 배수를 파가지고
1: 네.
0: 물이 고이지 않게 물을 빼가지고
1: 네.
0: 불이 썩음을 방지해야 합니다.
1: 네.
0: 세 번째로 그 주요 병충해 그 방지인데
1: 네.
0: 충해 방지는
1: 네.
0: 솔잎벌레,
1: 네.
0: 성충이, 깍지벌레
1: 네.
0: 등 피해를 줍니다.
1: 네.
0: 생육기 정기적으로 나무 상태를 관찰하고
1: 네.
0: 생물 방지와 친환경 농약을 사용해서 해충 밀도를 관리합니다. 우리 지금 그러니까 충해 관리는
1: 네.
0: 자주 가서 관찰을 해가지고
1: 그렇죠.
0: 벌레가 이 발견하는 그때부터 약을
1: 네.
0: 써야 합니다.
1: 네.
0: 미리 쳐서는 이거는
1: 안 되겠죠.
0: 안 되죠.
1: 네.
0: 벌레 없는 데다 치게 되면 그래서 약 낭비거든요.
1: 네.
0: 그리고 아래 그 병해는
1: 네.
0: 주요 병해는 홍성이
1: 네.
0: 입 마른 병,
1: 네.
0: 우리 성는 병,
1: 네.
0: 그리고 우리 요새 많이 지금 산에서 발생하는 소나무 습구병이라고
1: 네. 네.
0: 그렇게 자주 발생합니다.
1: 네.
0: 이러한 병은 주요는 통풍이 잘 안 되고
1: 네.
0: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1: 네.
0: 오는데
1: 네.
0: 우리 통풍하고 배수 개선으로
1: 네.
0: 주요로 예방하고
1: 네.
0: 발병할 때는 전용 약제를 이용하여서
1: 네.
0: 우리 병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1: 네.
0: 우리 병해는
1: 네.
0: 발생하기 전에
1: 네.
0: 그 시기에 따라서
1: 네.
0: 우리 예방해야 합니다. 약을
1: 네.
0: 먼저 쳐서. 이 중해하고 반대되죠.
1: 네.
0: 그래가지고 또 여기에 이제 이야기하다시피 통풍도 잘 돼야
1: 네.
0: 병해도 예방되니까.
1: 그렇죠.
0: 어렸을 때, 나무가
1: 네.
0: 어렸을 때 정전 관리도 잘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1: 네.
0: 우리 지금 보게 된 나무가 큰 다음에는 정전
1: 네.
0: 못하니까
1: 네.
0: 우리 나무가 어릴 때
1: 네.
0: 전문가하고
1: 네.
0: 자문하여가지고 정전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설방울 생산에서 접목을 통해서 방울이 달리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접목을 하는지요?
0: 첫째는 접목이 필요성.
1: 네.
0: 우리 홍성은
1: 네.
0: 잣나무를 기르죠.
1: 네.
0: 자연 파종
1: 네.
0: 묘목이 경우일 때는
1: 네.
0: 열매를 맺기까지 아주 네.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1: 네.
0: 보통 26년부터 30년 네. 돼야 그 결과가 나오고
1: 네.
0: 그다음 그 산량도 너무 네. 많지를 않아요.
1: 네. 네.
0: 그러니까 개체 간 결실량과 품질 편차가 네. 아주 큽니다.
1: 네.
0: 전목은 우량 모수의 형질을 유지하고
1: 네.
0: 결실 시기를 크게 앞당기며
1: 네.
0: 그 수확량은 안정돼 증대되는 핵심 기술입니다.
1: 네.
0: 또한 병해 저항성과 생장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1: 네.
0: 에, 두 번째,
1: 네.
0: 에, 전목 기술 분류.
1: 네.
0: 에, 주요로 측지접,
1: 네.
0: 절단접,
1: 네.
0: 피층접 등이 네.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며
1: 네.
0: 우리 지역 기후에 맞춰
1: 네.
0: 주요 봄철,
1: 네.
0: 봄철에 활착률이 높은
1: 네.
0: 에, 전목 방식을 활용합니다.
1: 그렇네요.
0: 에,
1: 네.
0: 에, 세 번째로 결실 시기 단축 효과도 봅니다.
1: 네.
0: 일반적으로 자연 파종 묘목은 열매를 맺기까지 26년 내지 30년 시간이 걸리지만
1: 네.
0: 우량 모수를 이용한 전목 묘목은
1: 네.
0: 8년 내지 10년 만에 첫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1: 네, 빨렸네요. 네, 네네.
0: 최대 10년 이상 결실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1: 네.
0: 예, 그 수익 회수 기한도
1: 그러네.
0: 크게 단축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또 예, 정전하고 비료하고,
1: 네.
0: 예, 관수하고
1: 네.
0: 여기에 따라가게 되면 우리 풍년하고 소년
1: 네.
0: 이런 자연 법칙도 우리 자연적으로 우리 바꿔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네요. 그러면 이 잣나무 재배에서 어떤 관리들이 따라서 해야 할까요?
0: 에, 전목 준비.
1: 네.
0: 에, 첫째는 모수와 접수 선발.
1: 네.
0: 에, 그 결실량이 많고 품질이 네. 우수하며
1: 네.
0: 병충해가 없는 성목을 모수로 지정하고
1: 네.
0: 건강한 1년생, 2년생 가지를 접수로 채집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산에서 자연적으로
1: 네.
0: 좀 많이 그 잣소리 많이 달리고
1: 네.
0: 병충해가 없고
1: 네.
0: 이런데 접수를 가서 1년생, 2년생 되는 접수를
1: 네.
0: 접수 채집하여 가지고
1: 네.
0: 우리 우메다 저장했다가
1: 네.
0: 우리 접목해야 합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도구 소독,
1: 네.
0: 접목칼 결속끈 등 도구를 소독해 세균 감염을 방지합니다.
1: 네.
0: 세 번째는 시기선 선정.
1: 네.
0: 우리 지역은 이른 봄 5월에 수액이 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1: 네.
0: 5월 달에 접목하면 그 활착률이 아주 높습니다.
1: 네.
0: 두 번째로 실지 접목 조작은
1: 네.
0: 모수의 줄기를 일정 높여서 절단하고
1: 네.
0: 보통 작은 묘목은 한 뭐 30cm에서
1: 네.
0: 절단하고
1: 네.
0: 전목 부위 껍질을 일정 정도로 크기로 벗깁니다.
1: 네.
0: 접수 아래쪽을 사선으로 깎아
1: 네.
0: 모수의 절단 부위에 밀착시켜
1: 네.
0: 형성층을 정확히 맞춥니다.
1: 네.
0: 전용 결속끈으로 단단히 묶고
1: 네.
0: 전목 부위를 보호지에 또는 비닐로 감아 수분 증발과 외부 충격을 막습니다.
1: 네,
0: 네 번째로 전목 후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관리해 접수가
1: 네.
0: 정상적으로 생장하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맹아는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원나무에서 자라는 싹을 제때 제거해야 됩니다.
1: 네. 이 재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괄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우리 지역은 잣나무 네. 생장에 최적화된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어 그 재배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1: 네.
0: 홍성 목재,
1: 네.
0: 송실, 송유
1: 네.
0: 등 다방면으로 활용 가치가 높고
1: 네.
0: 산림 관광, 생태 조경
1: 네.
0: 수요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1: 네.
0: 정부에서도 임업 소득 증대를 위해 잣나무 우량 재배 단지를 육성하고 있어
1: 네.
0: 앞으로 산업 규모가 지속 확대될 것입니다.
1: 네.
0: 경제적으로 수익과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1: 네.
0: 유망한 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견합니다.
1: 네. 네, 오늘 잣나무 재배에 관련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주 림어과학연구원 박현철 부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잣나무 재배 기술에 필요한 조치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방송이 잣나무 재배에 관심 있는 분들께 좋은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